그래서 22번의 경우는요, 지금 얘를 치환을 해줘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치환해야 될게잘안 보인다. 그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미스통일을 해주자. 근데 마침 보니까 얘가 4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이미 2고요. 그래서 미스를 2로 통일을 해놓은 다음에 2의 x제곱, 스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라지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변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뭘까요? 네,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에요. 치환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뭐를 조심하자?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주의하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잘 보고 계산을 해야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로 막 대입해서 풀게 되면은 틀릴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2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제 23번을 보도록 할게요. 23번은요, 네, 뭔가, 2의 x제곱을 치환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22번 같은 문제 유형을, 하나를 a의 x제곱으로 되어 있던 거를 치환을 했다. 그럼 얘도 치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치환을 해봅시다. 이제 느낌상 2의 x제곱을 아까처럼 라지 x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드는 생각. 쌤, 얘는요, 스몰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니까, 치환했으니까 얘 범위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이 지수 함수에서는요, 치역을 우리가 구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왔었냐면, 에이가 1보다 클때 함수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죠. 얘가 에이가 1보다 클 때. 물론, A가 0과 1 사이에 작을 때는 이런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얘네 둘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얘네 둘의 공통점, 뭐였을까요? 둘다 0,1을 지나다는 것도 공통점이었고요. 얘네들의 점근선이 서로 같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X축, 즉 Y는 0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요. 0을 제외했죠. 양의 실수. 그 얘기는 뭐다? 네, 얘를 치환을 했을 때 얘도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나? 이 x제곱은 얘든 얘 형태잖아요. 함수 값들은 항상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얘는 양수라는 조건이 사실은 문제는 안 보이지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fx는 치환했으니까 라지 x 더하기 라지 x분의 1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푸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함수였다면은 뭐 범위 주고 최대 최소 다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얘는 굳이 뭐만 물어봤냐면 최소값만을 물어봤습니다. 최소값.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개념을 떠올려야 돼요. 어떤 개념? 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개념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한번 써드릴게요. 개념.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 어떤 내용이냐면 양수 조건이 반드시 있었어요. 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산술 평균인 2분의 A 플러스 B는 기하 평균이 루트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냐면 A랑 B랑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붙었었죠. 그럼 이 개념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절대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실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식을 한번더 다시 서술을 해주면은 a 플러스 b가 e 루트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양쪽에 1을 곱하면 변형된 부등식이 이렇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뭘 알아볼 수 있냐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합의 뭐? 최소값. 그럼 합의 최소값. 네, 요 부분에 해당하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거기다 2만 추가하면은 토탈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쓴 내용에 의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두 번째 개념

다음으로 쓴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 네,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을 활용을 해서 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접목을 시킬 거예요. 커는 2 루트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얘처럼 곱해주시면 돼요. x 곱하기 x분의 1 하고 플러스 2. 그러면 루트 속이 결과적으로 1이 돼서 얘는 2가 되고요. 플러스 2 추가돼서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네, 4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스몰 m이 얼마다? 4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최소값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도 찾으라고 했어요? 언제 최소값을 갖게 되는지도 물어봤죠. 이 언제가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는. 이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가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죠. 언제 최소 발생하는데? 두개 서로 같을 때. 더하고자 했던 이두 녀석이 서로 같을 때이 등호가 성립해서 그때 최소값이 결정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최소가 발생하냐? x랑 x 플러스 1이 서로 어떻게 될 때? 같을 때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즉, x가 x분의 1하고 서로 같을 때, 즉, x제곱이 1일 때구나. 그럼 두 개가 나오죠. 근데 x는 양수여야지만, 산술기압 평균은 양수일 때 성립을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지 x가 1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라지 x는 우리 뭐였어요? 우리가 치환했던 문제잖아요. 2x제곱이었네. 즉, 2x제곱이 얼마? 1일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x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1 나오기 위해서는요. 1이 2의 0제곱이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스몰 a는 얼마구나? 0이구나.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 a 플러스 m의 값은요. 0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23번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고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23번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23번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 이 지수함수 파트의 문제가 24번까지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24번은 다음 강의인 로그함수 파트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로그함수도 뭐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풀고 오시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꼭이 부분 내용들 꼼꼼히 한번 다시 짚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수함수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우리는 다음 강 로그함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습득강 인류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1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우리 OT에서 안내 드린 것처럼요, 이 내신 만점 수능특강은 수능특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15강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특별히 내신을 공부할 때 최적화된 개념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개념 공부를 할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고 난 이후에 대표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항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간과 윤리사상, 그리고 유교와 인해윤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자, 맹자, 그리고 순자까지 한번 볼 텐데요. 아무래도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강의 호흡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친구들 눈 댕그랗게 뜨고, 우리 내신 시험 앞두고, 정말 시간 임박해서 지금 듣는 친구들 많잖아. 정말 내가 이 시간들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멋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과 윤리사상. 우리 인간과 윤리사상은요, 크게 인간의 특성에 대한 부분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인간의 특성은 넘어가고 인간의 본성부터 여러분들과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특성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치, 얘들아. 너 여러분들 한번 수능특강에 있는 교재들 한 번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다. 뭐, 도구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 이성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 종교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특성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할 부분은요, 인간이 도구적 존재인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구에는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의 도구도 있지만, 도와 같은 무형, 형태가 없는 도구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놀줄 아는 존재, 유희적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내신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희, 즉 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즉 이해관계를 떠나서 삶의 재미 그 자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구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유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윤리적 존재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윤리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간은 공동체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인 그 서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서사적 존재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쌤이요, 인간의 특성 스킵하고 넘어가고 인간의 본성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인간의 특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친구들과 지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우리 내신 대비하면서 인간의 특성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더 강조점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은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친구들 우리 중학생 때부터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아. 정리해 보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렇죠. 성선설 대표적으로 맹자가 주장하죠.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악해. 좋습니다. 성악설입니다. 순자가 주장했어요. 잘 보죠. 맹자와 순자, 오늘 고대로 다시 등장할 사상가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서도 등장하지만 이후에 유교 사상을 공부할 때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를 다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아, 그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배우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맹자와 순자가 각각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달랐지만 둘다다 유교 사상가구나, 유학 사상가구나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가져가시기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은요,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담겨져 있지 않고 악도 담겨져 있지 않아. 좋아요. 성무선악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고자가 주장했어요. 자, 하나하나 그 입장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윤사 공부할 때, 게다가 내신을 대비할 때는요, 빼놓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맹자의 성선설부터 한번 보자. 자, 맹자는요, 성선설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에브리바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성품,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타고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맹자는 그 선한 성품을 그렇지 하늘이 부여해 주었다라고 생각했어. 다시 해봐. 맹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선한 성품은 무엇이 준 거야? 그렇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명령, 천명에 따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인 성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맹자는요, 이 사람의 타고난 이 성품,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서 선한, 즉 도덕적인 모습들을 찾아내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맹자는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을 찾아내요. 자, 이걸 우리가 사단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유능한 형사가 범죄 현장에서 어때? 단서를 찾아내는 것처럼 맹자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마음에서 성선설의 단서를 네 개나 찾아냈다는 거야. 자, 그 사단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단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아래로 죄송해요. 왼쪽으로 빼서 한번 써볼게요. 자, 맹자의 사단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어떤 마음이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악한 일을 보았을 때 어때? 아, 그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너무 부끄럽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끼고요. 또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미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증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악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착한 마음이잖아요. 아, 수오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어때? 사양할 수 있는 마음, 사양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할머니 먼저 앉으세요. 아니, 아버지가 먼저 잡수셔야죠.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걸 사양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를 시, 그릇되이 비를 써서요.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고, 그 중에서 옳음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죠? 시비지심이 되겠네요. 쓰면 앞에 두 글자만 써서, 측은 수호,

사양 10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 뒤에 다 지심, 지심, 지심, 지심이란 말이 붙어서 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 이네 가지를 맹자의 4단이라고 불러요. 자, 혹시 아직까지 이 맹자의 4단을 외우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괜찮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내 것으로 가져갈 거야. 앞글자 따서 한번 외쳐봅시다.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 축수, 축수사시. 맹자의 4단은 정말 중요해, 얘들아. 앞으로 계속해서 유교 공부할 때마다 수많은 유교의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친구들 맹자의 4단 반드시 가져가세요. 맹자의 성선설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언제나 선한 행동만 하게끔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자, 맹자도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고난 선한 본성을 무엇하기 위한, 그렇죠,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후천적인 수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 아, 본성이 선하지만 그 선한 본성을 지키고 실현하고 확충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깃들은 그런 수양을 강조했구나. 따라서 잘 보자. 맹자에게 있어서 어떤 수양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타고난 본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충하고, 함양하고, 이것을, 그렇죠, 실현하며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로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수양을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악설을 이야기한 순자의 생각은 달랐죠? 모든 사람은 다 어때? 이기적이고, 그렇지.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본성, 그리고 인간의 타고난 감정, 즉 성정은 악하다. 타고난 자연스러운 성정은 악하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순자는요, 이렇게 인간의 타고난 성정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해질 수 없어라고 다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역시 아하, 유학사상가답게 예, 그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는 인간이 선한 것은요, 어때? 그렇죠. 인위적이고 역시 후천적인 노력, 즉 수양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자는 그러면 본성을 어떻게 하는 수양을 강조했지? 순자가 본성을 유지하거나 보존하거나 확충하는 그런 수양을 했다? 딩딩, 잘못했죠? 순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어디까지나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서, 그렇죠,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요 짝짓기가 잘 돼야 돼. 맹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요. 순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상가에게도 아주 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통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 너무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자, 두 사상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은 도덕을 인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어. 즉, 다시 해봐. 맹자, 순자, 각각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은 달랐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사람은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삐뽀, 삐뽀. 문제 풀어봐. 맨날 나와. 내신에도 맨날 나오고요. 수능에도 맨날 나와요. 가져가세요. 쌤, 잠깐만요. 순자는 방금 성악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순자도요, 도덕을 인식, 학습,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봤다면 성악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 있지. 얘들아, 잘 봐봐. 순자는요, 물론 인간이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어디까지나 본성은 이기적인 욕과 욕망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는 악한 거야라고 본 거야.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얘들아, 앞으로 윤사 공부할 때꼭 가져갈 꿀팁이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구나. 타고난 것 중에서도 본성인 것과 본성이 아닌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두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도덕을 알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에 숙이, 수양을 통해서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본 유교 사상가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성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자가 보기에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무엇이냐?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 그 자체로 선도

과학도 아니기 때문에 선과학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그렇죠.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 또 환경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이 중에서 이번에는 순자와 고자 요렇게 공통점 묶어봐도 될까 얘들아? 그렇지. 이 순자와 고자의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겠다. 순자와 고자는요 둘 다다 사람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도덕성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타고나는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맹자, 순자, 고자의 전체 공통점 정말 중요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사람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 사람마다 동일하다라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성인 군자이든 일반 사람이든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선하다라고 보죠. 순자는 어때? 역시 성인 군자나 일반적인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은 에브리바디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악하다라고 볼 거예요. 고자 역시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의 본성은 에브리바디 사람마다 다 그렇죠.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동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사람마다 동일하다. 요 정도의 워딩은 맹순고의 전체 공통점으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사상과 모두가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도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인위적인, 후천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얘들아, 이 중에서 맹자와 고자가 직접 만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싸움 벌인 것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대표적인, 정말 유명한 네,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고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여서 맴도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터지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른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는 것은, 즉 인간의 본성에 선이나 악이 없는 것은 고여서 맴도는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성무선악설이다. 그러자 맹자가 응수합니다. 좋습니다. 동서의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터진 물도 결국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진 물도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간 것과 같죠. 인간의 본성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성선설입니다. 라고 맹자는 응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그렇죠. 윤사의 본 게임 좋아요. 우리 유교 사상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교의 창시자, 그렇죠. 공자의 사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요. 춘추전국 시대, 그 대혼란기, 그 중에서도 전반기인 춘추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회의 혼란을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유교 사상을 정립하죠. 자, 그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야. 도덕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진 거야. 라고 진단하면서 도덕의 회복을 목표로 유교를 정리했어요. 따라서 유교를 쫙 고아서 엑기스를 짜면 얘들아 도덕이 한사발 나와. 그러니까 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을 강조하는 사상이구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할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 유교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도덕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으로 인과 예를 이야기했어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 즉 사랑의 마음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 안에 깃들어져 있는 내면적인 도덕성 정도로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자가 강조하는 유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구별과 분별이 그렇지 있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앵쌤, 구별과 분별이 있다고요? 사랑하면 왠지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구별과 분별이 있다고요? 맞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구별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자가 말한 그리고 유교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이는요. 사랑은 사랑인데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야? 무엇을 구별하냐면 먼저 시비 선악을 구별합니다. 시, 옳은 거죠? 옳은 것, 시. 비는 어때? 그릇된 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시비를 잘 구별해서 옳음은 좋아하고 그릇된 것은 미워하는 그런 구별이 있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야. 선악을 잘 구별해서 그렇지.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구나. 얘들아, 좀비 친소 볼게요. 조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비는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야. 즉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사랑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순 없겠죠?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와 그렇지 어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그 방식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아, 위아래 즉 높낮이를 잘 구분해서 인간관계에 맞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친소의 구분이 있습니다. 친은요, 가까운 사람이야. 자, 이 사랑, 이는요, 아,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해. 즉, 가까운 친밀한 사람을 먼저 사랑합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요. 그것을 점점 확장시켜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천하 만물에게까지. 즉, 멀리 있는 소원한 거리에 있는, 거리가 먼 대상에게까지 점점 확대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시작점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확장시켜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깝고 멀고도 구별해서 가까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좀비 친소와 12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이 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효호를 다하고요.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효제를 강조하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가 이 인의 첫 번째 스텝이다. 효는 인의 첫걸음이다라고까지 하면서 네, 유교 사상에서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은 효제 그리고 충서 등을 통해서 표현되는 도덕적인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서도 너무 중요해. 서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나 너의 마음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인의 마음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앉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도 앉게 해주는 거야.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해주는 거야. 즉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서 역지사지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미루어 누구의 마음까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러한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역지사지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서 역시, 인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인이 이렇게 내면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을, 아, 겉으로 잘 표현해 낸 것, 즉, 외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얘가 됩니다. 자, 얘는요, 그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사회 규범이에요.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고요. 또 공자는요, 이렇게 인과 예를 강조하면서 사욕, 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야 진정한 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극기봉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 얘들아 잘 봐봐. 앞으로 유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정말 또 중요한 팁이야. 유교에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욕망 중에서도 악으로 빠진 악한 욕구를 사욕 혹은 인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악한 욕구인 사욕은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야 인이 이루어진다. 즉 자기 자신의 악한 욕구를 극복해서 진정한 예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공자의 극기봉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공자는요, 정치를 할때 다스리는 자는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즉, 명분을 바로잡는 정명을 통치의 기본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잖아. 그것에 알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신, 신하는 신하다운 것.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이름을 바로잡는다, 정명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다스려지는 통치를 덕치라고 부릅니다. 자, 공자는 통치자가 덕성과 예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을 교화 할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교화는 바른 길로 가르쳐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 유교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가 모두가 다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단, 이 교화 앞에 본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백성들의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라고 표현해 버리면 뭔가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성악설을 주장한, 그렇죠. 순자가 사용할 법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특별히 공자는 그런 의미에서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잘 갈고 닦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즉,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도덕적으로 잘 수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수기안인.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먼저 갈고 닦고요. 그 후에 백성, 즉 다른 사람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기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자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았어요.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통치자는 재화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덕을 강조한 공자답게요. 그는요, 자기 자신을 수양하며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즉 숙이 아닌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군자로 생각하고 군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군자는요, 결국 인의 구현, 즉 도덕의 구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군자라고도 부르고 좋아요. 성인이라고도 불러요. 지금도 도덕적인 사람들을 성인 군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러한 도덕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이 구현되고요. 또 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가 등용돼서 나라를 통치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인 약자들도 보살핌을 받는 따뜻한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를 주장했고요. 이러한 공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이후에도 유교의 후배 사상가들에게도 이상이 되었다, 이상적인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70년 후에 등장한 우리 맹자의 사상 살펴볼 거예요.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유교를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자, 우리 맹자, 우리 오늘 앞서서 공부한 것처럼 성선설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맹자 이제 성선설의 핵심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맹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고 사단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지금 빈칸이 쳐져 있는데 인의 예 지혜 이런 사덕까지 이야기하면서 게다가 양지와 양능까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천천히 하나하나 맹자의 성선설의 내용들 주옥 같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인인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어. 불인인지심 한자가 좀 어렵지만 쫄거 없어 얘들아. 별거 아니야. 천천히 보자.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서 이는요 다른 사람을 뜻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면서 어쩌라고 할수 없는 그런 마음을 불인인지심이라고 불렀어요. 풀어보면 모든 사람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자는 주장하면서 아, 불인인지심의 불인인지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그렇지 성선설 정리할 때 공부했었던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인 사단을 갖고 있다. 자, 앞 글자 땄던 거 기억나? 그렇지.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축수, 축수사시. 너무 잘했다. 자, 요 가운데 보니까 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는요,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수호,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옳음을 좋아하는 마음, 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되겠네요. 자, 이런 측은지심, 즉,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요, 우리 인자한 사람들에게 어울리겠다. 인의 단이 됩니다. 인의 단, 즉, 단서가 되겠죠. 요 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서, 혹은 실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한자어예요. 따라서 아 사단 중에서 첫 번째 측은지심은 아 사덕 중에서 인의 단이 되는구나. 자, 이번에 불의를 부끄러워 여기고 수치스러워하고 또 불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어때? 어우 정의로운 또 의로운 덕의 단서가 되겠네요. 사양지심 할머니 먼저 앉으셔야죠. 어머니 어머니 먼저 잡수셔야죠. 하는 이러한 사양지심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그렇죠 우리 예. 예의의 단서가 되겠네요. 예의 단이 됩니다. 네 번째,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그러한 시비지심은요. 그렇죠. 옳은 것, 그른 것을 잘 구분하는 건 지혜가 되잖아요. 이런 지의 단이 됩니다. 따라서 맹자는요.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사단은
사단은 사덕의 단서 실마리다라고 시크하게 사단은

사덕에 단이다라고 시크하게 던지게 되죠. 자, 이어서 우리 양지양능까지 이야기합니다. 양지,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양지를 갖고 태어나고요. 양능,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 즉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양지는 생각하지 않고도 선이 무엇인지 아는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입니다. 양능은 배우지 않고도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이 되겠네요. 우물가에 어떤 갓난아이가 막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봐. 어때?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는 구해야 해. 그것이 옳은 거야라고 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어. 왜?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체육 시간에 우물가에 빠지려는 아기 구하는 방법 같은 거 수행 평가로 우리 시험 치른 적 없잖아.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아이를 얼른 뛰어가서 번쩍 들어 올려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렇죠. 배우지 않고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 요런 내용들 다시 해봐. 불인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 양능은 맹자의 성선설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런 타고난 선한 마음,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갖추고 우린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맹자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인과 의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쌤, 그럼요. 공자는 인과 예만 강조하고 의는 안 강조했죠. 맹자는 인과 의만 얘기하고 예는 무시했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유교 사상가들은 다 인, 의, 예, 지다 좋아하고 다 강조합니다. 그중에서 공자는 인과 예에 대한 더 많은 얘기를 남겼고요. 맹자는 인과 의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강조점을 둔 것이지 다른 것들을 무시한 건 아니야. 다 중시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우리 맹자는 인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은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좀비 친소 시비. 선악을 구별하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사람이 거해야 할 곳이다. 거처이다. 거처이자 집이다. 그리고 그런 거처이면서 집이면서 그런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맹자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라고 하는 건, 그렇지. 정의잖아. 저스티스잖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까지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맹자는 이 중에서 특별히 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왜냐하면 맹자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공자가 활동하던 춘추시대보다 더 혼란이 심각해졌던 전국시대였거든. 그래서 맹자는 이런 정의로움이 더 필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인과 의를 구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쌤, 저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뭔가요? 맹자는 우리에게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세요. 의의를 수집해보세요. 마치 우표를 수집하듯이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을 수집해보세요. 마치 띠부띠부 씨를 수집하듯이, 마치 피규어를 수집하듯이 의로운 행동을 수집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쪼잔해질까? 넓어질까? 그래,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질 거야. 이렇게 집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지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인 기계,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아, 집의를 통해서 길러지는 호수처럼 크고 굳센 기상, 기운, 기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호연지기 한번 정리해 볼수 있어요. 집의를 통해 길러지는 이런 호연지기를 갖춘 그런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아주 넓은 사람이 되겠다. 아, 그런 사람을 맹자는 대인 또는 대장부라고 불렀구나. 우리가 앞서서 군자, 성인과 같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공부했었죠? 맹자는 군자 성인이란 표현도 사용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대인 대장부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맹자는요, 잃어버린 착한 마음을 다시 찾으세요. 구방심. 그러기 위해서 욕심에 다이어트를 좀 하세요. 적을 과를 써서 욕심을 좀 줄이세요. 라고 과욕을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그렇죠? 타고난 선한 본성은 함양하세요. 존심 양성하세요. 그리고 칙수사시의 사단을 확충하세요라고 하는 수양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자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주장했을까요? 당연히 도덕적인 정치, 정신적 스승이었던 공자의 덕치를 이어받겠죠. 맹자는 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 임금이 모범을 보이면서 도덕으로 이끌어가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인 통치로 이야기합니다. 인과 의의 도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치자들이 도덕으로 다스리지 않고요. 힘에

만 의존하면서 부국강병의 혈안이 돼서 그렇게 잘못된 통치를 많이 했어. 맹자는 그렇게 힘에만 의존하는 정치를 너희들은 도덕을 내팽겨친 왕도를 버린 그런 패도 정치를 일삼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왕도 정치를 할 것을 추구했습니다. 왕도 정치는 결국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다섯 글자로 그렇죠. 불인인지신의 기반을 둔 정치 타고난 선한 마음인 이러한 불인인지심과 사단의 기반을 둔 정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먼저 불인인지심과 사단을 바탕으로 숙이 아닌 숙이치 나는 모범을 보이면서 나라를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임금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군주가 오히려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 얘들아, 그런데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잖아. 기억나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 즉,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공자의 정명을 맹자도 이어받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는데,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이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다? 임금의 성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 있다. 라고 맹자는 파격적으로 주장했어요. 우리가 맹자의 역성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결국은, 맹자 이런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에 있어서, 통치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중시 여기는, 그렇죠. 백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민본주의적인 모습을 맹자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 여기서 말하는 사직은 국가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제일 가볍다. 즉,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의 먹고 사는 생계를 잘 해결해 주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끌어가는 통치가 필요하겠네요. 자,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 항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정한 생업이 잘 보장되어야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함으로써 백성들이 항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왕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맹자는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의 생계가 잘 유지가 될 때, 백성들이 어떤 유혹에도, 불의에도 넘어가지 않고 도덕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줌으로써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 왕도 정치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성악설을 제시했던 우리 좋아요, 순자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자는요, 모든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타고난 감정, 즉, 모든 사람의 타고난 성정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으로서 자기밖에 모른다. 따라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 즉, 위의 결과다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순자는 이렇게 인간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냐면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우리 앞서서 정리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구나. 따라서 얘들아 다시 한번 해봐. 인간은 도덕을 인식, 학습,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맹자와 순자의 대표 공통점으로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계속 출제가 된다는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따라서 그는요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이걸 화성 기 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본성 자체는 악했어. 하지만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요. 인위적으로 선을 일으킬 수 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양할 수 있고 바르게 될수 있다.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면서 결국 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예는요, 공자가, 그렇지, 인과 예를 강조했다라고 할때 이미 공부했어. 예라고 하는 건 인, 즉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한 외면적인 사회규범이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좋아요. 순자도 역시 이 예라고 하는 건 외면적인 사회규범이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순자는 그 예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타고나는 마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사람

사람들이 본래 타고날 때그 타고난 성정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예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지, 누군가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순자는 보았어요. 누가 만들었어? 고대의 훌륭한 분, 즉 고대의 성왕이 뚝딱뚝딱 제정한 것이다 라고 순자는 해석하죠. 성왕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선왕, 성현, 성인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그분들이 만든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자는요. 그 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과 통치의 표준이 바로 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통치를 할 때도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바탕으로 통치해야 되겠다. 아하. 결국 순자가 말한 통치는 예치구나. 그럼 얘들아, 공자는 덕치, 맹자는 왕도정치, 순자는 예치니까 우리 순자는 덕치라는 표현 절대 쓰면 안 되는 걸까? 예치라는 말만 써야 맞는 걸까? 아니지. 결국 얘도 도덕이잖아.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덕치가 후대의 후배들인 맹자와 순자에게 다 영향을 준 거야. 맹자는 그 덕치를 왕도정치라는 말로 자신의 색깔을 덧입혀서 이야기했고, 순자는 그 덕치를 예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조했다는 것. 기본적으로 유학사상가들 공자, 맹자, 순자는 다 통치의 근본은 그렇죠. 어떤 도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들은 가지고 가세요. 고대 성왕이 제정한 그러한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순자는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덕을 잘 헤아려서 지위의 높낮이를 잘 정해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욕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 하지만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과 욕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 늘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타고난 그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대로, 타고난 성정대로 살면 따라서 세상은 반드시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싫어한 고대의 성왕이 예를 제정했고요. 그 예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순자는 생각했어요. 자, 그 예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이나 능력에 따라서 지위의 높낮이, 관직의 높낮이를 정해주는 거야. 따라서 너는 여기까지 너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너는 여기까지 충족시켜? 너는 여기까지 충족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욕과 욕망을 어느 선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욕구를, 그렇지, 조절하고 절제하도록 도와주는 통치예요. 따라서 순자에게 있어서 욕구를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 마저 틀려. 틀렸지. 욕구를 제거하다. 제거하라.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주장 순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자는 욕구의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성원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하 귀천을 잘 구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자연관 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잘 보자. 순자는 자연, 특별히 하늘에 대한 관점이 공자, 맹자 선배들과 달랐어. 자, 공자와 맹자 같은 대선배들은요, 예로부터 하늘을 도덕 규범의 원천으로 보았어요. 특별히 기억나지, 얘들아?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선한 본성은 하늘이 주었다. 라고 하면서 공자, 맹자 다 하늘을 도덕의 원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요, 이런 해석은 너무, too much야. 라고 비판하면서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자 자연 법칙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일과 인간의 도덕적인 일은 서로 별개의 거야. 즉, 하늘과 인간의 도덕 생활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자는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 규범을 부여해주는 원천이 된다? 노노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이 상을 주고 인간이 악한 일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 그건 노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순자는 하늘을 인간이 선하게 감흥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선하게 사는 것은 천인 분 이를 바탕으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렇죠, 인위적으로 선을 일으키는 화성기위 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늘과 도덕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문제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챕터에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 12페이지에 3번 문항

터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릅니다.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선과 불선, 즉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성무선악설을 이야기한 고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물의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위아래, 즉 상하의 구분도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입니다. 그렇죠. 맹자가 되겠습니다. 자, 고자와 맹자의 공통점을 고르래. 공통점.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안할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둘다다 분석해야 돼요.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이다. 본성이 선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선한 행위를 할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맹자 당연히 할수 있고요. 고자도 당연히 할수 있지. 후천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선한 행동 할수 있다. 요런 정도의 워딩이면 순자까지도 예스라고 대답하겠네요. 니은입니다. 선한 마음은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일단 맹자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맹자는 선한 마음,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니은은 맹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환경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있었습니다. 자, 고자도 당연히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후천적인 여러 환경이나 또 이런 후천적인 것들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누구나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얘들아,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일단 맹자니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리을 같은 이런 진술은요. 그렇죠. 우리 순자가 긍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공통된 입장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답은요.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역시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갑을 모두 예스. 긍정에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사람은 정, 즉 감정으로 말하면 선하다고 할수 있다. 불선을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 때문이 아니다. 측수, 그리고 공경, 그리고 시비. 공경은 결국 뭐야? 사양지심이잖아. 그러니까 측수사시, 측수사시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사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인의 예지는 밖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사단과 사덕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맹자라는 거알수 있어요? 사람의 정은 음식을 먹을 때에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요. 옷은 이왕이면 비단옷. 길을 갈 때는 이왕이면 말이나 수레를 타려고 하고요. 재산은 이왕이면 그저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만족할 줄은 모른다. 즉,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왕의 도나 질서 예악의 구분은 모두 천하를 걱정해서 있는 것이니 오랫동안 근심하고 다음을 생각하여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도덕적인 것은 결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좋아요. 성 악설을 이야기한 순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자와 순자가 둘다다 긍정의 대답을 할 법한 질문 골라볼 거예요. 역시 이런 문제들 좋아요. 두 사상가 모두 분석해 보아야 되겠죠. 기억입니다. 군자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렇죠. 얘들아,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군자, 성인, 대장부, 대인, 이런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순자 어떨까? 그렇지. 순자도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화성기 위해서 군자가 될수 있다. 성인이 될수 있다. 순자도 유교사상가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인, 의, 예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인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그 군자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네. 순자도 당연히 부정하지 않겠죠? 따라서 둘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군자는 예가 없어도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는가? 순자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순자에게 있어서, 그렇죠. 예는 반드시 중요한 필수적인 덕목이었어.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교화시켜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가 있어야 되겠네요. 군자와 소인 모두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일단 맹자 자체는 어때?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군자이든 소인이든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하지. 양능 배우지 않아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예스라고 볼 거예요. 순자 어떤 님. 그렇죠. 너무 중요하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어. 순자 당연히 예가 되겠네요. 왜? 순자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모든 사람은 군자이든 소인이든 에브리바디 다 도덕을 인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둘 다다? 그렇죠.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너무너무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군자가 귀한 이유는 본성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인가? 이따가 천천히 보자. 맹자가 생각할 때 군자는요, 어떤 사람이야? 타고난 본성을 교정하고 변화시킨 사람이니? 아니면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한 사람이니? 그렇지. 타고난 본성을 교정하거나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유지한 사람이지. 반면에 순자는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교정하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군자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군자가 귀한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리을은 순자만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같이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이어서 제시되는 중요한 그렇지 수업 꿀팁까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준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제 2회차 공통 과목의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제 객관식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단답형에도 이제 16번 함께 살펴봤거든요. 이제 17번부터 22번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에서도 13번, 14번 같은 문항들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특히나 이제 도형 문제들은 중학교 도형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고요. 이 단답형으로 넘어와서는 21번과 22번 두 문항이 어렵습니다. 앞쪽에 있는 문항들은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17번부터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죠. 17번은 간단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문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그마라는 건 덧셈, 뺄셈에 대하여 이렇게 분배를 내줄 수가 있는 거죠.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그럼 3배의 AK 플러스 2배의 BK 마이너스 5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1 찢어, 찢어, 찢어.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5라고 했을 때, 자, 앞에 있는 건 J랑부터 JN까지 합이 수열 AK, BK에 대하여 있는 거고요. 뒤에서는 5가 N개 있는 거니까 얘는 5 곱하기 N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N이 10이야. J랑부터 J10항까지 5라고 하면 얘는 J랑도 5야, J2항도 5야, J10항도 5야. 그래서 5가 10개 있는 거50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위에 주어져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쭉쭉 분배해서 찢어주면 뭐 어려울 거 없죠. 어떤 모습이에요?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이 60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얘를 빼니까 5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이제 전부 다 찢어서 구조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모양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하고 수열 AK, BK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수열의 합이라는 게 어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J1항부터 J10항까지 수열 AK를 더해봐. 그러면 이게 라지 A라고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라지 B라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그 연립 방정식이 되어버려요. 라지 A가 되겠죠. 뭔데? 두 배의 라지 A. 뒤에 3이 10개. 30을 더했더니 60이 된 거고요. 얘는 라지 A, 라지 B의 차, 라지 A 빼기 라지 B가 5인 거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라지 B 더하기 얼마? 20. 얘가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간단하죠? 2A가 30, A는 얼마? 15 되고요. A가 15야, B는 얼마? 10이죠. 그럼 10 더하기 20 해서 정답이 30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 시그마, 시그마의 성질. 우선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시그마는 분배할 수 있다. 상수배는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3.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2. 이 값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만 해결할 수 있으면 간단하네요. 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누구? fx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누가?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x에 1 넣고 x에 1 넣어봤더니 도함수마저도 연속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fx가 미분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에서 얘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속이어야 미분 가능, 연속 안에서 미분 가능한 애랑 미분이 불가능한 애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미분 가능이면 연속, 미분 가능이면 연속, 미분 가능이면 연속, 이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미분 가능이면 연속 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중에서도 쉬운 3점짜리라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만 이 부분을 건드리면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로 바꿔낼 수 있어요. 지금 각각의 도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x는 1을 경계로 왼쪽에서는 f'x가 4x인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f'x가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럼 각각을 적분 하면 왼쪽에서는 fx가 누구야? 2x의 제곱 적분 상수 몰라요. 상수는 모르는 거야. 적분하면 누구야?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얘도 상수는 몰라요. 이런 거야. 근데 몰라. 얘가 같니 다르니 몰라. 그러니까 둘을 구분해서 c1 c2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지. 도함수 f'x로부터 fx를 찾아내면 fx는 2x의 제곱 더하기 c1입니다.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요. fx는 3x의 다시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2입니다. 언제? x가 1보다 클 때요. 근데 fx는 무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당연히 연속도 되어야지 등호 아무데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찾고 나면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1 넣어. 그럼 2 더하기 C1과 2 더하기 C2가 같아요. C1을, C2를 그냥 C라고 할까요? 이런 거야. 근데 여기에서 C1, C2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들어있지 않으면 실제로 각각의 적분 상수가 다를 때 그때 틀려버리겠지. 그러니까 C1, C2 항상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는 스텝 2. 이건 간단하네요. F0을 물었어요. 이건 누구야? 위에 있는 식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0 더하기 C1이 3이에요. 자, 이때 F2C라고 쓸게요. 이제 C. F2를 구하세요. 이제 아래에 있는 식이죠. 8 더하기 2 더하기 C입니다. 정답 13 되겠습니다.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 이야기야. 근데 난 도함수를 보고 fx를 가져가려고 함, 찾아내려고 합니다. 적분상수 구분해주세요. 경계에서 연속, 그러면 c1과 c2 사이의 관계식 하나 찾고, 그 다음에 c1이 나오고 c2가 따라 나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19번으로 가시죠. 이게 접선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접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이건 도함수의 활용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미분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와 같죠. 근데 이건 이 구조 자체를 그냥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의 이 그래프에서의 위치 관계가 이게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 인수 정리들을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 다시 방정식에서 실근들 사이의 관계들, 방정식의 세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죠. 자, fx가 3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야. 근데 곡선 위에 한 점에서 x는 1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원점을 지나고 다시 x는 마이너스에서 만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느낌만 대충. x는 1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원점을 지나. 원점 5. 근데 어디에서 다시 만났어요? 마이너스 2에서 다시 만났어요. 실제 그래프 경우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관계라는 거야. 위에서의 상황을 내가 시각화해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럼 보통 이 접선이라는 게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뒤에 있는 상수항 얘는 없겠지. 물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여기 있는 m이라는 게 f'1이야 라는 것도 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fx를 미분해, 도함수를 구해서 f'1을 구해, 여기서 식을 찾아서 진짜 만나는 이 순간을 가지고 뭔가 식을 찾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할 거라는 거야? fx 빼기 얘를 gx라고 해봐. gx fx랑 gx랑 만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3차 방정식이잖아요.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인가요? 왜? 왼쪽에 있는 fx는 3차고 오른쪽에 있는 gx는 그냥 mx잖아.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라는 거야? 플러스 1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될까?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면 fx 빼기 gx라는 건 얘는 누구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두 번, 여기에 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어? 끝났네요. 뭐가? 여기 mx 놓고 땅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얘가 누군데?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9 빼기 m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아, a와 b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a는 어떻게 찾는데? a는? a 3차 방정식에서 얘가 세근에 합하면 되잖아요. 세근에 합.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A인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이제 상수항은? 에이, 상수항은 세근에 곱하면 되잖아요.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M은 몰라도 돼. 결국 A만, A랑 B만 찾으면 되잖아. A는 얼마인데? A가 0이고요.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럼 여기에서,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MX 플러스 B 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B. 얘가 세근이고, 오, B가 2네요. B가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 X자리에 0 넣어봐도 되죠.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항등식이니까 0, 0, 0. 와우, B가 0을 넣으면 2야. 그냥 이렇게 찾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볼까? 아니면 결을 맞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해볼까? 그럼 AB 구했습니다. FX는 누구야? X의 세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가 되고요. F 3 구해주세요. 27 더하기 27 더하기 2 정답 56 되네요. 자, 다시 이 문제. 주어진 상황을 뭔가 내가 저 그래프를 엄밀하게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런 거 벗어나서 그냥 저 상황을 시각화하면 좀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나면 항등식을 찾아봅니다.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방정식에서 실근들을 가지고 이제 인수정리를 통해서 식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대입을 할 수도 있죠.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도 있죠. 방정식으로 온다는 건 얘가 0이 되는 3차 방정식을 생각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 AB를 구하는 순간 FX가 나와요. 대입해서 찾는 정도의 산수는 간단합니다. 자, 3점짜리 마지막 문항이고요. 접선 이야기? 그냥 저 상황을 형상화할 뿐이지 진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아이디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뭐 계산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수열 이야기예요. 수열 AN 플러스 1과 수열 AN 사이의 관계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게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의 수열의 귀납적 정입니다. 근데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어려워 보여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등차등비가 아니라면 그냥 대입해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등차등비가 아니라면 일반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등차등비가 아니라면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 합을 구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한테 만약에 제5항을 구해봐라고 했으면 1 대입했을 1 제1항을 알 제1항 3이니까 1 대입하면 제2항 나올 거야. 2 대입하면 제3항 나오고 3 대입하면 제4항 나오고 4 대입하면 제5항 나오고 그냥 대입해서 얘를 찾는 게더 빠를 거예요. 맞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을 구해라라고 했으면 그냥 대입해서 구했을 거라고요. 일반 찾는 거 자체가 어려울 테니까. 다행히 얘는 사고 과정을 쭉 알려주고 빈칸 맞춰봐 이런 거니까 이건 너무 쉽지. 양변을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눴어요. 좌변 오케이. 나눴어요. 그럼 n 플러스 2 하나 약분되고 나왔죠. 나눴더니 3. 아, 가에 알맞은 수는 3이구나. 쉽지. 근데 bn을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하면 이랬잖아. 어? n 플러스 1을 넣었더니 이 모양이 나오네. bn 플러스 1은 bn 나오고 3. 뭐야, 너무 간단하잖아.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3이야. n에 1을 넣으면 2분의 a1, 이 b1이니까 b1은 2분의 3이고. 그리고 따당 이웃한항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가 되는 거죠. 땡큐! 이제는 BN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BN은 누구야? 공차가 3이니까 3N 해놓고 1 넣어서 2분의 3 나오게 2분의 3을 이렇게 빼주면 되죠. 선생님, 제가 구하고 싶은 건 BN이 아닙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야? AN이죠. 근데 BN과 AN의 관계가 주어져 있잖아. 아, AN은 누군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여기에 3N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분수가 싫어요. 2분의 1 묶어낼까? 3이 싫어요. 2분의 3 묶어낼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AN 찾았습니다. J1항부터 J5항까지 더

수 있습니까? 더할 수 있지.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묶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두개 전개해서 n만 곱하면 되잖아. 3n 제곱에 n 곱했어요. 3n 세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분의 3n 하니까 플러스 2분의 3n인데 n 곱하니까 2분의 3n 제곱 되고요. 두루 곱한 마이너스 2분의 3 되니까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3n까지 이렇게 됐어요. 시그마 쭉쭉 찢어주면서 1부터 5까지 세제곱의 합, 1부터 5까지 제곱의 합, 1부터 5까지 합,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3배의, 이건 뭐야? 세제곱의 합. 이런 거 1, 2, 3, 4, 5 더해서 전체 제곱하면 되는 거죠.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되니까 얘는 15의 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약분하기에는 세제곱의 합이 더 쉬워요. 얘는 6분의 6,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죠. 5 곱하기 6 곱하기 11.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5.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차근차근 계산. 앞에서 3배에 225 됐고요. 얘는 6을 하나 약분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2분의 3. 여기 15 있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얘는 2분의 15 곱하기 11에서 뒤에서 얘는 2분 3 곱하기 15 이렇게 되네요. 끝났네요. 앞에서 675 나오고요. 뒤에서는 뭐 나와요? 얘는 2분의 누구야? 15가 8개 있는 거네. 15 곱하기 8. 그래서 이 계산하면 뒤에서 60 나오죠? 그러니까 735입니다.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자, 앞쪽에서 어떻게 가는지 그 과정만 보니까 여기에서 BN의 일반항만 구하고 나면 AN이 나오고 수열에 합구하는 것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그쵸? 물론 여기에서 2분의 3을 묶어내고 나서 계산하더라도 뭐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위에 가와 나의 다의 알맞은 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찾아봅시다. 나의 알맞은 건 여기 얘가 나네요. 다의 알맞은 수는 375죠. 자, 그래서 P가 3입니다. FN은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3N 빼기 2분의 3이고요. 마지막 Q의 알맞은 수는 735네요. 자, 이제 계산. 따라서 3분의 735 플러스 FE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되죠. 여기에 3 넣어 2 넣는 거죠. 6 2분의 12에서 빼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앞에서는 누가 나와요? 약분하고 나면 245 나오고요. 뒤에서는 2랑 2랑 약분하고 나면 27 나오죠. 정답 272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처음에 주어져 있는 관계식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근데 복잡해 보여도 전혀 겁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냥 빈칸 채우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그 사고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나는 등차 등비가 아니라면 내 힘으로 그냥 보자마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일반항을 못 구하는데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까?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합을 구하라는 걸 보면 등차, 등비일 거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하고요. 이 사후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에서는 결국에 마지막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가에 알맞은 건 상수구나. 두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우리가 1회차의 빈칸 채워내는 수열 문항에서도 그 부분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먼저 읽어내고 등차 수열에서 부분 분수로 넘어갔던 그 콜라보레이션 문제 기억나죠? 그거랑 같은 결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쉬운 구조네요. 자, 20번 함께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개. 천천히 해봅시다. 21번 어렵죠?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우선은 뭐부터 체크? 정수부터 체크. 제1항. 양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양수예요. 근데 이제 규칙이 앞에 있는 항이 0 이상.

항일 때는 3을 빼고요. 앞에 있는 항이 음수일 때는 K를 더하잖아요. AN이 얘가 양수이거나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3을 빼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보다 3만큼 작아지는 거야. 계속 3씩 둥둥둥둥둥둥둥둥 작아진다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AN이 음수일 때는 어때요? K를 더해요. 근데 K는 3보다 큰 자연수들을 생각을 하는 거야? 3보다 큰 자연수들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K만큼 커지는 거죠. 우선 느낌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에 양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3만큼 작아져. 또 3만큼 작아져.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쭉쭉쭉쭉 내려오겠지. 작아져, 작아져, 작아져, 작아져. 근데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규칙이 바뀌죠. K를 더하는 거야. K를 더해? K가 얼만데? 3보다 크대. 그러니까 얘는 3칸보다 위로는 얼마든지 한 번에 점프 올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또다시 점프. 그럼 얘가 높이까지 올려줬으면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 패턴이 있겠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한 번에 주의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얘가 몇 번을 반복하는 부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이 안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패턴을 가지고 나타날 거야. 좋아. 얼굴에는 음수가 되었을 때 양수로 바로 튀어 오른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내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양수에서 3을 빼. 혹은 내려가더라도 0에서 3을 빼 하니까 음수인 애가 음수인 항이 될수 있는 게몇개 없네요. 음수인 항은 얘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얘들밖에 없는 거네. 마이너스 5 이런 애가 될 수는 없잖아. 3이 작아져서 어떻게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앞에 애가 양수거나 0일 때3 빼는 게 규칙이잖아. 음수되는 순간 바로 K를 빵 때려버리면서 결국에 음수 다음에는 무조건 다음에는 양수가 나오는 거잖아. 음수인 항이 연속으로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음수인 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밖에 될수 없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있어요. 스텝 1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규칙을 대략적으로 느끼면서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규칙들을 찾아가는 거죠. 우선 좋아요. 그럼 이제 스텝 2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얘가 뭐 6이에요. 근데 여기에 K는 4예요. 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볼까? 처음에 6에서 출발. 처음에 6에서 출발. 그 다음은 3이 작아져서 3이 될 거고요. 제2항입니다. 그 다음은 0이네요. 0이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제4항.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게 세 번째 항이 0. 6, 3, 0, 마이너스 3. 그리고 이제 위로 탕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올라가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4만큼 올렸다고 칠까? K가 4. 그럼 여기 1까지 가겠죠, 1.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될까? 3만큼 내려가서 여기 마이너스 2될 거고요. 4만큼 올라가서, 오, 여기에 2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이럴 수 있네. 그치? 근데 생각해봐. K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만약에 K가 4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K가 여기에서 얘가 5, 8, 5랑 8이 되게.

여기에서 11만큼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는 똑같더라도 6, 3, 0 왔지? 마이너스 3까지 왔지? 근데 K가 4면 4만큼 올라갔다가 3 내려왔다가 또 4만큼 올라가는 이 흐름인데 여기에서 바로 8까지 11을 땅 올려버리면 8, 5, 2 이렇게도 올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이 같고 끝이 같더라도 K의 값에 따라서 얘들은 얼마든지 수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능한 경우를 나한테 다 구하라고? 그럼 머리 터질 텐데. K의 값에 따라서 이게 막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구합니까? 에이, 그게 아니라 가능한 A1만 구하라고. 그러니까 사이의 갈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이의 갈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누구에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K의 값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양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처음 A1, 6, 그러면 가능한 거네. 2가 될수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처음에 얘가,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 6이 아니라 3에서 출발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3에서 출발했어. 0이 되겠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근데 얘를 여기 선 위로 한 번에 땅 올려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아, 그러네. 그럼 가능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네. 오케이. 사이의 K의 값에 따라서 중간의 경로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가능한 A1, 모든 A1들을 찾는 이 과정은 그러면 우리가 사이에 있는 중간 경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만 있으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텝 3 가볼게요. 봐봐. J랑이 있어요. J2항이 있고요. J3항이 있고요. J4항, J5항, J6항, J7항 이렇게. 자, J7항이 누구예요? 지금 2예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얘는 음수인 항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등차 수열인 경우라는 거지. 3씩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니까 얘는 3을 거꾸로 더해. 더해. 더해. 더해. 더해. 더해. 20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건 제7항에서부터 제1항까지 가는 이 과정이 3을 몇 번? 얘를 6번. 이렇게 와서 이제 18만큼 커진 이 상황이에요. 맞지? 그래, 이게 여기에서 5가 나오는 순간, 그럼 얘는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선생님, 여기에서 갈래들을 따지다 보면 갈래가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어떻게? 여기 앞에 5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물론, 마이너스 1에서 2가 될 수는 없겠지. 왜?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려고 하면 얘는 K가 누구일 테니까? K가 3일 테니까. 얘는 탈락. K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지. 근데 K가 4일 때, 마이너스 2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K가 5일 때, 마이너스 3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맞잖아. 물론, 이 상황에, 그럼 마이너스 2랑 3, 마이너스 3 앞에는 누굴까? 그럼 얘는 유일하게 결정되겠지. 근데 얘도 위에서 내려온 건지 밑에서 올라온 건지를 모르잖아. 위에서 내려온 건지 밑에서 올라온 건지를 모르잖아. 심지어 여기 있는 5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5가 8에서 작아졌다는 보장이 어딨어? 얘도 앞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역추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죠. 앞에서부터 오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지만 수열이라는 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래서 등차 수열과 직선은 연결고리가 있어. 그 부분을 느낄 수 있다면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걸림돌 되지가 않는 거죠. 왜?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가 있어요. 나는 7일 때 여기가 이제 2로 끝이 나야 돼. 이게 결론인 거야. 근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한 가지 경우는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애가 있었다는 거지. 제1항이 누구? 20. 제2항이 누구? 17. 제3항이 누구? 14. 제4항이 누구? 11. 제5항 8. 제6항 5. 이게 한 가지 경우라고요, 그치? 위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 가능한 A1을 찾는 거잖아요. 얘보다 위에서 될까, 안 될까? 얘보다 위에서는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위를 내려와야 되니까. 아! A1이 21보다 크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21 이상이면 얘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3씩 작아져봤자 안 돼. 근데 A1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우선 A1 20 하나 찾았어. 그럼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A1이 이제는 20보다는 작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는 큰 여기 범위 안에서 체크하면 되는 건 맞지? 오케이. 그럼 봐봐. 하나 내려왔어요. 19에서 출발하면 될까, 안 될까? 쭉쭉쭉쭉 내려오면 어디에 꽂혀요? 마지막 1에 도달하겠지. 얘안 돼. 18 돼, 안 돼. 18. 두칸 내려왔으니까 0, 안 돼. 그지? 17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누가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올라오는 거, 마이너스 2에서 올라오는 거, 마이너스 3에서 올라오는 거, 원래 이런 애들은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올라오는 거, 얘는 안 되지. K가 3이니까. 그럼 결국에, 아, 제6항이 마이너스 2가 되게. 제6항이 마이너스 2가 되게. 여기에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2에 도달하게. 요렇게 가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3에 도달하게. 요러면 된다는 거지. 이런 애들은 되잖아. 그럼 한 방에 점프해서 빵, 빵 올라가면 되니까.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얘는 제6항인데? 그럼 제1항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15를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 13, 15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가능한 A1 누가 있다는 거야? A1은 13 있고요. A1은 12 있어요. 이런 애들은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밑에 있는 이런 애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봐봐. 여기 1에서 출발했어요. 1에서 출발했어. 그럼 다음에 누가 나와? 다음에 누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선생님,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예스! 왜? K가 다 커버해 줄수 있다고. 선생님, 여기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진동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얘를 여기에 3방에 올리는 K가 존재하잖아요. K를 14까지 올려버리면 되잖아. 아, K, 여기 마이너스 1을 14까지 올려버리면 K가 16이면 이 경우에도 만족하잖아. 물론 중간에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달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중간 경로를 고려하자는 게 아니야. 이랬다고. 에이, 선생님,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지. 왜? 여기보다 아래에 있기만 하면 어디에서 출발해도 음수에 도달하는 순간 이런 지점까지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네. 그런 K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13부터 1까지는 다 되네요. 얘들을 더하라는 거죠. 따라서 1부터 13까지의 합, 2분의 13 곱하기 14에 여기 20을 더하면 91 더하기 20입니다. 정답 11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가자. 수열에서 규칙은 굉장히 단순해요. 규칙은 너무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모든 항이 정수예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첫째 항이 양수,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항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요. 처음에 올라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X축 아래에 도달하면 음수가 되는 순간 치고 올라가.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라 했지.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과 얘는 한번 점프하고 올라가는 건데요.

관찰을 하다 보니 우리가 도달한 첫 번째 결론은 음수인왕 다음에는 무조건 양수인왕이 나와 이거고 음수인왕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자, 두 번째 결론은 뭐야? K의 값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나는 첫째 항만 구하는 거지 중간 경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단순해진 거야. 넘어가서 나는 중간 경로 몰라도 돼. 가능한 J랑 얘들만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이 1일 때 함수값부터 N이 7일 때 함수값 여기를 도달하는 건데 얘가 음수가 없었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쭉쭉쭉쭉 가서 이 경로가 하나가 나온다고요. 근데 19일 때 18일 때 이런 애들은 도달 못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는 점프 뛰어서 갈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 막 이런 애들은 점프를 뛸 수 있으니 그리고 마이너스 2에 도달한 애 누굴까? 13 마이너스 3에 도달한 애 누굴까? 12 하고 나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됐다라는 거지. 왜? 나는 중간 경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언젠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경로까지 도달하게 K값을 조절해서 올려줄 수 있다고. 그런 K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였다는 거지. 근데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답은 찾았습니다. 근데 음수인 것이 하나도 없을 땐 이렇잖아. 근데 이제 음수인왕이 한 개 있으면 어때? 그러면은 3씩 작아지는 것을 원래는 변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쳐서 여섯 번인데 그러면 이제 3씩 작아지는 것을 다섯 번 하고 그리고 K만큼 커지는 것을 한 번 하면 그럼 여기에 첫째 항에서부터 마지막 제7항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A1을 추적하는 과정인 거죠. 이건 횟수를 가지고 음수인왕이 하나야. 아, 그럼 K를 한 번 더 하고 마이너스 3은 다섯 번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 선생님 그러면 음수인왕이 두 개 있으면 어때요? 그럼 마이너스 3을, K를 이제는 알지. 얘는 아까 전에 다섯 번 한 번 했으면 네 번 두 번도 될까? 세 번 세 번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다섯 번, K를 한 번 했던 것. 얘는 마이너스 3을 네 번, K를 두 번. 얘는 마이너스 3을 세 번, 그리고 K를 세 번 하는 과정인데 K가 3보다 큽니다. 가 되니까 뭐 양수에서 출발해서 K가 3보다 큰데? 그럼 4, 5 이런 거 하면 2에 도달할 수는 없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들만 따지면 돼.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뭐 더 좋을 거고요. 사실 이 상황도 관계를 해석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계산 과정은 없습니다. 3을 6번 더해가서 20에 도달해. 마이너스 2에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3에서 올라가고 이 경계만 찾으면 그 아래는 다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과정, 그게 중요했던 문제죠. 자, 이번 모의고사의 마지막 공통과목 문장 22번으로 갑니다. 최고차인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양수 K의 값을 P분의 Q,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그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기본적으로 fx가 x의 4제곱하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친절해요. f0이 4야 하나 알려줬고요. 그리고 f'0과 f'2가 0이야 라는 것도 알려줬죠. 선생님 이걸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기 x가 0일 때 0,4라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f'0이 0이라고 해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0일 텐데 뭐 그 값을 갖는지는 모르죠. 여기 이제 삼중근의 형태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어쨌든 0,4를 지나면서 미분계에서 0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x가 2인 곳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미분계에서 0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건 그래프의 개형을 바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f'x가 누구이니까 4x의 세제곱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0이라는 애가 2라는 애가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니까 4x

x의 x-2하고 여기 x-알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스텝 1. 요 상황 됐어요. f'x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애가 얘가 0과 2와 알파라는 거야. 근데 나는 누굴 몰라요? 알파를 몰라요. 알파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유형이 달라지겠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여기 x는 0과 x는 2를 경계로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있어요. 알파가 0일 때 있어요. 0과 2 사이일 때 있고요. 2일 때 있고요. 2보다 클 때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다섯 개의 그래프 유형을 그리라는 걸까? 그런 거 아니겠죠. 우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애가 0과 2와 알파가 있어 알파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이 달라져. 어쨌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파가 0이거나 알파가 2여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과 단일근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조건 나와 조건 다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스텝 2. 조건 나와 조건 다를 만족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 유형을 떠올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옵니다. y는 절대값 fx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아래에 있는 애들을 꺾어 올린 거죠. 근데 얘가 y는 4와 그리고 y는 k와 k는 양수 이런 걸 만족한 그때 교점이 4개고 교점이 5개래. 교점이 4개야. 교점이 5개야. 근데 내가 fx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fx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때 그래프를 그려서 꺾어 올리는 건 괜찮아요. 뭐라고? 이건 fx의 식이 주어져서 fx 그래프를 그리고 꺾어 올린 건 괜찮다고. 근데 fx의 그래프 개형을 모르는데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그려가면서 꺾어 올릴까? 그건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겠다는 거야? 위에 있는 이 상황이 번거로우니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 이제 나는 y는 fx와 저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y는 플러스 마이너스 k 아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대신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로줄을 두 개 긋겠다는 거야. y는 0, x축에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직선 두 개를 생각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는 결이 보입니다. 자, 이 상황으로 가져갔더니 이 fx에 대하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라는 거지. 아, 왼쪽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 있을 거고요. 오른쪽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는 같을 거고요. 그러니 이제 같은 높이만큼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얘는 극소값이 서로 다를 때고요. 얘는 극소값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 얘도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 당연히 똑같은 모습. 뭐 얘도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다섯 개의 모습 을 그려내면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랑 얘는 사실 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건 이렇게 세 가지 따져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교점의 개수 갑니다.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한 개, 교점의 개수 두 개, 교점의 개수 세 개, 교점의 개수 네 개, 교점의 개수 다시 세 개,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이렇게 했어요. 교점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뭐 얘는 이제 같은 결이니까 안 할 거고요. 그치? 그럼 가로줄 두 개 그어서 합이 교점의 개수가 이제 네 개가 되는 순간도 있고 다섯 개가 되는 순간도 있어야 돼. 뭐 네 개 되는 순간도 있고요. 뭐 다섯 개 되는 순간도 있고요. 그치? 얘는 우선은 오케이 통과. 얘도 똑같이 교점의 개수가 두 개, 교점 개수 네 개, 교점 개수 세 개, 교점 개수 두 개 이렇게 했어요. 교점 개수 네 개 되는

되는 순간도 있고요. 교점 개수 5개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교점의 개수가 1개,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니까 얘는 교점이 5개가 되는 순간이 있을까? 안 되겠죠. 얘는 교점이 5개가 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 생각해보자. 얘는 교점이 5개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교점이 4개 되는 순간. 선생님, 그럼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선 얘는 안 되니까 탈락인데. 그러면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애가, 얘가 극값 가진 애가 0, 2, 알파라며. 근데 2는 0보다는 크니까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된다는 거지. 얘도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0,4잖아. 0,4. 어? 뭐야? 여기가 0,4면.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거 안 되잖아. 그치. F0이 4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0,4라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0,4가 되면, 선생님, Y는 4랑, 어? 뭐야? 여기가 0,4라고? 근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끄면, 여기 교점이 이미 3개가 생기잖아. F0이 4인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랑 교점이 4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위에 있는 짜잔 얘밖에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스텝 2입니다. 됐죠? 자, 이제 스텝 3로 가요. 스텝 3. 이제 내가 알아낸 건 극소값이 서로 두 개가 달라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좌표 평면에 첫 번째 케이스 1 갑니다. 좌표 평면에 여기 0,4라는 점이 있어요. 생각해봐. 얘가 극소값이 될 수 있나?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얘가 0이 되거나 여기 있는 애가 0이 되는 이런 경우 될 수 있나? 이게 y는 4. 그럼 y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y는 4가 있으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끄면 되지 않나요? 근데 얘는 교점이 5개 되는 순간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교점이 5개 되는 순간.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k인데? 여기 사이 x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 x축인데 여기에서 같은 간격으로 벌어져? 교점 4개. 그 다음 교점 4개. 넘어가면 교점 4개. 뭐야? 교점 5개 되는 순간이 없잖아. 아, 그리고 극소값이 여기에서 F0은 극대값이야. 여기까지 가지고 옵니다. F0이 극대값인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려지죠. 얘가 극대값이야. Y는 4 이렇게 그릴 거고요. 여기 Y는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인 경우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른쪽에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아, 이렇게 교점이 Y는 K, Y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면 조건 만족하네요. 이런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F0은 극대값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왼쪽에서 알파, 오른쪽에서 2야. 그러면 Fα가 마이너스 4고, 그리고 F2가 0과 4 사이. 극소값이 서로 다른데,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0과 4 사이에 들어있는 이런 극소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결론입니다. 오케이, 이제는 케이스 2. 두 번째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y축. 이번엔 누가 있을까? 여기 y는 4. y는 마이너스 4. 여기 극대값 0,4. 이건 알잖아.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내려가줘요. 자, 왼쪽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얘가 y는 fx.

제곱 플러스 2알파x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fx를 짠짠짠짠짠짠 찾고 적분상수가 삽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결국엔 f알파를 찾고 f2를 찾아서 이 등식과 부등식을 만족하는 알파의 값을 특정하거나 뭐 범위를 찾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f'x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오면 할 수는 있겠지. 물론 길은 보여요. 헤맬 것 같으면 이거라도 가야지. 근데 계산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이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선생님, 알파가 음수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f'x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가 알파 0인데요. 어차피 길이가 L이라고 할까요? 여기 길이가 E라고 할까요? 이런 거야. 그럼 넓이 S1과 넓이 S2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이게 함수 값의 변화잖아요. 이게 정적분에서 넓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S1이 8이고, 그리고 S2가 0과 4 사이면 돼요. 이게 변화. 그러니까 이게 함수 값이 얼만큼 변했는지, 이 길이. 함수 값이 얼만큼 변했는지, 이 길이. 이걸 찾는 거니까.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관계를 이해한다면, 두 번째는, S1은 누구야? S1이 0과 4 사이고요. 그리고 S2가 8이면 되는 거죠. 선생님, S1은 어떻게 되는데요? S1은 6분의 4 곱하기 L의 세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얘를 계산하면 되고요. 자, S2는 얘는 6분의 4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그리고 L 더하기 1.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8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라고 하면 얘는 L의 세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L이 얘가 8 곱하기 6분의 4를 계산을 하면 얘가 12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이 1일 때는 돼? 안 되지. L이 2일 때는 돼? 그럼 넘어 버리지. 그러니까 L은 1점 얼마야? 근데 L이 1점 얼마가 땅 들어가는 순간 이때 S2는 어떻게 될까? 얘는 3분의 16 곱하기 2점 얼마가 되니까. 뭐야? 10을 넘어가 버리잖아. 삑, 모순, 얘는 안 돼요. 이런 거라고. 이 계산이 훨씬 간단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경우만 하면 되잖아. 두 번째 경우 갑니다. 그러면 3분의 16 곱하기 L 플러스 1이 얘가 8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L 플러스 1은 누구야? 8 곱하기 16분의 3 하니까 2분의 3 되고요. L은 얼마? L은 2분의 1입니다. 가야 되죠. L은 2분의 1이야? S1 확인해 봐. S1은 3분의 2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4분의 9가 된다는 거죠. 자, 얘를 2로 약분하고요. 3으로 약분하고요. 그럼 16분의 3 이렇게 되잖아. S1이 16분의 3이라는 거야. 뭐가? 얘는 16분의 4만큼 올라와 4가 되었다는 거니까. 아하! K는 누구야? K는 4 빼기 16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61이 되고요. P분의 Q,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정답 77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항이에요. 사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그렇죠. 사차 함수를 해석하는데 미정계수를 여러 개 넣고 사차식을 계산하는 문제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차식이 나왔어. 계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이야기야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가로줄을 두개 그었을 때이 문제에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 y는 fx라는 애를 나는 그릴 거야. 그래서 x축에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애는 직선 두 개를 그어서 교점이 4개. 직선 두 개를 그어서 직점이 5개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폈더니 그러려면 극소값이 서로 달라야 돼. 그리고 여기 f0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돼. 근데 극소값이 하나는 마이너스하고 하나는 0과 4 사이에 있는 양수여야 돼. 그럼 왼쪽 오른쪽 가능한 두 가지 경우 중에

진짜 FX를 찾아서 F2를 표현하고 F88 표현할까? 할수 있지. 근데 이제 도함수에서 정적분을 통해 넓이를 구한 것과 원래 함수에서 높이 차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이 S1과 S2를 L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를 찾아내면 K값은 그냥 산수 계산이니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리 2회차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이에 꽤나 까다로운 문항들이 선다형에도 그리고 이제 단답형에도 이제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비슷한 문항 문제를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회차 모의고사에서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3회로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필적 확인 문구랑 확인하셨나요? 네, 뭐였냐면, 내게 오는 것은 모두 다 축복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축복,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맞을까요? 네, 반응 안 좋고요. 자, 일단 일곱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실무 한번 풀었고 두번 풀었고 오늘 이제 3회차 풀고 있습니다. 오늘 그세 번째 모의고사 공통 과목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지난 1, 2회차보다 조금은 성장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좀갈 길이 멀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럴 텐데 과연 이번 이 3회 모의고사는 어땠는지 선생님과 함께 학습 자료실에 있는 자료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함께 토파보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이 3회 모의고사를 한번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그 번호 있죠. 15번, 21번, 22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변별력 문항이라고 하는 항상 최고난도 문제로 나오게 되는 항상 그의 수능이 치러지고 나면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 문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very very 그냥 뭐 그냥 common 그냥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원래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를 해봤을 때 수학 1보다는 수학 2가 원래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아무래도 대수보다는 해석하기도 어렵긴 하거든요. 수학 2가 난도가 높은 뭐 이런 것도 기조가 좀 비슷하고 여전히 그 수학 2가 어려운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3회차 모의고사를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했던 거는 뭐냐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훅 지나가 버렸던 곱셈 공식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조립제법을 이용한 방정식의 해법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진 않았을까?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문항이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시험지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토파보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수학 1하고 수학 2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1번, 2번, 3번, 4번 very very very 뭐더 말할 것도 없이 뭐 지수 법칙 나올 거 나왔고 미분계수의 정의 나올 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등비수열이 좀 빠르게 등장을 한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왜안 나오나? 내가 1회차부터 5회차까지 한 번도 안 만나나 이 유형을 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그래프의 분석을 통한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 왼쪽, 오른쪽, 좌극한, 우극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풀수 있었던 4번 문제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이고,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2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PPT가 넘어가면 어떡하니? 자, 보세요. 자, 부정적분의 계산 가볍게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6번이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이제 그 곱셈 공식에서 조금 출제가 됐는데 좀 특이하죠. 왜냐면 이게 풀다가 왜 답이 안 나오지? 라고 살짝은 이제 우리 중위권 친구들 당황할 수 있었던, 네, 하지만 뭐 7번으로 넘어가면서 무난하게 또 출발할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이따가 6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또 토킹 어바웃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그만 A1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처럼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그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절대 공식에 매몰돼선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풀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9번 문제가 어디 있니? 9번. 여기요.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이 유형 자체가 저희가 2회 때 4번에서 만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4점으로 이렇게 내려왔느냐? 바로 이 고등학교 1학년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4점짜리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고리즘은 심플하지만 계산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10번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 4점짜리 문제 중에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굉장히. 하지만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도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11번 점 사이의 거리, 뭐 속도, 가속도 맨날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얘도 이제 디귿 이제 보기선지를 푸실 때 이게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번 회차는 계산이 아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좀 이지하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2번 문제는 다시 수학1으로 가서요. 우리 삼각방정식 문제인데, 뭐, 허우대만 굉장히 클 뿐이지, 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게 문제를 풀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다시 이제 정적분과 넓이로 갑니다. 제가 1회차 때 마지막, 1강 때 마지막 부분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소급 적용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었고, 혹시 틀렸다면 이제 그런 이제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면서 절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 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수학 1으로 다시 가서 이제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이제 도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할선 정리가 나오면서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렸던 할선 정리의 쥐쥐쥐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선생님 보여요 라고 할수 있고, 안 보여요. 이거는 시각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정복해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에 대한 캐치만 좀 잘했다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다시 봐도 어렵고 또 풀어도 어렵고 내일 봐도 어렵고 내일 모레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15번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좀 입각해 있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얼마나 잘 가지고 놀수 있어? 확 이렇게 집어서 물어본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 15번 문제 해설할 때 아마도 다음번째 강의 때 제가 해설할 것 같거든요. 그때 좀, 네, 아주 이렇게 멀티 표시를 해두면서 좀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답지랑은 조금 다르게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맥락까지 포함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조금 기대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6번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1으로 이제 내려와서 시그마의 계산인데, 그러니까 얘도 16번 치고는 조금 헤비 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뭐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조금 여러분들 해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번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죠. 극대극소 그래프 한번 쫙 그려가지고 도함수 구해서 계산만 해주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출원인데, 이거 이상하게 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극한의 전체적인 structure,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18번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는 아마 넘어가서 21번이 뭔 소린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21번 문제까지 같이 좀 이렇게 이제 중난도, 고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이 18번 문제와 21번 문제를 같이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방정식에 활용해서 우리가 출제된 걸볼 수가 있고요.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었을 거고요.
박스 채우기 문제가 20번에 다시 등장을 하면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회차, 우리가 2회차를 좀 생각해보면 그때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보다는 좀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계산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좀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축차 대입을 또 얼마나 잘 했느냐 뭐 이런 것들 좀 관건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마지막 이 22번 문제는 2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22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바로 작년 이제 9월 모의평가의 22번에서 오마주를 따서 이제 변형하신 문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습자료실에 26학년도 9월 22번도 같이 수록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알고리즘이 굉장히 비슷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상 혹은 또 자기의 난이도상 만약에 21번을 좀 버린다 할지라도 22번까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22번은 내가 넘어갔더라면 오히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2번까지 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4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문항들을 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43쪽 펴시고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틀렸죠? 그냥 답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3회차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루트, 무리수까지 있다는 얘기는 지수의 확장을 물어보는 거고 지수 법칙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암산으로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해보자, 선생님이랑 같이. 안 쓸게. 자, 2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을 곱했다 이랬으니까 2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루트 2 플러스 1제곱이니까 한 번에 갈게.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2. 실수만 안 하면 돼. 괜찮?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2의 제곱이 돼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4가 된다. 보기 선택지에서 골라줄까요? Number 5. 이러고 넘어가주면 되는 문제예요. 이제 선생님하고 이런 거 가지고서 길게 얘기 안 하는 걸로 약속. 괜찮죠? 좋아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말고 그냥 정말 이제 나중에는 눈으로도 풀 수 있을 만큼 연습해 둡시다. 자, 우리 내려가가지고 이제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아이고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딱 얘기해 줬는데.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뭐 하나 이렇게 변형하지도 않았어. 그냥 원석 그 자체. 자, 선생님 오늘 멀쩡해요. 자, 이건 뭐의 데피니션이죠? 너무 어려운 말 했어요. 데피니션 정의. F 프라임 2의 정의죠. 라이프니츠가 죽기 전에 딱 얘기하고 돌아가셨겠죠. 물론 죽기 전에 얘기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보고 계실 거예요. 오, 잘하고 있구나, 경훈아. 자, 보세요. fx가 이렇게 됐을 때 f 프라임 2를 구해라. 자, 그러면 f 프라임 x 한 번만 구해볼까요?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 뭐야?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2를 넣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3, 4, 12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되겠다. 뭐야, 뭐 할 말도 없습니다.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3회차다 얘들아. 3회차. 완전 똑같은 문제. 1회차, 2회차보다 더 쉬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입 아파. 모든 항이 양수다. 얼마나 많이 만났니? 모든 항이 양수란 얘기는 보자마자 아, 선생님 그래요? 첫째 항이 양수고요. 공비가 양수고요. 얼마나 예뻐. 응? 내가 배운 그대로 연출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던지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보던지 그래야지 내가 공부한 보람이 조금 있죠. 에? 선생님 지금 요즘 이제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우리 시험 감독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 얼굴 보는데 표정이 다 제각각이야. 어떤 친구는 아침에 먼 산만 쳐다봐요. 선생님 그 교실이 또 뷰가 나름 괜찮아요. 쫙 이제 도시 시티 뷰거든요. 선생님 교실이. 그냥 막 먼 산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A1분의 A3다. 어? 근데 A3는 A1 곱하기 R제곱이지 않나? 그리고 A1은 충분히 0보다 크니까는 절대 모든 항이 어차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분모에 있는 거 문제 없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요렇게. 왜요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해. 왜냐면 이 정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개념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파이널 실무 이제 끝나간다 얘들아. 이제 4회, 5회, 2회분밖에 안 남았어. 그 요렇게 됐을 때 R을 구해달라 이랬으니까 ER. 뭔가 조금 성장

하는 맛이 있어야지 너도 재밌고 나도 재밌고 우리 모두 축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R 곱하기 R이고 여기는 3,5인데 여기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딱 되지 않나? 됐네. 근데 우리가 R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5일 리는 없고,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R이 얼마다? 3이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놓고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요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요 값도 가만히 봤더니 어차피 A2는 A1 곱하기 R이고, 그 다음에 A3는 A1 곱하기 R제곱이니까 어차피 A1은 뾰로롱 이러면서 사라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조금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A1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 분의 R 제곱 이게 답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R이 3이다. 뭐야 이거? 뭘 따질 것도 없고 다시 볼 것도 없고 선택지 2번에 버젓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답이다 이러고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이 말인 거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앞으로 빛의 속도로 푸는 거야 이제. 알겠지? 모든 어떤 모의고사가 나오더라도 이제 약속한 거예요 선생님이랑 한번 더. 제가 아까 전에 토파보기에서 얘기했던 나올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한번 보세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 문제는 글쎄요. 제가 1회차하고 2회차에 풀었던 4번의 포지션에 비해서는 정말 쉬운 문제라고 보여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들의 의미, 미닝만 진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이 함수를 따라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하나 훼손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 선생님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미가 뭐죠? x의 0의 왼쪽으로 올때 fx가 향하는 값. 이 어디니? 그럼 0의 왼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0이거든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 여기 요렇게 갈 때예요. 그럼 이게 2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극한 값을 2라고 읽어라. 0의 좌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의 오른쪽 부분으로 올래? 그럼 1의 오른쪽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일로 가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극한 값을 마일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1의 우극한이라고 얘기하자. 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2 빼기 1은 얼마죠? 그쵸. 1이죠. 1번. 여러분, 저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나 뭘 이렇게 뭐 칠판에다가 안 쓰는 문제가 어쩌면 1번 문제보다도 더덜쓴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왜 개인적인 거는 선생님이 막그 스포일러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미리 보기는. 근데 저는 왜 이게 1, 2차 때 모의고사 때는 왜이 그림이 안 나오나 앞페이지에. 이런 게 조금 나와줘야지. 글쎄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가 점점 쉬워지는 게 좋아요? 어려워지는 게 좋아요? 네, 그냥 싫다고요? 네, 아무튼 그냥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림이 왜안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나와서 조금은 이제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미니 숙제? 이것도 설명 한번 해줘야 되는데 라고 했던 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뭐 여러분 딱 보자마자 프라임 주고 F0 주고 F1의 값을 물어봐라.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 뭐, 올린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부정적 분을 구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로부터 우리는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은 x의 세제곱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12x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조금 이제, 뭐랄까, 이걸 무조건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차피 우리가 부정적 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 그래야지 얘를 미분하면 4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정적분을 하고 나면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뒤에 적분상수씨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f0의 값을 주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죠. 근데 여기 f0을 줬어요.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몇 번이죠? 5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도가 굉장히 쉽거든요. 따라서 이 c 부정적분 상수, 적분상수가 바로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럼 이제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f1의 값은 여기다가 이제 그 값을 넣어보세요. 그랬으니까 이건 암산으로 해볼게요.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럼 여기까지 7이고 8. 뭐더 이상 선생님 설명할 거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5번까지는 저는 되게 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랑 저랑 약속했잖아요. 1회차, 2회차 풀면서, 얘들아, 분명히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는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 문제가 풀다 보면은,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살짝. 아주 어렵진 않고.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식변형을 좀 중간에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세타가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다. 그럼 이게 180도부터 270도까지니까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이에요. 그러면 얼싸 탄 코기 때문에 탄젠트만 풀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아, 이 각은 3, 4분면에 있어요라는 뜻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이나 코사인은 음수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약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탄젠트는 플러스,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보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음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자기가 먹어버리죠. 이렇게 꿀꺽 이렇게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플러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다 풀어보고 나면 알겠지만 왜 이게 사인 세타를 물어보지 않고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통째로 물어봤을까라는 거에 조금만 포커스를 두면 일단은 먼저 이 식을 좀 변형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그러면 이제 귀찮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S제곱이라고 사인을 좀 줄여볼게요. 그럼 여러분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지면서 사인분의 코사인이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S라고 쓴 거는 사인을 말하는 거고 C라고 쓴 거는 코사인을 말하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는 1. 뭐 이거밖에 더할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일 때는 사인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양변에다 다 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3 사인의 3제곱, 여기서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C는 3 사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의 경험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인의 3제곱 안에는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죠. 이거 굳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있거든요. 뭐냐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만약에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배운 대로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다면 조금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여러분 이거 전개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s 그 다음에 마이너스 3s C 제곱. 괜찮아요? 플러스 C가 3S다가 되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C로 묶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사인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3SC,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0이든지 아니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든지.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다시 또 180도부터 290도 사이에선, 290도가 아니라 270도 사이에서는 코사인 값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되느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얼마다? 얘가 3분의 1이다. 요걸 알게 돼요. 불편하죠. 왜냐면 이 값을 알아가지고 제가 저걸 어떻게 쓸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이 값을 선생님이 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자, 선생님이 제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선생님 이렇게 칸막이 친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제가 별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왜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죠?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의 곱이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도합 얼마예요? 여기가 3분의 5가 되겠더라.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그러면서 그 별이 뭐였는지를 한번 보시죠, 여기. 봤더니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에요. 근데 사인도 코사인도 둘다 음수기 때문에 이 별은 무슨 수여야 되냐면 음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줘야 되니까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얼마? 15. 15가 돼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삼각함수 성질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온 것도 우리가 모국어에서 충분히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일단 아이들이 여기서 뭐야? 당황? 이랬을 수

근데 내가 여기 3s 세제곱 플러스 c가 3s와 똑같다라고 해놓고서 멈췄을 수도 있고, 이제 이걸 조금 따라갔을 때, 그리고 여기까지 또 왔을 때도 당황.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우 매우 흔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했지만 7번 문제는 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뭐 굉장히 직독직해가 잘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요. 동시에 선생님이 또 중간에 살짝 보여드릴 선생님의 또요 스킬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뭐 A가 지금 보니까 그 진수 자리에도 있고 밑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 밑쪽 조건을 위배시키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세 양수 ABC가 이 순서대로 먼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A, N, B, N, C 이렇게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는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자마자 아, 관계식 하나 줬네. 바로 EB가 뭐다? A 더하기 C다. 즉 가운데 거의 항의 두 배가 양쪽 끝에 합과 같다라고 하는 아주 어느 교과서나 어느 문제집을 봐도 어떤 우리 EBS의 등차 수열의 강의를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그것.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일단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식을 이제 잘 이제 가지고 놀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미치 4고 하나는 2예요. 제가 이 얘기도 분명히 한 적이 있다잉. 이 로그 2를 4로 바꾸고 싶으면 제곱하면 되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선생님의 스킬이 들어간 것이 이 밑을 제곱하고 싶으면 그리하도록 해라. 하지만 진수도 같이 제곱을 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로그 2의 b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밑을 4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이렇게 해주면 그게 성립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4의 얼마죠? b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여기가 로그 4의 b제곱이기 때문에 합해지면서 이게 로그 4의 b의 세제곱이 되고요. 요 값이 3이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요렇게 식을 첫 번째 걸 정리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로그 C로 C로 지수가 좋아. 그러면 4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이다가 되는 거니까 b의 세제곱은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뭐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y는 x 세제곱이 1대1 되는기 때문에 b가 4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쵸? 왜? 시험 볼때 그냥 우리 7번 문제 정도고 나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B가 4겠구나. 어차피 세 양수 ABC라고 했으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 B가 4인데? 그러면 A 플러스 C는 8이네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 A 플러스 C 필요하거든요. 여기 A 플러스 C. 감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 로그 B의 A 더하기 로그 B의 C가 1이다를 이용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얘는 밑이 모두 다 B이기 때문에 그냥 AC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으로 인해서 로그 B의 AC가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건데,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돌아서 지수로 표현해주면 B가 AC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B는 4라고 배웠으니까 배웠다기보다는 찾았으니까 AC는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이 AC가 4라는 이것과 A 플러스 C가 8이라고 하는 요거를 가지고서 그거의 로그의 값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저게 결국엔 뭘 구하라는 얘기냐? 마지막 질문은 로그 AC요? 4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요? 8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2분의 3이죠. 왜?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전혀, 네, 고민할 것 없이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토파보기 앞에 이제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3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항 번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15번, 21번, 22번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서 45페이지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이 등차 수열에서 일단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무조건 공식 써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무작위성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은 관계식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표현을 보면 네 번째 항이 0이고, 아, 맞다.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공차가 양수라고 했어요.

있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D는 0보다 크다. 네 번째 항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을 알려줬을 때가 제일 좋은데, 제일 난이도가 한데, 네 번째 항이 갑자기 0이래. 그래놓고 나보고 A2 곱하기 A6가 마이너스 36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A2는요, A4로 하여금 앞으로 두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두칸 가면은 D를 두번더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건 앞으로 두칸 가라고 했기 때문에 D를 두번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2라고 하는 거는 0 빼기 2D가 돼서, 전 진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면 A6는요, A4보다 두칸 앞으로 간 거죠.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능 특강 혹시 들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제가 이렇게 풀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끄덕끄덕.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뭐 보자마자 그냥 암산으로도 D제곱이 9구나. 근데 여러분,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위에 써놓은 거안 보이세요? D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따라서 D는 3이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이제 질문이 뭐예요? A9을 구해라. 그러면 아홉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A9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준값이 A4이기 때문에 A4보다 얼마만큼 앞으로 간 거죠? 다섯 칸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그럼 플러스 5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A4는 0이라고 했고, 5D라고 했으니까 결국 3호 얼마? 15.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 문제가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아까 전에 몇번 문제였죠? 그 6번 문제에서 살짝 그 곱셈공식 나오면서 당황하긴 했지만, 뭐 여기까지 8번까지 오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오잉? 이라고 이제 완전 눈이 땡그랗게 떠졌을 부분이 9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게, 제가 이거 3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선택지 3번이 정답이었다. 좋아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딱 만났더니,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장치를 마련을 한 거죠. 뭐냐면 안 어려운데 마치 고상한 것처럼 뭔가 어려워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게끔 장치를 둬서 저는 4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토파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고등학교 1학년 조립제법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조립제법 또 까먹었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조립제법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자, 봐봐요. 여기 너무 절대값에 너무 그 머리를 너무 골매지 말고,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절대값 a를 기준으로 왼쪽 and 오른쪽.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기에 x equal 절대값 a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어떤 숫자인데, 요거의 왼쪽 부분에서는 x 제곱이라는 함수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부분은, 요거에 또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요거는 어떤 상수라니까요? 그거 x-4니까 기울기가 밑줄 친 부분이고, 그냥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 이해됐죠? 그런데 이게 이 x equal 절대값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 이거 배운 적 있거든. 근데 이게 모든 지금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여러분 지금 왼쪽 부분은, 이거 왼쪽이죠? 왼쪽 부분이 2차 함수고 오른쪽 부분은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냥 왼쪽 오른쪽 각각만 봤을 때는 there is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미분이 왜안 되겠어요? 뭐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절대값 a라고 하는, 고 x equal 절대값 a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약간 인위적으로 찢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까딱 잘못하면 연속이 안될 수도 있고, 붙었다 할지라도 등등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따갑게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고 좌미 우미가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결을 하셨다 그랬으면, 저는 이 문제는 개념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은 고1 수학이에요. 제가 이거 2회차 때 4번 문항에서 설명드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1번. 무슨 조건? 연속 조건이 일단 있어야 된다. 뭐냐? 이 절대값 A라고 하는 부분에서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가 만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대값 A를 X에다 넣겠죠? 그대로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결국 연속 조건 때문에 절대값 A 제곱이, 일단 쓸게. 절대값, 여기다가 절대값만 넣으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절대값 A를 이렇게 넣어본 상태에서 제가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A 제곱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

8의 절대값 A의 제곱. 괜찮죠? 플러스 8 절대값 A,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일단은 모름지기 이게 같아줘야 일단 붙어요. 근데 이제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제가 그래도 얘는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똑같거든요. 여기가 그냥 A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방정식이기 때문에 넘어오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5라고 한번 바꿔볼까?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절대값 A와 이 절대값 A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저 별말 안 했어요. 접합은 돼야 된다.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 가지고 선생님 식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절대값 A라고 하는 불편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A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한 번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는 없는 나의 지금 데스티니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풀 수밖에. 그럼 내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을 때는 요 값이 그냥 나와요. 예, 문제 없이. 따라서 A 세제곱, 0은 오른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았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되고요, 이번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0인데, 어차피 모두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거 다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이제 그두 번째 목적은 뭐가 나오냐면 일단은 이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요 부분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0 이상인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뭐0 이하 0보다 작은 게 뭐가 있나? 요걸 해줘야 되는데 요게 고유수학이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이 고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조립제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제 만족하게 되는 A를 찾을 때 적절한 값을 넣어보죠. 여러분 혹시 뭐 넣어보셨어요? 저1 넣어봤더니 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내가 1 넣어봐야 되겠구나. 그럼 1을 넣었더니 돼요. 그러니까 3차항의 계수 1, 마이너스 5. 지금 이거 고유수학이에요.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거 고유수학.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요렇게 이제 3차항, 2차항, 1차항, 0차항.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맞춰서 써줘야 되고. 요렇게 하면서 여기에 1을 넣었더니 0이 됐기 때문에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면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기가 0이 안 나오면 내가 잘못 푼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a가 2로 중근을 갔죠. 지금 요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조립제법 다시 공부. 그래서 결국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이 뭐가 있는데 했더니 1, 2, 2. 그러니까 이제 그냥 1, 2. 이렇게 선생님이 쓸게. 근데 그거 둘다 0보다 같거나 큰 거? 맞아요. 뭐야, 다 되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0을 만드는 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성립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도 조립제법 한번 할수 있겠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부호가 모두 다 플러스 8,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게 되면,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0.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a 꼴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갖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근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는 모두 다 0보다 작은 게 맞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풀때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의 반쪽 조건, 이어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속 조건만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그걸 만족하는 A가 1, 마 1, 2, 마이너스 2, 네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좌미와 우미까지 같아지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뭔 말하는지 이해되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번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생님이 요거 등호 떼고 그냥 각각의 식을 미분하면 된다고 했죠. 그냥 잠깐만 여기 화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기 X제곱 미분해볼까요? 그럼 여기 2X 되고. 근데 이건 언제? X가 절대값 A보다 작을 때 이제 등호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하면 요거.
요것만 남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1차식이에요. 1차식. 여길 봐라, 여길 봐라. 여기 지금 밑줄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남는 거냐면 그냥 상수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언제? X가 절대값 A보다 클 때. 이제 감독님 여기로 와주셔도 돼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절대값 A의 바로 왼쪽 부분에서의 그 좌미분계수와 절대값 A의 바로 오른쪽 부분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건 항상 일정이에요. 지금 여기가 상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만족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아 이걸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 절대값 A 여기다 지금 선생님 절대값 A를 넣은 거예요. X에다가 이게 A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A 플러스 8과 같아줘야지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미분가능의 두 번째 조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이쪽으로 넘겨보면 6 절대값 A 이꼴 A제곱 플러스 8. 자, 선생님 봐봐요. 이제 우리 실전 연습. 여기서 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핑크색깔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나 지금 용의자. A에서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였거든요. 이 네 개 중에 하나예요. A는 분명히. 이 중에서 이 조건까지 만족하면 미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최종 순위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요, 그냥. 6은 9. 뭔 소리야? 이거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은? 6은 9. 안 돼. 그럼 2는? 12는? 12? 오케이. 마이너스 2는? 오케이.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볼까요?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실수가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결국에는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개만 가능했기 때문에 파이널 퀘스천은 두 개 곱을 구해라.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잠깐만 이쪽으로. 그냥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였고 그게 막 절대값 A로 막 이렇게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이러한 숫자를 기준으로 when, o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붙어주세요. 접합해주세요. 그리고 껄끄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매끄럽게 넘어가는 게 미분 가능의 기하학적인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좌미와 우미가 같아주세요. 근데 그 아까 전에 1번 조건에서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런 부분이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을 갖고 오면서 살짝은 덩치가 커져버리는 거죠. 본의 아니게. 이게 몇 번인데? It's just number 9. 9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지만 버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잠깐만 숨을 고르고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당황 앤 당황 땀 삐질 삐질 이건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페이스를 놓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한 번 더 실전 모고에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네 조립제법 한번 우리 EBS의 프리봇의 조립제법만 쳐도 제 생각에는 100개 이상의 강의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거기 이제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나와 있었으면은 더 이지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맞는 이 문항을 읽고 이 문항에 맞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작도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학에서는. 근데 작도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생각보다 작도만 잘 해놓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1번은 주어진 상황을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습니다. A는 0보다 커요. 근데 하나는 Y는 2X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2X제곱이죠. 이거 눈치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거를 조금만 들어 올린 게 이거였겠다라고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과 Y축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아이고,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분명히 A가 조금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충 여기다 그냥 이렇게 A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를. 그러면은 이제 그 A만큼 올라가져 있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요게 바로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기를 2의 x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그럼 이제 밑에 원래 있었던 그래프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그래프는 대충 요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y는 얘가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프가 이때 이 핑크 색깔과 y축과 만나는 점이 a라고 했으니까 또 잘 찍어야 되겠죠? 얘를 a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노란색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B를 지나고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그림 그리시면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 우리 선생님 되게 잘 그린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 B에서 지나면서 X축의 평행 이제 나중에는 막 이제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 이제 X축의 평행과 Y축의 평행이 막 헷갈린다. 여러분 X축은 이게 요게 X축이에요. 요거 옆에 요게 그러면 요게 X축의 평행한 거 요렇게 가는 거죠. 요런 게 요게 X축의 평행한 거예요. 그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직선 x 이퀄 k. 근데 k가 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서 k가 나타나야 되겠네? 그럼 선생님이 대충 그거를 여기서 그냥 막아버리도록 하죠.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k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그럼 여기가 c네. 이렇게 되는 거네. 작도 됐고. 그 다음에 x 이퀄 k가 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a와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각각 d라고 하겠다. 이랬으니까 그냥 선생님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마치 A라고 하는 점근선과 만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건 몰라요. 그냥 제가 여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됐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끝! 이러는 거 나보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AB 곱하기 EC의 길이가 8이고 그럼 이제 직독직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요? 여기요. 근데 여러분 요 길이는요 그냥 암산으로도 되죠. 왜냐면 이 노란색 그래프를 위로 A만큼 올린 게 핑크 색깔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AB 곱하기 EC의 길이는 일단 A 곱하기 괜찮죠? A 곱하기. 그 다음에 D, EC? EC가 어디지? 여기네. 그러면 여기 C라고 하는 거는 B에서부터 쭉 따라온 거기 때문에 B는 바로 X 이퀄 0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Y 좌표가 1이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K,1이라고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이 2는 여기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K,2의 K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EC의 길이는 2의 K제곱에서 1만큼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8이다 이 말이에요. AB 곱하기 EC의 길이가 8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가 ABD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ABD ABD 그럼 ABD의 넓이가 이랬죠. 여러분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하고 높이 구해야 돼요. 그렇죠? 밑변은 여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A 곱하기 자 이제 높이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K 요만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K는 지금 이쪽 감독님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넓이가 선생님 직독직해하고 있는 거예요. BCE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다. 그럼 BCE가 어디 있지? BCE 선생님 다른 색깔 써볼까? 에? 근데 여러분 여기 완전 너무 예쁜 딱 직각삼각형을 줬는데요. 이게 BCE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의 K제곱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높이 얼마? K. 이게 뭐냐면 BC의 넓이인데 핑크 색깔이 이거의 두 배다. 그럼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 2분의 1 없어지고 K 없어지고 2분의 1 없어지고 K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A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인데 잠깐만. 아까 전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서 A분의 8 아닌가? 그러니까 요게 A분의 8 아닌가?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A제곱은 16이 되겠네요. 오 그러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는 양수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A값은 얼마다? 4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줄줄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여기가 4가 되겠네. 그럼 이 값이 얼마여야 돼요? 이 값이 2여야 돼요. 그러면 2의 K제곱이 얼마예요? 3이에요. 마지막에도 조금 재밌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게 좀 재밌었냐면 이 K는 사실상 따지자면 로그 2의 3이죠. 근데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가보면요. 결국에는 A의 K제곱을 구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A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지금 등 뒤에 보이다시피 A가 4이기 때문에 4의 K제곱을 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거는 2의 K제곱에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답이 좀 특이하게 나왔죠. 지금 선생님 등 뒤에 2의 K제곱이 3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요렇게 되는 문제였네요. 선생님이 실은 알고리즘을 넘겨서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걸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답을 이미 벌써 알고 있는지라 아니 답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바로 하면 될 거라 같다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2번을 동그라미 난치고 있네.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뭐 너무나 뭐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직독직해를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우 저는 요 정도의 문제가 수능에서 나와준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게 오는 것은 모두 다 축복이었다. 그렇게 느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먼 산 바라보지 말고.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무가 좀 어렵죠. 예,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오늘 대기실에서 저기 우리 미적분 진행해 주시는 차윤 선생님 잠시 뵀는데 뭐 미적분도 쉽지 않았다. 그럼 뭐 기하는 기하대로 쉽지 않고 공통과목 공통대로 쉽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뭐 인생이 쉽지 않아요 원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연습하면서 실제 수능 날에는 조금 빛을 발해보자 라는 거니까 그 맥락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한 마지막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나올 것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의 위치, 뭐 속도, 가속도, 거리, 뭐 속력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서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근데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는 게 일단 주어진 것이 뭔가. 그럼 이제 이게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요게 P, 그 다음에 요게 Q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합답형 문항이네요. 옳은 것을 이제 있는 대로 이제 모두 골라봐라. 기억, 만약에 K가 0이면 시각 T일 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제가 얘기했죠. 이거 바로 지난번 회차 때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도 제가 PQ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면 이거는 위치의 차를 말하는 거다. 따라서 선생님은 보자마자 일단 기억, 빨리 내가 위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T 꼴 2에서의 먼저 P의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는 8 빼기 6, 4, 24에 18. 그러면 26에서 24를 빼는 거니까 x1, 2는 2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는 2라고 하는 이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x2에다가 2를 넣은 요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원래는 4-2k거든요, 지금. 근데 출제자가 지금 k가 0이면 이랬으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쵸? k가 0 맞나요? 네. 그러니까 k가 0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값이 4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K가 0일 때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아, 죄송해요. 지금 뭔가 맞죠? 아, 잠깐만. 4-2K는 4. 맞죠? 여기 지금 T제곱 마이너스 KT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를 넣게 되면 4-2K가 되는 건데 이제 K가 0이라고 했으니까 X2 2,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Q라고 하는 점이 2에서의 있는 위치는 4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에 있고, 여기는 4에 있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는 큰 거에서 무조건 작은 거를 빼야 되죠. 거리만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4하고 2의 차이는 정확하게 얼마예요? 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T 꼴 2일 때 PQ 사이의 거리는 2다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준수. 그래서 기억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억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만약에 4가 되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요 말을 또 이해해야겠네. 제가 우리가 이 2회차 모의고사, 1회차 모의고사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언제 바꾼다고 했죠?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속도의 부호가 다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금 X2는요. Q의 위치예요. 그러면 제가 이 Q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한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2t-k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K가 4이면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는 2t-4가 부호가 어디서 바뀌니 이거거든요. 이게 t꼴 2죠. 그러니까 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언제니?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t꼴 2일 때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니은 진수를 풀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그때 P의 가속도는 0 맞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또 P를 물어봤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X1은 위치거든요?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적어도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일단 먼저 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요게 이제 한번 미분한 거. 근데 가속도는 한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A1T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6T-12가 되는 거니까 T 꼴 2에서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동그라미가 되겠다. 됐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가 당연히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공감을 하셨다시피 아, 디귿이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들 건데요. 이 디귿이 왜 어렵냐면요. 이게 중간에

부정 위치에 차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그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세제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6t제곱에서 t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7t제곱이 될 거고 지금 여러분 디귿진술은 k가 2라고 하는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k가 2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여기다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9t에서 마이너스 2t를 뺀 거니까 플러스 11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PQ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안 그려지는데요? 아니에요. 금방 그려져요.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만 잠깐만 해보면, t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1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근해 공식 아니니까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t를 구해주시게 되면 t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7 플러스 루트 5를 2로 나누면 여기가 2.2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9.2 나누기 2는 굉장히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7 마이너스 루트 5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0,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7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0,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5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7 플러스 루트 5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원래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는 3차 함수였을 건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몰라, 뭐 어디가 더 높은지 모르겠는데,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와 여기의 점의 의미가 뭐냐? 두 지점에, 그러니까 두 점의 그 위치의 차가 0이 됐다는 얘기는 거리가 0이었다는 건 다시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출발한 다음에 PQ가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가 어디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겠죠. 여기.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원래는 뭐였니? 극대였죠. 여기 극대를 가졌던 부분이었어요. 원래 꺾여 올라가기 전에도 원래 여기였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여기를 얼른 미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11은 0.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가 않을 텐데. 아, 되네. 어떻게?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1 아니면 3분의 11인데 3분의 11은 아마도 여기인 것 같아. 아, 여기가 1이 맞네. 요렇게.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에 극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극대가 보이는 거죠, 절대값. 근데 원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간 부분이고 여기는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 따라서 올라간 부분의 이제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냐면 3분의 11이었다.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0부터 다시 만나는 순간이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5. 비록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했을 때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못 그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당황하실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뭐 낯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요 부분만 좀 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경 지식들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이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조건 가볍게만 흘러가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지점은 뭐 원래 우리 극대극소 많이 찾는 거니까. 따라서 t 이퀄 1에서 우리가 이두 지점, 그러니까 두 p하고 q가 만나는 그 거리가, 아니 그두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된다.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디귿까지 맞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3회차 모의고사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체의 어떤 운동,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물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물체의 운동이라는. 여기는 이제 우리는 점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위치, 그러니까 위치를 줄 때, 그 다음에 아마 지난 회차, 2회차, 1회차 때는 위치가 아니라 속도를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와도 내가 적재적소에 이 내용들을 좀잘 소급 적용해서 문항을 그 물어보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5회차까지 거듭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꼭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1번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1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해주시고 선생님은

0: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래요. 여러분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이 내가 내 꿈에, 내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활력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우리 잘 참고 하루하루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 오늘이 여러분 강의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날씨가 확 더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너무 피곤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이 더우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그래서 왜 봄이 되면 막 춘곤증도 생기고 막 졸리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맨손 체조도 좀 하면서 여러분이 내 뇌를 좀 맑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수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혈은요, 좀 다양하게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번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좀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이라는 등차 수혈이 하나 있는데 3AN 더하기 1이라는 이 아이가 제3항이 7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혈이래요. 그때 A6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자, AN이라는 아이가 만약에 A1 더하기 N-1 D라고 해봐. 그런데 3배를 하고 뭔가를 더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한번 써볼 거냐면 K 곱하기 AN 플러스 C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다가 K배를 하면 KA1 더하기 N-1에다가 KD 더하기 C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거든. 얘가 그런데 등차 수혈이래.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수혈을 선생님이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D 곱하기 N에 관한 1차야. 그 다음에 KA1이죠. 마이너스 KD 더하기 C가 됩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N에 관한 1차의 모습이면 다 등차 수혈이 될 것이고 그때 여기에 N 앞에 곱해진 이 숫자가 뭐가 될 것이다? 공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수혈의 공차가 D였잖아요. 그런데 AN에다가 K배를 한 이 새로운 수혈도 공차가 KD인 등차 수혈이 되는 거야. 더해주는 값은요,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차에다가 뭔가를 더해준 값, 공차에다가 어떤 수혈에다가 뭔가를 곱해준 값이 공차가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차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실제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봤어. 그러면 얘를 딱 보는 순간 얘 등차 수혈이야? 그럼 공차를 우리가 D라고 한다면 얘는 공차가 뭐가 될까? 3배의 D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D가 그래서 얼마인 거야? 공차가 4인 등차 수혈이래. 그럼 학생들이 막 D를 3분의 4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또 볼게요. 이 수혈 자체가 제3항이 7이다라는 건 N에다가 3을 대입한 3A3 더하기 1이 7이라는 거야. 넘어가면 6이고 A3은 3으로 나누면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차 수혈 AN에 대해서 특징은 세 번째 항이 2고 3D가 4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뭐를 물어보겠냐면 여섯 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꾸만 이제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 수혈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항상 일반항을 구해서 A6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만 좀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면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5, 세 번째 항이 8, 그리고 11, 그리고 14, 17 이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 얘를 A5, 얘를 A6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첫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해결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A6번째 항을 A3번째 항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3번째 항에서 D 더하고 D 더하고 D. D를 몇 번? 세번 더해준 값이랑 같아. 그러면 D 더하기 D 더하기 D는 뭐랑 같아요? 3D랑 같죠. 그래서 A6은 A3 플러스 3D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약간 징검다리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N이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A에 N 플러스 K 번째 항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A에 N 번째 항 입장에서 몇칸더간 거야? K 칸더간 거야. 누가? 공차가. 그래서 K 곱하기 공차. 이렇게 쓸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도 쓸수 있어야 돼? A에 K 플러스, N 플러스 K 번째 항에서 A에 N 번째 항을 빼면 K 곱하기 공차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세 번째 항이 2고, 3D가 4인데, 여섯 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지. 나는 세 번째 항 입장에서 출발할 거야. 몇칸더 뒤로 가면 돼? 세칸더 뒤로 가면 돼. 그럼 A3이 2고요. 3D는 4였어. 그래서 정답이 6. 이렇게 가면 훨씬 더 계산 실수도 줄어들고 여러분이 편하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굳이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3번 문제 가지고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그 수열에 K배한 것도 새로운 등차 수열입니다. 그런데 원래 수열에 공차가 D면 거기에 3배를 했어. 그럼 공차가 뭐가 돼? 3D가 된다라는 거. 1을 더하거나 5를 더하는 건 공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첫 번째 항이 바뀌면서 다음 모습들이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하여 왜 굳이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을까? 7배 A 8번째 항은 4배 A 13번째 항과 같고 A3 곱하기 A4는 2배 A8과 같을 때 우리가 A16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다소 식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처음부터 첫째 항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가지고 뭔가 기준을 잡아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풀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소 복잡할 때는 일반 항 입장에서 왜? 기준을 누구를 잡아야 될지를 모를 때에는 일반 항 입장에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A8은 7배에 A1 플러스 7D라고 쓸게요. 4배에 A1 더하기 12D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지. 그러면 7A1 플러스 49D는 4A1 플러스 48D가 되어서 넘어가면 D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3A1이네. 요걸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차와 첫째 항의 관계를 하나 알아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A3은 A1 플러스 2D가 될 거고요. A4는 A1 플러스 3D가 됩니다. 두 배에 A1 플러스 7D.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 D가 마이너스 3A1인 걸 알아.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두배 하면 마이너스 6A1으로 쓸수 있게 되겠죠. 마이너스 6A1. 그 다음에 3D야. 얘는 여기다 세배 하면 마이너스 9A1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7D예요. 여기다가 7배 하면 마이너스 21A1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A1이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8A1이죠. 그럼 얘랑 계산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0A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40A1이거든. 아, 그래서 A1이 0이 아니구나라는

말이 있었나 봐. 그래서 우선은 A1, A1은 사라지고요. 얘네들 약분하면 다 사라져서 A1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마이너스 1. 그러면 D는요, 여기다 마이너스 3배를 하면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A의 16번째 항은요, A1 마이너스 1에다가 15 곱하기 3을 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되지? 45가 되죠? 마이너스 1을 하면 44, 44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처음부터 첫 장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다는 건첫장 입장에서 접근을 해봐라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다소 이렇게 복잡한 식이 등장을 했는데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 일반항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돼. 이것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등차 중항에 대한 다섯 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주어져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세 개의 수 A랑 X랑 B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중은 뭐야? 가운데 있는 항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등차 중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있는 X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등차 수열의 성질입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공차가 같은 수열이야. 그래서 X에서 A를 뺀 값이랑 B에서 X를 뺀 값이 공차로 같아져야 돼. 그러기에 마이너스 X가 반대로 넘어가면 2X고, 마이너스 A가 반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서 등차 중항의 두 배를 한 값은 양끝 값의 합과 같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자, 그러면 이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 가운데 있는 항에다가 두 배를 합니다. 9에 A가 됐어. 양끝 값의 합. 2 더하기 2 로그에 3에 2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2, 2, 2 사라져서 1 플러스 로그 3에 2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1이 로그에 3에 3이기 때문에 로그에 3에 3 곱하기 2 하면 6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 그럼 나는 A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물론 이런 방법도 있죠. 9가 3의 제곱이라 2가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이 되고 얘를 제곱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알아둘까요? 3은 9 입장에서 2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3은 9 입장에서 2분의 1제곱이다. 그러면 밑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역수가 돼서 2 로그 9의 6이 되거든. 그러면 앞에 곱해진 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어서 얘가 로그의 9의 6의 제곱 36이 돼요. 그래서 로그 9의 a가 로그 9의 36이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하나 기억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는 좀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원래 지수 로그 계산할 때는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9라는 아이를 3의 제곱으로 바꾸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면 앞으로 2분의 1이 나가면서 이렇게 써지거든. 그럼 이 2분의 1이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다 보니까 2분의 1제곱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3이랑 9가 밑에 있을 때는 누구 입장에서? 더큰수 입장에서 작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5번 문제로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선생님은 보통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만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등차 중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세 개의 수에 대한 성질이 등차 중항이니까. 그러면 네 수, 다섯 개의 수 이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이 그냥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덜 틀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등차 중항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네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굳이 등차 중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복잡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공차의 역할이야. 공차의 역할이고
여기 지금 보면은 2라는 숫자가 딱 기준으로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공차를 D라고 한다면 A는 2에서 거꾸로 두칸간 거죠. 마이너스 2D라고 쓸수 있어요. B는요, 2에서 거꾸로 한칸 갔지. 2-D라고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C는요, 이 입장에서 뒤로 한칸 갔어. 2+D라고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1이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이고요. 얘네들을 잘 보면 D랑 마이너스 D랑 더해서 사라진단 말이야. 얘랑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D가 돼요. 자리 바꾸면 2D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5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4수, 5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굳이 등차 중항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차를 이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문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D는 그러면 얼마라고 쓸수 있어? 2분의 5라고 쓸수 있는데 A와 B와 C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A는 2-2D거든? ED 자체가 5였어요.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는 2-D야. 근데 D가 2분의 5거든요. 2분의 4 빼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C는 2+D예요. 근데 D가 2분의 5예요. 2분의 4 더하기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얼마? 9가 돼요.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하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럼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9니까 4분의 27.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수가 등차수열, 등차중항. 오케이. 그런데 네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 등차중항보다는 수열의 특징, 등차수열의 특징 이용하자라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가서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이 구조를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A에는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수열입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1, A2, A3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A에 11까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i가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야. A 다섯 번째 항, A 여섯 번째 항, A 일곱 번째 항, A 여덟 번째 항, A 아홉 번째 항, A 열 번째 항을 꺼냈어. 이것도 뭐예요? 등차수열입니다. 어떤 수열이 등차수열인데, 중간에서부터 뒤까지 쫙 꺼낸 거야. 그래도 얘는 얘와 똑같은 공차를 가진 등차수열이고, 다만 첫 항이 얘로 바뀌는 거고, 얘가 끝항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일련의 관계들을 우선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만약에 1항부터 11항까지 합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게몇 가지냐면 두 가지입니다. 2분의 11에다가 2A1 플러스 11 마이너스 1에다가 D를 곱해준 요렇게도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1항부터 11항까지 합인데 얘는 A1 더하기 A11, 즉첫 항과 끝 항의 합으로도 배웠을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아, 그럼 첫 항이 뭐지? 그러면 끝 항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등차수열의 새로운 특징이 하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A1 더하기 A11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A2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얘는 A1에다가 공차를 더한 값이죠. 그러면 A 열 번째 항은 A의 11번째 항 입장에서는 빼기 공차를 한 거랑 똑같거든?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한번 더해 볼게. 더하면 A2 더하기 A10은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A1 더하기 A11과 같아요. 즉, 1항과 11번째 항의 합은 A2 더하기 A10으로 우리가 쓸수 있어. 즉, 한칸 뒤로 갔고 한칸 앞으로 나간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뭐라고 쓸수 있어? A3 더하기 A9. 그 다음은 A4 더하기 A8. 그 다음은 A5 더하기 A7. 그 다음은요?
A6 더하기 A6이라 두 배의 A6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등차 수열의 일련의 특징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1이랑 11이랑 더하면 얼마? 12죠. 2랑 10이랑 더하면 12죠. 3이랑 9랑 더해도 12. 4랑 8이랑 더해도 12란 말이야. 이렇게 첨자의 합이 같을 때는 한 끼리 두 개씩 더한 거랑 값이 같아져. 근데 첨자의 합이 이렇게 짝수야. 1이랑 11이랑 더하면 12잖아. 하나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A1 더하기 A11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두 배의 A6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우선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꺼낸 새로운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A11까지 꺼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자,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잖아. 그리고 얘네들을 합하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얘도 분모가 2가 될 거야. 그러면 새로운 등차 수열 입장에서는 얘가 B1, 얘가 B2, 얘가 B3이라고 하고 얘가 B4라고 하면 B5가 B1이 됐고, A5가 B1이 됐고, A6이 B2가 됐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4만큼 뺀 거니까 A6과 같아질 거야. 아이고, B6과 같아질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고, B1 더하기 B6으로 쓸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일련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 B1이 A5잖아? 그 다음에, A11이다. 그죠? 선생님, 죄송해요. A12, B6이면, 얘는 그러면 B7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B7로 쓸수 있어. 그리고, 원래 B7이 A 얼마라고 쓸수 있어? 11.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5랑 11이랑 더해봐. 16이죠. 16도 짝수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수 있게 되냐면, 두 배의 A8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그럼 선생님, 이거 할 때마다 몇 개인지 세 봐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B1, B2로 고치지 말고요. 이거는 B1에서 B7까지니까, 그러니까 7개였잖아. 자, 얘가 7이었어. 얘도 7이었는데, 그럼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막 헷갈리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항이 모두 몇 개인지 세보면 돼.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11번째 항에서 끝난 거지. 그러면, 5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7은 어디서 나온 거지? 11 빼기 5 더하기 1에서 나와서 얘가 7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등차수열 입장에서 이러한 관계들을 잘 이해하면 이 문제 풀때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선생님 좀 보여드릴게요. 자, AN이 등차수열이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항에서 25번째 항만 꺼내도 얘는 새로운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니까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 될 것이고 항이 모두 몇 개니라고 했을 때25 마이너스 11 더하기 1개야. 그리고 첫 번째 항은 A11이 역할을 할 거고 끝항은 A25가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14에다가 1을 더해서 얘는 15개의 항이 되겠구나. 그런데 더 좋은 건 여기에 있었죠. A11과 A25의 합은 11이랑 25랑 더하면 얼마야? 36입니다. 36 짝수야. 두 배의 A의 18번째 항과 같아져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이 2도 사라져. 그래서 이 문제 뭘로 바뀌었냐면 15에 A의 18번째 항을 곱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나는 목표가 생겼어. 나뭐 찾을 거야? A 18번째 항.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번째 항을 찾아야 되니 18번째 항에서 출발하면 A6 거꾸로 몇 칸? 두 칸. 거꾸로 두 칸. A22는 A 18번째 항 입장에서 뒤로 몇 칸? 네 칸. 그러니까 얘는 4D. 이렇게 해서 15가 된 거야. 얘 계산하면 두 배의 A 18이고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4D. A의 18 플러스 4D가 15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다 사라지면서 세 배의 A의 18이 15가 되고 A의 18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고, 자, A의 18이 얼마예요? 5예요.
그래서 15에서 5를 곱하면 정답은 75가 되는구나.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개념만 알면 문제 자체를 푸는데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 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항입니다.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S1과 S15를 더하면 4고요. S6과 S8을 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S16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부터는요, SN이라는 등차수열의 합 입장에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이걸 지금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d가 원래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모습은 n 곱하기 d-d가 되겠지.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쓰고 설명을 할게요. 2분의 n에다가 nd를 먼저 쓸게요. n 곱하기 d를 먼저 쓰고 남은 2a1 마이너스 d를 묶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n이랑 n이랑 2분의 n이랑 nd랑 곱하면 2분의 d의 n 제곱이야. 얘네들이랑 얘네들이랑 곱하면 2분의 2a1-d의 n이 됩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은요, 공차를 2로 나눈 것을 2차항의 계수로 하는 n에 관한 2차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뒤에 더해지는 숫자가 0이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항상 n에 관한 2차식의 모습인데 상수항이 0이면 얘는 뭐예요? 공차가 여기에 있지. n제곱의 계수는 2분의 공차가 되는 n에 관한 2차 함수는 뭐가 된다? 등차수열의 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누구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냐면 2차 함수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얘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얘는 위로 블록이야. 그런데 반드시 n에다가 물론 자연수니까 0을 대입할 순 없지만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 상수항은 무조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봐봐. S1 더하기 S15가 4인 건 지금 뭔가 활용하기가 애매하지만 이거 굉장히 강력하지. S6이랑 S8이랑 같대. 자, 얘는 지금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고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럼 얘는 n에 관한 몇 차야? 2차 함수야. n에 관한 2차 함수인데 6에서의 함수값이랑 8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잘 봐.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일 수도 있는데 6이랑 8에서의 함수값이 같대요. 6이랑 8에서의 함수값이 같대. 6과 8의 가장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7이 있잖아요. 6과 8의 가장 중간에 7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7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야. 7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인데 원래는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겠지만 n에다 0을 대입하면 무조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럼 봐봐. 이 경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 얘가 0이면 얘가 7이니까 얘는 얼마? 14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얘가 0이면 얘가 7이니까 얘가 14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SN을 쓸수 있게 되냐면 2분의 d에다가 n-0, n-14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아셨어요? 여섯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이 같다라는 건 6과 8의 가장 중간에 7이 있다는 뜻이고 얘는 n은 7에 대해서 대칭인 2차 함수야. 그런데 이 2차 함수에서 등차수열의 합은 무조건 n이 0일 때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7에 대해서 대칭이니 14일 때도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SN을 어떻게 쓰고 시작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 있어요. 2분의 d의 n에 n-14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S1과 S15를 더했더니 얼마가 되었대?

어때? n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뒤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3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뒤에 n에다가 15 대입하면 15 곱하기 1이죠. 이렇게 되면 얘가 4가 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2분의 뒤고 2분의 뒤인데 15 빼기 13하면 2죠. 그래서 그냥 공차가 얼마가 나와버린 거야? 4가 나와버린 겁니다. 공차가 4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4, 즉, 이 n에 n-14가 될 것이고, s의 16은 2 곱하기 16, 곱하기 16 빼기 14, 2가 되어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이차함수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어야 되고,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SN이라는 아이가 AN이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2분의 뒤에 N제곱 플러스 P 곱하기 N의 꼴이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수항이 얼마인 상황이야? 0인 상황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꼭 2분의 D라고 써야 되나요? 이렇게 써도 돼요. 예를 들면, AN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써도 돼요. 다만,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A는 2분의 공차야.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편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S6과 S8이 같지.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N에다가 6을 대입하면, A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6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N에다가 8을 대입하면, A 곱하기 8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8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또1 대입하고 15 대입하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지. 그래서 A와 B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그냥 16을 대입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8번 문항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봤고요. 9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차수열이 두 개가 나왔어. 두 개의 등차수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두 개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AN이라는 아이가 첫 번째 항이 A1이고 N-1에 공차가 D1이라고 해볼게. 자, BN이라는 아이는 첫 번째 항을 B1이라고 하고 N-1의 공차를 D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N에서 BN을 뺀이 수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A1 빼기 B1이라고 쓸게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N-1로 묶어버릴까? 헷갈리면? 자, 그러면 N-1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N-1에 D1 빼기 D2가 됩니다. 두 개의 등차수열이 있었어요. 두 등차수열의 차는, 두 AN 빼기 BN은 공차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끼리 뺀 새로운 공차를 가지는 등차수열이 되고, 그때 첫째 항도 첫째 항끼리 빼준 값과 똑같아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볼게요. A1에서부터 AN까지의 합이 있고, B1에서부터 BN까지의 합이 있는데 얘를 뺐어.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A1 빼기 B1, A2 빼기 B2 해가지고서는 AN 빼기 BN. 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CN이라고 했을 때 얘를 AN 빼기 BN이라고 하고 AN과 BN이 다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얘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의 합이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들을 가지고 요 모습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여기서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잘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선은 AN 빼기 BN이라는 이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보면 A3 빼기 B3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수열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C의 3이 10인 거야. 등차수열이고. 자, 그 다음에 A6 플러스 B7이랑 A7 플러스 B6이랑 4를 더한 값이 같대. 나는 AN 빼기 BN의 구조가 궁금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A7이 있지, B7이 있지, 얘를 반대로 보내. A7 빼기 B7이 됐습니다. 여기는 A6 빼기 B6이 되겠지. 더하기 4인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C6이죠. 얘는 C7 더하기 4가 된 거야.
어차피 얘는 무슨 수열이라 그랬어? 등차 수열. 그러면 C7에서 C6을 빼보자. 넘어오면 4가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뭐야? 뒤탕에서 앞항을 뺐으니 공차잖아. 이 새로운 CN이라는 수열에서 공차가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4가 되었고, 세 번째 항은 10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CN이라는 새로운 수열에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의 뭐를 구하래? 최댓값. 잘 봐. 앞으로 여러분 등차수열의 구조를 파악할 때 공차가 만약에 음수야. 계속 음의 값이 더해지면 항은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항이 점점점 작아져. 근데 세 번째 항이 10이었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10보다 컸겠지? 첫 번째 항은 걔보다도 더 컸겠지? 그래서 양의 값에서 쭉쭉쭉쭉쭉 줄어들어서 올 거야. 걔네들을 더해. 양의 값은 항의 값이 각각이 줄어들더라도 걔네들을 더했을 때는 늘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 네 번째 항은 얼마가 돼? 10 빼기 4니까 6이 돼. 하지만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야? 16이 되잖아.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구조를 다시 한번 파악해보면 거꾸로 한번 가볼까? C2는 얼마였게? 14였게. C1은 얼마였게? 18이었고, C3은 얼마? 10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1은 18이고, S2는 얼마가 될까요? 18에서 14를 더하면 32가 돼. 늘어나죠. 여기에는 S3이 되면 여기다 10을 더하면 42가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항 자체는 줄어들지만 합은 늘어나는 거야. 왜?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제 가다가, 자, CN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첫 장이 18이고, N-1에 공차가 마이너스 4거든?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보내면, 4배에 N-1이 18이야. 그러면 N-1은 2분의 9가 돼서 N이 2분의 11일 때딱 0이 돼. N이 2분의 11일 순 없잖아. 그럼 여러분 봐봐요. 다섯 번째 항까지는 양의 값을 가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요. 자, 네 번째 항은 얼마예요? 6이고, 다섯 번째 항은 2라서 양수야. 그럼 더하면 값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 항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봐봐. 자, 여기다가 6을 더하면 48이 되고, 여기에다 2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50이 되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S6은 얼마가 됩니까? 48이 되어서 줄어들어요. 얘가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의 합이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함수였던 거야. 그래서 18, 32, 42, 48, 5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48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최댓값을 물어봤고요. 그럼 선생님,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음의 값이 더해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양의 값이 되게 하는 마지막 값까지만 더해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여러분이 세 번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CN 입장에서 보면은 세 번째 항이 10이야. 그러면 N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면 얘가 일반 항이 되겠지. 얘가 언제까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4배의 N-3이 10보다 작아야 되고, N-3은 얼마예요? 2분의 5가 되어서 N은 3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구나.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댓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 2분의 5에 C1 플러스 C5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C1과 C5의 합은 뭐예요? 아까 가르쳐줬잖아. 1이랑 5랑 더하면 6이죠. 두 배에 A3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50.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다 써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건 여러분이 개념 공부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요. 자, 결국은 어떻게 양이 되게 하는 양의 값들이 다 더해지면 최댓값이야. 거기에 음의 값이 더해지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CN이 양수가 되게 하는 N의 값을 찾아. N의 값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해줘야 되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

C3이니까 다시 한번 C1 더하기 C5는 두 배의 C3이 되는 것을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하게 끝날 거라는 거죠. 무슨 생긴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등차수열의 합 너무나도 중요하고 AN과 BN이 등차수열이 할 때 얘네 둘과의 관계, 일련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였고요. 이제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대한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SN이 N 플러스 1분의 2N이야. 그때 A6부터 A9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일반항을 굳이 구해야 돼요? 아니지.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는요.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되는 거야. 맞죠? A1, A2에서 A5도 있고 A6도 있고 A7도 있고 A8도 있고 A9도 있었는데 A1부터 A5까지의 합을 빼버리면 이렇게 남게 되지. 9 대입하는 거예요. 10분의 18. 5 대입하면 6분의 10.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약분하면 9, 얘는 약분하면 5가 되고 얘는 5, 얘는 3이 됩니다. 따라서 15로 통분하면 27-25가 되어서 15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막 급하게 AN을 구해서 6 대입하고 7 대입하고 8 대입하고 9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섯 번째 항에서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은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빼준 값과 같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문제였고요. 우리 또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 SN은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15N 더하기 1이거든. 선생님이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SN이 주어져 있고 A1, A3, A5, A13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는 나는 AN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얘는 SN-SN-1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SN은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15N 플러스 1이고 빼기 빼기인데 빼기니까 더하기 2에 n에다가 n-1을 대입해야 되겠지. 자, 빼기야. 15에 n-1 빼기 1입니다.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선생님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선은 상수항은 사라지고요. 여러분이 얘네들을 전개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지만 앞으로 잘 기억해. 2차항은 2차항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계산에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마이너스 2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에 n 더하기 n-1 n 빼기 n 빼기 빼기 1. 선생님 지금 뭐 썼어? 합차 공식. 그럼 왜 좋게요? 사라져서 1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2n-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4n-2가 되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4n 플러스 2가 되어서 간단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뒤편도 더 좋게요. 자, 15로 묶어내면 n-n 빼기 빼기 1이라서 사라져서 얼마가 돼요? 1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7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러면 a1은 S1에서 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5 더하기 1이 되어서 16 빼기 2라서 얘는 14야. 여기다 1 대입해 보세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긴 등차수열이고 첫 번째 항은 얼마로 딱 끝난 거야? 14로 딱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자, A1은 14로 끝났고 세 번째 항에서부터 13번째 항까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 A3 더하기 A5 더하기 해서 A13을 선생님이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7이라서 5가 돼요. 잘 모르면 이렇게 써도 돼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7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7 대입하면 마이너스 28 더하기 11이 돼서 마이너스 11이 돼요. 자, 어떠한 모습이냐면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 8인 등차수열인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자, 항의 값은 3, 5, 7, 9, 11, 13. 계산할 수 있잖아. 6개야. 그런데 A3 더하기 A13.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A3은 N에다 3 대입하면 얼마라는 거 알아? 5라는 거 알았고. A13은 얼마라는 것도 알아? 1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3 플러스 17.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얘 자체가 지금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제발, 제발, 제발. 여러분 잘 봐요. 3이랑 13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16. 얘는 뭐랑 똑같냐면 두 배의 A8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얘는 6배의 A8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역 6에다가 8, 4, 마이너스 32, 플러스 17.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9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항을 반드시 더해서 마무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14에다가 마이너스 90을 더하면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n에 관한 2차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여기에 더해진 수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뭐지? 1이 더해져 있죠. 0이 아닌 숫자가 더해져 있을 때 n에 관한 2차 함수식이 등장하면 얘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S1에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5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14가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두 번째 항부터는요, 무슨 수열을 따라갈 거냐면 등차수열을 따라가는데, 공차는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는 2분의 공차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n에 관한 1차라고 쓰고 시작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더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그걸 찾는 방법.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는 건 n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S2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에 n에다 2 대입하면 8 플러스 30 플러스 1이라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3이 될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데 S1은 우리가 아까도 계산했지만 14야. 얘가 A1이고 얘는 A1 플러스 A2가 되겠지. 여기다 14를 대입하면 A1은 얼마가 된다, A2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냐면 9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즉,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9가 돼야 돼. 마이너스 8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9가 될까요? 얼마를 더해야? 17을 더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수열 자체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데, 지금 어떤 걸 물어봤냐면 홀수 번째 항의 합을 물어봤잖아. 다시 첫 번째 항은 14예요. 홀수 번째 항들만 꺼내도 뭐야?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이고요. 세 번째 항부터 3, 5, 7, 9, 11, 13 모두 6개의 항이고, A3 더하기 A13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얘가 뭐예요? 16이죠. 두 배의 A8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8 대입해서 A8 구하고 6을 곱해서 14를 더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7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n에 관한 2차 함수 모습에서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거, 거기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들을 많이 많이 보셔야 되고요.
숫자가 더해져 있을 때는 몇번 장부터 두번 장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러한 개념들도 여러분이 좀잘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11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 강의 잘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 이제 고득점 도전 문제들 아마 끝까지 다 해결해 보려고 할 건데, 뭐 시간 관계상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되는 난이도 높은 문항들은 또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과라고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인류의 풍요를 준비하는 미래식량 안보 수호자라고 했는데 왜 안보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느끼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식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 식량을 요즘 시대는요, 사실 수입과 수출을 통해 거래를 하면서 그걸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않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잘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요. 대외적인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되게 편하게 먹던 그런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의 원재료인 농산품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금액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라고 하는 게 막 어떤 전쟁, 뭐 군사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인 부분의 안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업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품질이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에 좋은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의존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걸맞는 품종들을 다양하게 여전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과에 가시게 된다면 굉장히 그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 영역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과도 좀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52번부터 들어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요. 오늘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오늘은 뭐 이항분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확률 변수, 그 이산확률 변수 파트에서 또 확대된 서술형 문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52번부터 가봅니다. 평균이 M,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6인, 그리고 이러한 확률변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대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였죠? 그렇지.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합이 1일 때와 그 다음에 그게 같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정규분포 곡선에서 나타내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낯선 형태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되죠? 그 누구나 다 이걸 보면 다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하셔야죠. 그치? 그럼 그 해석을 편하게 하는 건 당연히 정규분포에 대한 건 기하적인 걸 많이 물어볼 거니까 기하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맞습니까?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X축이 있고요.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평균을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오른쪽부터 한번 볼까? em 빼기 x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em은 평균으로부터 두 배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양

3이니까 내가 아까 x를 그냥 0보다 큰 형태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0이면 요만큼이 x가 될 거고요. 거기에 얼마만큼 더해진다? x 더하기 3만큼이 표시가 되겠다. 이해돼요? 그럼 직관적으로 아, 요만큼의 영역에서 뭐를 빼는 거야? em 빼기 x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빼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2분의 15에서 최대가 된대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만큼에서 내가 요만큼을 뺐더니 그 넓이가 다양하게 나올 건데 그 넓이의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x가 언제일 거다? 2분의 15일 거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봐줘야 될게 있어. 아까 0과 em이라고 하는 건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있잖아요. 좌표가. 그래서 내가 요만큼에서 x를 뺐고요. 요만큼에서 x를 뺐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때요? 요 높이가 같은 지점이야. 알겠지? 그러면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여기에서부터 요 왼쪽과 여기에서부터 요 오른쪽을 빼게 되면 어디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렇지. 이만큼이 결국 뭐가 되는 거다? fx가 되는 거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뭘 통해? 기하적인 걸 통해. 다시, em에서 x를 뺐고요.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해서 내가 x만큼을 표시를 했더니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건 영역이 똑같다고요. 넓이가 똑같아.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x에서 3만큼을 더 더한 위치. 여기에서부터 여기 왼쪽과 요만큼은 당연히 얘와 얘가 넓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여길 뺀 것과 똑같겠구나. 그래서 요 영역이 결국 뭐라고요? fx라고요. 근데 이 fx가 언제 최대가 된대요? 2분의 15에서 최대가 된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 2분의 15에서 최대라는 건이 x 값이 있고 요만큼까지는 간격이 얼마예요? 3이야. 맞지? 그럼 그 간격이 3인 위치가 요 넓이가 x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얘가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어디에 걸렸을 때야? 어디? 그렇지. 가운데가 걸렸을 때. 이거 했던 거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은 x라고 하는 게 요만큼. 그리고 x 더하기 3이 요만큼. 해서 여기를 갖고 가야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다? fx의 최대값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의 x 좌표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5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5에다가 뭘 더해야 돼? 3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2분의 얼마? 21이 된다고요. 그럼 얘와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되죠? 당연하지. 이게 대칭인 걸로 내가 지금 구한 거잖아. 그래야 가운데를 가져가야 최대가 된다는 거 우리 배운 걸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칭이야. 그러니 얘들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다? 2로 나눴을 때 평균이 나오겠다. 따라서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21을 하고요. 그럼 얘는 2분의 36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8이 될 거야. 그럼 요 18을 뭘로 나눠? 2로 나눠. 그게 얼마? 9다. 요게 뭐? 평균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아, 결국 여기까지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상당히 그냥 편하게 표현되어 있던 이런 거 있잖아. F에 아니 F가 아니라 P에 T 플러스 3 얘가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지점의 T 값은 얼마냐? 이렇게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로 찾아요? 그렇지. 평균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에 T와 T 플러스 3이 있는 구조로 찾잖아. 이 표현과 똑같은 거였구나. 근데 의미만 조금 해석을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것뿐이라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찾아야 돼. 개념적으로 내가 이 내용이 뭐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던 그 포인트가 되는 건 뭐였죠? 요 em과 뭐? 0이야. 이걸 표현 안한 친구는 아마 더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제가 0을 딱 표현해 놓으니까 기하적으로 보이잖아.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평균을 찾았고요. f의 6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디가 될까요? f의 6은 뭐 평균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걸 거고, 그리고 얘는 간격이 얼마짜리야? 3이야, 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새로운 도형으로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고요. 평균이 얼마?
9가 되겠다.

여기서 F의 6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 6부터 요만큼이에요. 간격이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F6이야. 그치? 그 다음에 F의 15라고 하는 건요 정도? 이렇게 되고, 여기가 18이 될 거고요. 요만큼. 얘가 뭐가 된다? F의 15가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간격을 한번 보자. 요게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9부터 15니까 요게 간격이 얼마예요? 6이겠구나. 이해됐지? 그러면 요게 우리가 표준 편차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금방 구하잖아요. 얘 빨간색을 구하려면 얘가 3이에요, 간격. 표준 편차는 6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가 몇개 들어있다? 0.5개. 그러니까 0.5까지의 넓이야. 얘가 얼마? 0.192가 될 거라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간격이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6이에요. 아니, 여기 3이지. 이렇게 3.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9야, 9. 그럼 6이라고 하는 게몇개 들어가 있다? 1.5개. 그렇죠. 그러니까 1.5에 대한 경계값으로 찾으면 돼요. 0.433에서 빼요. 뭘 빼야 돼? 요만큼 빼면 되겠지? 근데 요게 6이었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 하나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거 빼야죠. 0.341. 이렇게 빼줍니다. 됐어요? 요거 빼게 되면 얼마나 와? 0.092가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에서 여길 뺄 거니까 얼마만 남아요? 그냥 0.1만 남겠다. 근데 여기에 뭘 곱하래? 1000을 곱하래요. 그러니 정답은 100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에 대한 것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요 기하적인 파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자, 53번으로 갑니다. 여기 별표 하나 하시고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개념을 좀 깊이 있게 건드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전기분포 곡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약속되어 있는 어떤 fx라고 하는 게 어떤 흐름을 갖고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 번쯤 봐주면 아, 이걸 활용한 문제들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 거예요. 확률변수 x가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전기분포에 대한 걸 그냥 그려볼게요, 일단. 자, 여기가 m이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 아니, 그냥 전기분포. 이렇게 그릴 거야. 아, 함수 fx는 x가 어떤 특징적인 뭐, x값, 그러니까 임의의 x값에 대하여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가 fx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돼. 알겠지? 만약에 여기가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가 x야. 그러면 결국, 얘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 요거를 우리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fx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뭐를? 넓이를. 아시겠죠? 자, 그럼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 뭐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가 또 x야.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대한 넓이가 fx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x야.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가 fx라는 거죠. 근데 얘는 구할 수 있다. 왜요? 그렇지. 정규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0.5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F의 M이 되잖아요? 그러면 0.5가 되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구나. 맞아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 봐봐. 만약에 여기가 X예요. 그러면 이 느낌은 여기까지의 넓이가 0.5였는데 그 0.5에다가 조금 더 갔으니까 이 넓이가 더 더해진 거죠. 그러면 이 fx의 값은 점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x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얘는 넓이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자, 제가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m이야. 그럼 이 m일 때 fm의 값은 얼마라는 걸 바로 알고 있죠? 0.5라는 걸 알고 있어. 자, 면적이 fx가 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 올수록 얘는 점점 커지는 거야.
그리고 더해지는 값들이 격해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완만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냥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우리 뭐 지금 미적분하고 그뭐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미적분 뭐 그래프 그리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추이만 보자고요. 추이만.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요. 얘가 증가하는 꼴이 되죠. 왜?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더해지니까. 맞니? 그러니까 얘는요. 또 이렇게 더해져요. 근데 얘가 이런 식이 될 거야. 왜? 왜? 자, 요 정도 같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해지잖아? 근데 얘는 더해지는 값이 굉장히 미미한 값들이 돼요. 점점. 왜? 이 함수 값들 자체가 0에 근접하고, 얘를 기하적으로 면적으로 따지더라도 이 면적이 점점점점 아주 작은 값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거의 안 더해지는 것처럼.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 이 전체 면적의 넓이가 얼마라고 배웠죠, 우리? 이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배웠지? 1! 그럼 얘는요, 여기 0.5였잖아.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상한일까요? 닿지 않는. 어디까지 가까이 갈까? 1까지 가까이 갈 거예요. 알겠어? 선생님, 뭐 극한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야.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추이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다 지금? 이 그래프가 fx라고요. 요거.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린 거고. 얘는 1이라는 걸 절대 넘지 않아. 1이 무슨 선이 되는 거야?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 요 그래프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게 보여? m, 2분의 1에 대하여, 0.5에 대하여 뭐가 되고 있구나? 대칭이 되고 있구나. 점대칭이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그래프를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가 너무 화근하게 보여요. fx 더하기 8 더하기 a의 그래프가 뭐에 대하여 대칭이 되고 있대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고 있대. 그러니 이 얘기는 뭐야? 얘는 이 그래프를 뭐한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근데 평행이동을 해서 대칭점이 뭐가 됐어야 돼? 0,0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원래 있던 이 대칭점이 m,21이었습니다. 그럼 m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요? x는 0으로 가야 되고요. 2분의 1이라는 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된다. 요 얘기야. 알겠죠?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딱 답이 나오죠. 잘 봐. x 더하기 8입니다. fx 더하기 8이야. 그럼 얘는 얘의 의미는 fx를 x축으로 여기서 부호 실수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래프가. 알겠지? 이해돼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따졌을 때, 아, 요 그래프 자체가 X축을 얼마만큼 갔다? 마이너스 8만큼 갔더라. 요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 요거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봐요. 예. 그럼 A라는 건? 그냥 A만큼 이동을 했다. 요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A만큼을 뭐 올리든지 뭐 내리든지 어쨌든 A만큼 이동을 했단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지점은 2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로 갔어야 돼? 0으로 갔어야 돼. 그러면 A는 그냥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야 돼. 알겠지? X축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X는. 점으로 따져도 이제 금방 이해가 되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에 대한 이동과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이 다르잖아요. 그치? 얘는 지금 도형에 대한 걸로 봤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을 이동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점에 대한 건 부호가 이제 반대로 들어가진 않잖아. 그럼 어찌됐든, 이렇게 이동했을 때 X좌표가 얼마였어요? 0이었어. 그치? 그러면 0에다가 거꾸로 8을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m이 됐어야 된다. 그러니 온전한 정규분포는 8,4의 제곱이 됐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8이야, 8. 그러면 이제 8 더하기. A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5가 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떤 기술적인 거나 뭐 계산이나 이런 걸다 떠나서 이 그래프에 대한 걸 머릿속으로 인식만 해주면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저하고 한번 했죠?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유사한 게 나온다, 그럼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 꼭 그려놓으시고요. 54번으로 갑니다. 54번.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동전 1개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한번 던져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요.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답니다. 자, 일단 주머니에 대해서 상황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흰 공 2개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동전을 던지는 걸로 인해서 내가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뭘 꺼낼지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어. 어차피 동전 던지는 건 똑같은 시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 확률은 안 곱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어떤 사건이 나올 때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는 건 처음부터 그것들을 다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니 얘는 동전을 먼저 던지는 거야. 그래서 확률이 얼마가 먼저 와야 돼요? 2분의 1이 먼저 와야 돼. 얘도 2분의 1이야.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것도. 자, 일단 앞면이 나왔대요. 자, 앞면이라는 건 이제 헤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냈대요? 두 개를 동시에 꺼냈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다섯 개에서 두 개를 꺼내. 자,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여기는 이제 테일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몇 개를 꺼내요? 다섯 개에서 세 개를 꺼내요. 괜찮지? 자, 근데 여기 뒤에 보자. 적어도 흰 공을 한개 꺼내는 횟수가 라고 나와 있다는 건한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건 적어도 흰 공이 하나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사건으로 접근을 하는 게좀더 편하겠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쓰는 건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의 확률이야. 자, 적어도 하나가 흰색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두 다 뭐가 나오는데? 검은색. 그래서 얘는 3개 중에 2개가 나와. 알겠지? 얘도 5개 중에 3개 뽑는데 3개 중에 뭐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여사건 구한 거라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자. 2분의 1에 10분의 3이고요. 2분의 1에 10분의 1이 될 거야. 자, 20분의 4가 될 거니까 이 친구는 5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실제 원하는 건 5분의 4가 되겠죠. P가. 괜찮아? 따라서 이항분포 B에 몇번 던져요? 100번 던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적어도 하나 흰색 5분의 4더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70 이상 90 이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 정규분포로 이제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겠죠. 요게 X에 대한 이항분포고 그거에 대한 평균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얼마? 80. 그 다음에 분산은 8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16이죠? 그 4의 제곱이구나. 됐어요? 따라서 요거를 표준화를 해줍니다. B에 4분의 70 빼기 평균 80. 4분의 얼마에서? 90 빼기 80. 자, 얘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요. 얘도 10이야. 근데 얘는 2.5야. 이렇게. 괜찮죠? 자, 2.5에 대한 영역이 얼마로 나와요? 0.4938. 그러면 0.4938이라는 게몇개 있는 거다? 두개 있다. 뭐, 요 정도는 이제 우리 다알 거니까.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 요만큼. 여기 2.5, 마이너스 2.5.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일 거고. 7, 8, 9. 0.987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객관식 보시면 지금 끝에 자리가 6으로 끝나는 걸 보면 이제 2, 5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는 6 아니면 9가 되잖아요. 그두 개를 비교하면. 여러분들 이제 실제 내신 시험을 볼 때에는 만약에 이런 걸 계산을 하기 전에 보기부터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끝에 자리 아 6이구나. 그 다음에 요거 4는 두 배를 하게 되면 어차피 8보단 크게 되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죠. 됐을까요? 자, 55번으로 갑니다.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지지난 시간인가 쯤에 이항분포에 대한 식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풀었으면 아마 쉽게 풀었을 거야.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400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라고 나왔죠. 그럼 얘 뭐야? 0부터야. 0, 1, 2, 400. 자, 요런 느낌의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 왜? 이항분포의 특징은 0부터 n까지가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요 형태는 그냥 이항분포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야. 몇 번을 시행해요? 400번.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X번.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한번 시행해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확률이 P란 얘기야. 그게 X제곱, 나머지가 1-P의 400 빼기 X제곱. 알겠지?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뭐다? P의 X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얘를 좀더 우리가 익숙한 걸로 바꾸면 P의 X의 형태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가 0부터 400까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확률들을 표현한 게 f(x)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가 x가 있고 p가 있잖아. 0, 1, 2쭉 가서 400까지야. 괜찮죠? 여긴 토탈이고. 그럼 여기에 오는 게 뭐란 얘기? f의 0이란 얘기, 여기 f의 1이란 얘기, 여기 f의 2란 얘기, 여기 f의 400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뭘까? 각각에 대한 확률들에다 뭘 곱한 거예요, 지금? 0에 해당하는 건 어차피 0을 곱해지게 되면 0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볼까? 1. 1에다가 F1 곱한 거고, 얘는 2에다가 F1 곱한 거고, 얘는 3에다가 F3.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싹다 곱한 다음에 뭐한 거구나? 더한 거구나. 자, 여기까지 하면 얘가 뭐다? 평균이다. 이항분포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에 400이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확률 P가 될 텐데, 이때 평균은 400P잖아. 얘가 얼마랑 같다? 360이랑 같다. 따라서 P는 얼마로 하시면 돼요? 40분의 36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4로 하게 되면 10분의 9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 또 FA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만약에 이항분포를 그냥 단순하게 BNP로만 기억한 친구들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나타내는 바도 되게 정확합니다. 얘가 A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A부터 A 더하기 3까지에 대한 확률이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나타내는 거는요, 원래는 요 안에 있는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내가 더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이항분포가 시행 횟수가 커지면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지? 정규분포. 그러니 얘가 나타내는 거는요, 이거야. P에 얼마부터? A부터. 얼마까지? 그렇지. A 더하기 3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느낌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얘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데요? 0.0919가 나왔대.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겁니다. 이렇게 확률이 나왔어. 그럼 이 확률에 대한 건 어떤 걸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다고요? 얘들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다. 알겠지? 자, 일단 표준화부터 해놓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는요, P에 여기가 우리 400, 10분의 9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규분포의 형태를 쓸게요. 요거 처리하게 되면 40, 그지? 40 곱하기 9니까 360. 그리고 360에 곱하기 10분의 1이야. 그러면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올 겁니다. 따라서 얘를 표준화하면 6분의 a 빼기 360이고요. z 6분의 얼마? a 더하기 3에서 빼기 360을 한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 0.0919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지금은 못 찾잖아. 뭘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요걸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얘가 나오도록 하는 거 한번

우리가 어떤 숫자에서 어떤 숫자를 빼야지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볼게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 건 맞겠죠?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0.4772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것들을 빼야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A가 얘가 표준화한 결과죠. 이런 형태일 수도 있어. 얘가 왼쪽이고요, 얘가 가운데고, 얘가 오른쪽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범위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까지에 대한 넓이와 얘까지에 대한 넓이를 더해줘야지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아,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만약에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A의 값으로 일단 위치를 선정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얘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별표하세요. A가 뭐보다 크대요? 360보다 크대. 그러면 360보다 큰 값으로 요거 360을 뺐기 때문에 얘 무슨 수야? 양수야. 이해되시죠? 얘도 당연히 양수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대로 여기에서 요 정도의 값을 빼준 요 영역이 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해줄 거예요. 4772에서 뭘 뺄까요? 0.3413을 뺄게요. 그럼 얘가 이제 9가 될 거고, 6에서 1뺄 거니까 얘는 5가 되니까 얘는 탈락이야. 맞지? 그럼 그두 번째 거 해볼까? 0.4332에서 0.3413을 빼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9가 될 거고요. 1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9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0.0919가 되니까 이게 맞구나. 알겠지? 그럼 어디에서 어디 뺀 거야, 지금? 0.4332 된 거는 1.5가 돼야 되고요. 요게.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 이렇게 돼야 돼. 둘 중에 하나, 아무 걸로나 푸시면 돼요. 왼쪽 걸로 할까? A 빼기 360은 6입니다. A는 366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대입해도 당연히 맞아야 돼. 369가 되겠지? 그럼 얘 9가 될 거고, 6분의 9니까 1.5. 딱 떨어지죠. 괜찮니? 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얼마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366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56번이, 아, 제가 조금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곤란한 형태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확률 분포표가 나왔을 때 먼저 관찰해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확률이 대칭인 형태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했냐? 확률이 대칭인 상황에서 확률 변수의 간격이 동일하다면 평균을 쉽게 구하고 분산도 내가 빨리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요. 그때 한번 연습했으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확률들이 대칭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확률 변수가 대칭 형태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지금 얘는 간격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동일한 걸로만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1, 0, 1, 3이야. 그럼 얘는 간격이 동일한 건 아니죠. 그지? 여기는 간격이 얼마고요? 2고요. 여긴 1이고 여긴 1이고 여긴 2야. 근데 만약에 확률 값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럼 얘도요. 평균 그냥 가운데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률과 확률 변수가 둘다 대칭이면 얘도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분산도 마찬가지. 자, 저라면 얘를 서술형으로 풀 때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 거예요. 어떻게? 얘 지금 대칭이죠. 그러니까 간격 동일하죠. 그 다음에 얘도 5분의 1이고 여기 5분의 1 빼기 b, 5분의 1 빼기 b, 5분의 1 더하기 b, 5분의 1 더하기 b야. 확률도 대칭이야. 그럼 바로 나와. 뭐가? 평균이. 얼마? a란 얘기야. 됐습니까?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 앞에 문제에서. 얘가 평균이 a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식을 쓰게 되면 a 제곱 빼기 4라고 바로 나와요. 자, 얘도 뭐가 나와? 8a 빼기 20이 나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a 제곱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16은 0이니까 a 빼기 4의 제곱은 0이다. a 얼마 나와요? 4라고 그냥 바로 나와요. 맞지? 전 이제 이렇게 풀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면. 근데 서술형이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하셔야 돼요. 원칙대로 하셔야 돼. 이렇게 합니다. EX. 자, 서술형의 형태예요. 뒤에 있는 계산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건데, 서술형으로 한다면 이렇게 쓰셔야죠. 평균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한 것들이다. 그래서 a 빼기 2에 5분의 1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신 같은 것들끼리 좀 묶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쓰면 돼? a 더하기 2에 5분의 1 더하기 b가 되고요. 더하기 a 빼기 1에 5분의 1 빼기 b 더하기 a 더하기 1.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죠. 빼기 b. 그리고 더하기 5분의 1 a가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좀 모아야 돼.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여기 5분의 1 a가 다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5분의 1 a가 몇개 나와요? 5개가 나와. 그래서 얘는 a구나. 맞지?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전개하면 ab가 나오고요. 여기도 ab가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ab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ab가 나옵니다. 아, 그럼 ab의 형태는 없어지겠다. 맞아. 그리고 얘는 한번 쓴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만 남았어. 그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아, 뭐 b부터 할까요, 먼저? 마이너스 2b 있고요. 여기 2b 있고요. 없어졌네? 그래서 제가 같은 것들끼리 묶으라는 얘기예요. 얘 플러스 b고요. 얘 마이너스 b예요. b도 없어졌다. 남는 건 뭐야? 상수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5분의 2인데, 여기도 플러스 5분의 2,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도 플러스 5분의 1이다. 그러니까 결국 평균은 얼마다? a더라 라고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서술형에서는 요걸 써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주셨어. 그러면 괜찮아. 전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평균을 그냥 이렇게만 바로 써도 선생님이 납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안한 상태에서 평균이 그냥 A다 라고 하면 만약에 부분 점수 기준 안에 평균의 값을 구하거나 분산의 값을 구한 경우에서 몇 점이 됐다? 그럼 물론 이 전에 있는 풀이 과정을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만약에 이걸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뭔가 부분 점수가 들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만 딱 써버리면.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테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일단 구했고 분산에 대한 것도 구하셔야 되는데 분산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이 편차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 2. 여기에서 그러니까 x에서 빼기 m을 하게 되면 a 빼기 2에서 a 뺄 거니까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써. 편차의 제곱 4. 여기 편차의 제곱 1이야. 여기 편차의 제곱 어차피 0이니까 요거는 없어져.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요. 얘하고 얘를 곱해. 해보자. 5분의 4 플러스 4b 플러스 5분의 1 빼기 b.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지. 가운데만 빼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라고 했죠. 얘가 분산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분산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나요? 요, 원래 우리 하던 대로 VX는 X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까? 대부분의 풀이는 이렇게 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돼. 왜 그러냐? 여기 위에 이것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편차의 제곱의 뭐? 평균이 뭐이므로? 분산이므로. 요 얘기를 써주면 요건 인정이다. 자, 어쨌든 처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두개 더하면 1일 거고요. 1 더하기 3b, 그러니까 2 더하기 6b가 분산이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꺼내야 되니까 저기 보시면 3b 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 제곱의 vx 얘가 뭐랑 같대요? 저게 8a 빼기 20이랑 같대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A에다가 넣어요. 4. 4, 8에 30이니까 얘는 12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것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9b 제곱분에 요거 넣습니다. 2 더하기 몇 b? 6b. 그럼 얘가 12가 되는구나. 자, 2로 이렇게 먼저 약분을 좀 해줄게요. 1, 그리고 3이고 여긴 6이 되겠다. 그럼 1 더하기 3b는

54 b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54b 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6, 9, 54로 될것 같다. 그지? 9, 6, 그 다음에 1,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오고 여기 플러스 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9b 더하기 1, 6b 빼기 1은 0이니까 b는 얼마 나와요? 6분의 1이 나오겠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60 곱하기 4 더하기 6분의 1입니다. 이것만 따로 할게요. 그냥 600, 240. 그 다음에 요거 하게 되면 더하기 10이니까 정답은 얼마? 250.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하게 하는 지점이에요. 나는 빨리 풀수 있는데. 서술형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 되니까 또 그것도 약간 고민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의 형태.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게 쓰시면 돼요. 내가 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하지 말고 어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이게 그냥 쭉 읽히듯이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 빼고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기만 하면 감점될 요소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냥 충분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이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할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57번.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6의 눈이 나오면 6점을 얻고요. 자, 이런 것도 구조화를 잘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6이 아닌 눈이 나오면 1점을 잃는 게임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딱 구조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술형에다가 쓰시면 돼요. 첫 번째, 6의 눈.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까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률 얼마야? 6분의 1.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점수를 얻을 건데 몇 점을 얻는데? 6점을 얻는데. 자, 6의 눈이 아니면 그 말은 6분의 5란 얘기고요. 이때는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잃어요. 빼기 1이 될 거야.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720번을 한대요. 그러면 최종 점수가 225점 이상일. 그러면 이 최종 점수라고 하는 걸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점수를 알기 위해선 위에 게몇번 나오고 밑에 게몇번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내가 X개라고 하겠습니다. X번.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전체가 몇 번이었어? 720번이었으니까 720에서 X번을 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수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쓸수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뭐야? 얘와 얘를 계산한 거지. 6X.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더하기 X고요. 마이너스 720. 요게 점수야. 그러면 7X 빼기 720점인데 이 점수가 어떻대요? 최종 점수예요. 이게 최종 점수야. 그게 몇점 이상? 225점 이상일 확률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니 난 어차피 문자가 x에 대한 걸로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한 분포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게 뭐야? 0번부터 전체 720번 중에서 나오는 게 x번이잖아요. 그게 무슨 분포? 이항 분포. 720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게 X번 나왔다. 그거에 대하여 정리하는 거잖아. 그다음 B에 720에 얘에 대한 확률 얼마였어요? 6분의 1. 따라서 평균 요거 계산하면 120. 분산 120 곱하기 6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이야. 그래서 얘는 100. 정규 분포로 쓰게 되면 120,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이제 바꿔주면 돼. 자, 깔끔하게 정리해볼까? 요거 넘겨요. 그럼 945가 될 겁니다. 그럼 945를 뭘로 나눠야 돼? 7로 나눠야겠지? 그러면 하나가 들어갈 거고, 3, 21, 그 다음에 5가 될 거니까, 아, 135보다는 X가 크거나 같겠구나. 그 다음은 뭐 해주셔야 돼요? 당연한 루틴이잖아. P의 표준화. 얼마 빼기? 135 빼기. 표준 편차 얼마예요? 요거 10이야.

다음에 평균 120. 이렇게 할수 있겠다. 그리고 얘도 봐봐요. 표준 편차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형태거든. 그럼 135에서부터 120까지에 대한 간격을 보세요. 15야.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 1개. 그럼 15의 간격에는 1.5개가 들어가겠다. 근데 위치가 중요하죠? 평균으로부터 얘는 120이 135다 왼쪽에 있으니 얘는 오른쪽 방향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그려지고요. 여기가 0일 거고, 아까 여기 해당하는 경계값 찾았잖아요. 얼마? 1.5. 이렇게. 요 영역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률만 구해주면 되니까요. 얘는 전체 얼마? 0.5에서 빼주시면 되죠. 1.5에 해당하는 거 얼마야? 0.433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0.067입니다. 확률은. 그치? 자, 요게 이제 0.067인데, 요거를 이제 마무리만 좀 예쁜 값이 나올 수 있게끔 뭘 곱하라고 했죠? 1000. 그러니까 최종 답은 얼마? 67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납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쪽 파트에서 서술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요런 명시하는 문자들, 요런 것들을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걸 이제 X라고 내가 식을 표현을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X가 내가 720번 중에 내가 6분의 1의 확률로 6의 눈이 나오는 걸로 확률 변수를 정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겠지. 6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정했어. 근데 하도 X가 익숙하다 보니까 요 점수에 대한 걸 이렇게 써요. 또요 점수도 확률 변수 X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고 객관식 문제 풀고 다 구할 때에는 여러분들 표현한 문자가 틀렸든 맞았든 어쨌든 계산 과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확률 변수가 그냥 암묵적으로 나 그냥 이거 X라고 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요. 똑같은 문자로 표현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확률 변수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뭘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Y로 표현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정도 명시를 해주고 그 y에 대한 걸 내가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뒤에 요 라인을 쓰면 내가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쓴다는 건요 이항분포에 대한 앞에 확률 변수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x와 y를 다 썼어요. 그럼 이 이항분포는 뭐에 대한 이항분포냐라고 하는 걸 적어줘야지. y에 대한 거야, x에 대한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이항분포고요. 그리고 x에 대한 정규분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좀 챙겨 놓으시면. 서술형에서 감점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들을 서술형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서술형은 내가 원래 빠르게 풀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어도 그걸 최대한 좀 서술해 가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 스킬들, 이런 것들 적용해서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퀴즈 나가거든요. 뒤에는 퀴즈 푸셔서 후기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이제 5단원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1학기에 전범위를 시험 보려나? 예, 많은 학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기에 뭐 진도가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 내신 대비하는 건 수능 대비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니까 더 신경 쓰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요즘은 또 학교 시험도 물론 이제 수능에서 내지 않는 그런 주제들까지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를 두고 보면 다 수능형으로 출제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신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아이들 보면 더 대단한 생각도 들어. 그래서 내신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능도 잘, 모의고사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15, 16 두 개고요. 그리고 사회 변동이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론이고 여기는 이제 적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이 파트에서는 이론이 크게 두 개고요. 그리고 사회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이론이 있는데 특히 방향에 대한 이론이 있어. 그래서 사회 변동의 방향이 진보 발전하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간다라고 하면 그게 진화론이 되고요. 수능도 엄청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예. 아니지. 진보하기도 하지만 퇴보 멸망하기도 해라고 하면 얘가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 변동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게 뭐지? 거시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기능론이고요.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지?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지? 1단원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1단원의 기능론, 갈등론을 낼 때 선지 하나 정도로 들어가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뭐 3, 4, 5단원이다 라고 하면 기능론, 갈등론 다시 주인공으로 부각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 변동만 두고 기능론, 갈등론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완전 중요한 거고 뭐 수능도 좋아하고 학교 시험도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네. 수능에서도 핵심적인 거, 근데 내신에서는 더 강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은 뭐 어렵고 말고 할 게 사실은 없지. 그치? 그러나 100% 출제될 내용. 사회운동의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나오면 이게 사회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예,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 크게 사회변동 방향에 관한 이론, 진화론과 순환론, 그리고 기능론, 갈등론 볼 거고 사회 운동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회 변동에 대해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보면 사회 변동의 의미하고 사회 변동의 요인이 나와요. 사회 변동의 요인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 여러분도 막 체감하잖아. 이 AI라고 하는 거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동할지 좀 상상이 안 되면서 약간 무섭기도 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AI의 등장. 그치. 뭔가 과학기술의 변화가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인구구조의 변화 또는 자연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됩니다. 근데 뭐 사회 변동의 요인 여기다 개념점이 다 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 이렇게 제시문만 조금 이렇게 따와서 여기에 나타난 사회변동의 요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 예, 선지 한 개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변동은 뭐 사회가 변동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요인 한번 볼게요. 나왔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사회 전반의 큰 변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네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은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진짜 어떻게 변화할까?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됐을 땐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거 보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래서 네 이렇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예요? 생성형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뭐?

과학 기술의 발전. 그래서 기술, 사회 변동의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이죠. 그렇죠? 과학 기술이고 두 번째. 프로테스탄트 윤리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청교도 윤리죠. 그렇죠? 청교도 윤리는 이윤의 창출과 부의 축적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즉 직업을 수행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을 이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게 한 거야. 즉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 발전을 가져오게 한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야. 과학기술이 아니죠. 사회 변동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바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카테고리로 따져보면 얘가 가치관 또는 어떤 이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계몽사상 또는 천부인권사상, 아주 통합사에서 아주 강조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계몽사상이 뭐예요? 개, 열 개, 몽, 비몽사몽. 비몽사몽함을 열어. 너 이성 있잖아. 너 이성 가진 존재야. 지금 저 절대 왕이 하는 것을 봐봐. 제대로 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 너 깨우쳐. 깨우침 사상입니다. 그쵸? 천부인권 사상은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야.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거야. 근데 저 절대왕이 하는 짓 봐봐. 뭐 어때? 저희를 억압해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혁명이요. 예.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즉,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주도가 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거지. 이 변화의 요인이 어딨어? 저거. 계몽, 사상, 천부인권, 사상. 그렇지. 그래서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은 지금 아래 두 개에 나온 것처럼 가치관과 이념이 될 수도 있고 과학 기술이 될 수도 있어. 또는 인구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자연 환경도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서 사회 변동의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한개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진짜 강조하는 게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 뭐냐면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여기 방향. 이게 별표지. 방향에 대한 관점이라고 나옵니다. 수능 완전 좋아해서 지금껏 제가 사회문화 강의를 하는 진짜 십수년의 기간 동안 매번 출제됐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시험도 100%지 뭐. 그래서 기본 입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장, 방향에 대한 거야. 그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 일정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데? 일정한 방향이란 진보하고 발전하는 방향이다. 즉,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이 생물체의 진화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체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진화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생물체도 보면 원래는 머리도 되게 조그맣다가 이뇌 용량도 커졌고 그게 진화한 거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되게 작았대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작으면 이렇게 물건을 집을 때 이렇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춰서 이렇게 커졌다는 거야. 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사회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좋게 우리의 생물체도 진화한 것처럼 사회도 진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키워드예요. 어떻게?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완전 키워드로 나옵니다. 또는 이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분화된 상태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긴 우리 대한민국 시작부터 해서 긴 역사상 보면 그 옛날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그 모습들을 대강 보더라도 그때 사회보다 지금 사회가 훨씬 복잡하고 훨씬 분화되어 있잖아요.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직업도 얼마나 다양해요. 이게 바로 진보 발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발전해 간다. 이거 끝. 그러면 비판점은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아니, 긴 과거의 역사를 봐도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서 진보 발전하기만 한게 아니라 없어진 경우도 엄청 많은데?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네, 엄청 많은데?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퇴보, 멸망을 경험한 문명도 있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보시면
전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스페인,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막 남아메리카 이런 데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막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 네덜란드가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그 정도 아니야. 미국이잖아. 예. 또 미국에서 또 패권이 또 넘어갈 수도 있죠. 그쵸? 바로 그런 것처럼 언제 한 사회를 주름잡, 전 세계를 주름잡다가 조금 이렇게 퇴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진보, 발전하기만 한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과거 사회보다 모든 면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여기는 꼭, 이 진화되어, 사회는 진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가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갔던 그길 그대로 따라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여기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서구가 있고요. 서구가 어디? 위에 선진사회예요. 발전한 곳이야. 그럼 발전하지 못한 건 서구가 갔던 그길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서구가 먼저 갔던 그 길이 있어요. 그길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선적. 길은 하나밖에 없어. 서구가 밟아왔던 길이야. 그게 표준화된 경로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단선적 표준화된 경로, 일정한 방향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어려운 내용 없지? 이제 순환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론. 순환론은 말 그대로 순환하는 거. 우리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그래도 지속, 그래도 이렇게 쭉 예전보다, 우리 엄마가 살았을 때, 우리 할머니가 살았을 때보다 훨씬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쭉 발전했어? 아니지. 그 동안 무수히 많은 부침이 있었죠. 그쵸?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바로 이게 순환입니다. 예, 순환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예. 물론 우리나라처럼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올랐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지. 암튼,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건, 네. 진보, 발전하기도 하지만, 퇴보, 멸망하기도 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태어나, 사회가 어떤 한 사회가, 그래서 정점에 가. 그런데 쇠퇴 소멸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을 순환한다, 반복한다. 사회는 진보에서 퇴보로 이어진 뒤 다시 생성 진보로 나아가는 일종의 순환적인 변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와 있어 볼게요.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이제 왜? 유기체가 생성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거. 봄이 오고, 벌써 벚꽃도 다 졌어요. 그쵸? 여름이 오고, 그럼 또 가을이 오겠지, 겨울이 오겠지. 예. 이게 마치 뭐냐면, 운명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늙고 죽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야. 그걸 운명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점을 볼게요. 장점 여기. 어떻게 이렇게 순환하는 걸 알았어? 긴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우리나라도 과거의 긴 역사를 보니까 고려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조선이 등장을 해서 진짜 정점에 달하다가 쇠퇴하고 사라지더라.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흥망성쇠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내부 갈등이나 전쟁 등에 의해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를 거듭한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그런데 한계점은 뭐예요?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를 주름잡는 패권국이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북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뭔가 막 예측하는 미래 예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합사회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그럼 미래를 예측하려면

단기적인 거. 앞으로 향후 100년간 한국은 향후 50년간 어떻게 되지?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에 뭐냐면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율성과 능동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왜? 왜? 운명론적이라니까? 태어나서 성장해서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 사회도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꺾여서 쇠퇴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작복작하는 뭔가 인간의 뭔가 노력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죠. 왜?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어. 또 새로운 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인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과소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이 진화론과 순환론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선지들을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특징들을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들을 쭉 다시 뽑아봤어요. 볼까? 서구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거 뭐라고? 그렇지, 진화론. 왜? 진보 발전한 것이 서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회 변동은 진보 발전이야. 이렇게 보는 거. 일정한 방향, 진화론. 그렇죠? 진보 발전하는 방향, 일정한 방향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진화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데 어렵다, 적합하지 않다. 이건 뭐겠어요? 그렇지. 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봤어. 앞으로도 순환한다는데 어떻게 순환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순환.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지만 단기적인 건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렇지. 순환입니다. 운명론적이다라고 나왔네. 맞아.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사라지게 되어 있어. 순환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그렇죠? 이것도 순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있네. 단선적. 사회 변동은 하나의 길밖에 없어. 표준화된 경로. 뭐? 진보의 과정. 뭐겠어? 맞아. 진화론이야.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예요? 진화론.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흥망성쇠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키워드 딱딱딱 표시하면서 순환론. 그래서 선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쫙 모아봤고요.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려고 다음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 이 방식이 더 일반적인 방식이야. 다음 문제, 이런 문제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거. 근데 오히려 얘보다는 얘가 더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걸 볼수 있는 게 바로 여기. 기출문제도 보면, 그쵸. 요 문제랑 비슷합니다. 147페이지 7번. 예. 146페이지. 맞나요? 네. 제가 146페이지 2번 문제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동 이론 중 A는 사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단순한 상태에서, 그렇지, 이거 키워드입니다.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변화한다. 야만 미개 문명으로, 이 야만 단계에서 미개 단계로 문명 단계로 발전한다. 단계적 발전 모델이다. 끝난 겁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돼요? 그렇지, 진화론이야. 그래서 A 진화론. B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나오네. 동일한 과정을 어떻게 반복한다. 그래서 특정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쇠퇴하고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순환론이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수능 문제는 모든 문제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개념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나와도 수능형입니다. 수능으로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어요. A는 B와 달리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지. 그치? 틀렸습니다. 예, 진보 발전하는 일정한 방향이야. 두 번째, A는 B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 그렇지, 얘는 일정한 방향이고. 한 번만 써줄게요. 얘는 일정한 방향입니다. 방향이야.

그럼 얘는요?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한 양상. 양상이 뭔데? 모습이야. 응망성세, 응망성세, 응망성세. 일정한 모습이지? 그렇지? 그래서 순환호는 일정한 양상이고요. 일정한 방향은 아니죠. 이 방향이 또 있고 이 방향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방향, 양상. 이렇게. 그래서 A는 맞죠? 일정한 발전 방향이 있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 B는 A와 달리 서구 사회가 그래요? 아니죠. 그렇죠? 누가 그래요? 얘가 그렇지. 서구 사회가 진보 발전된 사회라고 봅니다. B는 A와 달리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을 견지해서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 끝장나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죠. 정답 니은, 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출제될 수 있어. 얼마든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뭔가 퀴즈처럼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A, B는 각각 순환론, 진화론 중에 하나다. 교사는 갑 정에게 자료 1 카드, 이렇게 1에서 5로 구성된 카드를 한 세트씩 지급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 카드가 적힌 내용이 A, B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A, B는 순환론과 진화론이에요. 응답지에 기록하게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사가 이제 채점을 했죠. 예, 채점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요. 제시한 카드별로 응답이 오르면 1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카드 보겠습니다. 1번 카드가 뭐예요? 진보와 발전으로 인식한다. 그렇지, 진화론 카드네. 진화론 카드, 1번 카드. 2번 카드는요,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론 카드네. 2번 카드.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 일정한 방향은요? 그렇지, 얘가 일정한 방향이지? 진보 발전하는. 그러니까 3번 카드는 진화론 카드.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해요. 이거지, 그치? 진보 발전한 곳이 서구니까 서구 따라가면 돼. 1, 3, 4가 진화론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망성쇠를 거듭한. 뭐겠어? 그렇지, 순환론. 그러면 1, 3, 4가 진화론 카드, 2, 5가 순환론 카드입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진화론이고 B가 만약에 순환론이어서 1, 3, 4, 2, 5 이렇게 했으면 5점 이렇게 맞겠지. 그치? 근데 5점 받은 애는 없네. 가서 딱 보니까 값을 보겠습니다. 얘 3점 받았어요. 그럼 해볼까? 지금 1, 여기 1, 3은 진화론 카드입니다. 여기 진화론. 여기 진화론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2, 5는 순환론 카드입니다. 이거 순환론. 그래서 A가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이면 딱 3점이 되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여기가 순환론이고 여기가 진화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요거 하나 맞고. 그렇지, 여기가 진화론이면 요거 하나, 4번 하나 맞는 거지. 그래서 2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아, A가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는 틀렸고. 그래서 3점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맞춰서 채점을 해보자고. 그래서 1, 3, 4가 진화론이야. 1, 3, 4인데, 어머, 틀렸네. 1, 3, 4 여기 와 있네. 순환론에. 이게 0점이네. 맞죠? 그렇죠? 여기 1, 3, 4. 3, 4 진화론 맞네.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잖아. 1이. 1, 3, 4가 진화론인데. 여기 2, 5. 순환론 맞네. 4점이네.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1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이 1, 5. 그럼 이거 하나만 맞아야 되네. 그쵸? 3 여기 와 있고, 그럼 4도 여기 와 있어야 되겠네. 진화론인데 순환론에 와 있어야 되고. 그쵸? 3, 4. 그 다음에 2. 순환론 카드 2, 5가 여기 와 있어야지 1점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 뭐 들어가는지, 니은에 뭐 들어가는지, 디귿, 리을까지 다 찾아지죠? 그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은 찾아보자고요. 답 찾아볼까요? 네. 카드 2는 기억에. 카드 2가 기억에 맞네. 카드 4는 니은에. 맞네요. 여긴 4점이고 여기 0점이죠? 네, 틀렸고. A는 진화론이고 B가 순환론이죠? 그렇죠. 다음. A는 B와 달리 단순한 형태에서. 그렇지, 이거 키워드로 나와.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가는 거. 이게 진화론에서 보는 사회 변동이죠. 정답 기억 리을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면 돼. 다 했어. 이게 문제 유형이고, 우리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오히려 더 수능형입니다. 앞에서 봤던 건 여러분이 개념 잘 봤는지 정리하라는 차원이고요. 또 학교 시험은 진화론, 순화론 가지고도 이렇게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이렇게 낼수 있으니까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이렇게 딱돼 있지?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하고 나와 있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진화론 아니면 순화론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 명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 그래서 고요하고 질서와 안정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겨울은 얼마 후에 시끌벅적한 봄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원래 봄이 더 이제 포근하고 좋은 건데 여기는 봄이 더 이제 시끌벅적한 뭔가 새로운 시기가 온 거네요. 소박한 농경사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의 자리를 빼앗겼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농경사의 토대가 무너져 내렸다. 질서와 안정에서 토대가 무너져 내렸네요. 가을에는 은의 유익과 상품경제의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민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참혹함이 이제 가을에 되면서 심해졌어. 이러다 이러다 참혹해졌어. 하지만 새로운 왕조가 다시 질서와 안정을 회복했다. 이게 뭐야? 흥망성쇠잖아. 그렇죠? 따라서 맞아. 순환론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질서 안정 다시 질서 안정에서 진보 발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그 가운데서 망하고 쇠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환론으로 읽으셔야 되고 사회의 퇴보나 멸망을 설명하죠. 그렇죠? 단기적 사회 변동 설명하기가 어렵지. 그치? 예. 그래서 맞고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진화론. 서구가 진보 발전해어 있다.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어렵죠.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9월에 나왔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9월 모의평가는 좀 어렵게 출제되는데 어렵게 출제되는 과 중에서도 진화론, 순화론은 그렇게 어렵게 못 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진화론, 순환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뭐볼 차례야? 맞아. 예.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구조적,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사회 구조적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기능론의 대전제는 사회의 유기체설. 그쵸?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의 각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질서, 안정. 이게 바로 기능론의 키워드예요. 따라서 현재 상태가 조화, 균형, 질서, 안정이야. 현재 상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회 변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보수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능론자 눈으로 봐도 사회 변동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점진적으로야. 그러니까 급격하게가 아니야. 막 그리고 혁명적 이게 아니라 점진적으로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회 변동이란 사회 부분이나 전체의 일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새로운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참 저런 말들이 참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 기능론 갈등론을 그래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와닿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있어.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 이 기능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 그릇이 사회라고 쳐봐. 그 안에 물이 있는데 항상 잔잔한 거야. 이 바람이 들어 오솔바람이 살살살살 아주 잔잔한 거야. 그러면 사회 변동은 뭐냐? 갑자기 밖에 뽕 뭐가 외부의 뭔가 변화에 따라서 뻥 해서 출렁출렁출렁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일시적 변동이야. 근데 언제까지나 출렁출렁하고 이 그릇 자체가 바뀌고 이게 아니야. 뭐예요? 이내 다시 잔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야. 일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새로운 균형 상태로 나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는요, 장남이 부모를 부양했어. 그게 균형 상태, 그러한 규범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그걸 지켜가면서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부양해야지, 시부모님 모셔야지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사회가 변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도 출근하는데 누구를 모시고 막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뭔가 부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 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 가운데서 복작복작하는 불균형이 있지만 다시 균형 상태를 찾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질서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점진적인 사회 변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뭐예요?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지. 그치?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이에요. 갈등론은 사회변동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기 지배층에 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 박정민 아버지, 박정민 배우, 거의 무신 아주 그냥 막 떵떵거리고 있는 무신 집안의 여기 박정민이 아들이잖아. 그래서 노비가 100명이래요. 여기 노비, 피지배층 노비. 노비가 1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비 중에는 어떤 노비도 있어요? 박정민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 무신 거기에 이제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막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데 박정민이 틀려. 그러면 박정민이 맞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노비. 예. 노비가 와서 대신 맞는 거죠. 그 노비가 누구였더라? 갑자기 왜 생각이 나지? 아, 강동원 배우. 강동원 배우가 대신 맞는 거야, 노비가.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여기 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고 억압해? 그렇지, 뭐냐면 무신, 뭐가 과거에 합격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지위는 한정돼 있어. 희소가치야. 이 희소가치를 자기네들끼리 차지해야 되거든. 요 밑에 있는 애들이 넘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억압하고 착취해. 근데 언제까지나 이게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어? 아니야. 그렇게 못해. 지금 이런 신분질서 다 없어졌잖아. 왜 저항하고 계속 반발하고 이거 억압하니까 저항하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더 이상 이런 신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이 진짜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그 시대에는 그 전 세계에 다 신분질서가 있었잖아. 근데 그걸 계속 용인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없었던 거죠. 저항하고 반발했던 거지. 그래서 사회 변동이란 무엇이냐면 사회적 희소가치, 여기 벼슬, 뭐 지위 이런 것들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지네들이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네.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갈등으로, 이게 구조적 모순이죠.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사회 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 누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이고 누군 되게 비천한 존재로 살고 있어. 이게 모순이잖아.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변동을 대립과 갈등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아래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예요. 문제에 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A를 대표하는 학자이신 갑과 B를 대표하신 학자이신 을을 모셨다. 그랬더니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키워 나왔네. 사회를 균형, 안정을 유지하려는 자기 조정적 체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 유기체소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 유기체가 그렇죠.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기 조정적 체계.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균형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해요. 맞잖아.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닫혔어. 그러면 언제까지나 닫혀 있어? 아니야. 우리 내부의 작용으로 얘를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조정적이야. 이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해. 예. 그리고 사회 변동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동은 뭐냐면 사회도 이 생명체와 같대. 생명체도 항상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회도 그렇다는 얘기야. 따라서 사회 변동이란 구조와 기능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체계적 진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 그걸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야. 이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사회과학서적 읽으면 그래서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키워드 살펴서 보시면 균형, 안정.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항상성, 뭔가 균형적, 자기 조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 기능론입니다. B는 한 사회 지배계급은 자기에게 유리한 분배 구조를 피지배계급에게 강제하려고 하죠. 왜? 이게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희소가치가 희소하니까. 얘네들까지 덤벼들면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회 변동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갈등론이죠.
A는 사회 변동의 발생 원인으로

로 사회 불평등에 주목한다. 누구 불평등? 여기가 불평등에 주목하죠. 그쵸?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래서 B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갈등 논의. B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을 사회에 내재된 갈등이야. 맞아. 그러니까 구조적 모순이야. 모순 상태 있잖아요. 천부 인권에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했는데 사회 내부를 보면 지배 피지배의 억압과 착취가 있어. 이게 바로 내재된 갈등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A는 B와 달리 질서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맞아요. 점진적 사회변동.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사회변동이 기존 사회가 새로운 안정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거 보면 얘가 그렇죠. 그렇죠? 기능 논의 그렇죠? 사회변동이란 다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일시적인 불균형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균형 상태로 가는 거다. 즉,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그 균형 상태였다가 일시적인 후닥거림과 불균형이 있었어. 그러면 다시 새로운 균형 상태.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부양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새로운 균형 상태로 나아간다라고 보는 건 기능 논의입니다. 따라서 A는 이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회운동하고 나왔습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오히려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 사회운동을 통해서 사회 변동을 이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운동이니까 다수죠. 그렇죠? 어떤 신념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집단적, 지속적임을, 그래서 사회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문제 안에 이게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럼 아, 사회운동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회운동이랑 어떤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수가 자발적이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거야. 특징을 보시면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흑인 인권 운동 같은 거죠. 그래서 흑인이 백인에 대해서 차별 받았었는데 이걸 극복하고 평등한, 네,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저기 흑인 등의 유색인종 협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캠페인할지, 어떻게 법률 지원할지 막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념, 그게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어느 정도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요. 그래서 뭐 유색인, 뭐전 미국 유색인 뭐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성원간 역할을 분담했다고. 누구는 캠페인 활동, 누구는 법률 지원, 누구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념이 있고, 그리고 역할 분담이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사회운동이다. 여러분, 아래에 사회운동의 유형이 있는데요. 사회운동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뭔가 더 불합리를 극복하고 되게 진보하고 뭔가 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것만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과거의 나치 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런 것도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집단적으로 하면 그것도 사회운동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운동의 유형에 보면 여기 신나치주의. 이런 것도 사회운동이 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또 과거에 가서는 안될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저런 운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복고적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이미 일어난 변화에 저항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 싫어. 변화 싫어가 뭐죠? 보수적이죠. 그쵸?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다. 변화가 싫다.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복고는 복고풍. 아, 옛날 스타일의 과거로 가는 거. 이게 복고고요. 보수는요. 현상 유지, 변화 저항. 이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오면 이게 복고적 성격이다, 보수적 성격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다음.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부분에 대한 변화인 경우가 있고 또 여기 보면 현재의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사회구조 전체를 바꾸는 거, 절대 왕정 또는 봉건체제였다가 시민혁명 이후에 바뀐, 이게 완전 사회체제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혁명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회구조는 그대로 두고 부분만 변화해. 이건 개혁적인 운동.
그래서 유형 네 가지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복고 보수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게 어떻게 다른지 봐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보기 전에 여기 사회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운동의 정의, 다수가 집단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운동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사회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떤 환경 단체를 만들었어. 집단적. 뭔가 체계적이지. 이렇게 환경 단체 이렇게 만들면 집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 우리 앞에서도 여기 보시면 구성원과 역할 분담,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계획. 그래서 사회운동이라고 딱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사회운동인 거야. 제일 아래도 볼게 뭐냐면 노동조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집단이 뭔가 조합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이 돈을 번 동안 연금을 넣어놨어요. 은퇴하고 받는 건데 예, 연금 자원이 고갈돼서 그러는 거지. 62세에 받을 줄 알았는데 65세에 받는데 막 67세에 받는데 막. 그러니까 늦어져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렇지. 다수가 집단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사회운동으로 볼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다를 한번 가볼게요. 국민 가수로 칭송받던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추모를 위해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허나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겼다. 사회운동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쵸? 집단적이고, 뭐,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활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운동화 되진 않았죠. 물론 이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회운동화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여기도 한번 가볼게. 보면,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운전금지법이 시행됐던 어떤 나라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했대요. 이건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 낸 거야. 이게 무슨 사회운동이야. 그렇지? 아닌 거지? 따라서 가하고 라가 사회운동이 됩니다. 우리 여기 나온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각국에서는 오랜 기간 특정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었고요. 해당 인종에게는 투표권이 제한되고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인종차별법이 시행되었어요.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불복종 운동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떤 단체가 결성되어서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매주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집단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매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도 을국에서는 정부의 연료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도로에 세우고 경적을 울리는 일이 2일 동안 됐어요. 누가 의도하거나 기획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회운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사회운동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여기가 이걸 중무로 인해서 아, 사회운동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다고. 이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천명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항 안 하는 거죠. 억압하에서 누린 겁니다. 여기 사회운동, 여기 사회운동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이 나타났다. 맞아요. 예. 그래서 딱 사회운동이고 나해는 사회운동이 사회변동, 이 사회운동이 나타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저 정부가 억압했고 가해서는 나와 달리 이게 현상 유지야? 아니지. 이거 개혁적인 겁니다. 개혁적인 거.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라라고 하는 개혁적인 성격이고요. 나해서는 가와 달리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거. 이거 뭐야? 근본적으로 변혁해. 혁명이지, 혁명. 어디가 이게 혁명이야? 아니죠. 가나 모두 사회운동이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 여기는 사회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회운동인지 아닌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기출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출문제를 여기 보면,

0: 다음에 가보면 진화론과 순환론 중에 하나다. 지금 쭉한 거에 진화론과 순환론도 보였어요. 그런데 아래 보면 사회운동 선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진화론과 순환론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운동 선지가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아주 좋은 문제라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아주 잘 읽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죠. 역시 뭔가 평가원 문제 나와요. A가 진화론일까 순환론일까? 그렇지, 순환론이지. 순환론은 왜? 순환론은 운명론적이었잖아. 그래서 인간의 능동성, 주체성 이런 것들 과소평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의 역사와 같이 인간이 막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뭔가 권리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순환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딱 고를 수 있어야 돼. 그럼 B가 뭐예요? 진화론이야. 좀 다르죠. 그쵸? 네. 과거 부르주아들은 왕과 귀족 중심의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 체제에 저항해서 자유적 시민권을 확보했다. 이거 우리 통합사회에서 이 뭐냐면 인권 확대 과정할 때 우리 다 배웠던 순서입니다. 시민혁명으로 자유적 시민권, 즉 자유권을 확보를 했죠. 이때의 자유에는 정치활동의 자유도 막 주장했는데 이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치 참여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로 이제 참정권 확대 운동이 나타나게 된 거죠. 노동자들은 이를 근거로 두 번째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여서 정치적 시민권을 이제 획득하기에 이르러. 그래서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그 다음에 여성도 그 다음에 흑인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사회적 시민권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게 복지국가잖아. 우리 다 이게 1학년 통합사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나온 겁니다. 제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인 토대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권의 발전 과정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된대. 즉, 시민권의 역사는 인류사의 모든 구성원의 보호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다양한 지위의 권리 분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B의 특징. 그렇지? 사회가 진보,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거다. 어느 사회에서 나타난다. 선거가 먼저 갔다. 이거야. B. 진화론인 거야. 그렇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 사회운동 선지 나온 겁니다. B는 사회변동이 동일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 아니죠. A죠. 그쵸? 그래, 틀렸습니다. 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은 지금 보면, 사회적 시민권은, 이 자유적 시민권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그렇지, 여기. 필수적인 토대였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회적 시민권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쵸? 갑은 A의 관점에서 기억을, 갑은 A의 관점, 순환론의 관점에서 시민권의 역사를 설명해? 아니야. 진화론의 관점에서 진보 발전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든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로 의미하지 않, 아니야. 보편적으로 이런 진보 발전의 과정을 겪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지. 그치?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였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 플러스 문제까지 여기 한번 넣어놨으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혼합된 문제 한번 같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내일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 2의 1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이 강의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극한의 효율성으로 여러분들 생명과학 2를 A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OT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OT 안 본 친구들은 OT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1강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쌤이 강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자, 바로 출제 시그널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1단원의 내용은 생명과학의 역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단원 빠르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단원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특성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까지 이번 시간에 다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은요,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나와요. 여러 명의 생명과학자들이 분야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학자들이 어떠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거를 매칭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과학자들이 뒤섞여서 뒤죽박죽 나오면서 순서를 나열해봐라 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 안 하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쌤이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포의 특성으로 가서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때문에 좀 친숙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각 구성 단계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도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탄단지 들어봤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에 플러스 핵산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줌할 개념은 바로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 과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고대 시대, 고대 중세부터 생명과학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비라는 사람은요, 혈액의 순환의 원리를 이제 실험과 관찰을 통해가지고 알아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혈액은 순환한다라는 그 원리를 밝혀낸 사람이 바로 하비라는 사람이고, 이 하비라는 사람은 1600년대의 과학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명과학의 역사를 공부할 때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하비가 1600몇 년도에 이러한 그 성과를 냈지라는 거를 막 연도까지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우리는 순서 정도만 확실하게 알면 되기 때문에 쌤이 그냥 여기에서 러프하게 그냥 몇 년대, 몇 년대, 몇 년대 이렇게만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우선 하비, 혈액순환의 원리 하면 하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로버트 훅이에요. 자, 근데 쌤이 훅만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말할 때 쌤의 성은 현, 그 다음에 이름은 원석, 현원석 다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할 때는 이제 성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로버트 훅의 훅이 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고안한 현미경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코르크를 관찰해가지고 여러 벌집 모양으로 방처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 아, 그래서 그거를 셀, 세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부터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1800년대에 가서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은 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슈반이라는 사람이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라는 사람이 세포설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 세포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서 말했듯이 식물, 동물, 이제 모든 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리고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세포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피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포와 생리와 관련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꼭 알아둬야 될 마지막 과학자는 켈빈 회로를 규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켈빈이겠죠. 맞아요. 이제 켈빈도 나오고 켈빈과 벤슨이라고 해가지고 벤슨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 켈빈과 벤슨은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 뭐죠 여러분들? 광합성. 그 광합성에서 이제 탄소 고정 반응, 안 반응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 과정을 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켈빈의 롤을 규명할 때는요, 방사성 동위원소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제 켈빈 회로를 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포의 연구 방법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자기방사법에도 이 내용이 한번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 벤슨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 과학자들 이제 쭉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부담 없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떠한 과학자가 무슨 성과를 냈는지 간단하게만 매칭시킬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미생물과 감염병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제 미생물을 이제 발견한 사람, 최초의 세균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레이오엔 훅입니다. 레이오엔 훅. 자, 아까 우리 로버트 훅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훅 나오면은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레이오엔 훅이 얘도 성이에요, 성. 이름은 안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오엔 훅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든 단안 렌즈로 된 현미경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침, 그다음에 호수, 빗물 속에 있는 이제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견을 했고요. 세균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 레이오엔 훅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너라는 사람은요, 종두법을 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접종하다 할때 종자고요. 그다음에 천연두 할때 두자입니다. 예전에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천연두였어요. 그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데 이 천연두를 이제 그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의 우두라는 것을 이제 접종시켜 가지고 예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종두법입니다. 그래서 제너 하면 종두법 개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후반으로 가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유 상표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그 분인데 바로 파스테르요. 그리고 코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파스테르하고 코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막 여러분들이 순서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과는 구분을 해야 되죠. 코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세균을 배양하는 방법도 고안을 해낸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저균이랑 결핵균, 콜레라균 이러한 균들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코흐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파스테르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가 이제 제너의 종두법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실험 있죠? 백조모 플라스크 실험.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생물 속생설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가지고 고대 과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자연발생설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발생설이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믿음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근데 그 여러 반박과 이런 것들을 깨고서는 생물 속생설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파스테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페니실린. 너무 유명한 항생제 물질이죠. 자,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바로 플레밍. 플레밍에 의해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었고, 자, 이 페니실린은 누구로부터 이제 발견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플레밍으로부터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냐, 또는 대장균이냐, 바이러스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헷갈리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페니실린은 이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발견되었다라는 것 정도 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과학자들이 좀 많죠? 빈칸들이 많은데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예요. 자,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죠.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었던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맨델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뭐,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왔을 거예요. 우열의 원리라든지, 분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그런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맨델이고요. 완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에 와가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유전자설을 발표한 사람이 모건이에요. 자, 이 모건이라는 사람은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유전자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이것을 연구를 했냐면
초파리요. 그래서 초파리의 염색체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모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

비들과 테이텀입니다. 비들과 테이텀.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능이니까 유전자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들과 테이텀은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를 결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유전자 1효소설을 발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물질의 본체를 규명한 사람이 에이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뒷단원에 가면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그리피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에이벌이가 같이 이제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에이벌이가 유전물질은 DNA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NA의 구조가 규명이 되는데요. 그것은 유명한 과학자죠. 왓슨과 크릭이고요. 자, 이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가 이중라선이다 이런 것을 규명해낼 때 X선 회절 사진, 그리고 DNA 염기 주석, 즉 다른 과학자들이 수행했었던 그러한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DNA 구조를 규명했다. 그때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X선 회절 사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코브와 모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발현의 조절 과정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이제 오페론 같은 내용이 바로 자코브 모노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부호 해독이라는 것은 이제 니럼버그와 마테이가 유전부호를 해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DNA의 정보로부터 어떠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그 코돈 이런 내용 배웠었잖아요. 그걸로부터 어떠한 아미노산이 지정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독한 사람이 니럼버그와 마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 기술 개발을 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코헨과 보이어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는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 그래도 우리가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듯이 한 번씩만 써보면 금방 여러분들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멀리스라는 사람은 DNA의 증폭 기술, 바로 PCR,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와서 사람의 유전체 사업, 바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사람의 유전체, 유전 정보 전체 염기 서열을 다 파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물의 분류와 진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1700년대에 이제 생물의 분류 체계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린네라는 과학자예요. 린네. 자, 이 린네는요, 분류 체계를 정립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걔네들의 학명을 지어줬어요. 학명을 지어줄 때 이명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법 하면 여러분들이 린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 체계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린네가 이제 그 식물과 동물로 분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생겨나면서 원생 생물, 그 다음에 원핵 생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즘에는 삼역육계로 이제 더 크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삼역육계를 린네가 이제 분류했다. 삼역육계로 린네가 분류했다. 이러면은 틀린 거죠. 린네는 식물과 동물 정도로만 분류를 한 거예요. 아주 옛날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1800년대 라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용불용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물들은 자주 쓰는 것들은 발달하고 자주 쓰지 않는 기관들은 퇴화한다라는 거 라마르크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그 과학자요. 다윈이죠. 자연선택설. 그래서 개체들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장한,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사람은 다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자들과 관련된 주요 성과들을 쭉 한번 분야별로 살펴봤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어라는 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 순서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뭐 지금 연도를 외울 필요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한 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여러분들 자연발생설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왜냐, 우리가 파스텔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생물 속생설을 확립했다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려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자연발생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1600년대, 18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 글자 따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1600년대 하비 훅훅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비 훅훅. 그다음에 1700년대 제너도 있었지만 린네가 자주 나오니까 린하고서는 기억을 해주세요. 하비 훅훅 린. 자, 그다음에 1800년대로 가서 다멘 코파. 이제 코흐하고 파스텔은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파 하나로 기억해서 다멘 코파. 그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가서 모플 비켈 완니 코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한번 써보면 하비 훅훅 린 한번 이렇게 쉬어주고 다멘 코파. 자, 이게 1600, 1700, 1800년대예요. 그 다음에 1900년도가 많은데 모플 비켈 완니 코멀 하비 훅훅 린 다멘 코파 모플 비켈 완니 코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료는요, 쌤이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시고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빈출픽으로 쌤이 고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능 2점 테스트의 1번 문제인데요. 표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가나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이제 생명과학자 A인데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합이죠, 합이. 혈액순환 원리 하면 합이가 되는 것이고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유전자설이었는데 유전자설 하면 누구였냐면 목원이었습니다. 제너 나왔네요. 제너 하면 종두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A는 목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B가 목원이었다. 해서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니은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이렇게 순서를 체크하는 문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이 훅훅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합이 먼저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1600년도로 가장 이셋 중에는 먼저다. 그러니까 니은은 사실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과학자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무엇을 외우라고 했었다? 합의, 후쿠, 린, 다멘코파. 그리고 모플비켈, 완니코멀. 완니 코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써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디귿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였다는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파스텔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너 아닙니다. X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의 유전 실험에 초파리가 이용되었다. B는 아까 목원이었어요. 이때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초파리를 이용해가지고 알아냈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음, 합의가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 이걸 이제 제너하고 비교해도 합의가 가장 먼저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합의 훅훅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기억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753년에 린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외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1800년대 후반에 코흐, 그다음에 플레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기역 니은이 이제 결국에는 결핵균 발견과 생물 분류체계 정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생물의 분류체계를 정리한 사람이 린네죠. 생물 분류 체계에 정리를 했다. 자, 그리고 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했는데 여기에서는 결핵균 발견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보도록 할게요. 다인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원리 설명은 기억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윈이 어디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쓸 필요 없이 합의부터 가볼게요. 합의 훅훅, 린, 다멘,

코파 읽었잖아. 여기에서 다윈이 어디에 나와요? 다멘코파에 나오죠. 1800년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은 린네니까 린할때 이게 1700년대라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원리 설명은 기억보다 나중에 이룬 성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다음에 니은은 결핵균 발견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잖아. 됐고 A는 항생제이다.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항생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면 아쉬우니까 플러스 보기 몇개더 보도록 할게요. 린네는 삼형육계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었어요. 린네는 식물과 동물 정도로 분류를 하면서 이명법을 제시하였다라고 했죠. X. 그러니까 미음이 맞는 거예요. 이명법을 제안하였다. 그다음에 비읍.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린네의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바이러스에서 발견하였다. 페니실린을 바이러스에서 발견하였다? 아니라고 했었죠? 대장균에서 발견하였다?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죠? 푸른 곰팡이. 그래서 X 해주시고, 얘를 푸른 곰팡이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A가 사용된다. 페니실린은 항생제예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바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개념은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을 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서 이 단계들이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출발점은 세포겠죠. 그다음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네 단계는 동물과 식물의 공통 단계예요. 하지만 동물하고 식물의 각각의 고유의 단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은 비교해서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아, 기관계는 동물만 가지고 있는 구성 단계고, 조직계는 식물만 가지고 있는 구성 단계이다라는 거 우선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각 단계들에 해당하는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동물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쉽게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용어 정도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러한 사람이라는 개체를 구성하는 게 기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일명 소순호배, 소화계, 순환계, 그 다음에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얘네만 있느냐? 아니요. 신경계, 면역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중에 여기에 소화계만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 간, 이자, 소장, 이것은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자, 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합 조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결합이니까. 자, 그때, 혈액이라는 것이 바로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뭐 뼈, 인대 이런 것들도 모두 결합 조직이지만 혈액이 특히나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예시입니다. 혈액은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순환계 하면요, 여러분들 순환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심장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심장 말고 혈관, 동맥, 정맥 이러한 혈관들 있죠? 혈관은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뭘 좋아하겠어? 혈관이랑 혈액 구분하는 거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혈관이 기관에 속하고 혈액은 조직에 속한다. 그 조직 중에 결합 조직에 속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상피 조직은 상피 세포가 구성하고 있고, 결합 조직은 이제 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 성분이 뭐가 있었죠? 적혈구, 백혈구. 그치? 그 다음에 근육 조직 하면은 근육 세포가 구성한다라는 것이고,

여러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 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양기관, 그 다음에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영양기관은 우리가 식물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뿌리, 줄기, 잎이죠? 뿌리, 줄기, 잎이 바로 영양기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생식기관 하면은 꽃과 열매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계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표피, 관다발, 기본조직계. 그래서 표피조직계, 기본조직계, 관다발조직계에서 표기관 이렇게 외울게요. 표기관은 식물의 조직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 표피조직은 식물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다발조직계는 우리 꽃다발이 꽃을 여러 개 있는 걸 꽃다발이라고 하죠. 관이 여러 개 모여 있다. 그래서 물관, 채관을 합쳐서 관다발 조직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본 조직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기본 조직계에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는 조직들이 몰려져 있어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이제 합쳐서 유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유조직이 기본 조직계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조직계는 조직으로부터 구성이 될거 아니에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게 될 것인데, 당연히 표피 조직은 표피 조직계를 구성할 것이고요. 이 통도 조직이 물관 채관입니다. 그래서 물관 채관이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해면 조직, 그다음에 울타리 조직을 이 둘이 유조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유조직이 기본 조직계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나온 건데, 울타리 조직은 빽빽하게 있어서 울타리 조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합니다. 이 해면이 스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펀지 구멍이 송송 나 있죠? 아, 그래서 듬성듬성해 생각하시고, 해면 조직, 그다음에 울타리 조직, 이것이 유조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유조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성하는 세포는 유세포라고 하는 것이고, 물관을 구성하면 물관세포, 채관을 구성하면 채관세포, 표피 조직을 구성하는 건 표피세포다. 그러니까 뭐 세포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기관이 바로 식물의 조직계에 해당하는 세 가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으로 바로 들어간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줌 개념은 무엇이냐면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물도 있을 거고 무기염류도 있을 건데, 우리 이네 가지를 좀 확실하게 구분해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의 구성 원소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 원소가 있어요. 그게 일명 CHO, CHO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초는 얘네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애들 정도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단백질 같은 애들은,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백질 중에 S, 황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촌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에는 촌, 피예요. 질소도 가지고 있고, 인도 가지고 있다. 촌, 피. 그래서, 촌은 그,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단백질은 NS, 핵산은 NP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된 에너지원이죠.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의 이름이 나오고, 걔네들은 탄수화물의 단당류냐, 이당류냐, 다당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좀 지엽적으로 나오는 보기의 예시입니다.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스, 이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엿당, 그 다음에 젖당, 설탕, 이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당류 하면요, 녹말, 그리고 동물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젠,

셀룰로스까지. 1회씩 세 가지씩이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백질하면 기본 단위 잘 나오죠? 기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이다.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자, 얘네들은 일명 호강해효. 우리 덕담으로 하면 호강해요라고 기억하세요. 호강하십시오. 호강해요. 호황해요. 기억하시고,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효소의 주성분이다. 구성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가서 효소 따로 배우게 될 것인데,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라는 거를 여기랑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로 넘어가면, 이 지질도 종류가 중요합니다. 자, 이 지질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중성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중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글리세롤에 지방산 세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얘 머리 부분이 뭐라고요? 글리세롤. 그리고 요 꼬리 세 개가 지방산이다. 라는 것이고. 자, 인지질 같은 경우에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세포막에서 한 번씩 정리하고 왔을 거예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었죠. 머리에 꼬리 두 개다. 그래서 이제 얘는 글리세롤과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방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위에 머리 부분이 물과 친한 친수성,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소수성, 이러한 이야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네 개의 고리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성호르몬,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요 H가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예시로 콜레스테롤이 있다라는 거. 아,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하나의 예시니까 콜레스테롤은 지질에 해당한다 라는 거를 연결시킬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입니다. 핵산이라는 건 뭐예요? 핵 속의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앞 글자만 따보면 NA거든요. 이게 핵 속의 액시드,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NA 들어간 거, 여러분들 배운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DNA와 RNA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핵산인데 둘 다 가운데 당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DNA와 RNA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얘네들의 기본 단위, DNA든 RNA든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떠한 물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인산과 염기, 이렇게 구성이 1대1대1로 연결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 당이 디옥시리보스면 DNA고, 요 당이 리보스면 RNA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 염기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가 조금 다른데, DNA는 ATCG, 그래서 ATCG가 DNA를 구성하는 염기라면 요 타이민이 RNA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다? AUCG.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염기가 있고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지엽적인 보기까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 적용하는 연습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콜은 빈출픽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2점 테스트의 2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에서 디귿은 기관, 조직, 조직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대요. 그럼 뭐가 돼? 조직이죠. 기억은 조직이다.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식물이니까 어떤 단계가 있어요? 조직계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조직계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동물에서는 조직이 모여 디귿을 이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직계 돼요 안 돼요? 없죠. 조직계가 동물에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해서 기억은 조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장미의 줄기 나왔네요. 뿌리, 줄기, 잎 하면 뭐라 그랬다? 기관 중에서 영양기관이었다. 그럼 영양기관이니까 조직계 예라고 하면 틀린 거죠. 기관의 예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서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 라고 하면 맞는 선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아쉬우니까 몇 가지 플러스 보기 더 볼게요. 꽃이 나왔네요. 자, 꽃도 무엇이었어요? 기관이었어요. 그 기관 중에 무슨 기관? 생식기관. 아무튼 니은은 조직계이기 때문에 니은의 예라고는 볼 수 없고요. 미음, 식물의 잎에는 니은이 있다. 조직계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잎이 기관이었잖아요. 잎을 구성하는 게 조직계, 표기관이었다. 아, 그래서 조직계가 있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다음, 디귿의 생물 구성 단계는 식물에도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기관이라는 구성 단계가 식물에도 당연히 있죠. 동물의 심장은 디귿에 예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심장 아까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기관에 예 해당한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5번에서 표는 식물의 구성 단계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가나다는 기관, 조직, 조직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니은은 잎과 형성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쌤이 형성층 때문에 골랐습니다. 형성층. 자, 이 형성층이라는 것은요. 분열 조직에 해당이 돼요. 자, 아까 쌤이 식물 같은 경우에 유조직이 있었고 통도 조직이 있었고 표피 조직이 있었다. 표피 조직.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유조직에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얘네들은요. 이제 더 이상 분열을 못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구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영구조직. 자, 근데 분열을 계속하는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성층과 생장점입니다. 생장점은 길이 생장을 하는 부분이고 형성층은 부피 생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봤었던 유통 표기할 때 유통 표는 유조직, 통도 조직, 표피 조직은 영구 조직이고 생장점, 형성층은 분열 조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조직계하고 기관 조직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꽃 생식 기관이었으니까 다과 기관 될 것이고 나는 여기 조직계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조직계가 될 것이고 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역과 니은이 잎과 형성층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 니은이 잎, 얘는 영양기관, 얘는 생식기관, 그 다음에 조직은 형성층인데 분열조직이다. 이렇게 매칭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보기 기억해서 가는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고요. A를 통해 물질이 이동한대요. 관다발이라고 했으니까 물관, 체관 존재하겠죠? 물질이 이동한다. 그 다음, 니은에는 기본 조직계와 표피 조직계가 모두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잎이니까요. 하나의 기관이니까 표기관이 다 있어.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가 모두 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다 맞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에다가 쌤이 그림을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자, 이 A와 B는요. 각각 관다발 조직계와 울타리 조직계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울타리 조직이 뭔지 골라낼 수 있겠어요? 이 A가 빽빽하게 있는 조직이죠? 바로 울타리 조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 B는 관다발 조직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보기를 보면 표피 조직은 가의 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피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조직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A는 울타리 조직은 나의 예이다? 아니죠. 조직계의 예가 아니라 울타리 조직은 해면 조직과 함께 유조직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 유조직 영구 조직이고 이것은 가의 예라고 해줘야겠죠. X. 그 다음에 B읍. B에 통도 조직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하는 조직이 통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물관, 체관.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 다섯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능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요. 표가는 동물의 구성 단계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ABC가 기관 세포 조직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기역 리엔 디귿이 나와 있는 게 ABC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먼저 이 표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기관이죠. 그 다음에 C, 결합 조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C가 조직이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인 B는 뭐가 되겠어? 세포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기역 리엔 디귿만 매칭을 해주면 될 것인데, 동물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여러 개의 무엇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거죠. 동물에서 소장은 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소장은 어떠한 기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디귿은 A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귿이 기관이었기 때문에 A로 매칭하는 거 맞을 거고요. 보기 D은 적혈구. 쌤이 적혈구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적혈구는 세포의 예이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고. 동물에서는 C가 모여 조직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C가 조직이에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는 거는 식물이죠. 근데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얘는 X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동물에서는 조직이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보기 보면요. 자, 적혈구와 마찬가지로 뉴런이라는 거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뉴런은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는 세포의 예이다. 그래서 뉴런 하면 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결합조직과 동맥은 동물의 같은 구성 단계에 해당한다? 쌤 뭐라 그랬죠? 동맥, 혈관이었어. 얘는 기관이다.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고, 결합조직은 조직이에요. 이 결합조직의 대표적인 게 혈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같은 구성 단계가 아니라는 거고, 혈액은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맞다. 그중에 결합조직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혈액과 혈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섯 번째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명체에 있는 물질 ABC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ABC는 단백질, 인지질,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ABC는 모두 탄소 화합물이래요. 즉,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구성 원소에 초는 기본적으로 있었다. CHO. 그러니까 C가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세 가지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큰 정보를 주진 못해요. 자, 두 번째. A와 B는 리보솜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인데, 자, 리보솜은요,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단위체, 소단위체, 그 다음에 RNA, 리보소멀 RNA로 해가지고, 리보솜의 구성 성분은 RNA와 단백질이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C는 뭐가 되겠어요? 인지질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A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단백질 될 거고요. 그러면은 B는 RNA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봅시다. 기억. A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B. RNA의 구성 성분에는 인이 포함된다. 핵산이니까. 쌤이 구성 성분이 초에다가 NP. 촌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인지질. C에는 머리 부분이 친수성, 꼬리 부분이 소수성, 그 부분이 모두 있다.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보기까지 볼게요. 녹말 하면 뭐라 그랬어요? 다당류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이죠? 근데 여기 ABC에는 탄수화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A와 C는 모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아까 이거하고 비슷한 그 결인데,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주 성분이 단백질과 인지질이죠. 그래서 A가 단백질, C가 인지질이니까 맞다. 골라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의 기본 단위라고 했어요. R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C는 인지질이니까 지질에 속합니다. 라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빈출 픽 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의 특징을 나타냈고, 나는 가의 특징 중에 스테로이드와 물질 AB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DNA와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스테로이드하고 단백질, DNA를 가려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질에 속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가 지질에 속한다. 그리고 호르몬의 구성 성분. 스테로이드가 성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 글자만 따서 수유단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염색질이라는 거는 이제 DNA하고 단백질의 복합체예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을 DNA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얘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염색질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랑 DNA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스테로이드는 특징을 몇개 가져요? 한 개, 두 개. 그래서 특징의 개수 두 개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두 개니까 A가 단백질, 하나인 게 DNA.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2죠. 그다음에 A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도 봤지만 단백질과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이니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B의 구성 원소, 즉 DNA의 구성 원소는 촘피니까 인도 있고 질소도 있다. 모두 포함된다. 맞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어서 쌤이 이제 그림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자, 1과 2가 A하고 B 중에 하나래요. 단백질과 DNA 중에 하나래. 힌트가 뭐예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나오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니까 2가 단백질이고, 예, 이중라선이죠. 오케이, DNA구나. 자, 그러면 리을에서 A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단백질이 1이다. 틀렸죠. 2로 고쳐줘야 되고, 2, 단백질은 항체 주성 성분이다. 호황해요라고 했었죠.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효소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은 항체의 주성분이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 오늘 1, 2단원의 내용을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쌤이랑 이제 2단원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육 만점너 여러분들, 내신 만점 20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지사항과 OT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1강 바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전국에 있을 수 있는 생활과 윤리 다양한 수업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제가 가장 고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초효율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끌어들여서 내신 만점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 만점너가 되기 위한 세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세팅하죠. 수능특강 교재 챙기셨어요? 오늘은요, 1단원 부분이에요. 실천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중에서 동양사상 들어가요. 수능특강 한번 챙겨보시고 키리노트로 오시면 아, 키리노트에서 하는 게 진짜 더 고퀄이구나. 복습되는구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키리노트는 자료실에 있어요. 미리 한번 챙겨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인드 세팅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아, 우리 쌤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아, 불안한데? 그렇게 불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념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든 대비할 수 있는 건, 이겨낼 수 있는 건 개념의 힘입니다. 그럼 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 저랑 같이 시너지 팍팍 내주셔야 돼요. 믿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포인트, 키워드 중에 키워드를 논리적인 설명 곁들여서 잠깐 중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라는 과목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 시간에 학교 쌤들께서 가장 강조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윤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런 윤리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흐름으로 가게 될 텐데 첫 번째 이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시비, 선악, 미추의 가치 판단을 한다. 옳다고 판단된 것은 당위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옳다라고 한 것에 대한 실천과 행동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 지향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으로 나뉜다. 라는 것으로 오늘 핵심 시작해서요. 마무리는 그 규범 윤리학이 될 만한 것들 중에서 이론 원리가 될 만한 것들 중에서 동양의 사상에는 어떤 게 있어? 라는 걸 짚어볼 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럼 바로 실천 윤리학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윤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키리노트 펴주시고 우리 첫 번째 내용 윤리, 윤리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여러 행동들의 기준이 되는 것, 규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대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에 대한 그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을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규범적이다라고 통틀어서 평가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윤리의 규범적인 성격, 기준적인 성격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때 사실 판단을 토대로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비, 선악, 미추와 같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옳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옳은 것이라는 당위적인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것이 마땅히 옳아라고 하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효라고 하는 것이 당위적인 속성을 갖게 되고 그런 당위적인 실천과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게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승인을 얻어서 사회적인 구속력을 갖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과 양식과 규범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말 이렇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윤리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윤리 아냐? 윤리 어렵지 않냐? 하, 그리고 윤리가 너랑 어울리냐? 질문할 때, 야, 우리 윤리를 안 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윤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해주세요. 그럼 지금 말한 이 윤리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윤리학이겠죠? 그렇다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었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혹은 규범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될 만한 게 뭐예요? 기준이 될 만한 원리와 혹은 이론 등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제가 한 번만 더 깔끔히 쓸게요. 도덕, 원리, 즉 이론적인 탐구를 토대로 하여 궁극적으로 실제 삶에 적용한 실천과 행동을 하는 것을 윤리학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판단, 당위적, 실천지향적이라는 윤리, 윤리학의 특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윤리학의 분류, 세부 분류로 가보도록 하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 가치판단, 당위적, 실천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규범윤리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범윤리학적인 성격은 좀 약하지만 윤리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규범윤리학부터 가보죠. 앞에 말했던 거 그대로 가주면 돼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했는데 그 기준이 될 만한 건 뭐예요? 기준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원리와 이론을 제시하면서 아, 부모님을 대할 때 옳은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실천하는 거야. 와 같은 예를 들어 유교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호혜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옳다의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와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혹은 이러한 품성과 성품을 가진 것이 옳은 거야, 도덕적인 거야 와 같은 그런 품성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과 당위적인 성격과 실천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규범 윤리학 중에 이러한 이론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론과 원리를 세워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유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혹은 의무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원리로서 정립했다면 그걸 실제 문제에 적용하고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실천 규범 윤리학이 갖고 있는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덕적인 실천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둘 사이에는, 즉 이론규범 윤리학과 실천규범 윤리학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 이론규범 윤리학이 이론과 원리를 세워놨어요. 그걸 토대로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실천을 하거나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 있을 때 그 원리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규범 윤리학이라는 큰 틀에 들어가지만 세부적으로는 너는 그럼 뭐에도 관심 있어? 난 이론. 나는 좀 실천 문제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매우 유기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D 부분을 먼저 가볼게요. D에는요, 여러분들 기술 윤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인 현상이나 관습이나 풍습 등을 연구해요. 그거를 관찰해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안점을 둬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러한 풍습이나 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옳다, 그르다라는 것까지 가기보다는 저 나라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이런 원인이다와 같은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찰 등을 통해서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 그 사회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현상과 관습과 풍습이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기술해주는 것, 그걸 기술윤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C번에는요, 메타윤리학이라는 걸 할 건데요. 메타라는 말 자체가 무엇 무엇보다 상위의라는 뜻이 되거든요. 어떤 학문 앞에 메타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그 학문 자체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타윤리학은, 야 율리야, 너네들 자체가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나 그것 좀 한번 탐구해봐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던데 옳다, 그르다, 그러한 용어들, 언어들 어떤 의미로 쓰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 그 논리의 정당성을

분석해보면서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자. 이게 윤리학 자체를 연구하는 메타 윤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앞에 이야기하는 규범 윤리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쌤들께서 시험 문제 쓰실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 혹은 가치 중립적이다. 혹은 과학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쓸 거예요. 물론 규범 윤리학의 객관적이다. 규범 윤리학은 객관적이지가 않다라거나 비과학적이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 규범윤리학이 갖는 가치지향적인 성격에 비해서 가치중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거 완전 치트키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게 윤리학의 분류이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전족을 한 발입니다. 그러면 전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풍습과 문화, 그들이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여자 어린 아이의 발을 강하게 묶어서 성작을 인위적으로 맞는 풍습. 4세기에서 8세기 혹은 10세기경에 크게 확대되어서 중화민국이 성립될 때까지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금지됨. 이렇게 객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있을까?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한 풍습이 생겨난 이유는 삼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촌금년이라고 해서 작고 휜 예쁜 발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미적 기준 혹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어떤 통제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질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와 같은 해석들. 이러한 해석들을 가져오다 보면, 아, 그럼 전족이라는 풍습과 문화가 있었던 원인. 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군요. 라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객관성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과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여자 어린아이의 발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게 하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여성을 통제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같이 예를 들자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은 존중받아야 돼요.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돼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돼요. 누구나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옳아요. 그렇지 못한 행동은 옳지 않아요. 여기가 가치 판단이 들어갔죠?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술 윤리학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근데 당신들이 말하는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당신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익이 된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거야? 그 용어와 언어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논리가 어땠는지 분석해 보겠어. 그러면 메타윤리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현상만 두고도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들이 선지에 잘 표현이 될 테니까 그걸 캐치해 주시고 이 사례로서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도덕탐구라는 걸 학교에서 혹시 하셨어요? 수능에는 잘안 나와서 안 하시겠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1단원이고 내신 단원이다 보니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걸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윤리적인 탐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세 가지. 비판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추론, 그리고 배려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윤리적인 사고를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도덕 탐구를 할 때에는 비판적이고 추론적이며 배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중에서 이런 도덕적인 추론의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결정해 가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도덕적인 딜레마와 윤리적인 쟁점은 뭔지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거기에 나의 입장은 이거야라고 채택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대안을 도출해요. 그 다음 내가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실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해와 같은 쟁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의 자료를 수집해요. 그럼 나는 그중에 나는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등과 같은 입장을 채택해요.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로 나타나는 어떤 쟁점에 대한 나의 대안을 도출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사고까지 가는 게 윤리적인 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러한 성찰을 하게 될때 유교, 불교, 도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미일과 같은 입장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입장들을 토대로 해서 나의 판단이 옳았는지 혹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고찰해보자, 뒤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윤리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수능특강에서는 이 윤리학의 분류라는 걸 어떻게 문제로 만들었나 한번 한 문제만 고르고 골라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게요.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한 게 뭐냐고 그랬거든요. 가 부분에서는요. 도덕 규범 설정한다. 도덕 원리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그러니까 도덕 원칙과 이론을 깊이 연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그쵸? 반면 나는요. 도덕적 언어의 분석에 초점 맞춘다. 그래서 윤리학의 기본 용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거니까 분석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1번. 도덕 규범을 객관적인 사실로 설명한다. 사실로 설명하고 기술해요. 네, 이건 기술 윤리학이에요. 2번. 윤리적 행위를 이끄는 근거에 대한 정당성을 정립한다. 그러면 윤리적인 행위를 이끄는 것에 대한 기반과 원리를 만드는 거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 맞아요. 얘가 정답. 3번.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한다. 메타 윤리학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거에는 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건 이론 규범 윤리학에 가까워요. 4번.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자,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해서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넘어가니까 얘도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워요. 5번. 윤리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면 위에서 말한 원리와 기반에 대한 이론 규범 윤리학에는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데 메타 윤리학에게는 도덕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큰 관심이 없어요. 윤리학 자체에 대한 검증, 학문으로서의 정립 가능성을 따져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두 윤리학을 비교하는 문제 정도 챙겨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 하나하나 정확히 분석해두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꼭 맞추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제는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윤리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지향적이라는 성격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이론 윤리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론 윤리들로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들의 이론, 원리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먼저 동양사상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 동양사상으로는 유가, 도교, 도가, 불교, 유불도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 유불도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고? 옳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따라야 옳게 살수 있는 걸까? 옳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살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유불도에서 각각의 답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유교는 하늘, 도가는 도, 불교는 인연생기로서 표현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따라야 된다라거나 도를 따라야 된다라거나 인연생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유, 도, 불의 핵심 키워드 적어놓은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 고대의 동양 사람들이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게 옳은 거지? 라고 고민할 때 유교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가 입장에서는 그 하늘과 땅과 만물이 있게 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불교에서는 그런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관련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아,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유교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을 추리돼 심화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신속하게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속도 잘 따라와 주시고 복습하면서 그중에 학교쌤이 강조하신 부분을 특히나 걸러내서 더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교 갑니다. 유교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수업하셨을 거예요. 그중에 유교의 기본적인 관점으로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 우리 만물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떻게 살긴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해서 천리, 천도, 천명을 중시합니다. 그러니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삶의 상선 버락, 길륜 화복의 주제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유교의 시작점이 되는 공자는 인, 예, 이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이라고 하는 건 인간답다라고 할때 인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인한 사람은 내면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내면이 도덕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인간답다, 도덕적이다,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세 가지 정도로 인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인은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공자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실천해. 먼저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래서 효제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그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충. 조금의 꾸밈도 없이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추기급인 귀소불교 물시여인하는 서. 이 충서를 무지무지 강조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서예요. 그리고 별애라고 해서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을 분별합니다. 그렇게 분별을 전제로 해서 나의 가족으로부터 이웃, 사회, 국가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별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어머, 얘들아, 이 별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묵가에 겸애라는 좀비 친소를 초월하는 사랑을 이야기했던 겸애의 개념과 대비되는 거야. 를 강조하셨다면 요것도 꼭 챙겨놓으셔야 돼요. 이게 인이에요. 그러면 이 인이 내면적인 도덕성이고 사랑의 정신이라 했죠. 내면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외면으로 드러난 게 예예요. 외면적 사회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극기복래위인. 이 극기복래가 정말 중요할 거야. 시험에도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나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그러니까 예로 돌아가 인을 이룬다. 극기복래 혹은 극기복래 위인 꼭 기억해 두기. 그리고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이라고 할 만큼 야, 예가 아닌 거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 라고 할 만큼 예에 걸맞게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거. 또한 예법과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한다는 것을 강조할 만큼 유교에서는 내면의 도덕성을 외면으로 표현하는 예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도덕성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인과 예를 통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양을 해야 돼요. 그 수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이 아닌 자신을 수양해서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성인과 군자가 되는 것이 유교의 목표라고 할수 있고, 앞으로 유교를 공부하실 때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자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의 역할, 명분을 바로잡는 정, 명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 정명. 그걸 명분을 바로잡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통치자는 덕성과 예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덕치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 선생님이 현대에 태어나셔서 투표를 한다. 공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실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만큼 덕을 강조해요. 그러한 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등용되면서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고 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도 하고 인륜 도덕을 구현하는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수양하고 그런 인간들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통치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야? 까지가 유교 스케일이에요. 이걸 공자의 시작이에요. 이걸 이어받은 맹자. 맹자에게서는요, 자, 역시나 하늘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면서 맹자, 그 유명한 이론, 인간 본성이 어떠하냐에 대한 학문적인 정립이 시작됩니다. 공자에게서는 그런 학문적인 정립을 확실히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맹자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맹자부터 가는 거예요. 맹자는 인간 본성 어떻다고 봤죠? 선하다고 봤어요. 성, 선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인간이라면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 인간은 인의 예지에 사덕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그 안에 측은, 수오, 사양, 시비, 지심이라는 네 가지의 착한 마음씨가 있는 거야. 그리고 불인, 인지심,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알수 있는 양지. 해보지 않았지만, 배우지 않았지만, 할수 있는 양능과 같은 걸 가진 거야. 어떻게? 선천적으로 가진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한 거야. 그러면 이 선천적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때 이게 치트키예요. 유지, 보존, 확충, 실현. 이 선한 마음이나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 된다라고 가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맹자에서 포인트고요. 그럼 맹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지만 그 중에 포인트. 첫 번째.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 집의. 또, 적을 과자를 써서, 야,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적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다? 과욕. 세 번째, 구, 방심. 야, 너 지금 착한 마음 잃어버렸잖아. 가서 찾아와. 야, 집에 키우던 개가 없어지면 가서 그렇게 잘 찾아오면서 너가 지금 잃어버린 착한 마음 왜안 찾아와? 빨리 찾아와. 구, 방심. 네 번째, 호연, 직위.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이걸 갖춘 사람을 대인,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통치를 왕도 정치, 그리고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나 맹자에게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상적인 통치를 하는 통치자는 도덕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산, 항심이라고 해서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 즉 항산이 있어야 도덕심, 항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항산을 잘 유지함으로써 항심도 갖출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 마치 우리 현대사회 여러 가지 제도들로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고려하는 것처럼 그런 류의 항산, 항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거요. 불인인지심이라고 했죠.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그걸로 통치하소서. 불인인지정. 백성들을 보면서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통치하시면 돼요. 이게 맹자예요. 그 뒤를 잇는 것이 순자인데요. 순자로 가게 되면 하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다와 같은 관점보다는 물리적인 자연현상으로 자연법칙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천인분이로 갑니다. 여기까지 학교쌤까지 쌤께서 수업하셨다면 챙겨두시면 돼요. 이런 순자가 유학자이지만 특이한 점은 인간의 본성을 성악설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고난 성정은 악해. 근데 착한 사람 어떻게 설명한 거냐고? 그 바뀐 거야. 억지로 노력해서 바뀐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해.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데요? 그 설명은 성정려위, 화성기위, 그만큼 이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본성과 감정 따라가면 자기 욕구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럼 사람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이라는 게 다행인 게 뭔지 알아? 도덕적인 학습 능력이 있어. 그리고 사려 생각을 할수 있거든. 그러면 어머,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선하게 바뀌어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를 일으켜라. 변화의 벽요. 이거 치트키예요. 그러면 순자한테 지향점은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면 안 되고 꼭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맹자가 착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처럼 착한 사람 너무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 주느냐? 당신이 타고난 본성을 잘 유지, 보존, 확충, 실현시켰군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순자가 착한 사람을 보면서 칭찬한다면 대단하신데요? 본성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셨어요? 칭찬할 만합니다. 라고 순자는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은 같겠죠? 자,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치. 순자가 강조하는 통치의 핵심은 예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규범이 되어주고 통치의 기준이 되어지고 재화를 분배해주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주는 예에 의해서 통치해야 한다. 순자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도가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육아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냐면 천인합일, 인과 예, 도덕성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도가 입장에서 보면 쭈쭈쭈. 왜 그러느냐? 도가는 도라는 것을 우주 만물의 근원, 변화의 법칙으로 생각하거든요. 즉,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더해지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무위하고 자연한 천지만물의 법칙 자체를 도라고 봤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감각, 언어, 경험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도라는 것이 있은 다음에 하늘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 천지가 생겨나게 해준 도라는 근본적인 법칙에 더 주목한다는 거야. 물론 그들은 하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죠. 단,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덕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천지만물의 근원인 도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뭐 성, 만물의 성, 본성을 얘기한다면 무위 자연의 도의 특성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가 이야기하는 덕이라는 건 인간의 의도가 개입됐잖아. 인간의 경험, 지식, 언어를 가지고 자꾸 분별하잖아.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면 착한 거야, 아닌 거야,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행복한 거야, 불행한 거야, 예쁜 거야, 미운 거야. 끊임없이 분별의 기준을 만드는데, 그건 하덕이야. 그걸 넘어서야 돼. 차라리

지치라고 해서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을 통해서 소국, 과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이상적으로 여겨요. 이게 노자고요. 그 노자를 이어서 장자 역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어디에나 내재되어 있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 도에 따라가야 되는데, 즉, 무위 자연의 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려면 유교적인 덕 혹은 인간들의 인위적인 기준을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도의 경지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이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같은 그런 기준들이 싹 사라지고 비워지고 거기에 도가 모여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 그러면 내 기준대로, 인간의 잣대로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예쁜 거야, 미운 거야, 성공이야, 행복이야? 그런 끊임없는 분별과 차별의 기준을 초월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래? 아, 그러려면 수양을 좀 해야 돼. 조용히 앉아.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 그 기준들, 제도들을 잊어봐. 심체, 마음도 비워서 깨끗이 해봐. 그러면 제, 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할 체, 만물이 평등하고 가지런하게 볼수 있을 거야. 이건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만물의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잣대로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인식하는 경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일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소요유라고 해서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는 경지를 소요유.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 특히나 지인과 진인과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가예요. 유교와 사뭇 다르죠? 그럼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는요, 앞에 이야기한 중국 철학과 또 사뭇 달라요. 유교를 생각할 때에는, 불교를 생각할 때는요, 이들이 세상 만물, 현상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를 원리로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연 생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혼자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들과의 함께 만난 상호 의존적인 결과인 거야. 그러니 모든 현상과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니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원인과 조건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야. 그러면 나와 나 아닌 사람? 둘이라고 할수 없어. 자타불이. 나 아닌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리고 기억해.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또 다른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만나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 고정된 거 없어. 불변하는 거 없어. 그런 의미에서 실체라는 거 없어. 치트키예요. 불교 문제 만들 때 오답화 시킬 수 있는 거. 고정된 뭘 찾아라. 불변하는 뭘 찾아라. 그런 실체를 인식해라. 그런 건 없어. 다 변해. 변한다는 걸 모르는 너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 불교 핵심이야. 그러니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면서 변해가는 관계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일시로 만났다가 흩어지는 가화합의 존재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오운의 항목을 외운다는 자체보다는 그럼 나는 색소 상행식 다섯 가지 요소가 일시로 만났다가 흩어지고 이 다섯 가지 요소도 계속 변한다는 거네. 어제 내 몸, 오늘의 내 몸. 어제 나의 의식, 오늘의 내 의식.

어제의 내 감정, 오늘의 내 감정, 끊임없이 다르듯이. 그러니 그 운의 가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럼 묻습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럼 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무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인식하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 혹은 깨달음의 근거로 불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깨달음의 근거를 갖고 있지만 인간들은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는 걸 몰라. 잊어버려. 그걸 집중하지 않아. 그래서 무지 무명에 빠져요. 그러면 저건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하지 않는 저것은 내 것이 돼야 돼. 와 같이 탐욕과 집착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사상 누각이죠. 애초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불교 얘기 너무 우울한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그냥 삼독에 빠져서 살라는 거냐? 아니다. 수양을 해라. 거기서 벗어나라. 어떻게? 계, 정, 해와 같은 삼학 혹은 보시부터 지혜까지 여섯 가지 바라밀 혹은 정견부터 정정까지의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닦으세요. 수양을 하세요. 그래서 제발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집착의 경지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에 불끈불끈 타올랐던 욕망, 탐욕의 불이 사그라드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게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이게 불교의 지향점이에요. 그럼 불교가 봤을 때 특히나 부처님이 그래서요. 인간의 삶과 그 지향점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대설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엔 이렇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고통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집성제 혹은 집제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무명, 애욕, 집착을 갖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집성제, 고성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고요. 여기에 다시 그러면 그 무명과 애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도를 닦아.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도를 닦아. 도성제. 그러면 고통의 원인인 무명, 애욕을 없애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 고통이 소멸, 집착이 소멸 될 거야. 그래서 멸성제, 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고집, 멸, 도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불교의 이론을 압축, 액기스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세 가지 혹은 또네 가지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 3법인이고요. 네 가지로 정리하면 4법인이거든요. 포인트 이렇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무상, 무아, 고. 어떻게? 모든 건다 변해. 나도 변해. 그걸 모르면 고통일 수밖에 없어. 재행 무상, 재범 무아, 일체 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만약 열반에 이르게 된다면 가장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 그래서 그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진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동양사상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갑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 정을 이야기하는 맹자예요. 을은요,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고 뜻은 약하게 하고 백성의 뼈는 강하게 하고 무지 무욕하게 만드는
무위지치, 소극가민을 지향하는 노자의 관점이야. 유교와 노자, 맹자와 노자의 관점인데요. A번 볼게요. 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여 시비의 마음을 형성해야 된다. X예요. 시비의 마음 나왔을 때 시비지심이라고 한번 번역해요. 이걸 다시 한번 4단으로 번역해요. 그럼 제가 치트키 알려드렸죠? 4단은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지 형성하면 안 돼요. 기억을 먼저 빼요. 니은번,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닦아야 된다. 맹자나 도가, 노자 입장에서 봤을 때 통치자가 맹자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는 숙의 이하인, 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지하게, 순수하고 또 무욕하게 백성들을 겸허하게 이끌어가는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의 공통 입장 가능해요. C. 백성이 인위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무위지치를 통해서 무지, 무욕, 소박, 순수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 노자의 지향점이 맞죠. 그러니 노자만의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C, 노자만의 입장으로 성인의 다스림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여기서도 치트키 하나 들어갑니다. 분별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이 12선악 같은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과 규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가 입장에서는 그런 분별적인 기준, 규범, 제도, 지식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 분별적인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것을 버리는 허정의 공부를 하는 게더 맞아요. 그러니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해라고 하면 도가에게 잘 나오는 5단 유형. A번, 맹자한테 그런 선한 마음을 형성해라고 하면 5단 유형.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니은 디귿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 윤리학 그리고 동양윤리에 대해서 열공해 봤는데 이 이후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 마무리해 줘서 1등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전 응원합니다. 1강 클리어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내신 만점 승문특강 같이 이제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잘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말 잘 보는 눈을 가르쳐 드리겠다. 아셨죠? 그리고 문제 속에서 특히나 수능 특강 교재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교재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최대한 한번 끌어내 보겠다. 거기에 서답형, 주관식이죠. 주관식 포인트도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진행은 먼저 우리가 필수 개념,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야 하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체크했어야 하는 그런 필수 개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를 굉장히 분해해서 보겠다. 아셨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요. 우리 대륙 이동설부터 해양지 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판구조론에 대한 보완으로 나온 플룸 구조론까지. 그래서 1강은 판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은 대륙 이동설부터 해양지 확장설까지 가고 그 다음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지구의 표면에서의 판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대륙 이동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륙 이동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지 증거, 뭐 해안선의 어떤 일치, 그 다음에 지질구조의 연속성, 빙하의 이동 흔적,

그다음에 고생물 화석 분포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히 잘 이해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다음에 멘틀 대류설 무엇인지, 그다음에 멘틀 대류 상승부와 하강부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양저확장설이 나오는데 이 해양저확장설의 등장, 그다음에 해양저확장설에서 설명하는 해저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양측심의 원리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다음에 해양저확장설 같은 경우, 해양저확장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굉장히 타당한 가설입니다. 또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저확장설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할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 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석권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 낼수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판이 움직인다. 판 이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멘틀 대류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판 자체적으로도 판 이동에 도움을 주는 힘들이 있다. 그래서 해령 부근에서 밀어내는 힘, 해구 부근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판 경계의 특징, 판 구조론과 관련해서 판 경계의 특징은 어떠한 지형이 발달하는지,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얘기할 어떠한 마그마 이언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판 구조론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은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특히나 플룸 구조론과 관련해서 이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같은 거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저장소, 고정점, 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열점이라고 하는 거고, 열점과 관련된 자료 해석 역시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출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건 쉽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공부를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체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복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이 마스터키로 가져온 겁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관련된 문제들을 다 열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1강의 개념의 마스터키 봤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실질적인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1. 대류기능의 증거. 반드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 있는 요 문제 풀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진위를 가르면서 기역니은 디귿, 실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맞고 어떻게 해서 맞지 않는지를 가르는 게 중요한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제시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바꾸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될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주관식, 서답형 문항이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대류기둥의 증거고요. 자, 교재 같이 보면서, 선생님 학습 자료 같이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대류기둥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대류기둥의 증거라고 해서 이제 베게너가 주장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대류기둥의 증거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해안선의 일치. 해안선 일치를 많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많이 다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빙하 흔적을 다룬다. 빙하 흔적, 빙하 이동 흔적, 뭐 빙하 퇴적물에 관련된 흔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고생물 화석 분포를 다뤄요. 지금 여기서는 나온 게 해안선의 일치, 그 다음에 고생물 화석 분포야. 그럼 보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기후태에 이 대륙들이 위치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생물들이 같은 기후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초대륙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비슷한 위도대, 비슷한 지역에서 분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륙들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가 남아메리카 대륙, 얘가 아프리카 대륙, 남극 대륙, 인도 대륙이 가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완전히 다른 기후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이 돼. 지금은 기후가 다른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과거에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었고 같은 기후대에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백앤어가 이걸 가지고 대륙이동의 증거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와 고생물 화석이라고 하는 건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번성한 생물들의 화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번성한 시기는 우리가 기억을 할때 고생대 말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고생물 화석의 분포로 다루는 주요 고생물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아주 큰 대항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녀석들. 그러니까 비슷한 기후대에서 육상에서 번식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기후대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대륙이 붙어 있을 때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서식 환경이 이제 육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실제 현재 서로 다른 대륙에서 특히나 대서양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의 이 대륙의 해안선을 보면 붙이면 붙을 것 같거든. 그래 붙여보면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대륙들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증거로 제시했다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보는 능력,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의 공부로부터 알아내야 되는 것들, 혹은 안 되면 복습을 해야 되는 것들. 됐죠? 자, 문제 볼게요. 가의 고생물은 모두 해양 생물에 해당한다. 해양 생물이라고 한다면 일단 바다를 충분히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얘가 헤엄쳐서 저 대륙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얘네들이 육상에서 번식을 했는데 다 붙어 있었고 비슷한 기후대였기 때문에 왕래가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고. 아셨죠? 동물 같은 경우는 왕래가 가능했다. 식물 같은 경우는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대에서 이렇게 번식할 수 있었다. 붙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의 A와 B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얘와 얘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판게아의 분리와 함께 대서양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죠. 기억하시고요. 자, 인도 대륙은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여기서 이제 인도 대륙이 누구야? 인도 대륙은 바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지금 남극 주변에 남반구 중위도 부근에서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남극 대륙은 북상을 해서 신생대의 얘가 북쪽에 있었던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만들어진 이 과정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자, 인도 대륙은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남반구에 위치했다. 맞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위를 가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보기를 보고 진위를 충분히 가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항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자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볼게요. 나의 A와 B에서는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 지금 얘와 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땐 분리되어 있는 대륙인데 얘네들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붙는 과정이 있었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질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 그래서 O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판게아 형성 당시에는 얘네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시기에 얘네들이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됐죠? 자, 해안선의 총 길이는 판게아 형성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대륙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경우, 대륙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대륙의 총 둘레가 총 해안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총 둘레는 2222이니까 8이 되지만 여기는 11114, 11114, 총 16이 돼요. 즉, 대륙들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해안선의 총 길이가 길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총 길이는 판게아 형성 시기가 현재보다 짧다라고 해야 되겠지. 현재가 길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인도 대륙은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의 흔적이 존재할 수 있다. 인도 대륙이 여기 있었고 남극 대륙 주변에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떤 빙하가 확장되는 시기에 지금 여기서 빙하의 흔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얘도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추가 문제 풀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 시기 이후 피 지점과 큐 지점 사이에는 발산인 경계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그림에는요. 피 지점과 큐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변형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P를 찍고요. 여기다가 Q를 찍는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 시기 이후에 대륙이 분리됐을 테니까 얘와 얘 사이에는 판구조론에 의하면 발산 경계가 생성이 되어야 되겠지. 됐죠? 자, 글로소프테리스의 번성 시기는 언제인가? 얘의 번성 시기는 언제일까? 얘 식물인데요. 얘의 번성 시기는 언제? 주관식으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는 고생대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뭐 고생대 말 쓰면 더 좋은 거고요. 됐죠? 고생대 말딱 쓰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얘가 이제 빙하 이동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고생대 말 초대륙이 형성된 시기에 지금 여기에서 번성을 해야지 대륙 이동의 어떤 증거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력 1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얘는 대륙 이동설이죠. 베게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베게너. 그 다음에 얘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고 확정된다. 해양지 확장설. 헤스, 디츠가 주장을 했고요. 멘틀 대류설은 홈스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주장 학자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교재 문제를 보시면, 베니오프대 주변의 진원 분포는 기억의 증거가 된다. 해양지 확장설의 근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해양지 확장설의 근거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근거가 될수 있는 거,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령이 많아집니다.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표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해령 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그죠? 오래된 해양 지각은 어딘가에 소멸한다.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건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는 기억의 증거가 된다. 맞는 거. 자, 멘틀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홈즈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 뭐죠?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땅 덩어리가 지각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멘틀 대류설의 기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자, 베게너는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과학서적인 지식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음향 측심 자료는요, 언제 해양지 확장설이 대두되던 시기, 해저 지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던 시기, 그러니까 베게너가 주장한 시기보다는 훨씬 더 최근인 거야. 시기가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 아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요거 해봤고요.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추가 해보겠습니다. 대륙이동설에 의하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발달해요. 그게 맞는데 포인트는 뭐야? 대륙이동설에 의하면이지. 그래서 X야. 아셨죠? 시기가 안 맞아. 자,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는 기억의 증거가 된다. 고지자기 줄무늬 해양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홈스는 멘틀 대류설을 발표할 당시 멘틀에 의한 판의 이동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는 거지. 학교 시험은 이런 함정 많이 넣어요. 멘틀 대류설을 발표할 당시 판이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시기. 아셨죠? 지구 내부에 대한 어떠한 층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던 시기.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주관식 포인트 이런 게될 수가 있는 겁니다.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이론의 발표 시기 순서는요? 순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 대륙이동설. 그다음 누구? 멘틀 대류설. 그다음 누구? 해양지 확장설. 얘네들을 모두 다 묶어서 지구 표면의 운동을 설명하자. 판구조론. 아셨죠? 그런 것들 주관식 포인트가 된다. 됐죠? 대표 유형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저 확장과 음향 측시법 관련된 자료고요.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어느 해역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거기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의 경계를 가로질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판의 경계의 특성이 나온다라는 거야. 음향 측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저 지형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수 있는 판의 경계는 해령, 해구,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 음향 측심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실 거, D는 2분의 1, V, T죠. 수심, 음파의 속도 또는 속력, 얘는 왕복 시간. 됐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얘는 지금 음파의 왕복 시간이 지금 12초 정도 되네요. 약간 넘네요. 그럼 12초를 넣고, 여기다가 12초를 넣고, 음파의 속력, 1500m per sec.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넣으면 대략적으로 6 곱하기 1500이니까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9000m 정도 되는 거야. 아셨죠? 얕은 곳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6을 넣고, 여기다 역시나 1500을 넣으면 3 곱하기 1500이니까 얕은 곳은 대략적으로 한 4500m 정도 되는 거야. 자, 해령의 평균 수심은 2에서 3km. 해구의 수심은, 평균 수심은 6km, 6000m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긴 지금 어떤 지형이 해구가 발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볼게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나타난다. 아니지, 수렴형. 자, P, 지금 보면,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죠? P1과 P2의 수심 차는 약 6000m이다.
지금 P1이 여기고요. P2가 여기입니다. 얘와 얘의 왕복

시간 차이가 대략 4초 정도 나니까 4초를 여기다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수심차가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서 제일 깊은 곳이 이거고, 여기서 제일 깊은 곳이 이거야. 가장 깊은 곳과 가장 얕은 곳의 수심 차이도 4,500이 안 되는데. 그죠? 4,500 정도인데, 6,000m이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자,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하여 소멸하는 곳이 존재한다. 해구가 있으니까. 이게 기본 문제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요런 거죠. 자, 판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상승류가 존재한다? 해군데? 하강류. 이렇게 가는 거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만 미터보다 깊다라고 됐는데, 지금 왕복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왕복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얘의 시간이 13초가 되지 않아요. 그럼 13초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파의 속력을 넣어주면 만 미터보다 절대 깊을 수가 없다. 아셨죠? 해보시고요. 해보시고요. 자, 판의 밀도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체로 커진다. 해양 지각이고 지금 여기 해구가 있는 곳입니다. 해구는 밀도가 가장 큰 판이 소멸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체로 밀도가 커진다? 아니지. 이 부근에 있는 해양판 중에 밀도가 진짜 큰 판이 있는 거고, 바깥으로 멀어지면 그 섭입한 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도가 작아져야 되겠지. 멀어질수록.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자, 서답형 포인트. 해량과 해구 중 어느 지형이 발달하는가? 해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유는 수심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수심을 가지고. 아셨죠? 어떠한 판의 경계가 있는데 이 정도의 수심이 된다? 라고 한다면 해령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3번. 대표유형 3번 봤고요. 계속 갈게요. 자, 대표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물리적 상태에 따른 지구 내부 층상 구조. 층상 구조 꼭 알아야 된다고. 나는 지각에서부터 약 450km 깊이까지의 내부 구조고요. 자, 밑줄 그을 부분은 기역과 니은은 각각 지구 내부를 이루는 층상 구조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 연약권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역이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석권. 이 암석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움직이는 하나의 덩어리 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니은은 뭐야? 니은은 하부 멘틀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학습 포인트가 된다고요. 층상 구조를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암석권이 있고요. 암석권 밑에 깊이 약 400km. 요 영역.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 지금 연약권이라는 거지. 연약권. 이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그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암석권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판구조론의 관점. 됐죠? 보겠습니다. 열점은 기역에서 생성된다. 열점은 판보다 밑에서. 판보다 밑에서 열점이 있고 거기서 마그마가 올라오면 그 마그마에 생긴 화산이 판의 운동에 실려서 이동하잖아.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판보다 깊은 곳이기 때문에 아니야. 자, 니은을 이루는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하부 멘틀은 고체 상태가 맞죠. 고체, 액체, 고체. 얘는 부분 용융 상태의 고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은 고체. 됐죠? 체크. 자, A층의 대부분은 하부 멘틀에 포함된다. 연약권이잖아요? 연약권은 뭐? 하부 멘틀 위에 있는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이야. 약간 애매하지만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 그렇기 때문에 A층의 대부분은 하부 멘틀에 포함된다? 틀린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진위를 가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자, 외액은 액체 상태이다. 교육과정상 지구과학 1 수능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오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주요 포인트는 아니거든. 수능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학교 시험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등급을 갈라야 하니까. 아셨죠? 자, 외액은 액체 상태이다. 맞는 거고요.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거운 층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층이 더 밀도가 작다.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가는 거고. 지각의 두께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 지각의 두께에 해양 지각 여기 있고요. 대륙 지각 여기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봐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대륙 지각은 두껍지만 밀도가 작다. 해양 지각은 얇지만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각의 두께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얇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B층은 상부 멘틀에 해당한다. 여기 B층이 없거든. 선생님이 이제 비층을 넣겠다는 거야. 자,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까지를 비층이라 넣겠다고. 여기까지를 이렇게 넣겠다고. 자, 연약권하고 암석권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밑에 부분까지를
이렇게 비축으로 묶겠다고. 여기가 바로 상부 멘탈에 해당하는 영역이야. 아셨죠? 이렇게 약간만 바꿔서 출제하는 거 너무 좋죠. 자, 대륙판과 해양판 중 밀도가 큰 판은 누구? 누가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뭐예요? 얘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지각. 얘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지각을 가지고 있잖아. 화강암질 암석이 현무암질 암석보다 얘가 SiO2 함량이 더 높아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적어요? 더 가벼워요? 더 작아요? 밀도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밀도가 크다고. 됐죠? 그러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서답형 주관식 포인트. 됐죠? 자, 4 봤고요. 이제 대표용 5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이고, 그림 가환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밑줄 A와 B는 서로 다른 판,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판. 자, 우리가 이제 판 운동에서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대륙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전체가 다 대륙판이야? 아닌 거야. 지금 얘가 대륙판이면요, 얘는 해양판인 거예요, 해양판. 얘 해양판이고요. 여기에 해양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B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이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조각으로 그냥 불리는 거지, B판으로. 얘는 대륙판, 해양판이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간다고요. 얘와 얘의 특성은 다르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린 같은 하나의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셨죠? 여기 포인트. 자, 볼게요. A와 B는 모두 멘틀 대류에 의해 움직인다. 기본은 멘틀 대류라고. 기본은 멘틀 대류. 지금 여기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의 하강부. 마찬가지.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의 하강부. 자, 지진은 A의 대류판보다 B의 대류판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그러면 지진, 지진, 지진, 지진. 여기 들어갑니다.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그럼 여기에 지진, 지진, 지진. 즉, 여기에 대륙판은 지금 지진이 잘 발생하기 어렵죠. 밑에 섭입대가 있어야지 거기서 지진이 잘 발생하니까 여기서 지진이 잘 발생한다. A의 대륙판보다 B의 대륙판에서 활발하게 아니구나. A가 활발하구나. 판의 섭입만을 고려할 때 판의 평균 이동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섭입만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섭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봐야지. 얘는 지금 섭입을 하고 있잖아. 그럼 들어가는 과정에서 잡아당겨준다고? 잡아당겨주니까 얘가 좀더 빨리 딸려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다. A가 B보다 빠르다. 아니라고. 얘가 빠르다고. 얘는 지금 안 들어가잖아. 아셨죠? 이렇게 일단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구성 보겠습니다. 자, 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판의 평균 이동속력이 빠르다. 자, 이거는 판의 면적이 넓어? 그럼 커? 그럼 무거우니까 빨리 움직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섭입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면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늘 틀린 거고. 가와나 모두 해령 부근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판을 밀어내는 힘, 여기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해구 부근에서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는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이고, 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니까 여기가 밀도 차가 더 크겠지? 가가 밀도 차가 더 크다고. 됐죠? 가가 나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아셨죠? 이렇게 봤고요. 자, 보겠습니다. P 지점에는 호상열도가 생성될 수 있다. 선생님, P 지점이 없는데요. P 지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P 지점을 주겠다고. 지금 얘가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섭입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습곡산맥 만들어질 수 있고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상열도가 포인트야. 호상열도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지금 대륙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셨죠? 자, 비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힘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주관식 포인트. 지금 이 판이 이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힘.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밀어내는 힘 있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서답형, 주관식, 서술형 포인트. 아셨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대표용 5 봤고요. 6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고, 판의 경계는 시험에서 내기가 참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섭입대가 분포한대. 섭입대가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판이 하나의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는 지금 AA' BB'에서 측정한 진원 깊이 100km, 300km인 지진의 진앙 분포.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두 개를 그려보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km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깊이가 300km라고 할게요. 똑같은 상황.
지금 여기는 A, A 프라임이고,

여기는 B'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자료가 주고자 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A'A' 구간에서는 300km까지 들어가는데, 300km까지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기울기로 들어간. 반면에 B'B' 구간에서는 300km까지 들어가는데, 섭입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수평적으로 더 긴 영역을 들어가는 거고, 수평적으로 더 좁은 영역을 들어가는 거고, 그럼 얘가 더 급하게 들어간다. 됐죠? 근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판이 이쪽에 있는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밀도가 크다는 거지.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됐죠? 보겠습니다. 자, 기역판의 밀도는 니은판의 밀도보다 작다. 지금 보면은 얘가 기역판이고 얘가 니은판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고 섭입 한랭전선 같은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고 섭입. 그러면 얘보다 얘가 밀도가 작은데 얘는 얘보다도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엄청 큰 녀석이네. 그러니까 기역판의 밀도는 니은판의 밀도보다 작다. 맞고요. 깊이 300km까지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A'이 BB'보다 크다.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기울기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AA'이 더 작은 거야. 자, PP'에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진은 동쪽이 서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밀도가 큰 판이고요. 얘가 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지. 그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서쪽. 서쪽에 활발한 거지. 그러니까 넌 틀린 거. 됐죠? 그렇게 해서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이어서 선생님이 구성한 추가. 기역판의 하부에는 서로 다른 판에 의한 섭입대가 발달한다. 자, 기역판 보면요. 얘가 들어가는 과정의 섭입대. 얘가 들어가는 과정의 섭입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판에 의한 섭입대. 맞고. 니은판은 해양판이다. 얘가 들어가고 있죠? 수렴연 경계에서 들어가는 판은 무조건 해양판이에요. 대륙판은 들어가지 않아. 해양판은 새롭게 만들어지죠? 해령에서. 그리고 해구에서 무조건 들어가. 아셨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판은 무조건 해양판. 밀도가 큰 해양판. 됐죠? 그러니까 니은판은 해양판이다. 맞고요. 판의 밀도는 P 지점이 P' 지점보다 크다.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밀도가 큰 녀석이죠? 그러면 P 지점이 P' 지점보다 작다. 얘가 밀도가 작다. 얘가 밀도가 크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추가 선지까지도 우리가 구성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D급판에서 지진은 판의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D급판은 어디냐? 여기가 D급판이라는 거지. 여기다 D급판을 놓으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진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진은 여기서 발생해요. 그럼 이 판에서만 보면 서쪽과 동쪽 중에 지진은 어디서 활발하다? 동쪽에서 활발하다. 됐죠? 그러니까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다? 동쪽이 활발하다. 됐죠? 자, B, B'에서 발달하는 지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제 주관식으로 내기 참 좋죠.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얘 해양판인 거 알 수 있고요. 얘도 해양판이겠죠? 왜냐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연 경계에서 발달할 수 있는 지형? 해구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호상열도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판의 경계 특징 하나 봤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다.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연령이 2천만 년인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과 진앙분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진앙분포가 여기 있죠. 그럼 이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봤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줄 지어서 나타나고 있네. 즉, 지금 이 영역은 뭐가 있는 거냐면 지진대가 있는 거야. 지진대가 이렇게 라인으로 있는 거야. 라인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 요 진앙 분포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여기 지금 판의 경계. 판의 경계가 여기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여기 어떠한 판의 경계가 있는데 좁은 선으로 존재하고 있어? 여긴 판의 경계가 어떤 영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좀 넓잖아요.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 다음 여긴 판의 경계가 또 선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한 상태에서 또 볼게요. 연령이 2천만 년인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떠한 판의 경계가 좁게 있고 그 옆에 2천만 년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지각이 가지고 있구나. 아 그러면 여기는 해령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지각이 만들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해령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지각이 쭉 줄지어서 있다. 됐죠? 그럼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진앙 분포가 좀 영역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해령이 아니라, 아, 지금 여기에 하부에 섭입대가 있고, 지금 이 부근 어딘가에는 해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여긴 지금 해령이 있는 거고,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만들어져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긴 지각의 연령이 0 가까운 거고, 여긴 2천만 년, 가면 갈수록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는 거고, 충분히 지각의 연령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 얘도 지각의 연령이 많아요? 그럼 두 지각의 연령이 많은 녀석들이 만났을 때, 더 나이가 많은 지각이 일반적으로 냉각 수축을 더 많이 해서 더 무거우니까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습한 교육 과정상 가장 합리적인 해석. 그러면, 아, 둘의 경계에서는 이쯤. 자, 풀어줬습니다. 자, 요쯤에서 여기에 지금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판이 왼쪽 판 밑으로 들어가는 해구 라인이 얼추 형성이 될 것이고, 이 하부에 섭입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진앙 분포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영역으로 표현이 되는 게 설명이 되지.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볼게요. 자, A 지점과 B 지점은 점차 가까워진다. 얘와 얘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렴형 경계 모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자, 판의 밀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라고 됐는데, 지금 보면 얘는 해령 부근입니다. 해령 부근이고, 얘는 해령에서부터 충분히 멀어져서 냉각 수축을 많이 해서 무거워져서 들어가기 직전인 거야, 이 지점이. 그러면 얘는 밀도가 굉장히 크겠지.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고, 기역 부근에는 호상 열도가 발달할 수 있다는데, 기역 부근은 뭐냐면 해령입니다. 호상 열도가 만약에 이 해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어야 겠지. 이 해역에. 그죠? 여기는 지금 해령이니까 해령 위에 호상 열도가 있다. 호상 열도는 수렴형 경계 부근. 그래, 섭입 당하는 판 위, 거기가 바다일 때. 그러니까 넌 틀렸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볼게요. 자, A 지점의 퇴적물 최하층 연령은 2천만 년보다 많다. 얘를 정확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2천만 년이니까 얘는 지각의 나이가 2천만 년보다 더 많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져서부터 퇴적이 계속 진행이 됐을 테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가장 오래된 녀석은 2천만 년보다 더 오래된 퇴적물이 여기 남아있겠지. 지각의 연령이 많은 것만큼 퇴적물의 연령도 많다. 하부층은. 그러니까 많다. 맞는 거고요.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존재한다. 얘와 얘 사이는 수렴인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존재한다. 맞는 거고. 수심은 대체로 B 지점이 C 지점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해령 부근이야. 해령 부근. 자, 해령 우리 구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령 정상부 열곡 부근은 수심이 얕아요. 대략적으로 2에서 3km.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고. 그럼 얘는 가까운 곳이니까 수심이 좀 얕겠지만, 얘는 충분히 멀어졌으니까 수심이 꽤나 많이 깊어졌겠지. 나중에 해구까지 가면 수심이 6km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B 지점이 C 지점보다 깊다가 맞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추가 선지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의 해령에서 두 판의 확장 속도는 일정하다. 선생님 이제 이런 거 구성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여기를 니은이라고 해볼게. 니은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해령 양쪽으로 확장하는 속도가 동일할까? 만약에 동일하려면 여기에 2천만 년인 연령선이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여기도 2천만 년인 연령선이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없단 얘기는 뭐예요? 이쪽이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이쪽이 더 만들어져서 더 빨리 진행을 하니까 이쪽에서 2천만 년인 태양 지각의 연령성은 더먼 곳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이 자료에서 해석할 때 합리적인 해석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확장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 ABC 중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은 어디인가? ABC 중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은 지각의 연령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B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판의 경계 두 번째 것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 또 다음 볼 것은요. 보겠습니다. 이제 풀룸 구조론 나옵니다. 자, 풀룸 구조론 문제에서 그림은 풀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 그림은 이제 찰칵 사진으로 찍어 놔야 되는 거야. 찰칵. 왜냐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A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이고, 스몰 A는 화산섬. 예, 지금 화산섬 이렇게. 화산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긴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가 있대. 근데 상승하고 있잖아. 상승한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뜨거운 플룸이 있는 거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고 있다. 됐죠? 뜨거운 플룸 밀도가 작다. 여기서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동일 깊이보다.
동일 깊이의 주위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 상승했는데 동일 깊이보다 또 밀도가 작아 또 상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 보겠습니다. A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뜨거운 플룸은요, 여기서 생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2900km 알아두면 좋은 거죠. 외핵과 하부 멘틀의 경계, 또는 뭐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이 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자,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얘와 얘인데, 보면 여기는 섭입을 하고 있는 해양판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충분히 쌓이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플룸 구조론에서 설명하는 차가운 플룸의 생성이지. 그러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큰 녀석이 많이 쌓여서 압축이 많이 된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된다.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 맞는 거고. A의 하부, 스몰 A의 하부에는 열점이 존재한다. 여기 지금 플룸 구조론의 자료상 차가운 플룸이 이 부분에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섭입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열점이 존재한다? 아니지. 열점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뜨거운 플룸과 연결되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기역 지점은 연약권과 암석권의 경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과연 그럼 어떠한 경계일 것이냐, 여기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여기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며. 그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 그럼 여기는 어떤 경계야? 판 구조론에 의하면, 판은요,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섭입을 하잖아. 그럼 연약권의 대류가 이 영역에 있는 거지. 즉, 이 경계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판구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섭입대가 연약권의 대류를 따라서 섭입할 수 있는 곳, 그 한계선, 즉, 연약권의 하부, 또는 상부 멘틀의 하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기역 지점은 연약권과 암석권의 경계가 아니라 연약권과 하부 멘틀의 경계, 뭐 또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스몰 A의 하부에는 해양판의 섭입대가 나타난다. 이게 지금 해양판의 섭입대예요. 해양판의 섭입대. 그러면 여기 섭입대가 발생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화산성, 호상률도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A는 멘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 멘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얘를 외핵 물질이라고 하면 안 돼. 얘 멘틀 물질이에요. 맞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D긋 지점의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자, D긋 지점을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찍겠다는 거지. 여기다 D긋을 놓겠다. 그럼 이 D긋 지점의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하부 멘틀 고체 상태. 그렇죠. 맞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A와 같은 플룸의 운동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어떠한 곳들이 있는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어디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등급을 가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태평양도 있고요. 대서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밑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플룸 구조론 봤고요. 자, 이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을 것은 기역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화산활동이 일어난 지역이고, A 지점에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지점을 봤더니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예요? 이 지역이 지금 주위보다 고온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다. 그 다음에 덜 단단한 무른 물질이 있다. 근데 여기 어떤 플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온의 밀도가 작은 덜 단단한 어떤 플룸? 뜨거운 플룸으로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이 상승이 이렇게 있는 거야.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열점이 어딘가에서 상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에 의한 화산 활동이 기역. 그래서 화산성을 만든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A 지점의 멘틀 물질은 하강이 아니라 상승. 온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둘을 비교해보면 얘는 마이너스지만 얘는 플러스거든요. 속도 편차가 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저온,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단단한 녀석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온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기역의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에 마그마가 생성된다. 열점에서의 마그마 생성,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에 의한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설명할 수 있겠죠? 맞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선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기역의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에 마그마가 생긴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기역의 하부에는 열점 위치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A의 지점의 물질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죠? A 지점의 물질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 상승을 하려면 어떤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론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지금 온도는 약간 감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큰 차이 없이 그 온도를 가진 채 상승.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녹아서 마그마. 이렇게. 판구조론에 의하면 비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류가 존재한다. 판구조론은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를 설명한다고. 여기 너무 깊지. 그러니까 하강류가 존재한다. 틀렸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틀린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 지점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 위치한다. C 지점을 여기다가 찍으면 2500km가 멘틀과 외액의 경계가 되느냐? 아니죠. 멘틀과 외액의 경계는 2900km 정도. 자, A 지점의 물질은 주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느냐? 주로 어떠한 상태예요? 어떤 물질? 멘틀 물질. 어떠한 상태?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액체가 아니야. 얘가 마그마가 되는 곳은 10점. 아셨죠? 얘는 고체 상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점에 대한 문제인데,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주요 10점의 분포를 나는 구간 A, A' 또는 B, B'의 깊이에 따른 지진파 속도 편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진파 속도 편차가 지금 A, 이 화산의 밑에 보면 짙은 색이잖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그럼 여기 고온의 물질이 있는 거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는 거고, 덜 단단. 덜 단단. 됐죠? 그 만약에 이 밑에 플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뜨거운 플룸이 위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인 영역이 주위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 얘 밑엔 10점 있겠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요 그림이 될 텐데, 아, B, B 프라임하고 요 10점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게 이 문제의 풀이. 자, 가의 구간 A, A'에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발달한다. 지금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 잘 보면 호상률도가 있어. 그죠? 호상률도가 있으면 수렴형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여기서 판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이쪽에 있는 판과 수렴을 한다라는 거지. 오래된 해양판은, 오래된 해양지각은 어딘가에서 소멸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수렴을 하면서 수렴형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발산 경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의 기역 지점 상부에는 섭입대가 나타난다. 나의 기역 지점 상부. 지금 보면, 이 나의 기역 지점은, 이 상부를 보면, 주변보다 어떻게 온도,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녀석이 있다는 거지. 특히나, 이 기역점의 상부는 여기에서 봤을 때 섭입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나에서 화산의 하부에는 열점이 분포한다. 맞죠? 열점이 분포할 수밖에 없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하고요. 추가. 자, 구간 A, A' 하부에는 섭입대가 발달한다. 지금 호상열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섭입대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구간 B, B'에서 호상열도가 나타난다. 호상열도가 나타나려면 섭입대가 있어야 되는데, 수렴형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수렴형 경계 없잖아. 그러니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에 화산섬의 배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열점에 의해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판의 운동에 따라서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건 호상열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판 구조론에서 얘기하는 호상열도는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갔을 때 섭입을 당하는 판 위에 해양이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기역 지점의 물질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어때요? 지금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야. 플러스란 얘기는 저온이고요.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크다는 거지. 단단한 물질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면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추가 선지 봤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니은 지점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 지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를 찍을 거야. 여기다 니은을 찍겠다고. 그럼 여기에 멘틀 대류의 하강류? 잘 보면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차갑고 무거운 녀석이 있어. 그러면 가라앉으면서 하강류? 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멘틀 대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판 구조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판 구조론에서의 멘틀 대류는 연약권에서의 대류인데 지금 여기 너무 깊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여긴 저온에 밀도가 큰 녀석, 단단한 물질이 주변보다 단단한 물질이 있다 정도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X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셨죠? 자, 나의 화산은 주로 어떠한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지금 이 나의 이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열점 위에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열점 위에서의 화산활동?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 그럼 어떠한 화성암? 현무암이 여기서 발견이 잘 되겠죠. 이렇게 이유까지 우리가 설명.

0: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친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No.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 되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우리 미니 테스트 편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니 테스트 1 마무리하고요. 미니 테스트 2까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10개 지문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 오셨을 거고요. 특히나 테스트 편이니까 약간 실전 감각을 훈련한다라는 느낌으로 더 열심히 집중해서 풀어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에 해당하는 내신 분석도 합니다. 일단 테스트 1 18번에 해당하는 무관한 문장부터 갈 겁니다. 무관한 문장은 당연히 빼고 나서 우리 온전한 지문으로 살펴줘야겠지요. 내용 갑니다. 장 면역체계의 방어작용. 일단 소재만 봐도 아 뭔가 만만치 않다.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문의 내용 구조 살필게요. 장 면역체계는 섭취물의 유익, 유해 여부를 구별을 합니다. 아, 그렇죠. 구별을 해요. 건강한 면역체계는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유해한 것은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장이 뭐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이 공격받으니까 면역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약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약해지면은 이 틈을 이용해서 유해 세균, 유해 박테리아가 침투를 할 거고요. 따라서 유해 세균은 약해진 면역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 줄 요약 갑니다. 장 면역체계는 유해 유인 요소를 구별하지만 약화되면 유해 세균이 침투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영어 요약문도 바로 내려와서 봅시다. 자, 영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일단 장 면역체계를 뭐라고 부른답니까? The gut immune system. 아, 이거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치? 장 면역체계는 뭘 한다고요? 구별한다고요. distinguishes. 너무나 중요한 동사겠죠? 자, 뭐와 뭐를 유익하고 해로운 것들, 물질들을 갖다가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when it is weakened, 약화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요인들, 독소라든지 아니면 영양이 결핍된, 다시 말해 불균형한 식단이라든지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약화되면 장 면역체계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harmful bacteria, 해로운 박테리아, 세균들이 can take advantage and invade. 뭐 할 수 있습니까? 아하, 이용해요. 이것을 이용해서 invade,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으로 영어 중요한 표현들 많았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자, 빈칸 픽합니다. 4번 문장 한번 볼 건데요. That's when,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아,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Opportunistic bad bacteria, 기회주의적인 나쁜 박테리아들이 make their move,

행동을 취한다고요.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4번 문장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글쎄 장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독소,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은 글쎄 장이 약해져,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그때 바로 나쁜 박테리아들의 행동을 취한답니다. 자, 여기에서 기회주의적인 왜 나온 겁니까? 우리의 장 면역 체계가 튼튼할 때는 감히 침투를 못 하다가 장 면역 체계가 공격을 받아 약해지니까 이때다. 틈을 노려서 바로 침투하는 박테리아들 따라서 기회주의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은 문장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 어법 한번 가볼게요. 일단요, every time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자, 뭐할 때마다 ingest는 섭취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 할 때마다 the immune system in our gut 우리 장에 있는 면역 체계는 must discern 뭐 해야 됩니까? 식별을 해야 된답니다. What is friend? 무엇이 아군인지 and what is enemy? 무엇이 적인지 즉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해한지를 갖다가 식별을 해요. 자, 여기에서 주절 잘 끝내놓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컴마하고 ing의 분사구문 나오는데 이 분사구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Either A or B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A 또는 B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의 장에 있는 면역 체계니까 장에 있는 면역 체계가 예하거나 예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뭐 하거나, welcoming, 환영하거나, expelling, 뭐 하는 거예요? 추방하고 배출하는 겁니다. 무엇을? 영양소, 미생물, 박테리아, 그리고 병원균을 갖다가 환영하거나 배출을 한다고요. 좋습니다. 분사구문인데, either A or B의 형태로 연결된 것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순서유형으로 와봅니다. 순서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순서로 질문을 잘 완성을 시켜놓고 내용을 살펴보러 갈 겁니다. 특히나 문제 풀 때는 그 순서 찾는 데에 집중을 하느라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들도 다 잡아가시면 좋겠지요. 가볼게요. 맛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맛이 인간 경험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맛은 인간의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아하, 맛이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냄새 정보는 감정,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으로 먼저 전달되어, 즉, 맛이 뭐 한다는 겁니까? 강한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이지요. 좋습니다. 음식 맛은 어린 시절 기억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이러한 감정적 연결은 이민자에게도 나타나서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였어요?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아하, 이 맛이라고 하는 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라든지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하더라를 알려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은 낯설고 거부감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거든요. 괜찮으시죠? 넘어갑니다. 맛은 감정과 기억을 자극해서 개인의 기억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까지 형성한다. 내용의 뻗어나감도 잘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flavor. 아하, 맛을 갖다가 이 질문에서는 flavor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맛은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activate, 자극을 하거든요. 오래된 뇌 영역을 자극하기 때문에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미쳐요. influences, 단어 한개 챙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하게끔 합니까? 이 evoke는 불러일으키는 거죠. 강력한 개인적 기억을 불러일으키게끔 하고요. reinforce는 뭐 하는 거? 강화하는 건데, 뭐를 강화합니까? 개인과 집단 간의 culture identity, 문화적 정체성을 갖다가 reinforce, 강화하기도 한다고요. 아까 봤던 내용 갖다가 영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어휘까지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빈칸 문장으로 1번 문장 예측 갑니다. flavor, 맛은. 자,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꽉 잡아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질문의 방향을 딱 설정해주는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거든요. 맛은 뭘 한답니까? Puts on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하, 요 표현.

몰랐던 친구들은 같이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Puts on 무언가에 영향을 주다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자, 뭐에 영향을 준답니까?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준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Subtle, 미묘하지만 powerful, 강력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주는데 더 나아가서 문화적 정체성까지 형성한다라고 했지요. 그치? 다시. 맛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pull on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은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It's no accident that이라고 해서 요것을 한 덩어리로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하죠? It's no accident that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우연이 아닙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이 우연이 아닌 거죠. 그치? 그러면 이때 is 뭐가 되는 거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형식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that 이하가 알맹이,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는 거구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it's no accident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is은 형식상의 주어, that 이하는 내용상의 주어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우연이 아닙니까? 마르셀 프루스트의 7 volume은 7권짜리란 뜻이거든요. 7권으로 된 remembrance of things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어떤 책 시리즈인가 봅니다. 자, 근데 이것이 spark, 촉발되었어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 촉발이 되었겠니? The flavor, 맛이죠. 맛. 맛입니다. 마들렌, 다시 말해서 이 티케이크의 맛에 의해 촉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들렌의 맛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딱 촉발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7권짜리 긴 소설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치?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 문장이었는데 형태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순서 문제 한개더 가봅니다. 내용 까다로웠어요. 지휘제로서의 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내용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거든요. 가볼까요? 자, 교육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지휘제다. 다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은 지휘제란 이야기가 나와요. 지휘제는 무엇이다?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거. 교육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휘제구나. 자, 과거에는 대학 학위 자체가 엘리트 신분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확대된 이후에는 그 희소성이 감소했습니다. 고등교육이 확대가 되었으니까 대학 학위를 따는 사람이 많아졌을 거란 말이지요. 따라서 그 희소성이 감소했답니다. 근데 일부 명문대는 여전히 높은 지위 가치를 유지를 하고요. 따라서 단순 학위보다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대학의 종류가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차별화를 추구를 하고요. 그 결과 교육 체계는 점점 계층화됩니다. 아하,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많이 따게 되었다라고 해서 대학 간의 서열이라든지 계층화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많이 따게 되면서 즉 고등교육이 확대되면서 그냥 대학의 학위를 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대학, 무슨 전공, 대학 간 서열과 계층화가 더 심화되었다.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넘어갑니다. 고등교육의 확대는 학위의 희소성을 낮추고 대학 간 서열화를 심화시킨다. 바로 요겁니다. 선생님이 앞에 설명해줬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아주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영어 살피러 갑니다. As higher education expands, 고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University degrees, 아하, 학위를 갖다가 degree라고 표현을 하죠. 대학 학위는 lose,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exclusively, 독점성이에요. 독점성을 갖다가 잃어버린답니다. 즉, 대학 학위의 독점성은 약화되고 독점성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또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social distinction, 사회적 차별성을 점점 더 뭐에 의존하게 됩니까? 대학 학위를 땄는가 안 땄는가가 아니라 the status of institution. 여기서 institution 쓰는 기관, 대학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대학의 지위죠.
점점 더 지위에 의존하게 되며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A more hierarchical educational system. 점점 더 계층화된 교육체계를 초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휘의 쓰임이 만만치가 않지요. 내용도 내용인데

영어로 표현된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휘까지 잘 잡아주셔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 아홉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참여의 확대는 leads to 이어진답니다. 무엇으로 이어졌지요? 앞에 요약문에서 볼 수 있었듯이 overtly 명백하게 tiered 무슨 뜻이었습니까? 계층화된이라 뜻이었습니다. 명백하게 계층화된 체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official designation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공식 지정이 무엇이든 간에,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대학이 1등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 참여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학인데 그 대학 1등 맞아? 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A대가 1등이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계층화된 체계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다시 leads to overtly tiered systems.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법 갈게요. 5번 문장 갈게요. However, 그러나 some institutions, 일부 기관에 remain accessible. 어떤 동사에 주목을 할 거냐면 바로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얘는 여전히 무엇무엇이다.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자,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접근할 수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어떤 형태가 옵니까? 형용사 형태가 옵니다. 자, 보통 해석을 할 때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어떠하게 남아있다라고 해서 마치 부사가 오는 것처럼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부사 자리 아닙니다. 부사 올 수 없고요. 여기는 형용사 자리예요. 그쵸?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 기관은 어떠한 상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주로 누구만 접근할 수 있어요? 사회 엘리트의 일원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도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장 삽입으로 갑니다. 지구를 돌보는 방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사회의 경계, 갈등,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 개인적인 경험도 보이지 않아요. 되게 신선한 질문이었죠. 우주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대신에 뭐가 보이냐면 지구의 생명성과 우주의 무생명 대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구에는 생명체가 사는구나. 그리고 지구와 대기의 제한성과 취약성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답니다. 지구는 이만한데 대기층은 너무너무 얇은 거예요. 그것의 취약성, 제한성을 인식하게 된답니다. 자, 따라서 인류가 공동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 파괴와 자원 남용은 타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도 인식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뭐만이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만이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이더라. 이것이 인류의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이더라. 무엇을? 공존과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요 얘기였습니다. 그쵸? 우리한테 뭔가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질문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요약 갑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인류는 하나의 공동 운명을 공유하며 협력과 공존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영어로 살펴봅니다. Viewing Earth from Space,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은 reveals that 드러냅니다. 어떠한 사실을 드러냅니까? 얘도 드러내고 얘도 드러냅니다. 첫 번째, humanity, 우리 인류는 shares, 공유합니다. A common destiny, 공동의 운명. 지구라는 행성에 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니까 공동의 운명을 공유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무엇을 통해서만이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서만이 온리 덩어리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 일어난 것까지 비록 요약문이지만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주자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성, 즉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공존만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셔서요. 8번 문장 빈칸 예측 갑니다. It becomes evident that 분명해진답니다. 분명해져요. 뭐를 통해서?

많이 자 무엇을 통해서 방금 요양원에서도 봤었던 내용이거든요. Collaboration, 협력과 peaceful coexistence, 평화로운 공존이지요.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서만이 뭐할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 평화롭게 협력하고 공존해야 됩니다. 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한테서 뺏어오는 거? 뺏어오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다. 뭘 해야만 협력과 공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질문이었지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도 같은 문장 한번 볼 건데요. 지금 it, that, it, that 두 군데나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때 같은 경우에는 that 이하가 분명해진다라고 해서 무슨 구문입니까? 또다시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 구문 되겠습니다.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 구문이고요. 자, 그 뒤에 있는 it is that은 뭡니까? 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얘도 할수 있고, 얘도 할수 있고, 얘도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뒤에 나오는 it is that은 강조 구문이구나. 가운데 있는 only through 덩어리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문장 삽입 한개더 봅니다. MZ 세대의 새로운 언어 학습 동기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자, 팬덤 기반 언어 학습자는 특정 문화 콘텐츠의 팬으로서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K-POP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요. 일본 애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는 거죠. 이들은 해당 팬덤 문화 속에 깊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MZ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한편 영국에서는 외국어 학습 감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뭐를 의미하지 않아? MZ세대가 언어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랍니다. 오히려 동기가 이전 세대와 다른 것뿐인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문화 사랑, 국제적 교류 욕구로 바뀐 것뿐이라고요. 좋습니다. 따라서 결론,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이러한 새로운 학습 경향이 나타나더라. 이제 더 이상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외국어 시험 잘 봐서 취업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MZ세대는 전통적 이유가 아닌 문화와 교류에 대한 관심으로 언어를 학습한다. 영어로 살피겠습니다. 레오, 비록 뭐일지라도. Foreign language learning, 외국어 학습이 declining, 감소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교육 체계에서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 뒷부분이죠. 자, MZ세대는 계속해서 언어를 학습을 한답니다. 자, 뭐에 의해서 언어를 학습합니까? 어떤 문화적인 interest, 관심이라든지, the desire, 욕구입니다. 무엇을 위한 global connections, 전 세계적인 연결이죠. 전 세계적인 연결되고 싶어. 나 K-POP 좋아하는데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거기 있는 한국 밴드들과도 소통하고 그 가수랑도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커뮤니티에서도 글도 쓰고 댓글도 읽고 싶어. 이러한 전 세계적 연결이라든지 문화적 관심에 의해서 외국어를 학습을 하더라. 동기가 이전 세대와 달라졌다.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예측으로 5번 한번 봐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is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아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5번 문장 앞에서는 글쎄 영국에서 이 외국어 시험의 등록자 수와 응시자 수가 감소하더라라는 현상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MZ세대가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MZ세대가 언어 학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전 세대와 동기가 달라진 것뿐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치? However라고 해서 앞 내용을 뒤집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업번 문장은 1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딱 보니까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어와 동사 같은데 길이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일단 Phantom Language Learners 얘가 주어 되겠습니다. 근데 뒷부분을 봤더니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관계절이 굉장히 길게 붙어 있습니다. 얘가 컴마컴마를 들어가 있으면서 앞선 팬덤 언어 학습자를 갖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때 관계대명사 후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봤더니 we define as individuals라고 하면서 define에 목적어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후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팬덤원 학습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냐면은 engage in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뭐로써? 팬으로서, 특정 문화 콘텐츠의 팬으로서 이 언어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정의하는 학습자들 되겠다고요. 어쨌든 그 팬덤 언어 학습자들은 지금 동사 자리에 뭐 왔습니까? are 왔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치? 자, learners라고 해서 s 붙은 복수 명사가 주어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자리에도 복수 비동사 쓰는 거 잊지 마셨어야 되고요. 자, 이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 네. 그래. 팬노 공동체 어떤 문화적인 맥락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요약문으로 갑니다. 언어의 기원과 범주와 기능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요. 자, 언어의 필요성과 사용은 매우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인간은 시각적 범주 인식에 의존하며 제한된 삶을 살았고요. 언어가 발달되면서 시각 정보를 말로 저장하고 회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말은 시각 정보의 공유를 특히 양육에서 가능하게 했는데, 이후 범주의 범주가 형성되면서 신화 및 문화도 형성이 되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소재는 언어입니다. 언어의 기원을 쫙 살펴봤더니 결국 언어가 등장하면서 뭐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까? 범주화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범주의 범주가 형성되면서 신화 및 문화까지 형성이 되었고요. 자, 문화 속에서 언어는 의사소통 도구로 발전되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의사소통이 아니라 범주화라고요.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였구나.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범주화다. 이것이 핵심인 지문이었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적 기능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감각 정보를 범주화하여 사고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문제였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볼게요. The primary function of language, 언어의 주된 기능은 뭐 하는 것입니까? Categorize. 얘가 범주화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핵심이죠. 범주화하는 거. 영어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Categorize. Categorize, 범주화하는 것이랍니다. 감각 경험을 갖다가 공유되고 구조화된 단위로 범주화하는 것, 그것이 언어의 주된 기능이랍니다. 자, 이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the development of symbolic systems like myth and culture, 신화와 문화 같은 상징체계의 발달까지 가능하게 했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언어로 범주화를 합니다. 사람들 내에서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범주화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영웅이고 나쁜 사람은 악당이야. 따라서 영웅 이야기, 그 속에 등장하는 악당, 어떤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은 9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However로 뒤집는 문장이었는데 그러나 뭐에 관한 문장이에요? 언어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언어의 주된 기능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That of categorization, 범주화입니다. 범주화. 뭐라기보다는 단순히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범주화의 기능, 그것이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자, 범주화의 기능이 언어의 본질적인 주된 기능이구나. 다시 말해서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감각 데이터의 그 무한한 다양성들을 갖다가 결국 관리 가능한 단위로 우리가 범주화를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범주화했기 때문에 결국 의사소통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더해가 주시고요. 자, 업번 문장은 5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peech was responsible for 말은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고요. 뭐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지금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전치사 for의 목적어 자리에 오면.

그래서 ing 붙은 동명사 형태로 쓰였는데 make라고 하는 동사만 놓고 봤을 땐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목적어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목적격 보어가 먼저 오고요. 목적어가 뒤로 빠져 나간 구조 되겠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가능하게 했는데 무엇을? The common sharing of visual patterns, 시각적 패턴의 어떤 공동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얘를 목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목적어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죠. 길면 무겁기 때문에 영어에서 무거운 건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의 형태인데 여기에서 목적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뺀 것뿐이구나.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5번 문장까지 함께 하셨고요. 넘어가서 1지문, 2문항 되겠습니다. 동물의 우위 신호와 거짓 신호라고 해서 지문의 길이가 꽤 길었어요. 자, 우위 신호는 뭡니까? 공격 의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든 자세, 정면 응시 등이 있답니다. 종속 신호는 방어 행동에서 유래된 것으로 웅크림이나 고개 숙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두 개의 신호의 종류를 말해줬어요. 우위 신호와 종속 신호가 있습니다. 동물은 이러한 자세만으로도 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 경쟁 신호에는 속임수 요소 즉 거짓 신호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과장 신호가 나오지요. 수컷 들수가 털로 몸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등의 예시가 따라온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능력을 속인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경쟁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라고 마무리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동물의 우위 또는 종속 신호는 공격 방어 행동에서 유래하지만 경쟁 상황에서는 몸집을 과장하는 거짓 신호도 사용된다. 해당하는 질문 요약해 봅니다. 자, dominance signals, dominance, 지배, 우위란 뜻이지요. 그치? 자, 이것은 뭐에서 유래한 것입니까? Attack intention movements, 공격 의도 행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위 신호와 자, 종속 신호갑니다. Subordinate signals, subordinate signals, 종속 신호입니다. 얘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입니까? Protective movements, 보호 행동이죠. 방어 행동, 보호 행동에서 유래된 종속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allow가 온 겁니다. 자, 가능하게 한답니다. 동물들로 하여금 뭐를 나타내는 거? Status. 아하, 우위 신호냐, 종속 신호냐를 통해서 그 동물의 지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개체는 흔히 exaggerate, 과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들의 크기를 어떤 신호를 통해서 deceptive displays, 어떤 속임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쵸? 기만적인 과시, 속이는 행동을 통해서 크기를 과장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평가는 능력에 대한 이러한 거짓 신호를 prevents, 방지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약문도 길게 펼쳐진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is kind of signaling, 이러한 종류의 신호 보내기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물들이 contest는 뭐 하는 거? 경쟁하는 거. 무엇을 두고 경쟁합니까? Dominance status. 어떤 우위적인 상태라든지 더 직접적으로는 ownership of a resource, 자원에 대한 소유권. 이 먹잇감, 이 고기가 누구 것인가? 지금 막 앞다투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종류의 신호 보내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Have elements, 어떠한 요소를 갖는 경향? That one could call dishonest, 부정직하다. 즉, 거짓 신호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속임수를 사용해서 몸 크기를 과장하려고 하더라. 수컷 들소가 털을 사용해서 몸 크기를 크게 보이려고 과장하는 예시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뒤에 예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빈칸 예측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퍼픽은 9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딱 봤더니 one of the male threat postures is라고 하면서 주어 동사의 수일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주어는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되는 건데 핵은 누굽니까? 얘입니다. 예. 구조가 어떻게

그 되는 거죠. One of the 복수명사.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수컷의 위협 자세들 중에 하나는 단수동사 쓰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뭐 하는 겁니까?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온 형태는 with을 활용한 분사 구문이지요. with 다음에 명사 따라오고 여기에서는 lowered라고 하는 PP 따라왔습니다. 명사가 PP 된 채로 명사가 PP 된 상태에서라고 부연 설명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With the head, 머리가 뭐된 상태에서 slightly lowered. lower가 낮추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PP 형태로 쓰였으니까 머리가 낮춰진, 약간 낮춰진 상태에서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with을 활용한 분사 구문까지 같이 한번 챙겨주셨고요. 자, 이제 테스트 2로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4번부터 시작해요. 함축을 미추론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지요. 빅시드 마케팅을 소재로 하는 지문이었어요. 빅시드 마케팅이 무엇입니까? 얘가 소재였는데, 얘는 바이럴 마케팅의 전통 매체가 결합된 개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이럴 마케팅은 사람 간 전파로 확산이 됩니다. 재생산율이 1보다 크면 메시지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러나 이를 전염병으로 비유하기에는 규모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왜? 기업은 초기 전파 집단, 다시 말해, 이 시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전염병은 그 규모 조절이 안 되죠. 근데 빅스를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그 시드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작은 시작이 아닌 큰 시작 전략이 가능하답니다. 결론, 빅시드 마케팅은 운이나 유명인 없이도 대중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큰 씨앗으로 시작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다.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빅시드 마케팅은 초기 집단 규모를 크게 설정하여 바이럴 확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자, 영어로 가겠습니다. 빅시드 마케팅, expansion viral marketing. 뭐 한다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확장한다고요. 확장한답니다. 자, 뭐 함으로써? Controlling the size of the initial audience, 초기 청중의 그 크기, 규모를 갖다가 통제함으로써, 초기 청중의 규모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빅시드 마케팅의 주된 특징이었지요. 자, 그래서 가능하게 한답니다. Large scale, 대규모의 메시지 확산을 갖다가 가능하게 한답니다. 뭐를 통해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에 의존하기보다는 작은 씨앗이라든지 우연에 의존하기보다는, 즉, 작은 시작을 하지도 않고 우연에 기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 확산, 즉, 큰 씨앗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거, 그게 빅시드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봅시다. Unlike an infectious disease, after all, 결국에는 이 감염병과는 달리 지금 감염병 비유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거든요. Okay. Companies and political campaigns, 기업과 이 정치적 캠페인은요, 뭘할수 있습니까? 그들의 씨앗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럴 거라고요. 전염병 비유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요. 그 씨앗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에도 같은 내용 또 반복돼서 이 8번 문장 또한 빈칸 예측할 수가 있겠거든요. 자, What's up, Ray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빅시드 마케팅은 employees 활용하는데 The power of large numbers of ordinary people,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큰 씨앗이죠. 이큰 씨앗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급속한 확산을 바라기보다는 큰 씨앗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빅시드 마케팅의 주된 특징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5번 문장과 8번 문장에서 빈칸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어법 예측으로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도 또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문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rather than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보다, 뭐뭐하기보다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뒤에 봤더니 병렬까지 챙겨줘야 하는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Starting
In a small seed, 작은 씨앗에서 시작을 해서 hopping, 바라는 거죠. A message goes viral. 메시지가 급속하게 확산되기를 바라기 보다는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뭐뭐 하기 보다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들은 뭐할수 있습니까? Start with a large seed. 큰 씨앗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은 주절이다라고 하는 거. Rather than, 뭐뭐 하기 보다는. 병렬 구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서요. 자, 그래, 요지 5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눈맞춤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 눈맞춤을 통해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눈맞춤은 뭐를 활성화해요? 이거 굉장한 핵심어였습니다. 직관. 직관을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타인의 표정이 뇌에서 감정 시뮬레이션을 유발을 합니다. 감정 시뮬레이션을 유발을 해서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직접 느끼듯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하. 이러한 내면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판단력을 향상시켜서 결과, 상대의 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미소가 진심은 아니에요. 속이거나 통제하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감각과 직관을 통해 진정성과 속임을 구별할 수 있더라. 근데 이 직관을 활성화하는 것은 무엇이다? 눈맞춤. 다시 말해서 눈맞춤이 직관을 활성화해서 이 진정성과 속임, 그 미소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눈맞춤을 통한 감정 시뮬레이션은 직관을 강화하여 타인의 진짜 의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게 한다. 아주 한 문장으로 압축 정리가 잘 되어 있군요. 좋습니다. Eye contact, 눈맞춤은요,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Intuitive understanding 단어 너무 중요해요. 아셔야 됩니다. Intuitive, 무슨 뜻?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답니다. 오케이. 뭐를 유발함으로써? Internal simulations of others' emotions, 타인의 감정을 갖다가 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야. 그치? 내적 시뮬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Sincere intentions, 진짜 의도와 from deceptive ones, 기만적인 의도.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가, 속이는 것인가를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 표현된 요 어휘들. 그 표현 자체들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서술형이나 빈칸에서 물어볼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챙겨가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고요. 자, 빈칸 예측으로 우리 두 문장 볼 건데 딱 보니까 1번, 11번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하나씩 꽉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1번 문장 갑니다. Eye contact. 눈맞춤은 the key, 열쇠랍니다. That unlocks, 여는 열쇠야. The wisdom of your intuitions, 직관. 직관의 명사형이 이거거든. 근데 이 직관의 지혜를 여는 열쇠라.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지문의 엄청난 핵심 아니었습니까? 맞죠? 눈맞춤은 직관의 지혜를 여는 열쇠다. 따라서 눈맞춤이 결국 직관을 높인다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높아진 직관으로 뭘할수 있게 된다?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봅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감각에 의존해서 감각이 뭐 해주기를 또 바랄 수가 있는 겁니까? Separate,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Honest, 정직한 거, 즉 솔직한 거. 아니면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 거짓된 거죠. 이 커넥션, 관계를 위한 솔직한 초청과 거짓된 초청을 구별하게 해줄 것으로 의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소를 보고 그게 진실된 미소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결국 감각에 의존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왜? 눈맞춤을 통해서 나의 직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구별까지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퍼 포인트는 3번 문장 한번 가볼 건데요. 이거 오랜만에 주어 동사 찾기 한번 와봤습니다. 딱 보니까 access가 주어의 핵인 것 같고 동사 자리에 makes가 온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이가 또 멀어진 겁니까? 자, access는
접근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뭐에 대한 접근이라고 해서 전치사 투가 붙거든요. 전치사 덩어리를

가루로 묶어줄 건데, 글쎄, 전치사 투의 목적어 자리에 disembodied feeling, 이 체화된 감정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어요. 근데 얘를 한번더 동격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길어진 거예요. 그치? 다시, 이 체화된 감정, 다시 말해,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주어의 핵은 변하지 않죠. 접근은 makes you wiser, 목적어, 형용사 등장하면서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해석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주제 한번 가봅시다. 다문화 도시 계획의 한계에 관한 질문이죠. 다문화주의는 각 집단이 문화, 언어를 유지하면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해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 다문화주의의 이러한 일반적 이해는 현실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더라. 중요한 건 완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자, 동화 정책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실제 다양성 수용 결과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은 당국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도시 정책도 다양성, 장려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론, 다문화 도시는 기회보다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좋습니다. 자, 다문화주의는 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요약문 갈게요. There be 뭐 일지라도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는요, promotes equal rights 동등한 권리와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자, 이것의 실행은 다문화주의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remains incomplete, in이 붙음으로써 반의어가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실행은 여전히 불완전하답니다. 아하, 왜? 뭐 때문에 도시 통치는 계속해서 다양성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컨트롤, 뭐 하기도 합니까? 통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인식을 한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아까 앞에서 확인했었지요. threat,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 보장 이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n practice, however, 그러나 실제로는, 아하, in practice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는 이란 뜻이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urban planning,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도시 계획은 요거죠. 자, 지금 2번 문장입니다. 1번 문장을 뒤집는 구간인데, 첫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에 있는 모든 민족이 결국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지만, 실제로는 다문화주의, 그리고 이 다문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are far from being fully realized. 전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예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한답니까? 이 표현도 종종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보시면 are far from ing라고 해서 far from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다란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의 뜻이에요. 그쵸? 자, 뭐뭐로부터 거리가 멀다. 아, 나는 완벽이랑은 거리가 멀어. 나는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하는 것은 나 완전히 부지런하지 않아. 그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랑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괜찮으시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다. 아까 살펴주시면 더더 좋겠고. 자, 어퍼픽으로는 1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로 설명했던 그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상정한답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민족 집단이 should be able to exercise equal rights,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상정을 한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란 뜻인데, having to가 붙음으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할 필요 없이.

다시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라는 뜻인데 having to가 붙었습니다. 우리 have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have to 부정사가 부정으로 바뀌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뭐뭐 해야 할 필요 없이 뭐 해야 할 필요 없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 종교, 언어를 포기해야 할 필요 없이 해석까지, 형태까지 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7강의 OX 퀴즈는요, 방금 봤던 질문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이 더 생생하시지요? OX 잘 표시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미니 테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미니 테스트도 힘내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테스트 문제들 다시 한번 쫙 살펴보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배웠던 우리 5단원의 문화파트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이죠. 대단원 종합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도 조금 분량이 되게 많았던 느낌인데, 뭐 테마를 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은 예술, 대중문화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의식주, 뭐 경제생활도 배웠고요. 그리고 다문화, 뭐 종교 같은 내용들도 배웠습니다. 근데 각각의 내용마다 사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사상가의 이론은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 좀 보편적인 어떤 그냥 서술형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었기 때문에 양은 많았는데 생각보다 핵심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에서도요, 역시나 이론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제가 상세히 해설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사실 선택형 문항으로 나오면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서술형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자, 137페이지이고요. 1번 문항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갑을 보니까 예술가에게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생소해지셨나요, 여러분? 사실 배운 지 좀 됐죠. 우리가 계속해서 뭐 배우고 문제 풀고 배우고 문제 풀고 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 파트에서 문제 풀이 부분들이 반복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제 예술 하니까, 뭐지? 언제 배웠지? 하는데 우리 배웠죠?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에서. 자,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새록새록 이거 유명한 분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죠. 자,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요 멘트 정말 유명하죠?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한다. 누굽니까, 이거? 예술 지상주의 주장했던 와일드죠. 와일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뭐 예술 지상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 그죠? 항상 서술형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윤리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이대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와일드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을은 이제 도덕주의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문제 구조상. 자, 쾌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쁜 것을 형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시문의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표현을 좀

팀 보면은 이거는 좀 그냥 팁입니다. 팁.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요런 표현, 요런 표현. 플라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느낌적으로 우리는 닫힌 교육 과정 안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힌트들도 사상가를 찾아내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쾌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 속에서, 그죠? 쾌락을 담았대요. 예술 작품이. 그런 예술 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요, 잘못된 것을 형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술 작품이 뭐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지 않고 도덕적인 것들을 담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자, 좋은 리듬은 좋은 품성을 갖게 한다. 반면에 나쁜 리듬은 나쁜 성격을 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리듬, 뭐 좋은 음악이 되겠죠? 어떤 도덕적인 음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선율, 어떤 조화로운 선율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음악들은 좋은 품성을 형성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예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그렇죠? 뭐 도덕주의의 입장으로 놓고 풀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예술지상주의와 도덕주의의 어떤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항이죠. 자, 1번 볼게요.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는데요. 예술 지상주의의 입장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죠?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예술이 담아야 하는 어떤 윤리적 가치보다는 미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술, 윤리적 가치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예술은 아름다움만 드러낼 수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술은 예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적절한 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도덕적 삶은 예술의 소재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그러니까 도덕적 삶이라는 것이 소재, 그죠? 예술의 어떤 소재거리일 수 없니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거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지향성이라는 것이 예술의 내용으로서, 메시지로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주제로서 하나의 소재거리로서 도덕적 삶이라는 것을 예술로서 표현해내는 것 자체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술의 소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죠. 왜냐하면 특히나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어떤 제재,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자, 3번. 예술은 도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도덕을 전파하기 위한 일종의 젊은이들의 좋은 성품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4번. 역시 플라톤인데요. 예술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예술 검열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와일드의 입장이 되겠죠. 오히려 플라톤은 뭐 우리 좀 이따가 또 보게 되겠지만 그 바람직한 예술을 하지 않는 예술가들을 추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이 국가에 의한 어떤 공동체에 의한 예술 검열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자, 5번. 예술가의 임무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거는 플라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이상이라는 것은 뭐다? 이거 바로 뭐다? 이데아다. 그죠? 어떤 선의 이데아, 어떤 미의 이데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술가는 결국 선의 이데아와 미의 이데아를 모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플라톤이 비판했다고 했죠? 그 당대의 예술가들을. 그래서 당대의 예술가들은 이런 걸 모방하지 않아요. 이데아를 뭔가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현실의 사물들을 막 모방하고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모방하고 막 이렇게 모방품을 모방하는 행태들을 벌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술들 추방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게 플라톤. 그래서 정답은 1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의 대답, 오를 찾는 거죠. 자, 표준화된 방식으로 생산되는 문화 상품은 오, 문화 상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문화의 어떤 상업화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제공하며 감상자는 고유한 체험을 누리기보다는 정해진 소비 양식에 따라 동일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런 문화 상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유발하고 있다? 어떤 이 감상자들의 획일화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결국 문화 상품이라는 것

슬픈 말인데요, 여러분. 오락과 휴식의 시간이 결국에는 쉬는 시간이 우리의 노동의 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결국 우리가 그 문화의 상품들을 향유함으로써 근데 뭐 휴식을 취하게 되면 결국 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음날 나가서 뭐 노동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노동의 과정인 거죠. 쉬어야 또 노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노동의 연장으로 바꿔놓는다라는 이런 맥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결국 문화산업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로 만들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계급들이 결국 문화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획일화된 존재로서 재생산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던 아도르노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문화산업은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키느냐, 맞죠?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키고 맹목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이데올로기들을 전파하고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니은, 문화산업은 대중을 끊임없는 소비로 이끌고자 하느냐, 맞죠? 애초에 이 지배 계급들이 문화산업에 눈독을 들였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대중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그들이 잠재적인 소비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끊임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문화산업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자, 티귿. 문화산업은 소비자 주도의 능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느냐? 절대 아니죠. 아까 여기 제시문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그 소비자가 갖는 욕구마저도 누가 만들어낸 거다? 이거 다 지배 계급들이 문화산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소비자 주도, 뭐 능동성, 뭐 이런 것들은 아도르노의 비판적 의식 속에서는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는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리을. 문화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닌 미적 체험의 대중화이냐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이윤 추구가 당연한 목적이 되겠고요. 뭐 미적 체험의 대중화 이런 것들을 뭐 실현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드로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조차도 획일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문화 콘텐츠들이 되게 보편화된 어떤 표준화된 양식에서 찍혀져 나온 상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역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먼저 보면 악기를 만들려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데 이는 성왕들의 일과 부합하지 않고 백성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백성의 이익이라는 요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뭐 성왕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 봤을 때뭐 어떤 훌륭한 왕들, 옛날에 있었던 훌륭한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훌륭한 왕들이라는 표현, 이런 성왕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뭐 동양윤리 사상가인 것 같은데 동양윤리 사상가 중에서도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음악을 판단하고 있는 사상가 누구? 묵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자, 묵자가 결국 음악에 대한 비약, 그죠? 음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백성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음악을 하는 건, 악기를 만들고, 뭐, 연주하는 과정, 다 너무 사치스러운 낭비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산성도 없어. 그러니까, 백성의 이익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펼쳤던 사상가죠. 자, 읽어볼게요. 선왕이 제정한 예와 음악을 배우고 익혀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힌트 되게 많죠? 일단, 선왕이라는 요 키워드 제가, 보여드렸어요. 앞서서 문제 풀 때도 굉장히 강조 많이 해드렸죠?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성왕과 선왕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선왕은 먼저 선. 옛날에 훌륭한 왕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고요. 성왕이라는 건 그냥 훌륭한 왕, 어떤 성스러, 그 성인할 때 성자거든요? 훌륭한 왕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선왕이 제정한 예절을 강조하고 있네요. 누구? 순자. 그죠? 그래서 뭐 100%는 아닙니다만 항상 강조드리죠. 이것도 예절이 부각되고 있으면 순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음악을 배우고 익혀야 성정이 변화하여. 여기도 나오네요. 우리의 성정이 변화한대요. 변화.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할수 있으면 천하가 태평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있죠.
변화.

본성이 변화한다라는 표현 쓴 사람 순자밖에 없어요. 왜요? 본성이 변화했다는 것은 본성이 그다지 좋지 않다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악설을 주장했구나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묵자와 순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을 보면요. 음악이 주는 즐거움보다 백성의 이익 증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음악이 즐거움을 주는 것 자체를 묵자가 부정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보다죠, 보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백성의 이익 증진이 우선되어야 해라는 게 묵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니은 음악과 예의의 장려를 통해 천하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순자도 역시 맞죠? 그래서 법도와 예절에 맞는 어떤 음악들, 어떤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음악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우리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디귿. 음악을 통해 본성을 함양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표현 잘 보세요, 여러분. 본성을 어떻게 한대요? 함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이거 표현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함양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키워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본성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좋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자랑은 통용될 수가 없는 표현이요. 오히려 본성을 함양한다, 본성을 뭐 확충한다, 이런 표현들이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에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음악을 통해 본성을 교화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음악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중립적으로 서술했어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묵자 입장에서는요, 사회적 영향이 안 좋아요. 그죠? 백성의 이익이 아니야. 사회적으로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음악을 하지 말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순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영향 좋아요. 그런데 모든 음악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예절과 법도에 맞는 음악들. 그러니까 좋은 음악들을 들으면 어떤 조화로운 음악들을 들으면 우리의 성정이 변화해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음악의 가치가 있는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다 동의할 것이니까요.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자, 다음 가상편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땡땡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쾌락은 곧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네. 오호, 오호. 쾌락이라는 키워드를 줬어요. 대놓고 줬죠. 그냥 준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쾌락이 곧 행복한 거야. 쾌락주의자네요. 자, 그것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근거를 살피며 헛된 믿음을 버리고 사려깊게 사유하는 데 있다네. 그러니까 쾌락이 행복한 삶인데 그 쾌락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면 안 돼. 적절하게 취사 선택해서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돼라고 주장할 법한 사상가 누구죠?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죠? 딱 봐도 느낌 오시죠? 특히 이런 거, 이런 표현들도 사실 그냥 준거 아니긴 하거든요. 그죠? 에피쿠로스가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신중함의 선택. 우리가 어떤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지, 어떤 쾌락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이성을 통해서 적절하게 선택해야 돼요. 이 사려깊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자,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강조했던 우리가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욕구가 뭐였어요? 결국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들. 그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식욕이죠. 이거는 충족해야 돼요. 근데 이거조차도 너무 풍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풍부하게 충족하면 또 고통이 유발됩니다. 이게 바로 쾌락의 역설이었죠. 그래서 식욕 충족하되 절제하면서 선택해서 사려깊게 충족해야 돼라고 주장했던 사상가였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이고 뭐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해. 반대로는 이제 뭐 자연적이긴 한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 뭐 대표적으로 성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그런 욕구들, 뭐 대표적으로는 명예욕, 뭐 이런 것들 있죠. 출세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추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나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제우스와도 그 행복을

다투어 견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라고 돼 있죠? 이건 고통이에요. 굶주림과 추위라는 건 고통이고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행복하고 쾌락적인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 봐도 에피쿠로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선택지 볼게요. 자, 참된 쾌락은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 물론 에피쿠로스가 뭐 식욕,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굉장히 강조한 건 맞습니다만, 음식이라는 어떤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보자면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쾌락으로도 충족되어야 해요. 뭔가 특히 에피쿠로스가 강조했던 것들은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 일에 사실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 같은 것들도 멀리해야 돼요. 좀 세속에서 멀어진 삶, 조금 우리 교육과정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둔자적인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 고통이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는, 그래서 정신적 쾌락도 충분히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깊게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2번. 음식을 통한 감각적 쾌락만을 역시나 틀렸죠.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해야 한다. 역시 틀렸고요. 자, 3번. 절제된 음식 섭취를 통해 고통을 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모든 게 맞죠? 고통을 회피하는 것. 여기가 포인트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욕구를 충족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자, 4번.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 그냥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물론 좋은 음식 충족해야 됩니다. 그죠? 영양가 있는 음식들 뭐 이런 것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많이, 그죠? 많이 섭취할 이유가 없어요. 자, 5번.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 진정한 쾌락에 이르를 수 있다. 역시 뭐 사치스러운 어떤 음식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3번 적절하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크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행은 이라고 했어요. 유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가네요. 우리 이제 떠오르는 사상가가 있죠.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멜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멜. 자, 사회적 균등화의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의 경향 사이에서 타협을 이루는 삶의 형식입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동질화 경향, 균등화 경향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죠? 같아지고 싶어해요. 그죠? 특히나 하류 계층들은 상류 계층의 문화에 동질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상류 계층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동질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고요. 한편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유행을 쫓게 된다라는 거죠. 자, 유행은 한편으로는 모방을 통해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이게 바로 균등화의 겨냥이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화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욕구를 실현합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작용하는 것이 유행이다. 자, 특히 유행은 계층적 관계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유행은 상류 계층에서 시작되며 이것 좀 주의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우리의 상식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류 계층에서 선생님 하류 계층에서 시작된 문화도 있지 않나요?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상류 계층에 의해서 유행된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류 계층이 이를 모방하는 순간 상류 계층은 그 유행을 버리고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끌고 그것을 따라가면 다시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기억 볼게요. 상류 계층에 동화되려는 욕구는 유행 확산의 계기가 된다. 적절한 표현이죠. 동화 욕구, 동질화 욕구 이런 것이 유행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 자, 니은 모든 계층이 추구하는 유행의 양식은 영속적인 속성을 지닌다.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변화하게 되겠어요? 모든 계층이 어떤 문화 형식들을 추구하게 되면은 상류 계층들은 또한 차별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유행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디귿. 상류 계층은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니은과 지금 디귿이 또 같은 맥락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고요.
자, 하류계층은 스스로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여 상류계층과 차별화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하류계층은 오히려 상류계층을 쫓아가

함으로써 자신들의 다른, 그죠? 다른 하류 계층들과 차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서술형인데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젊은이가 또 나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반복된다니까요. 이게 사실 제시문이라는 게 사상가의 원전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세한 그냥 어투랄까요? 이런 것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누굴까요? 플라톤 냄새 나죠? 자, 음악과 시를 바르게 배우면 영혼은, 이 영혼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우리 이데아론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죽음에서 배웠죠? 우리의 영혼이 불멸해서 어디로 간다?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영혼이라는 표현도, 뉘앙스도 약간 플라톤의 냄새를 좀 주는 것 같고요. 자, 음악과 시를 바르게 배우면 영혼은 우아함을 얻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자, 리듬과 화음은 무엇보다도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품위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이 무절제와 야비함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무거나 표현하면 안 돼. 예술은 제재가 가해져야 돼. 항상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재되어야 해 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애초에 신미주의자들, 예술 지상주의자들의 이런 주장 절대 안 하겠죠. 무엇이든지 표현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 바른 품성을 길러내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예술만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예술가는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요 멘트. 플라톤이죠. 자, 위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를 쓰시오. 당연히 자연스럽게 플라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 사상가가 주장하는 예술의 역할과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되게 엄밀한, 세밀한 분석을 요구했어요. 예술의 역할, 예술가의 역할을 달리 해달래요. 쉽죠? 예술의 역할은 뭐예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고향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의 역할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예술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선의 이데아, 미의 이데아, 이런 어떤 본질들을 모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환영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하며, 그죠?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한 예술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도덕적인 어떤 이데아들, 선의 이데아를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인간은 단순히 공간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거주함을 통해 자기의 자리를 얻는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주함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예. 거주윤리를 주장했던 사상가인 것 같고요. 뭐, 뒤에 쭉 읽어봐야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는 사실 한 명밖에 없긴 한데요. 그죠? 볼노브겠죠. 그래서, 공간 속에 단순히 던져진, 이 공간 속에 단순히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주함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얻는, 그죠? 얻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국 그 공간 속에서의 어떤 평화와 그 공간 안에서의 정체성의 완성과 어떤 자기의 실존의 발견과 뭐 이런 것들이 이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거주함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다라는 것. 인간은 오직 거주함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공간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와 관계 맺게 된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자,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이 정서적으로 뿌리내리고 안정을 얻는 고향의 공간이다. 이러한 거주함은 인간의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각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공간을 돌보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상가는 볼노브겠죠? 자, 선택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거주함은 물리적 공간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 여기 단순히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거주함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결국 거주함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 아까 제시문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세계와 관계 맺는 것이라는 것, 뭐 이런 표현들, 뭐 인간다움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것,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2번 거주함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아니죠. 결국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이 거주함이라는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거다. 실현될 수 있는 거다. 자, 3번 거주함은 외부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다. 무슨 감옥인가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이 거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주 공간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어쨌든 뭐 외부 세계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겠죠. 그래서 격리되는 게 아니라요.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주 공간과 외부 세계는 구분되어는 있으나 단절된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4번. 거주함의 가치는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했는데, 거주함의 가치는 윤리적인 어떤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의 실존의 어떤 발견, 뭐 이런 것들, 실존의 완성, 이런 것들. 자, 5번.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진정한 인간다움에 이를 수 있다. 요게 우리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고요. 적절한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죠. 5번. 자, 8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금전적 능력만으로는 충분히 명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 제시문 여러 번 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전적 능력, 돈이 많은 것만으로, 그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명성을 얻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내 통장에, 뭐 계좌에 뭐 1,000억이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 1,000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뭐 1,000억 찍혀 있는 계좌를 인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과시소비죠. 보여주기 위한 소비. 자, 그래서 명성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과시소비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 자, 과시소비는 밑바닥 계층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근본 동기는 차별적 비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맞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고 싶은 이 비교 욕구. 그죠? 자, 각 계층은 상위 계층을 동경하고 그들의 소비 행위를 모방하며 이를 통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죠? 이 과시소비라는 건 결국 경쟁이에요. 그죠?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경쟁심을 채우기 위한 그들이 뒤처지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행위입니다. 소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과시소비를 분석했던 베블런이겠죠? 자, 선택지 한번 봅시다. 자, 과시적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유로운 계층은 없죠. 네. 그래서 모든 계층, 이 사회 전 계층이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과시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행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드러내서 명성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거죠.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 그죠? 갖고 있는 것만으로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없죠.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과시소비다. 자, 리을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길 수 있다. 그죠? 허영심을 부추기고 경쟁 의식을 부추기고 자존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별적 비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시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서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기억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되 한정된 소득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하여 효율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다. 여기 포인트는 여기 있죠? 효율적인 만족. 최소한의 소비, 아, 최소한의 지출, 최대한의 만족, 최대한의 효용을 얻어내려는 소비 방식. 바로 합리적 소비가 들어가야겠죠. 자, 즉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장기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식을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합리적 소비가 나와 있네요. 자, 니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반대한 거예요? 합리적 소비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나 품질을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추구하는, 그죠? 그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인권존중, 사회정의 실현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소비의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당연히 윤리적인 소비가 들어가야겠죠. 자, 문제는 뭔가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역에는 합리적 소비가 들어가야겠고요. 니은에는
윤리적 소비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여러분. 이 되게 간단한 개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형 문항, 이 객관식 문항으로 마주했을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풀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꼭좀 개념적인 정도는 외워두세요. 자, 가의 소비 형태와 비교하여 나의 소비 형태가 가지는 특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 제시문에도 이미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합리적 소비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예요. 그죠? 일단 값싸고 질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최선의 소비인 건데,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는 값싸고 질 좋다고 무조건 최선의 소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죠. 값이 싸다는 건 거기서 무언가가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숨은 가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숨은 가격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가격이 싸다? 혹시 노동자의 임금을 좀 착취한 거 아닐까? 약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노동 시간을 너무 막한 사람에게 일을 막 몰아줘서 시킨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의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호, 인권 존중, 정의 실현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것. 그죠? 어떤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진짜 이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느냐.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의 개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좋은 음식은 탐내고, 맛없는 음식은 찡그리고, 종일 먹어도 음식이 그 생겨난 바를 알지 못함은 어리석은 것이니, 덕 있는 선비는 배불리 먹을 타령을 하지 않아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결국 이 제시문에서 결국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무 탐내지 마. 이거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과 이 음식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먹어야 해. 배불리 먹을 타령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음식을 먹는 과정을 성찰해 봐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선미라는 이런 표현도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가볍게 가는 아, 유교의 입장에서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보살은 보살이라는 표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오래전이긴 한데요. 그죠? 공양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요. 보살은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죠. 그죠? 이 보살은 공양할 때 밥을 먹을 때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죠? 이게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 밥이라는 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인연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수많은 인연이 계속 반복되어 와서 결국 내가 이 밥을 먹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탐욕을 버려. 그래서 탐욕을 버릴 수 있죠. 이 수많은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청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취한다. 음식은 탐욕을 위한 것도 아니며 수행을 게을리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도를 닦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유교적 입장이 나와 있고요. 나는 불교적 입장에서의 식습 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가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가 음식에 대한 탐닉을 통해 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탐닉, 그죠? 탐욕스러운 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뭐 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뭐 맞게 고치자면 음식에 대한 절제 있는 추구를 통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자, 나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수양의 방편이 된다라는 거 불교와 유교도 사실 동의할 만한 표현이고요. 자, 디귿 먹는 행위는 자기 보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죠? 자기 보존이라는 것은 결국 생존입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생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도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자, 릴, 음식을 먹을 때는 탐욕을 경계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 역시 둘다 동의할 표현이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이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다양한 배경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하는 거겠죠? 딱 느낌 봐도. 자, 각 문화가 고유의 향과 색을 지니면서 대등하게 어울릴 때, 대등하게, 이런 표현들. 괜히 쓴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등하게, 뭐 떠오르세요? 샐러드볼 이론이 좀 떠오르죠? 샐러드볼인 것 같아요. 샐러드볼 이론. 자, 대등하게 어울릴 때 사회는 더 다채로운 가능성을 품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들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흡수하려는 태도는 이게 뭐예요? 동화주의. 갈등을 키우고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샐러드볼 이론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칼럼이 쓰여져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문화적 역동성이 증진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게 뭐 당연히 샐러드볼 이론에서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다채로운 가능성, 그죠? 어떤 문화의 역동성이 생겨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2번 사회통합을 위해 여러 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다문화주의가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다양한 문화들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공존을 추구하는 게 다문화주의였잖아요. 틀렸고요. 자, 3번. 문화 간 갈등의 예방을 위해 단일한 문화로 통합되어야 한다. 단일 문화 형성하는 것, 이게 동화주의죠? 동화주의. 틀렸고요. 자, 4번.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해야 된다. 물론, 뭐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태도 자체를 봤을 때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있어요. 다문화주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제가 포인트 말씀해 드렸죠? 우위. 주류 문화의 우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 간의 위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는 건 자연스럽게 4번은 국수대접 이론으로 갈수 있겠고, 역시 틀렸죠? 자, 5번.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해야 된다. 편입이라는 표현, 아예 주류 문화로 편입, 융합되어야 해. 동화주의의 입장이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대화가 단절되는 곳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일어난다. 대화라는 키워드가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왔죠? 그래서 대화, 그리고 전쟁, 폭력,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 평화가 이룩될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우리 사상가, 누구? 퀸! 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퀸! 자, 대화가 실패한 자리에서는 억압이 시작되고 권력이 지배한다. 인간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이해와 신뢰를 쌓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 역량이 요구된다.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국가 사이의 평화도, 종교 사이의 평화도 불가능하다. 요게 포인트죠. 요게 퀸의 아주 아주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사이의 대화가 있어야 비로소 종교 사이의 평화가, 그죠? 어떤 세계 윤리를 발견함으로써 종교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고, 그 종교 간의 평화가 이룩되어야 국가 간의 평화도 이룩될 수 있어라고 주장했던 그런 퀸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의 정신적 윤리적 생존은 대화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대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기억 한번 볼까요? 종교 간 대화가 인류 평화의 토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퀸 맞죠?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곧 종교의 평화로 이루어지고요. 종교의 평화가 인류의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뭐꼭 종교 평화를 통해서 인류 평화를 달성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퀸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세계 윤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그 실천에 강력한 동기를 쥐어주는 것이 종교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의 어떤 도덕적 실천의 동기는 분명해요. 왜요? 신이 그걸 명령하셨다 이겁니다. 신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에 귀의한 사람에게 있어서 세계윤리라는 건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강력해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무교인 친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사실 이 보편윤리, 세계윤리 이런 것들을 실천할 동기가 강력하지 않아요. 사실 뭐밖에 없어요? 나의 의지. 나의 개인의 의지를 통해서 이 세계 윤리를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퀸은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이 세계 윤리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니 관용의 정신으로 타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 맞죠? 관용 정신, 어떤 비판적인 대화, 그 다음에 관용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기역, 니은. 둘다 맞고요. 자, 디귿. 각자가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강조해야 된다. 틀렸죠? 방금 전에 말했던 관용의 태도가 훨씬 더 올바른 선택지고요. 자, 릴. 타 종교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여러분. 비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퀸이 말했던 대화예요, 대화.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겠죠? 자, 넘어가서 서답형으로 가겠습니다. 140페이지고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기역은 영화, 음악, 드라마, 공연 등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형태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래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대중문화, 그죠? 자, 오늘날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문화예술의 제작과 유통이 훨씬 자유로워졌고, 대중문화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우리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여기가 포인트겠네요. 자,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니은에 대해서 물어보겠네요. 자, 기역 한번 볼까요? 들어갈 알맞은 말, 대중문화겠죠? 그러면 이 대중문화의 한계점, 어떤 부정적 측면들 우리 정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제 막막하단 말이죠. 그래서 꼭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내신입니까?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정리했었습니다. 사실 뭐 폭력성 문제, 선정성 문제, 그죠? 이런 것들, 폭력적인 어떤 선정적인 내용을 담게 되면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또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막 따라할 수도 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본의 종속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거대 자본, 특히 아도르노가 비판적으로 막 바라봤잖아요. 이제 거대 자본에 의해서 문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대중들을 획일화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대중문화를 접하는 건 좋지만 이런 한계점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겠죠. 자, 두 번째.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역은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격과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윤리적 소비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생산할 때, 어떤 그것이 유통될 때, 뭐, 해외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도 고려해야겠죠? 뭔가 이 탄소가스가 뭔가 너무 배출되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 뭐,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는 착한 소비, 녹색 소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죠? 자, 기역은? 윤리적 소비는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소비 행태에서 벗어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평화, 인권, 사회정의, 환경 등의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자,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 윤리적 소비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기역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죠. 그죠? 다 외우자니? 조금 그래.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또 떠올려 보자니 또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약간 그런 고민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례 같은 것들은 그냥 일반화된 내용들은요, 여러분 축약시켜서 한 가지 정도로 좀 외워두시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막 길게 우리는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다 외우지 말고 축약시켜서 딱한 포인트씩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세 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그죠? 한 포인트씩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 친화적 제품을 구매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떠올리셔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문장이네요. 동물 권리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상품을 구매한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 마트에 계란 같은 거 사러 가면요.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라는 이야기죠. 자,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복지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무역,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어떤 개발도상국에 착취하지 않는 그들과 선진국 간의 어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무역. 그런 상품을 구매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배달음식 너무 많이 시켜 먹잖아요. 자, 도덕 문제가 있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런 방식들도 충분히 윤리적 소비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단원 5단원을 총괄하는 대단원 종합 문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0: 역시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론 위주로 내용이 전개가 많이 되었어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질 수 있겠지만 선택형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에 초점을 두고 출제가 될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시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이론 위주로 공부하시면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도 끝났네요.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 싱겁게 먹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더 넓은 이야기, 심장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심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명절 선물 세트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파란 캔의 노란 뚜껑, 네, 바로 스팸입니다. 따뜻한 밥 위에 짭조름한 스팸 한 조각, 다들 아는 맛이라 벌써 군침이 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팸은 조미된 햄, spiced ham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스팸은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동맹군들에게 전투식량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피에 더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시간 보관이 용이했던 스팸은 훌륭한 전투식량으로 연합군이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스팸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부대찌개라는 소울푸드를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스팸 제조사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스팸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들어 모두의 환영을 받았던 이 음식이 최근 들어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은 현대인의 건강, 특히 심장을 위협하는 요주의 식단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스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돼지고기 본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트륨, 지방, 그다음에 발색제, 보존제 같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채워지기 때문인데요. 초가공식품이란 스팸처럼 단순히 원재료를 찌거나 굽는 수준의 가공을 넘어서 공장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류,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존제, 색소, 향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첨가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하루 섭취 열량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이들 초가공식품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원래 식재료를 갈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섬유소나 필수 영양소는 깎여나가고 그 자리를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가공식품 섭취는 비만,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독성입니다.

산업적으로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씹을 새도 없이 빨리 소화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은 단맛과 자극적인 맛에 민감해서 초가공 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끔이 습관이 되면 아이의 입맛과 식습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가공 식품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스팸이 구했다면 2026년 지금 우리 심장을 구원할 진짜 음식은 무엇일까요? 식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안세 키스라는 통계학자가 했던 유명한 7개국 연구 덕분입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양 상태가 제일 좋았던 미국이 심장 질환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식량 공급이 부족하고 어려웠었던 유럽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더 오래 산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관찰한 끝에 안셀키스는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 식단이 심장 질환에 좋은 거 아닌가,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오히려 동물성 지방에 많은 음식을 먹는 미국인들이 심장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안셀키스의 연구는 통계학자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연구기는 했는데 안셀키스의 연구 덕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수준 높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과 심장질환이, 심장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90년대에 나온 대쉬 연구는 혈압에 대한 상식을 바꾼 연구입니다. 소금 줄이는 연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식사를 바꿨더니 또 혈압 조절이 잘 됐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만 줄이지 말고 식단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해서 CMP를 채우라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식단을 테스트했는데요. 첫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만 늘린 식단. 이렇게 했을 때도 수축기 혈압을 2.8mmHg 의미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식사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통곡물, 가금류,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고요. 동시에 붉은 육류, 단 것,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가 건강하게 들어간 식단을 제공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11.4mmHg나 더 많이 떨어지는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은 프리디 메디 연구입니다. 안셀키스가 주장해서 유명해진 지중해식 식이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제일 중요한 연구였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검은 선의 일반적인 식이군은 지방을 줄이도록만 교육을 했었었고요. 초록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 주황색은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입니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31% 감소했고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는 28%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유,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곡물의 풍부한 섭취, 생선과 가금류의 충분한 섭취, 유제품, 붉은 육류, 가공육, 단 음식의 섭취는 줄이고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작은 양의 와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2017년에는 퓨어 연구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13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들의 기반에서 심장에 좋은 식습관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줄여야 할 성분들입니다. 포화지방 전체 식단의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로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트랜스지방은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히 드시지 않아야 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총 칼로리 섭취 중에 10%

10% 미만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하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권고안은 사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2021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 9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국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2번,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번, 물을 충분히 마시자. 4번,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5번, 아침 식사를 꼭 하자. 6번,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번,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번, 술은 절제하자. 9번,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2025년 작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약간 개정됐는데요. 2020년 대비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55%에서 50%로 줄였습니다. 단백질 비중은 높였습니다. 7%에서 10%로 올렸고요. 첨가당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총 에너지의 10% 이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라. 는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또이 때문에 영양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메시지가 정말 심플합니다.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자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가정은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통곡물과 같은 완전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말 쉽게 써놨죠. 추천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 섭취하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 섭취하기, 유제품 섭취, 하루 동안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기,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에 집중하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이전의 식이 지침과 많이 다르죠. 어떤 영양소를 몇 퍼센트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초가공 식품을 피하고 원재료 자체를 즐기자. 정제당 등 가당 음료를 피하라는 내용들은 저도 100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면서 그 문장 한 구석에 김치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김치를 추천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학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영양학계 등 학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해 왔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서 계란, 가금류, 해산물과 함께 붉은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 조미료 사용을 피하라는 건 좋은 내용인데 거기 필요하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진짜 음식을 강조하면서 우지,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권장 리스트에 올린 것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시된 건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가이드라인들 과학적이긴 하지만 포화지방 10%, 적정 탄수화물 50%,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언어기는 한데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금방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언어들로 작성이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가공 식품, 가당 음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좋은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FDA 식약처에서는 식품 포장의 앞쪽, 전면에 영양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사시면서 뒷면에 영양 정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영양 정보를 이렇게 읽어보더니 포화 지방이 30%야? 안 먹을래?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장 뒷면에 영양 정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미국 FDA의 이번 제안은 영양 정보를 단순하게 해서 앞으로 가져오자, 전면으로 가지고 오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부터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해하기 쉬운 전면 표기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식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입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얽혀있는 기관입니다. 심장혈관에 좋은 식단은 마찬가지로 뇌혈관에도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뇌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식단이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쉬 식단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만 뽑아서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뇌기능 보호를 위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 케일에 많은 녹색 잎채소, 두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속노화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저는 사실은 저속노화보다는 건강한 노화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신건강 같은 여러 가지 건강한 요소들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가 풍성한 식단, 적절한 양의 건강한 동물성 식재료, 가공육 제한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에게서 더 오래 사시고 만성질환 발생도 적고 인지기능도 잘 유지되고 신체기능도 잘 유지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건강도 더 건강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진짜 음식 논란, 스팸 등 초고 가공식품과 건강한 식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은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오늘 세트형의 문항의 첫 번째 세트형 문항이죠. 타입 1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문제가 거의 이제 20번까지 들어갑니다. 예, 우리 지문이 두 문제씩이니까 한 지문당. 그러니까 거의 10개의 지문을 지금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문제들을 보면 핵심 소재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약간은 좀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경우. 그럴 때 핵심 소재가 계속 나왔던 단어들이 나오지 않고 그 단어들을 좀 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선택지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선생님이 하는 말이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거는 없어요. 그죠? 우리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잘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뭐 그게 기억날 리가 있겠어? 그지? 계속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걷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완벽함을 향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 오늘 이 시간까지도 완벽해지지도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계속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바로 뭘다? 그렇지. 발전, 진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간. 이 문제는 다음 문제보다, 다음 문제는 그 지금 현재 풀고 있는 문제보다 더 나아간 발전, 진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progress over perfection. 사실은 progress is better than perfection 이 되겠죠. 즉 완벽함보다는 발전이나 진보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된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왔는가 하고 돌아보면 나는 이제 하산해도 될 만큼 완벽한 고지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쁜 행복한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한번 맞아요. 근거 찾아서 정답의 근거뿐만 아니라 오답의 근거도 지워가는 연습 오늘도 재밌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요. 세 개의 지문 18번부터 22번까지 가보겠습니다. 17번부터요. 제목 찾고 그리고 어휘 추론 문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있지 어떤 단어는 빠지지 않고 나왔어? Fixed pie. Fixed pie. Fixed pie. 다섯 개의 선택지 전부 다 fixed pie가 나온 걸로 봐서는 곳곳에 계속 뭐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고정된 파이가 나올 겁니다. 고정된 파이가 뭘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파이, 케이크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파이가 동그랗게 있어요. 근데 그 파이는 사실은 딱 고정값이야. 그래서 그 파이를 더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러지 않고 딱 고정돼 있는 파이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 뭐가 핵심 소재로 등장합니까? 그렇지. negotiation. 협상이란 단어가 핵심 소재로 등장하거든. 한번 가볼게요. 자, many negotiators. 많은 협상가들은요. assume that. that 이하라고 추정하고 가정합니다. 자, 뭐라고요? all negotiations. 모든 협상이 involve a fixed pie.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고정된 파이를 포함하고 있노라. 라고 모든 협상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면 이게 파이예요.

파이가 딱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협상을 할때 이만큼을 가져가고 싶어. 얘다내 거. 이렇게 가져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 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남아? 이 정도밖에 안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많은 포션을 갖고 가면 나머지 한 사람은 적은 포션을 갖고 가는 게 많은 협상가들이 생각하는 이 고정된 파이 값. 이게 바로 협상이다.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한쪽은 이득을 보면 어떤 한쪽은 좀 손해를 보지 않나. 이득을 본 가져간 사람만큼, 예, 그만큼의 나는 손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란 얘기예요. Negotiators, 협상가들은요, often approach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ies as, approach as. 자, 뒤에 것으로 앞에 것을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협상가들은요, 흔히 접근합니다. 통합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integrative라는 단어예요. 통합적인 협상의 기회를 뭘로 봐요? 아, 같이 모든 이 협상가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협상을 하는 이런 통합적인 기회를 제로섬의 상황 혹은 win lose exchanges 이기거나 지는 교환. 누가 한 명이 이기면 나머지 한 명은 지는 즉 승패의 교환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정값이 딱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 한쪽이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 남은 한쪽은 남은 조금만 적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니까 한쪽은 이기는, 나머지 한쪽은 지는 이걸 교환하는, 맞교환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그런 접근으로 보고 제로섬이야. 예, 그래서 0,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해졌을 때 0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쪽이 많이 플러스가 되면 나머지 한쪽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합하게 되면 제로섬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여러분들 의미가 다른가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고 협상에 대한 이야기. 협상을 일종의 뭐로 본다? 맞아요. Win, lose game 아니면 제로섬 게임으로 보게 되는 협상을 무엇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fixed pie.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거나 이기는 애는 웃고 있고 지는 애는 인상을 쓰고 있고 울고 있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네, 갑니다. Those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 자, 여러분들, fixed pie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그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mythical이라는 단어가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이 mythical의 myth는 무슨 뜻이지? myth는 맞아요. 얘는 신화라는 뜻이에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아닌가? 그지? 신화, 신들의 이야기. 신을 본 사람, 신들이 다니는 거본 사람 있어요? 흔하게 봅니까? 아니, 그런 걸 봤다는 사람은 선생님 주변에는 없어. 신화라는 건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냐면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신화라고 해석하면 딱 와닿지 않는 맥락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근거 없는 믿음. 이란 의미로 약간 부정적인 어원을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뭐라는 픽스 파이라는 어떤 픽스 파이를 뭐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허구적인 픽스 파이를 믿는 사람들. 사실 있지 않은데 그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필자의 스탠스가 되는 거죠. 픽스 파이를 네고시에이션을 바라보게 되는 이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픽스 파이는 어떤 것이다? 그렇지. 실제로는 없지 않을까? 허구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는 없는 이런 허구적인 고정된 파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assume that, that 이하라고 추정하죠. Parties in trust. 당사자들의 이익이 stand in opposition. opposition이 정반대가 되겠죠. 정반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뭐한 채로? With no possibility. 가능성은 없는 채로요. 뭐할 가능성? For integrative settlements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offs. 자, integration, integrative라는 단어, 통합적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통합적인 합의, settlement. 통합적인 합의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해서 정말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호 이익이 되는 trade-off, 절충, 절충한 이런 뜻이야. 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이 되는 그런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안의 가능성은 없다. 없는 채로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픽스 파이가 있으면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은 양, 정말 적은 부분만 가져가서 오히려 손해를

때문에. 그래서 절충한 beneficial, mutually beneficial trade-off가 없고, 그리고 이런 통합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So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 그것들, 즉 통합적인 합의나 절충한 이것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억누르게 됩니다. 억누릅니다. 안 하려고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딱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야 노력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Suppress라는 단어가 누르다 억누르다의 뜻이니까 맥락상으로 어때? 괜찮은데? 그죠? A번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In hiring negotiation. 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자, 협상의 과정 중에서 가장 흔한 협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협상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직을 하거나 채용을 할 때, 어떤 한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때 연봉 협상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예, 이런 고용의 협상을 한번 가볼게요. 고용 협상에서요, job applicants who assume that salary is the only issue. 오직 뭐만을? 급여만이 유일한 문제라고 추정하고 가정하는, 생각하는 job applicants. 구직자는요, They insist on, 아마도 주장할 겁니다. 7만 5천 달러를 주장할 거예요. 7만 5천 달러 주세요. 이렇게요. 어떤 상황에서? When the employer is offering $70,000. 7만 달러를 제시하는 상황에서요. 고용주는 7만 달러를 제시하는데 구직자는 7만 5천 달러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급여가 가장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Only when, 오직 뭐 했을 때만 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직 뭐한 경우에만 the two parties, 그 고용주 그리고 구직자 두 입장이, 두 당사자들이 discuss the possibility further,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야, 그러고 나서야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만 Do they discover? 그들은 그두 당사자들을 알게 될 겁니다. That 이하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그리고 starting day,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can also be negotiated. 또한 협상이 될수 있다라고요. 즉, 급료만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사 올수 있는 내가 여기까지 이동을 해오는 그런 비용도 회사 쪽에서 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작하는 날짜를 좀 나중에 해서 내가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반드시 salary만, 이 협상의 하나의 이슈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야 알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지 않고는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 급료의 급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차단하고 막아버려요? 방해합니까? 아니, 이러한, 만약에, 7만 5천 달러까지는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협상이 결렬돼요? 아니지. 협상이 계속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바로 뭔데? 문제가 급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resolution, 해결이에요. 급여에 대한 그런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해결이 더잘 되겠죠. 그죠? 더 촉진될 겁니다. 더 쉬워지겠죠. 더 쉬워지다, 용이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facilitate. 자, 선생님이 이렇게 초반부에 어색한 어휘가 나올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하나의 맥락상에서 앞이나 뒤나 심지어 이렇게 하나의 문장 안에서 판결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어색한 부분이 딱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전형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휘 추론 문제, 이 문제는 몇 번이? 네, B번의 block이라는 단어를 facilitate라는 단어. 오히려 용이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줍니다. 쉽게 해줍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휘처럼 풀었어요. 계속 갑니다. The tendency to, 자, 달라게 바뀌죠. The tendency to see negotiation in fixed pay terms. Terms라는 건뭐 용어, 말이라는 term이라는 단어에서 S가 붙으면 뭐 조건이나 관점이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고정된 파이라는 관점에서 협상을 바라보는 경향은요. varies, 달라집니다. vary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왔었죠?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앞에 있는 이런 다른 상황이, 협상의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유일한 문제가 salary 문제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달라진다? depending on how people view the nature of the given conflict situation. 주어진, 상충되는 그런 상황의 본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느냐. 유일한 문제로 그냥 딱 셀러리의 문제만 있다고, 그 사안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안도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가 다른 부분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this was shown. 이것은 밝혀집니다. 어디서 밝혀졌어요? And clever experiment. 바로 아주 영리한 실험, 아주 기발한 실험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포함한 실험이에요? Simulated negotiation, 모의 협상을 포함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의 협상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설정을 한 거죠. 자, 어떤 상황을 설정을 했냐? Between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over jail sentence. 감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형량이니까 징역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징역형에 대해서 prosecutors 검사입니다. 검사와 그리고 피고인을 옹호하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이에서 모의 이 협상을 포함한 아주 기발한 실험으로 이것이 밝혀졌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상황이 어때? 하나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황, 여러 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협상이 가능한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슬라이드 전체 이 내용이요. 자, 얘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딱 잡으면은요. 일부의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고, still others라는 표현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세 개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문장이 그냥 연결이 된 거구나. 붙여져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일부 참가자들은요, 들었어요. 바라보라고. 그들의 목표를 뭘로 보라고요? In terms of personal gain. 개인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목표를 바라보라고요. 즉, 이 협상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돼? 라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arranging a particular jail sentence. 특정한 징역형을 정하는 것이 will help your career. 여러분들,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야. 변호사인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는 게이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고. 검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더큰 구형을 하는 게, 이 검사로서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뭐야? 어디를 바라보는 거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목적을 주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자, 그다음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들었어요? To view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in terms of effectiveness 효용성의 관점에서 두라고요. 자, 효용성의 관점이 뭔데? 특정한 이 형이 특정한 어떤 구형이 형이 가장 뭐일 것 같은 prevent recidivism 이라는 recidivism 이라는 단어가 상습적인 범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을 막는데,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거야 라는 그런 효용성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또 뭐라고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 가치에 초점을 두라고요. 어떤 특정한 이 징역형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라는 부분, 정말 가치에, 초점을 둬라.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개의 상황이 주어진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갈등 상황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협상가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협상가들? 첫 번째, 개인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 협상가들은요, were most likely to, 아주 뭐일 것 같았어요? 가장 뭐일 것 같았습니까? Come under the influence of fixed pi belief. 고정된 파이에 대한 신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어요. 즉, 뭐야? 내가 이만큼 구형을 했을 때, 검사가 이기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호사는 구형의 형량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게 되는 거죠. win, lose 게임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fixed pi belief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될 거란 이야기야. 가장 놓이게 될 것이며, and approach the situation competitive라는 단어가 경쟁적인이라는 뜻이죠. 경쟁적으로 그 상황을 접근하게 될 거란 얘기야. 내가 이겨야지. 얘보다 잘해야지. 얘보다 내가 더 많은 형량을 구형해야지.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맥락상 어떻습니까? 적절하죠.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어. 자,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둔 사람들? 마지막에 이런 가치에 초점을 둔 협상가들은요, were least likely to. 가장 확률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뭘것 같지가 않았어요. Likely to see the problem. 그 문제를 fixed by terms, 이 고정된 파이의 관점에서 보는 걸 가장 클 확률이 적었어요. 그리고 뭐할 가능성이 높았습니까? More inclined to.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라는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고요. More inclined to, 뭐할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Approach the situation cooperatively. 자, 그 상황을 더 협력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잠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거겠어? Win, lose 게임이 아니라, fix 파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뭔가 cooperation, 협력적인 관계, cooperative. 협력적인 관계로 봐야 되겠지? 협력적인 관계를 보려면 뭐에 가치를 둬야 돼? value. 가치에, value. 그죠? 네. 가치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의 구현이나 정당한 사회 구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우리는 협력적으로 뭔가 협상을 할수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Stressful conditions such as time constraints. 시간에 대한 시간 constraint. 제약. 시간 제약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은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고 뭐의 원인이 돼요? This common misperception, 이러한 흔한 오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지 하다 보면 사실 본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 in turn, 결과적으로는요, mainly to,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Less integrative agreement, 통합적인 합의에 덜 이르게 됩니다. 통합적인 합의가 적절하고 바람직하다면, 그렇다면 그 통합적인 합의에 덜 이르게 된다는 얘기야. 경쟁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에 less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fixed pie의 관점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부정적인 오히려 본질을 놓치고 경쟁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에 좀더 중점을 둔, 초점을 둔 협상을 통해서 협력적인 통합적인 협상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고정된 파이는 제로섬 게임의 성공에 이르는 핵심입니까? 이거는 좋지 않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특히 제로섬은 이 픽스 파이를 그냥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겠죠? 픽스 파이는요,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어떻게 가장 큰, 가장 많은 급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 아니지.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협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얘기했어요. Negotiators, 협상가들이요. Wake up! 일어나라! 잠에서 깨라! 이런 얘기죠. From the myth of the fixed pie. 고정된 파이라는 잘못된 믿음, 신념에서 깨어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야, fixed pie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추구해야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ake up from the myth of the fixed pie 라는 표현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협상가로서 협상을 할때 우리가 지녀야 되는 태도에 대한 이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3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a fair jail, fair jail sentence. 어떤 징역형이 더 원하는가라는 얘기죠. 더 공평한 징역형을 원하나요? Stick to the fixed pie. 그렇다면 이 고정된 파이를 고수하세요. 고정된 파이를 오히려 지양해야 되겠죠. Value의 가치를 둬야 되겠지. 그지? 자, what alternatives maximize fixed pie effects? 어떠한 대안이 fixed pie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 fixed pie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죠? 네. 자, 어휘출원은 몇 번? 그렇지, B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19에서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목 찾고 어휘출원 가볼게요. 자,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주 반복되는, 픽스 파이처럼 반복되는 핵심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편안하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일단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예시로 나온 걸로 봐서는 앞문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가볼게요. There's evidence that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Even very simple algorithms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조차도요, can outperform. perform이라는 단어에다 out을 붙였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좀 오래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동사에다가 out을 붙이게 되면 그 동사

를더 잘한다. 다시 말하면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동사를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perform이란 단어가 수행하다라는 뜻이니까 outperform, 능가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뭐가? 주어가 무엇을? 목적어를 더 능가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조차도 무엇을 능가하게 돼요? 무엇보다 더 잘해요?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On simple prediction problems. 단순한 예측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보다도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뛰어나고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단순한 알고리즘이 어떻다? 매우 단순한 알고리즘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볼까요? 예시로 설명하였으니까 단순 알고리즘의 장점 혹은 강점이 나와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요, 알고리즘은요, 입증을 해왔습니다. 더 정확하다는 걸요. 누구보다? 인간보다요. 뭘 예측하는데? In predicting whether a prisoner released on parole.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 죄수가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그리고 저지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더 인간보다 정확했고, 그리고 뭘또 예측하는데, whether a potential candidate, 잠정적인 후보자, 뭐, 일에 뭐, 고용이 되는 직원들, 그죠? 예, 네, 잠정적인 후보자가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future. 장래에 장차 직장에서 더잘 수행을 할수 있는지, 잘 수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데, 뭐가? 알고리즘.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더 정확하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알고리즘이 더 우월하다. 예측을 하는데 더 단순한 알고리즘이 잘한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more accurate 이란 단어에서 accurate은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갈까요? algorithm. 누구보다? humans. 인간보다 더 뛰어나. 중요한 건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predicting.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어떻다? 우월하다. 그래서 얘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100개가 넘는 연구입니다.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100개가 넘는 연구에서 모든 사례의 절반이 보여줍니다. 단순한 formula. formulas가 바로 공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한 공식, 즉 단순한 알고리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한 공식이 make better significant predictions. 이번에도 better prediction 이렇게 됩니다. 더잘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significant, 중요한 예측을 더 잘한대요. 인간 전문가보다도 더잘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the main remainder 절반 정도, 100개가 넘는 것의 절반 정도의 사례가 이렇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except a very small handful,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보여줍니다. A tie between the two. 그 인간 전문가와 알고리즘 사이, 그 공식, 단순한 공식 사이에서의 뭐를? A tie. 타이는 여러분들 넥타이의 그 타이로 이야기하지만, 매듭 혹은 무승부, 동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건 누구야? 절반은 알고리즘, 즉 여기서 포뮬라라고 얘기했죠. 단순 포뮬라가 더 잘한다, 예측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좀더더 구체적인 사례로 계속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Whe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actors,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을 때, 자, 뭐랑 관련된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고, and the situation is very uncertain, 어떤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럴 때 simple formulas, 간단한 단순한 공식은, 즉 알고리즘과 같은 단순한 공식은 can win out, 우승을 하고 이기게 됩니다. 누구를 이기겠어요? 인간 전문가를 이기겠죠, 그죠? 뭐 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factors and being consistent, 가장 중요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being consistent, 일관성을 유지하면서요. 그러니까 뭐야? 정말 중요한 부분에 딱 초점을 맞추고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을 더 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ile 반면에요, human judgment, 인간 판단은요, 인간의 판단은 is too easily influenced by 뭐에서 아주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salient, 눈에 띄고, and perhaps 그리고 관련 없는 고려 사항들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봐봐, simple formula가 어떻게 돼? Win out, 이기게 되는 거지. 얘가 더 잘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판단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라는 건 관련 있는 고려 사항들을 집중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고려 사항들에 더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C번에 있는 irrelevant, 관련이 없는, 무관한이란 단어 어때요? 괜찮습니다. 계속 갈게요. A similar idea. 비슷한 아이디어가 supported by, 모의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Further evidence, 더 추가적인 증거에 의해서요. 어떤 증거? Checklist. 그럼 이 checklist도 아마도 simple formula의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걸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공식. 이될것 같단 말이죠. Checklist가요,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s, 전문가들의 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증거에서 뒷받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의 결정의 질을 향상시켜 줄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에서요? In a range of domains, 다양한 영역에서요. 뭐함으로써? By ensuring that important steps or considerations are not missed. 중요한 절차, 중요한 조치, take steps, take actions라고 할때 조치라는 뜻이죠. 중요한 조치와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놓치지 않는 걸 확실하게 해줌으로써요. 사람들이 뭐할 때? When they are feeling relaxed. 그들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중요한 부분을 잘 놓치지 않고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를 잘 챙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뒤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왜 따져봐야 돼? 밑줄이 있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긴장이 없을 때, 긴장이 완화되었을 때, 편안함을 느낄 때,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r example, 좋아요. 예시 좋습니다. Treating patients in intensive care. 자, 벌써부터 조금, 어? 라는 생각이 들죠? intensiv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집중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can require hundreds of small steps per day. 하루에 수백 개의 작은 조치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 치료를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많은 이 의료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치료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백 가지 이런 조치들이 있고 and one small error, 단 하나의 작은 실수도 could cost a life,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릴렉스한 상황이에요? 그렇진 않죠. 자, 좀더 볼게요. Using checklists to ensure that no crucial steps are missed. 그 어떠한 중요한 조치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hecklist를 이용하는 것은 has proved to, 뭐라고 입증되었습니까? To be remarkably effective in a range of medical contexts. 다양한 이 의료의 맥락에서 눈에 띄게 현저하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E가 맞으려면 D는 틀려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상황이 어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단순한 그런 공식, 단순한 작업이 실수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 아니겠냔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E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상하다라는 거? 맞아요. D번에 relax라는 단어를 고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사람 편안하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죠? 이런 표현에 우리가 overloaded. 업무가 과중화될 때, 즉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에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from to라는 구문을 썼습니다. 자, live라는 단어가 생생한이라는 뜻이죠. 당면한, 어떤 생생한,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것부터 그리고 뉴머니아, 폐렴을 줄이는 데 이르기까지 이런 의학적인 다양한 맥락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가 엄청나게 우월하다는 이야기예요? Simple, formulas. 아니면 simple algorithm. 그죠? 그러니까 simple formula나 simple algorithm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볼게요. The power. power라는 게 힘.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Of simple formulas i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순한 공식의 힘, 단순한 공식이 갖고 있는 강점.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많은 의료진들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실수를 없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보셨을 때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는 선택지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더 지워볼까요?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 아니고, 알고리즘의 실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be prepared. 준비하라.
Make a checklist just in case. 만약의 경우에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라는 이야기인데,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 하나의 우리의 심플 포뮬라의 사례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심플 포뮬라를 만일의 경우에 이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라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How human judgment beats algorithm. 어떻게 인간의 판단이 알고리즘을 이기는가? 반대 아니야?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을 이기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인간의 판단은 사실은 쉽게 특정한 어떤 관련 없는 그런 사실이나 혹은 특정한 어떤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알고리즘, 단순한 포뮬라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걸 일관되게, consistent하게 유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데는 좀더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휘추론은 몇 번?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였어? 그치, relaxed라는 단어가 아니라 overloaded라는 단어의 D번 선택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맥락 안에서만 보면 되는데 하나의 그 relax라는 단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예시, 사례로 판단하는데 그 예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D와 E는 같이 갈수 없다라는 걸알수 있고 E는 맥락상으로 적절하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D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적절하게 아주 알맞게 답을 잘 찾아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좋습니다. 21번에서 22번 역시 제목도 찾고 그리고 어휘추론도 가보겠습니다. Climate Change Experts, 기후 변화 전문가들과 and Environmental Humanities, Humanities가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자, 기후 변화 전문가들과 그리고 환경 인문주의자들은요, alike 똑같이 agree that, that이야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자, 그럼 이두 부류의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할 만한 거니까 꽤 중요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죠? 가볼게요. Climate crisis is at its core. Core라는 게 여러분들 핵심이죠. 우리가 뭐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라고 할때이 중심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의 중심에서 즉 본질적으로 이 기후의 위기는요. 바로 뭐래요? Is a crisis of the imagination. 상상력의 위기다라는 부분에 똑같이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연결이 안 되지 않아요? 기후 위기랑 인간의 상상력 이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야. 기후 위기가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상상력의 위기와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대중적인 상상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It's shaped by fiction.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될까요? 맞아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같은 그런 기후위기야. 뭐가? 인간의 상상력. 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상력이 위기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떨어지니까 기후위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상상력은 많은 부분들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소설에 의해서, 허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소설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기후위기가 더 가중된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Climate crisis가?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 자신의 책에서 누가 소설가이자 인류학자인 아미타프 고시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책 The Great Derangement라는 이 책에서 이 사람은 takes on this relationship 이 관계가 뭐야? 기후 위기랑 인간의 상상력의 관계를 다루었어요. 뭐와 뭐 사이에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상상력과 환경의 관리 사이에서의 이러한 관계를 다루게 되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주장을 했냐면 arguing that humans have failed 인간들이 실패했다고요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인간들이 실패했다고요 기후 변화의 위기가 더 왔다라는 얘기야 뭐 때문에 at least in part because 부분적으로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fiction 소설이 허구가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 그것, 즉, climbing

change를 represent, 표현하다라는 얘기죠. 허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believably, 그죠?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표현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인간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걸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소설에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인간들이 기후변화가 어떨 거야 라는 걸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여러분들 영화에서처럼 막그 재난영화 있잖아요. 기후에 의한 재난영화. 그런 거볼때 어때요? 엄청 섬뜩하고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잘 기후위기를 표현한, 너네들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계속하면 이런 위기가 올 거야 라고 잘 표현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잘 표현이 된그 상상력이 잘 표현된 그 허구를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얻겠죠. 그죠? 그런데 소설이 이걸 만약에 믿을 수 있게끔, 믿음직하게, 사람들이 믿을 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후위기를 사람들이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상상력이라는 게 정말 뭐 있을 법하게 상상을 하는 거겠지. 그죠?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 걸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 다음에는 이 단계. 사실 우리가 이 예측하는 것도 상상의 일부 아닐까요? 그죠? 근거 있는 상상이 예측 아니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상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볼수 있어요? 예측하는 능력이죠. 예측하는 능력을 소설 속에서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거쉬는요, explains that, 이하를 설명했죠. Climate change is largely absent from. 기후 변화가요, 되게 없다고요. 부재에 있다고. 어디에 없다고요? Contemporary fiction. 그렇지. 현대소설에는 거의 대부분 부재에 있다고요. 기후변화가 현대소설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Because of cyclones, floods, and other catastrophes. 자,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기후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의 우리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재난들이죠. 그죠? 자, 이러한 재난들, 우리 마음속에 상기될 수 있는,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난들이 simply seem, 단지 모처럼 보이기 때문에 too. 너무 원만해서 원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머무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improbable. probably 여러분들 있음직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improbabl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있을 법하지 않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너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 매일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 속에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catastrophe, 대재난, 대재앙, 뭐 이를테면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거나 쓰나미가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일어날 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소설 속, 그런 허구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요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현대 소설에서 많이 읽는 그런 소설 속에서, 허구 속에서 이런 장면들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응하지 못하는 게 뭐야? 기후 위기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나 대책들이나 조치들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정말 시원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상상력과 기후의 위기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죠. 계속 가볼게요. But 하지만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는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스스로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뭘로?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Extraordinary요. Ordinary가 평범한이라는 뜻이죠. Extraordinary라면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즉 평범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이런 기후 변화가 스스로를 드러내지는 좀처럼 않아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로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일련의 막 재앙이 축축축축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됐죠? 그래서 이 extraordinary event가 not only reveal itself, 그 스스로를 기후 변화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traordinary event가 뭐겠어요? 여기 있는 cyclones, floods, and other catastrophes가 되겠죠.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In fact, 실제로요, as environmentalist and eco-critics from Rachel to Rob. 자, 이 학자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과학자들과 그리고 eco-critics, eco가 들어간 뭐 자연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생태 비평가들과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인 이 사람에서 이 사람에 이르기까지 have pointed out, 지적했듯이 이 환경적인 변화는요, imperceptible, perceptible, 지각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각할 수가 im, 없어요. 자, 그럼 지각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갑자기 확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지각이 안 됩니까? 인지가 되죠. 그죠? 근데 인지할 수 없게, 지각할 수 없게 일어난다는 게 뭘까요? 그치. 왠지 온듯안온듯 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환경의 변화는 imperceptible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it proceeds. 그 환경 변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rapidly.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요? 빠르게 진행이 되면 imperceptible 합니까? 아니, 오히려 perceptible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 읽어볼게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Only occasionally. 그리고 이따금씩만, 오직 이따금씩만 만들어내죠. Explosive and spectacular events. 아마도 여러분들 이 뒤에 이어지는 것과 얘를 같이 연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영리하게 문제를 냈는데요. 이 출제자는. 그죠? 아주 그것이 빠르게 일어나지고,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만 이렇게 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일어나고, 이따금씩 어떻게? 폭발적이고, spectacular, 극적인 이란 뜻입니다. dramatic의 의미로 여기서 쓰였어요. 극적인 사건으로 이따금씩만 일어날 뿐, 그것은 대개는, 사실은 it usually proceeds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폭발적이고, 극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rapidly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점진적인 이란 단어 아세요, 여러분? 천천히, 서서히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gradual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gradually 이렇게 ly를 붙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제대로 골랐는지, C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맞는지 뒤에서 좀 뒷받침이 더 되면 좋겠죠. 그죠? 이게 환경 변화가, 기후 변화가 서서히 천천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extraordinary event는 스스로가 일련의 사건들을 막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지 뒤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Most climate change, 대부분의 기후 변화는요, impacts, 대부분의 기후 변화들의 impacts, 영향은 cannot be observed, 관찰되지 않습니다. day to day, 매일같이 관찰되지는 않아요. But, 하지만 그것들은요, visible, become visible, 가시화되죠. visible이란 단어가 여러분 가시적인, 볼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볼수 있게 됩니다. 언제? When we are confronted with, 우리가 confronted 할 때, confront가 직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직면될 때, face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their accumulated impacts, 그 기후 변화들의 accumulated, 축적된 영향에 직면될 때, 기후 변화의 영향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하루아침에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시화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천천히,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러니까 스펙타큘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때,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렇지만 그것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될 때, 그럴 때 그것은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정말 조금 조금 조금씩 예, 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이만큼 올라가야 사실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맞아요. 여기는 rapidly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번을 어떻게요? gradually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이따금씩만 극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맥락상으로 앞이나 뒤에 맥락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합쳐서 보셨을 때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알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단락이 바뀌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굉장히 짧으면서 임팩트가 있게 정리를 해주죠. 자, 기후 변화는요, evade입니다. evade라는 단어가 침략하다,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기후 변화는 피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상상력을 피하게 돼요. 상상력을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it po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 그것이 pose a threat, pose a

problem.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위협을 제기하다, 제시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challenges와 같이 쓰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상상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적으로 우리 눈에 잘 가시적으로 금방금방 보이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소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소설 속에서 허구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럴 수가, 그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it cannot be observed. 관찰되지 않습니다. In human time. 인간의 시간 내에서는 관찰되지 않아요. 인간이 한 생일을 산다거나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보통 관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which is, 바로 이것이 why,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 다큐멘터리 필름메이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제프라는 사람이 뭘 했어? uses, 사용한 이유입니다. 자, 누가 사용했어? 제프라는 사람이 사용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보통은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이거 잘 표현되지 않아서 뭘 사용했어? Before and after photographs. 전과 후의 사진을 사용했대요. 자,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데? Taken several months apart. 몇 달에 걸쳐서 몇달 간격으로 찍혀진 사진입니다. 어디를?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를 몇달 간격으로 쭉쭉쭉 찍어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딱 비교한 거야. 이게 꽤 시간의 간격이 크면 어떻겠어?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확 드러나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봤을 때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시간,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 안에서 관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진 작가인, 필름메이커인, 영화 제작자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이 사람은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보세요. 전과 후의 사진이 이렇게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단어가 강조하다. emphasize의 뜻이에요. 자, highlight changes that occur gradually. 나왔네요, 여기. 그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를 몇 달간의 간격으로 찍은 그 사진을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인간의 시간에 그러면 인간의 시간에서 관찰이 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왜 이용을 했느냐? 이러니까 이런 전과 후의 사진을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진으로 비교를 해서 이걸 변화했다라는 걸 다큐멘터리로 보여줬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뭐야? 그치. 일단 핵심 소재는 기호이기야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어떻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허구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기후위기, 기후에 대한 위기의 대책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목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Differing attitudes towards current climate issues. 현재 기후 사안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 기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태도들을 지금 탐색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differing attitudes는 지워주겠습니다. Slow but significant. 앞부분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지만 어떻게?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가시적으로. 그죠?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리한테는 일어나게 되지만 그게 바로 뭔데? The history of ecological movements. 뭐야 이거는? 생태학적인 움직임, 운동의 역사? 생태 운동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죠. 그죠? 전혀 관련 없는 내용. 특히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아웃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쭉다 지워줄게요. 자, The Simons. 왼침목 of imagination 뭐가 나왔어? 인간의 상상력이 나왔습니다. 뭘 하는데? Representing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나왔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예요. 기후 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의 침묵이래요. 그러면 침묵 선생님이 침묵을 하면은 말을 해야 해. 말을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말이 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absence 부재입니다. 즉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걸 소리로 나타낸 거죠, 뭐. 그죠? 상상력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상상력이 부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absence라는 단어를 받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기후변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의 부재, 상상력의 침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치. 상상력의 부재.

0: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는 게더 맞겠죠. 자, 4번 볼게요. Vivid threats. Vivid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지? 눈을 비벼 비벼. 아, 침침할 때 비벼 비벼. 그러면 생생해지죠. 그죠? 생생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자, 그럼 생생한 위협. 그게 바로 뭔데? Climate disaster spreading in local areas. 지역 영역에, 즉 지역에 퍼지는 기후의 재난들? 지역으로 막 재난들이 막 퍼져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전부 다 아웃이 될것 같습니다. The rise and fall. 자, 올라가고 내려간대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의 삶은 다 이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망성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의 흥망성쇠예요? 환경주의와 그리고 생태학, 생태 비판에 있어서의 흥망성쇠. 무슨 말인지 잘 연결도 안 된다. 그죠? 예,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했다가 그다음에 뭐 쇠퇴했다가 이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이 더 이상한 것 같아. 그죠? 환경주의자들과 생태 비평가들, 비판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뭔가에 대한 흥망성쇠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추론 문제 아까 뭐였지? gradually로 바꿔주면 되는 rapidly, gradually로 바꾸면 되는 C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추론 문제에서는 중간 부분에서 앞뒤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 부분의 어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았죠?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visible, 얘가 점점 쌓여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걸 인식할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된다. 이런 의미로도 D번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그죠? 맥락상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괜찮은 어휘 추론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도, 제목 찾기 문제도 아주 우리가 잘 유익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똑똑복합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integrate라는 단어인데요. in이 an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in이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이를테면 active, inactive, action, inaction 이라고 할 때, in은 no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igrate의 t가 touch의 뜻이에요. 만지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합해져 있는 상태, 통합하다라는 integrate라는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grate, 통합하다라는 뜻이고요. integration, integrative, 통합의라는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에는 어떤 애가 나왔어요? 그치, 얘가 나왔지. integrative, 통합의, 통합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로 나와졌죠. 그죠? 요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integrate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합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뭔가 안에다 넣는다라는 통합하다, 합하다라는 단어가 또 incorpor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걔도 포함하다, 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도 한번 찾아서 보셔도 나중에 같은 질문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개의 유의어나 반열을 알아두시면 선택지를 고르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부정어랑 같이 나올 때는 우리가 반의어를 잘 알면 답을 잘 고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문제, 선택지에 있는, 위에 있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약문 완성이나 이런 제목 찾기 문제, 주제 찾기 문제, 대입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유의어 반의어를 알아주신 게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계의 마지막 이 장문독해 타입 1을 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가 장문독해 타입 2 하나의 문제를 시작해 볼 텐데 사실은 장문독해 타입 2는 여러분들이 많이 쉬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좀 소개를 할까, 선생님이랑 풀이를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뭐 목적 찾기나 정보 확인 문제처럼 좀 빠르게 가되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답의 스킬, 이런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한번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회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6강에 오셨고요. 역시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밑줄 친 어휘가 문맥상 적절한지 그거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진행을 했었냐면요. 20번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1번부터 우리 한번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21번은요.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Douglas Hofstadter is a schola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ouglas Hofstadter 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학자인데요. 어떤 학자냐면요. Who writes about stereotypical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뭔가 서술한 학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정관념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생각이 뭔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거에 관한 내용, 지금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He discusses what he calls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면요. 그가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 자, 그럼 얘들아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등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봐. 자, 그래서 설명을 해주건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econceived 라고 하면 미리 인지된 거잖아. 즉, 선입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 여기서 no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사건의 있음직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래.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default,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직 문장 안 끝났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What we assume to be true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정보가 없을 때, 특정 정보가 부재할 때 우리가 이럴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에 관한 거여야 돼? 선입관, 즉 선입견에 관련된 내용이 맞으면 A번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거거든. 그럼 뒤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iven no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when we mention secretary,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you are likely to assume the secretary is a wo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특정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대? 비서가 여성일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딱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여성이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 미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A에 등장하고 있는 preconceived,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성이라고 인지를 하냐면요. 왜냐면 여성과 그 비서라고 하는 것은요. are associated stereotyp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래. 오케이, 맞죠? 자, 그리고요. In the absence of specific details, 어떤 구체적인 details 하면 세부사항들이잖아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을 때, people rely on the stereotypes as a default assumption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요. 고정관념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로서 고정관념이냐면 as a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 가정으로서의 고정관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르는 영역, 즉, 공백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쓴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lanks 괜찮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백이라고 했어. 이 단어가 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여졌었냐면요. Absence of a specific detail. 이 표현이랑 지금 똑같은 말인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정보를 채워넣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한 지금 비서 같은 경우도 어떤 여성 비서, 남성 비서, 이런 특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아, 여성일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default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have a tendency,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가 말을 하기를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permeate our mental representation and channel our th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정신적인 표상에 싹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고정관념, 즉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데. 자, 그랬을 때 for instance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iven the words cat, dogs and chase. 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chase, 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한테 주어졌을 때 You are likely to think first of a dog chasing a c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간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 단어는 세 개밖에 안 들었어. 세 개밖에 안 들었는데 너는 자연스럽게 아,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한대. 자, in the line of thought,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reflect 하면 보여준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대요? A default assumption, 어떤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The dog is more likely to chase the cat than the other way a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가정이고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른 정보가 있지 않다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는 게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일 거잖아. 자,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번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rooted in,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면, our socially learned associative clus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사회적으로 배워진 연관 cluster 하면 물이거든요? 그럼 연상물이라고 하는 거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뿌리 내려져 있냐면요. linguistic categories. 우리의 언어적인 분류에도 깊게 뿌리 내려져 있대. 그래서 they are useless.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ey는 누구야? 이때 나오는 they는 앞에 나오는 default assumption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실컷 기본 가정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것이 쓸데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어떤 점에서 쓸데가 없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 People cannot always afford the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대. 뭐 하는데 시간을 항상 할애할 수는 없냐면 It would take to consider every theoretical possibilities that confront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없다는 거지. 즉,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도 어떤 예시 나왔냐면 강아지, 고양이 쫓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가능성 있잖아. 강아지가 쫓는 걸까?
고양이가 쫓는 걸까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할애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뭐가 linguistic care 여기서 말하는 they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유용한 거지. 그냥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바로 생각하면 되잖아. 아, 강아지가 고양이 쫓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등장하는 useless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유용하다로 바꿔야겠지. 자, 그럼 useless가 아니라 useful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용한 거지. 그냥 하나로 퉁쳐버리면 되니까. 그랬을 때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틀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가정들이 항상 맞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예시로 secretary 그럼 비서라고 했을 때 여성 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남성 비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only one type of language based categ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어 기반 부류 중에 오직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 학자는요 특히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인종 기반 그리고 성별 기반의 categorization 분류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뭐에?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If you hear that your school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의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해요 라고 한다면 Do you assume 여러분들은 가정하십니까? It's a man's te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구 경기팀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Many people would assum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을 한대. 자, unless a qualifier is added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뭐 하지 않는 한 이런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더해지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자, 이때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요. The qualifier would be the women's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성 농구 경기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남성 농구 경기라고 생각할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예시에서 qualifier 수식어 woman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번도 붙는다 라고 하는 에디드가 들어가는 거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을 때, 즉 blank일 때 preconceived, 미리 형성된 관념이라고 하는 default assumption,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였죠. 기본 가정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서 그 정보의 blank,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채운다. 이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고 했지. 그치? 뭔가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이 뭔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2번입니다. 수능 문제죠. 2023학년도 42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re is an evidence,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Even very simple algorithm can outperform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도 있대요. 누구보다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판단보다 아,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On simple prediction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가정하는 문제에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준대.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Algorithm, 이러한 알고리즘은요, have proved some accurate than hum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전문가의 판단보다

outperform, 더 나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즉, 더 정확한 정보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A번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In predicting whether a prisoner released on parole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조금 멀리서 볼까? at or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in predicting whether 이라고 하는 두 가지 똑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어느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 prisoner,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둬져 있는 사람들이죠. prisoner, 수용되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런 범죄자들이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다른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혹은 in predicting, 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A potential candidate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에 그 잠재적인 후보자가 정말 그 미래의 과업을 잘 수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그랬을 때 In over 100 studies across many different dom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많은 영역에서 100개가 남는 연구에서요. Half of all cases, 모든 경우에 반절 정도. 지금 여기서 100개 연구라고 했으니까 한 50개 정도겠죠. 그 50개 정도의 연구에는 뭐를 보여주었냐면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simple formulas 뭘까? 단순한 공식이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단순한 알고리즘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공식은요, make better, 훨씬 더 나은 수행을 했다.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 단순한 알고리즘, 단순한 공식이라고 하는 게더 나은 수행을 했대요. Significant predictions than human expe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 전문가보다 예측을 하는 거, 중요한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and the remainder,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들은 100개의 연구에서 지금 반절 정도만 살펴봤는데 남아있는 반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except a very small hand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었다? show a tie 라고 하면 얘들아, 무승부입니다. 즉, 알고리즘과 그 인간 전문가가 무승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둘 사이가 이제 무승부로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어떤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보다 낫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Whe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actors involved. 자, 언제?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 즉 사건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and the situation is very uncertain. 그 상황이 뭔가 불확실할 때,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단순한 공식, 즉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에만 이 알고리즘은 딱 포커스를 잡는 거야. 그러고 and being consistent 그리고 어떻게 한대? 일관성 있게 그거를 이끌어 간대. 그런데 얘들아, while 사람은요, human judgment is too easily influen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거지. 뭐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Particularly salient and perhaps irrelevant consid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두드러진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irrelevant consideration, 무관한 고려 사항에도 막 집중을 하게 되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은 중요한 내용에만 딱 집중을 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데 인간 전문가들은 너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즉 심지어는 irrelevant, 관련성이 없는, 즉 중요하지 아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imilar

idea is supported. 자, 이런 비슷한 생각이 어떤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By further evidence. 더 나아간 그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냐면 that checklists can improve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s in a large in a range of dom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터디 플래너 쓰시면 그것도 다 하나의 체크리스트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를 했고 이거는 못했고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증진시켜 줄 수 있대요. 무엇을 증진시켜 줄 수 있냐면 인간 전문가의 그 결정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면 by ensuring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는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면 important steps or consideration aren't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중요한 단계나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놓쳐지지 않는 걸 보장해 주는 거지. 왜? 내가 다 써놨으니까. 자, 그랬는데 어느 상황에서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주냐면요. When people are feeling relax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준대.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너무 편안한 상황이야. 모든 게 다 평화로워. 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려요? 아니죠.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일이 많고 할 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까먹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relax라고 하는 표현이 와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과업들이 마구마구 쌓여져 있을 때 중요한 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체크리스트다 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니까 overloaded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져 있을 때 사람들이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체크리스트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B, 4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treating patients, 어떤 환자를 다루는 겁니다. Intensive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다루는 것은요 can require hundreds of small actions per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그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그 환자의 경우에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and one small error could cost a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실수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즉, 굉장히 과업이 많은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뭐 해라? 체크리스트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using checklist,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래요. No crucial steps are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단계가 없어지는 것, 즉 중요한 단계가 놓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has proved to be remarkably eff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증명해 왔대요.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왔대. 그치 얘들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적이었겠죠.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in a range of medical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의학적인 맥락에서 또한 굉장히 effective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E도 맞습니다. 자, 뭐로부터? From preventing live infe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면한 infection이라고 하면 감염이잖아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로부터 폐렴을 줄이는 것까지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즉, 우리 인간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알고리즘보다는 덜 정확하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판단을 방해하는 무관한 요소를 배제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은 더 인간보다 정확한 예측을 내놓게 되는데 전문가가 업무에서 과도화, 즉 과부하가 되었을 때 effective checklist,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그래서 앞부분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인간의 업무가 너무나도 많을 때 인간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뒷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방에 정리사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3번 문제. 20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Musical performers and their label union did not perceive early recordings as a threat to their livelihoo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연주자 그리고 그 음악 연주자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인지하지 않았대. 무엇을? Early recording, 초기의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musical performers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녹음본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그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라이브 생활, 즉, 여기서 말하는 livelihood는 생계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왜 인식하지 않았어? Because the recordings were mostly of poor 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 녹음본은요 굉장히 질이 안 좋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아유 녹음본은 절대 내 생계를 위협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it was not long befo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음악가들은 began to wonder,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whether recordings of popular artists or songs would undermine the demand for live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곡의 녹음본이, 이때 녹음본은 절대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그 곡의 녹음본이 would undermine, 저해할까? 우리들의 Live music, 우리가 하는 그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저해하게 될지가 궁금해지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ndermine, 저해하다라고 나왔는데, 위에서는 사실 전혀 저해할 수 없었는데,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음악가들은 이 사실이 궁금해지게 됐다고 하니까, 오케이, undermine. 저해할지 말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다. 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for a time 당분간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recorded music 이렇게 녹음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was too scratchy to pose a serious thr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녹음본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긁는 소리가 많이 났대요. 뭐가 되기에는요, to pose a serious thr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위협이 되기에는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난 거죠. 그럼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라이브 음악을 듣겠지. 그쵸? 자,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it played in commercial places,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적인 장소에서 연주되어지기는 했지만, and offer a few performance 그리고 몇몇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공해 줬대요.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줬냐면 to supplement their inc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할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하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지. 그래서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음악은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additionally 이에 더해서 during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radio station 그 라디오 방송국은 preferred 무엇을 선호했대요? Using live musicians on their progra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라디오 방송국들은 오히려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쓰는 것을 선호했대. 왜 그랬을까, 얘들아? 지금 녹음본을 쓰니까 너무 긁는 소리 나고 지지직거리는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를 선호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까지도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und from live performances. 자,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요. was better quality. 훨씬 더 품질이 좋았대.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3번 또한 역시 괜찮다라고 더블 체크. 다시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을 하는 거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품질이 좋았고, and stations at this time rarely use record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방송국들은요, 거의 뭐를 쓰지 않았다? recordings. 그 녹음된 본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왜? 라이브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소리 품질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썼겠지. 그랬을 때 방송국들은요, rejected, 거절했다고 합니다. Union demands for employment and decent w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송국들은 거절했대. 얘들아, 뭐를 거절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Union, 이때 등장하는 노동조합 있잖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이때 나오는 노동조합은 누구의 노동조합이야? 앞에 나오는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For employment. 우리 좀 써주세요. 고용. 그리고 and decent wages 이라고 하면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수요를 거절할까, 얘들아?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국에 와가지고 공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고용해주세요. 우리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demand,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 했을 거야? 존중해 줬겠죠. 그러면 이때 rejected가 아니라 respecte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가끔 이제 듣는 질문이 있는데, 쌤, 그러면 무조건 respected이라고 하는 표현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일맥상통하게 내용이 잘 흘러갈 수 있으면 다른 단어로 바꿔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볼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은 스스로 한번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방송국들은 그 노동조합의 요구를 존중해 주었다. 근데 얘들아, 받아들였다도 되잖아. accepted를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다양한 단어가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 단어들을 넣어보는 그런 시도를 하셔야지 여러분 영어 실력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쌤이 지금 제공해주는 거는 respected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자,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요. The alternative use of recording 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라이브 음악을 안 쓰면 그 대안으로는 뭘 써야 돼? Recording. 그 녹음본을 써야 되는데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요. was even less attractive. 심지어는 너무 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라이브 퍼포먼스, 그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받아들여졌겠지. 존중되어졌겠지. 오케이. 그래서 4번. 이 틀린 표현 되겠고요. They made it forced to employ orchestras. 그 방송국들은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orchestra, band, 그리고 vocalist. 그 가수들을 초청하는 거. 고용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To perform on radio program.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there are relative bal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냐면요. 자, 라이브 음악과 그리고 technology in the early innovation st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혁신 단계에서는 이런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대. 완전 초기 단계에서는 라이브 음악만 했는데, 자,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서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요. With increase impr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높아진 발전. 자, 뭐에 있어서 점점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electrical record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전기 recording. 여기서 말하는 녹음본이죠. 이렇게 전기 녹음본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자, 그럼 얘들아, 녹음본이 발전했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balance,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이브 음악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었겠지. 왜? 지금 품질이 향상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사이에 balance는요, however, This balance soon chang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앞서서 이루고 있던 라이브 음악과 그 녹음본

사이의 균형은 곧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은 음질이 너무 낮았어. 지지직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undermine, 약화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가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방송국은요, 녹음 대신에 라이브 연주자를 더 preferred, 선호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노조의 요구를 respected, 존중해 줄수 있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노조가 누구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녹음본의 음질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기술과 실현 사이의 균형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2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거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Just as there is a tendency to glorify technological pro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st as 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뭐? 인 것처럼 이라고 쓰여져 있거든. 여러분, 이 표현 몰랐다면 같이 한번 형광펜 치고 뭐뭐 인 것처럼 이라고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뭐인 것처럼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자, 기술이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것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there is a counter tendenc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인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반대인 경향인 거냐면 to expect the worst of every new tool or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의 가장 최악인 점을 예측하는 그러한 counter tendency, 반대인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찬양하고 미화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그거의 최악인 점들만 예측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플라톤의 이러한 책에서는요, 소크라테스는요, bemoan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탄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한탄했대요? The development of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쓰기의 발달에 대해서 한탄했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발달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어? 어떤 발전의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progress라고 하는 키워드도 쓰여졌고요.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 즉 발전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도 글쓰기의 발전에 대해서 한탄했다라고 나오는 내용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혹시 한번더 나오면 크로스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he feared that, 그 소크라테스는 뭐가 두려웠냐면요. As people came to rely on the written word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게 되었냐면요.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에 의존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의존하게 되었대?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they used to carry inside their 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그 정보의 대체물로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대. 즉,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다는 말은 글쓰기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1번은 확실히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정보를 너무 글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they would, 그 사람들은 아마도 cease to exercise their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두려워했대. 아, 너무 모든 걸다 적어 놓으니까 그들 스스로 기억력을 exercise 하면 발휘하다라고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exercise 운동하다라고만 해석한다면 이 뜻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다 적어 놓으니까 그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까 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became forgetful.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을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이번에 substitute, 대체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는 다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을 이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야? 기록해 놓는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substitute, 대체하는 걸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because they would be able to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without proper instru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많은 양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없이, 적절한 교육 없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갖게 되면서, they would be thought very knowledge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매우 유식하다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얘들아, 무언가를 항상 기록하게 되면서 기록이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하고 그 전달된 걸 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뭐 없어, 교육 없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게 생각이 되어진대. 자, when they are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는 quite ignored, 무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다고 인지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유식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하는 표현은 맞는 거겠죠. 많은 양의 정보를 받는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어떤 점을 지금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는데 교육 없이 받게 되니까 그냥 겉모습만, 겉보기에만 유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요. 그랬을 때 they would be filled with conceit of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 어떤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신에? 진짜 지혜 대신에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글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요, wasn't right. 올바르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은 그럼 틀렸다는 말이네.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내용이 나와야 돼. 맞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소크라테스는 올바르지 않았다. 즉, 틀렸다. 라고 하는 건데요. The new technology did often have the effect he fea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했대요. 그가 두려워했던. 즉,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지혜에 자만심만 가득 차 있어. 라고 하는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두려워하는 영향이 있다며. 그럼 그가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지. 그러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right이 나와야 될 게 아니라 wrong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 두려워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거는 아니지만 but he was short-s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었던 거죠. 즉 너무 앞부분만 본 거야. 그는요, he couldn't foresee,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 근시안적이니까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5번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어서 뭐 할 수 없었다? 예견할 수 없었대요. The many ways that writing and reading would serve to spread information, spark fresh ideas, and expand human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앞만, 근시안적인 시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예견할 수는 없었대요? 많은 방식은 방식인데 글쓰기와 그 글 쓴 것을 읽는 것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글쓰기와 읽기라고 하는 것이 serve to spread information,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spark fresh ideas. 어떤 거를 역할을 했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세 번째, expand human knowledge if not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혜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많은 방식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쓰기 기술이 기억의 substitute, 대체물이 되어서 인간이 외면적인 지식에만 치중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문자의 발전을 어떻게 말했어? 부정적이게 말했지. 여기서는 bemoaned라고 하는 한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쓰기 기술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말을 했지만 독서와 쓰기가 지식을 확장하고 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spark 촉진해 내는 순기능을 foresee 예견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n what a plant knows. 얘들아, 지금 이탈릭체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책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what a plant knows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the biologi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학자인 이 사람은요, describes 무엇을 묘사했냐면, sophisticated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라고 하는 것을 묘사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sophisticated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세부적인 면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라고 하면 정보 처리 능력이죠. 굉장히 세심한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묘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plants use to control their movements이라고 나오고 있어. 식물이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걸 묘사했대. 자, 뭐에 대응해서? In response to stimulation, 어떤 자극에 대응해서 그 식물들이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거?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서술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조금 이제 의문스럽죠? 우리는 식물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쌤은 맨 처음에 식물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식물이 본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자면, plant,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식물은요, 뭐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follow the sun by bending their st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줄기를 구부림으로써 해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분, 해바라기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그 줄기를 구부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식물들은요, 뭐를 구부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줄기를 뭐 하기 위해서? 해를 따라가기 위해서 구부릴 뿐만 아니라 they align their leaves in such a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이파리를 배열한다, 정렬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그러면 얘들아, in such a way는 뭘까?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서 나오고 있는 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잎사귀를 정렬시켜 놓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해가 여기에서 뜨면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를 어디에다가 놓는다는 거야? 배열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파리들을 배열한다는 거죠. 자, 어떤 as to maximize exposure to ligh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얘들아,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는 거 맞아? 맞지. 그래서 이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이파리들을 그 햇빛 쪽으로 지금 정렬해 놓는다고 하는 거니까 maximize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노출을 높이기 위한 거, 최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and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promote growth.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함이야? 성장하기 위함이죠. 더잘 자라나기 위해서 해 쪽으로 뭔가 줄기를 꺾기도 하고 이파리를 이쪽으로 배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저자는 움직임, 식물의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some plants, 몇몇 식물들은요, actually anticipate sunrise from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식물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해가 뜨는 것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아, 한 6시쯤 되면 이제 해가 뜨겠지?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한대요. 뭐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And

when deprive of solar sig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태양계의 신호가 결핍되어져 있을 때도 즉 뭔가 실험자가 어떤 암실에 가둬놨어 식물을. 그러면 이때 해가 뜨지 않을 거잖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retain this information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 6시쯤 되니까 해가 뜰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은. 그러니까 얘들은 기억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In Brilliant Green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책에서는요. 이 저자, 그리고 이 저자는요.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얘들아, 모든 거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와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Plan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식물들은 possess, 가지고 있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이제 구문 표현 보이시죠? 뭐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요. The sense of sight, touch, smell, and hear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이는 거,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냄새를 맡는 거, 그리고 귀로 듣는 거와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but also more than a dozen 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열몇 개 정도 되는 더 많은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즉, 인간이 없는 다른 감각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얘들아, 앞에서 나오는 게다 뭐야? Sight, touch, smell, hearing이라고 하는 게다 감각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감각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The roots of plants, 그 식물의 뿌리 부분은요, sense,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B번에 등장하고 있는 sensory capacity가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감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대.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미네랄과 물의 함량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그리고 그 물의 함량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And alter, 바꿀 수 있대. Their direction of growth accordingly. 이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아, 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쪽 땅에 더 물과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뿌리를 이쪽으로 더 많이 뻗어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some are reluctant to, 몇몇 사람들은 reluctant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뭐 하기를 꺼려 하냐면, label plant movement as behavio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물의 움직임을요, 행동으로 명명하는 것을 꺼려 한대. 자, 왜 행동으로 명명하는 걸 꺼려 하냐면, since they lack nerves and muscles. 그 식물들은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행동이다라고 명명하는 것을 꺼려 한대. 그치? 얘들아, 여기서 nerves,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꺼려 한다라고 하는 지금 문맥이 너무 잘 매끄럽게 나가고 있죠. 하지만, Just as they able to breathe without lu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물들이 폐라고 하는 거 없이 숨을 쉬기도 하고 그리고 digest nutrients without a stomach 배 없이도 영양분을 소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lants have the ability to move 그 식물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꾸준히 똑같은 말을 이어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we should not dismiss. 우리는요,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좀 설명해주고 있어. 무엇을 묵살해서는 안 되냐면, the absence of behavior capacity in an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absence 하면 부재거든요? 얘들아, 방금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어? 식물들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다음 문장에선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식물의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야지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absence가 아니라 무슨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presence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유기체는

0: 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야지 맞겠죠. 자, simply because it lacks the physiological mechanism. 그것이 단순히 생리학적인 기제,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해서 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적인 능력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로 바꾸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Plants clearly sense the environment, learn, store information, and use that information to guide movements. They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요, 명백하게 그 환경을 sense, 감지하고 있고요, 배우고요,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us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uide their mov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behave, 진짜 행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one might say that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There is a certain intelligence to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대. 뭐에 있어서? 그 식물의 행동에 있어서 지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쪽에 더 물이 많다. 이쪽에 더 미네랄이 많다 하면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행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능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This is true. 자, 지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모인 한,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지는 한, 어떤 측면에서 정의되어지냐면요.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rough behavior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측면에서 지능을 바라본다면, 정의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ather than with respect to ment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지능을 뭐라고 본다면 그 환경과의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식물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이 상호작용 맞니? 맞지. 왜냐하면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햇빛이 부족하니까 햇빛을 더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고 그쪽으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쪽으로 줄기를 꺾기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니까 2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식물은 비록 신경이나 근육과 같은 physiological mechanism, 생리적인 메커니즘, 기제 같은 것은 없지만, 환경을 인지하고, 그리고 정보를 저장해서 빛 노출을 극대화하는 등 환경과의 뭐를 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있다? 이 저자는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행동, act라고 하는 것, behave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기출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언어, 문학, 예술 1번과 3번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한 지문들은 특히나 본 강의에서 여러분 한 번씩 보고 오겠지만 너무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녀석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꼽은 유형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파운스 누르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지문이 나올지 우리 학교 진로 관련한 거 엑서사이즈 1번 문제 한번 잠깐 파운스 누르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같이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육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다? 질서와 통제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무질서가 질서로 대체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 쪽만 이제 무질서가 질서로 대체돼야 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학생도 다 같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대체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내면의 질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외부의 질서가 부과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수업 종 울리면 자리에 앉는다든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질서가 부과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지만 학생들의 내면의 질서가 발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조건을 위한 의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적으로 일단 학습 조건을 위한 의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 시간에 정숙을 하고 예의 바르게 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또 체계적인 근면함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근면함이란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좋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외적 및 내적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에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양관식 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teaching은 reflects, 반영합니다. 나타냅니다. What society itself demands. 사회 그 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교육이 나타냅니다. 반영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걸 교육이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isn't teaching이겠죠? 교육은 불가피하게 합니다. 필수적이게 한다라는 거죠. That, 근데 뭐를? disorder. 일단 dash dash 묶어놓고 그 반대, 바깥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교육이 yield to its opposite.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이 뭐 하는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It's opposite. 이 yield to라는 건 누구 쪽으로 내어주다 하니까 대체되도록 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It's opposite. 그의 opposite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it's opposite를 하는 바는 order가 되겠죠. 왜냐면 disorder의 반대가 될 테니까 it's opposite이라는 건 뭐다? order를 뜻한다. 즉, 무질서가 질서로 대체되게끔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무질서냐면 of students and teachers alike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A and B alike 이렇게 나오면 A와 B 둘 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 둘 다의 무질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무질서냐면 of mind 뭐 정신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behavior 행동이나 아니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의 무질서가 뭐로 오더로 대체되게끔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effective teaching 그러면 효과적인 가르치기, 교육이라는 것은 requires that 뭐뭐를 요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구하는데 여러분 요구한다라는 표현 나온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게 되면은 대절 뒤에 주어 동사를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일단 컴마 묶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quire, 요구한다 나온 다음에 대절이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바가 뭐냐? students experience. 여기에 여러분 반드시 should가 들어갔으면은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experience라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 experience 문법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제가 뒤에서 이따 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효과적인 교육은 뭐를 요구하냐면요. that 여기는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였는데 failing 실패한다면 their own self-imposed order. 그러면은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된 거잖아. 학생들이 만약에 failing, 실패를 하는 거예요. Their own, 그들 자신의 스스로 부과한 질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이런 질서를 부과해야지, 나 이런 질서를 지켜야지, 이게 만약에 스스로 지켜지면 괜찮은데,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as 같은 것들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학생들은 should experience,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부과한 질서가 지켜지지 못했으면, 너인 포지션, 부과를 경험해야 된대. Of some outer order, 외부 질서의 부과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는 외부 질서가 부과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So that, 뭐 하도록? Inner order may develop. 내면의 질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this means in practice. 이것은 실제적으로,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를 이제 의미하게 되냐면요. In practice, 괄호로 묶어주시고, means의 목적어로 대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at the goals of classes and course be clearly set.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게 지금 this라는 거 자체가 앞에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앞에 문장에도 require가 나왔었었죠. require가 나오면 대절 뒤에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은 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무슨 형태가 온다? 원형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his의 문장 위치도 잘 봐두시고요. 앞 문장의 require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hould be clearly set.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the goals of classes and courses. 수업과 과정의 목표가 should be clearly set. 명확하게 딱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대시 나오네요. They, 그 they라는 건 누구겠어요? classes and courses의 목표가 되겠죠. 수업과 그다음에 그 강좌, 강의의 목표가 should가 생략된 거겠죠? should be explained and justified. 설명도 되어야 되고 정당화도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수업을 왜 하는지 그 목표가 설명도 되어야 되고 정당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닫고 다시 that 열립니다. that the manner of achieving them 방식이에요. manner 하면은 방식인데 그것들은 앞에서 나왔었던 이 목표를 뜻하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should be clear, should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확해야 하고요. 또 뭐를 의미하냐면 that the presentation of materials 자료의 제시가 되겠죠. 근데 어떤 자료냐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conducive 하면은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to reaching them, them은 골이 되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제시가 자, 그러면 여기 닫고요. should가 여기에 생략됐네요. should be appropriate. 자료의 제시가 적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마지막 and that 절 나오고 있습니다. that all activities, 모든 활동들은요, should be directed.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냐면요, 어떻게든 to somehow to their attainment, directed to라고 보시면 되고, somehow 가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향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그 목표에 대한 달성 쪽으로 향해야 된다. 모든 활동은 다그 목적 쪽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지문에서부터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자, require과 같은 동사, 제안, 주장, 명령, 요구와 같은 그런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주어 동사 사이에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해서 여기 전부 다 여러분, 다 여기가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잘 봐두세요. be. 그 다음에 다 be. 다 be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오고 있다라는 거. 다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되고, 설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가는 방식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제시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들도 다 그쪽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it means true 또 뭐도 의미하냐면 that students, 학생들은 take up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this라고 받아준 다음에 또 it이라고 받아줬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역시나 동사 원형,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student should take up. 아,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Their own obligation. Obligation 하면은 의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할 그들의 의무냐면요. To maintain the condition.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조건을 유지하는 그들의 의무. 상황이라고 해볼까요? 상황을 유지하는 그들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under which learning occurs. 여기서 닫아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해석하지 않는 거니까.

learning이 발생하는 occurred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 의무를, 자기 자신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무엇인지가 이제 땡땡 하면서 콜론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Quiet,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In their classroom, 정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실에서의 정숙. 그 다음에 respect for and a courtesy toward others. 뒤에 others가 생략된 거죠. 지금 겹치기 때문에 others를 한 번만 쓴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향한 예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Civility 하면 정중함이에요. 정중함인데 뭐에 대한 정중함? Of language and behavior. 막 속어, 비속어 쓰지 않고 이런 이제 언어나 아니면은 행동에 대한 정중함을 얘기하고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above all, 그 무엇보다도 it implies, 그것은 뭐를 이제 의미를 하냐면요. Structured industry.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체계화된, 체계적인 근면함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면성실해야 된다라는 거구나. 여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Structured industry. 그러면서 study and activity. 공부와 활동이라는 건데 that are oriented.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이 설정된 거냐면 toward the goal. 목표 쪽으로. 그리고 and pursued. 그러면 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Perseverance 밑에 나와 있죠. 인내와 그다음에 체계와 함께 인내와 체계와 함께 추구가 되어지는 그런 학습과 공부, 그 학습과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Structured industry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근면화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해서 that is. That is는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의 표현이죠. 같은 표현은 in other words랑 똑같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in other words, good teaching, 좋은 이제 교육은요. requires 요구합니다. That teachers and students 여러분 또 require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대절 안에 그 뒤에 주어 동사 부분에 아 should가 생략됐다. 여기에 should가 생략돼서 subject 원형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를 요구하냐면 teachers and students 학생과 이제 선생님 둘 다가 subject themselves to 어디 하에 자기 자신을 이 뒤에 거에 영향 하에 두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에 영향 하에 두냐면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 그러니까 내면의 통제, 외부의 통제 둘 다에 영향 하에 있도록 두는 겁니다. So that 뭐 하도록요? Learning can take place. 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위의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부분이 워낙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부분,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ffective teaching은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냐면 아, 학생들이 experience, should가 어디에 생략됐다? 여기에 생략됐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봐두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짚어드렸으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require와 같은 제안, 요구, 명령, 주장, 동사가 올때 대절에 당위, 뭐뭐 해야 한다의 should의 의미가 있으면 요게 should가 생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안에 학생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아, 여기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원형 써야 돼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목적의 부사절 so that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에 나왔었던 so that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외부적 질서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inner order, 그러면은 내면의 질서가 발전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disorder를 이제 order로 대체하다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죠. 맨첫 번째 문장이 있었습니다. disorder 하면은 chaos, confusion, mess 등의 단어가 유의어가 되겠고요. 반의어를 보면은 반대말이죠. order 아니면은 조화를 뜻하는 harmony 등의 단어로 바꿔서 나오면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conducive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helpful 여러분 익숙한 단어겠지만 잘 봐두시고 advantageous 아니면 useful 도움이 되는 의 단어로 바뀌어서 표현될 수 있다. 그다음에 civility 하면은 정중함, 예의, 학생들이 이제 갖춰야 하는 항목들 중에 하나로 나왔었죠. 정중함, courtesy 요것도 지문에 나왔었던 단어고요. 아니면 더 쉬운 단어 politeness의 단어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반의어로 나오면 이제 무례한 거, rudeness 아니면 정중하지 않은 거니까 반의어겠죠? impoliteness 요런 단어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structured industry 뭐 이러면서 나왔었는데요. 체계적인 근면함, 여기서 여러분 industry는 산업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의어 문제 우리 학교가 좀 많이 냅니다. 아니면 영영사전 문제로 문제 좀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토끼기들은 특히나 이 단어가 다의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dustry, 근면성이라는 뜻으로 근면, 근면함, 근면성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diligence, hard work 등의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고요. 반의어는 laziness, 이제 게으름이 되겠죠. 태만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요약문 완성 문제 제가 항상 가져오죠. 제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A와 B에 들어갈 첫 번째 단어까지 집어넣어드렸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기 쉬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보기에 정답이 있을 때 아, 이것도 되지 않나 이것도 되지 않나 할 때 여러분이 고르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바로 제 정답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는 걸 해보세요. 자, 그럼 가볼게요. Effective teaching은 involves, 포함합니다. Establishing, 이거를 이제 설립을 하는 거예요. Over disorder. Disorder, 무질서 위에 뭐를 성립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order를 설립을 해야 되겠죠. 설립한다라는 건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Which eventually, 결국에는 help student, 학생들을 돕는 건데 함양하는 걸 돕는 거예요. 기르고 육성하고 함양하는 건데 그들 자신의 이것을 그리고 an industry를 for learning, 학습에 대한 그들 자신의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아까 별표 단어로 나왔었던 단어죠? perseverance 하면은 아 인내의 뜻이다. 인내와 근면을 이제 자기 자신의 인내와 근면을 cultivate 하는 걸 도와주게 한다. 뭐가요? 오더가. 요거 침은 요 요약문 좋으니까 여러분 잘 챙겨두시고요. 포스트잇에 따로 써두시는 걸 항상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이어로 나오기 딱 좋다라고 했죠. 제가 일부러 너무 어렵지 않게 영영사전 아니고 그냥 한국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인더스트리의 문맥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더스트리 여기서 무슨 뜻이다? 그쵸, 2번 근면의 뜻이다. 근면, 근면성 요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어순배열하기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어순배열하기, 이거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한데 이 보기의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열하시면 됩니다. 좋은 가르침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이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통제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require 나왔으니까 여러분 원형 써주시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요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정답 보여드릴 테니까 이 문장 나온 부분은 여러분 꼭 암기 그리고 또 훈련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good teaching은 요구합니다. that require 나온 다음에 that 나오면 뒤에 원형이 나와야 된다. Teachers and students subject themselves to 어디에 처하게 하냐면요.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에 처하게 합니다. 뭐 하도록요? Learning can take place.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take place가 쓰였으니까 take place를 쓰면 되겠죠. 요거 occur로 쓰지 않도록 여기 나온 대로 쓸 수 있도록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동사가 나오면 대절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형태로, 동사를 무슨 형태로 써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 적어주시고 본문에서는 어떠한 동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나와야 하는지 제가 말했네요. 그거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마시멜로우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자, 먼저 엑셀사이즈 1번 언어, 문학, 예술 관련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의 맥락. 아, 맥락 속에서 예술 작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실과 집을 한쪽으로 보고 versus 전시회 쪽을 다른 한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작업실 집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올 거예요. 가볼게요. 화실의 환경은, 즉 작업실이죠. 화실이라는 건 관람자가 예술 작품에 다가가는 발판이 된다.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집, 수집가의 집.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실, 이쪽은 집이 되겠죠? 수집가의 집에서 예술 작품을 체험하는 경우에도 개인 소지품들을 함께 보게 된다. 뭐 가족 사진 같은 것도 함께 보게 되고 막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런 이런 주변 요소들이 감상에 영향을 주고 예술 작품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 얘기 이제 나오겠죠? 전시장에서는 이러한 맥락

제거돼 있어요. 그냥 흰 바탕에 딱 물품, 작품이 올려져 있는 거죠. 작품이 고립된 상태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맥락이 있고 없고, 작업실 집, 그다음에 전시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보도록 할게요. In the context,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맥락이냐면, of a studio visit, 화실 방문의 맥락에서 보면, the viewer, 관람객은 might notice, 알아차릴 수 있대요. Several clipped newspaper articles. clip 하면은 이제 오려 붙인 거를 뜻합니다. 여러 가지, 몇몇이, 오려 붙인 newspaper article, 신문 기사를 눈치챌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된 신문 기사냐면, pinned to the wall. 그럼 벽에 이제 핀을 박아서 고정을 해 놓은 걸 뜻합니다. 벽에 고정된 몇 개의 잘라붙인 그런 newspaper articles들을 보게 되고요. 또 뭐도 보게 되냐면 a wax coated hot plate 가열판인데 왁스로 코팅이 된 가열판입니다. 그다음에 walls 벽은 벽인데 with paint mark 페인트 자국이 있는 벽도 보게 되고요. 또 레진이 이제 수지라는 뜻인데 수지가 흘러내린 바다도 보게 되고 and 그리고 several sculptures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몇 개의 조각상이 됩니다. 근데 간신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Through their plastic wrap 그들의 이제 플라스틱으로 막 이제 비닐로 이제 감아둔 플라스틱 비닐로 감아둔 어떤 것을 통해서 간신히 보이는 그러한 몇몇 개의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다 모한다? The viewer는 might notice.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앞에 언급했던 게 전부 다 search 명사로 나오고 있죠? search 명사. search real world clues. 이제 현실 세계의 단서들이 되겠죠? 이거는 offer the visitor. 방문객. 우리 아까 viewer를 방문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방문객으로 하여금 발판을 제공합니다. 어디로의 발판이냐면 onto the artist 요 밑에 나와 있는 단어 예술 작품 그 이제 작가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색으로 친 부분은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The studio visitor 화실 방문객은 상상을 합니다. 뭐라고 상상하냐면요. That the artist is currently a painter. 왜냐면 아까 페인트 자국이 있었으니까, 아, 지금 저 아티스트는, 저 예술가는 아마도 페인터일 거야, 화가일 거야 생각을 하고요. 어떤 화가냐면, who applies 바르다의 뜻이 있습니다. apply 여기서 다이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신청하다 뭐 이런 뜻 아니고, 바르다의 뜻입니다. 바릅니다. 왁스와 그다음에 수지를 바릅니다. And 그리고 finds inspiration in particular articles. 왜냐면 아까 newspaper 아티클이 있었으니까 특정한 기사에서 영감을 얻는 그러한 페인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Similarly,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앞에서는 화실 얘기가 나왔으면 이와 비슷하게 이제 또 화실과 유사한 환경,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제 집입니다. guests, 방문객들인데, experiencing artworks. 그러면 예술품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게스트들이에요. 어디에서? In some homes. 집에서요. 방금 전에는 화실이 나왔고, 이젠 집이 나오는 거예요. Notice. 발견합니다. guest가 주어고요. art. 어떤 예술품을 이제 발견을 하는데, 어디에 위치된 예술품이냐면, positioned. 위치한 거예요. next to furnishing. 가구 옆에 위치한 art. 예술품을 발견하고요. 또, family photographs. 사진, 가족 사진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Displayed on the piano. 피아노에다가, 피아노 위에다가 이제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들 올려놓은 걸본 거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coffee table books. 이게 하나의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coffee table 위에 흔히 올려놓는 책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책이 쌓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To, 뭐 하기 위해서? Demonstrate preferences. 아, 이런 것들이 다 쌓여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to,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Demonstrate,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작가의 선호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아, 가족 사진 이런 거, 이런 가족들이랑 친분이 좋구나. 아니면 가족들 이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구나. 아니면 예를 들면 커피 테이블 책, 이런 책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작가의 선호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these components, 앞에 나온 이런 요소들이겠죠? 이러한 요소들은 affect, 영향을 줍니다. 어떠한 특정한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라는 거. 예술 작품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 Within the artist studio or collector's home.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술가의 스튜디오, 화실이나 아니면은 수집가의 집 안에서 residue 하면 잔여물, 나머지가 되겠죠? From studio activities. 그러면 화실 활동의 잔여물. 뭐 예를 들면 아까 페인트 마크 찍혀 있고

그런 것들 아니면 the collector's personal belongings 그러면은 이제 수집가의 개인적인 물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help to connect 연결하는 걸 도와줍니다. artwork 그 예술품을 세상과 연결하는 걸 도와줍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예술품을 세상과 연결하는 걸 도와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화실의 경우에는 화실 활동의 잔여물이 되는 거고 아니면 소장품 그 우리 수집가 집의 경우에는 수집가의 개인 이제 belongings, 개인 물품, 소지품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술품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 여기 부분 여러분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오기도 좋으니까 잘 봐두세요. 갑자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artworks 예술품인데 displayed in exhibitions 전시회에 전시가 된 artwork는요 그냥 띡 거기에 뭐 개인 소장품 옆에 있지 않잖아. 그런 예술 소장품들은 feel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고립된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Practically 실용적으로 clipped from the world 사실상 잘려나간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The world 세계로부터 잘려 세계로부터 잘려나온 느낌을 줍니다. 어떤 세계냐면요, where they originated 그들이 탄생한 그 작품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탄생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단절된 채로 사실상 그냥 딱 오려붙인 잘라붙인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This could explain 이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Why 미학자들이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reat artwork 이러한 예술품을 as singleton 단일 개체로 이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as members of some set 어떤 집합의 멤버로서가 아니라 집합의 어떤 이제 그룹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단일 개체로 보는 왜냐면 잘려 나갔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줬습니다. 그래서 놀이 several clipped newspaper articles. newspaper article을 clipped가 수식을 해 주고 있었죠. 요렇게. 그다음에 pinned to the wall. 이 pinned 요렇게 지금 앞 뒤에서 수식을 다 받고 있네요. 요거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왁스가 코팅이 된 그런 hot plate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진이 흘러내려진 그러한 바닥이 되겠습니다. 과거분사의 명사 수식되는 부분들 여러분 잘 한번 PP 형태 체크 잘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this could explain 마지막 부분이죠. explain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의문사 절이 나왔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의문사 절이 명사절에 속하죠. 명사절로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우리 여기에 나왔었던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단어들의 유의어도 보지만 반의어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idue 하면은 잔여물, 흔적이에요. 예술가의 그 화실에서의 화실 활동으로부터의 잔여물 할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remains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trace, leftovers 다 나올 가능성 있는 단어니까 유의어들 잘 받으시고 반의어는 잔여물이 아니라 완전 핵심이 되는 대상이다라는 뜻에서 core 아니면 essence 이런 단어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isolated 고립된 분리된 이런 뜻입니다. detached 됐다, separated 됐다, 아니면 alienated 됐다 그러면 다 외딴 동떨어진 고립된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고요. 반의어는 connected 연결된 거죠. integrated 다 통합되고 연결된 거 반의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Singleton은 단독 개체인데요. individual, solitary item, 뭐 이런 느낌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로 residue를 나타내는 단어 뜻도 알려주시고,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로 이거의 유의어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을 잡아라! 안 하면 서운하죠? 당근을 잡아라! 여기로 여러분 잘 적어주시면 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서술형 요약문 완성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인데요. 일단 A와 B, R과 S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Unlike artwork in studios or homes, there are linked to the world through their various 뭐가 남아 있었죠? 여러분, 그들의 다양한 잔여물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residue. residue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unlike A, B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앞에는 스튜디오와 홈이었다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exhibition이 나오겠죠. Those in exhibition are seen as 띠리리.

아, 하나의 개체로 보여진다. 단어 보였어요? 그쵸. singletons로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아까 질문했었던 건데, 수집가의 집에서 예술작품을 세상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personal belongings. 그래서 세상과 연결해 주는 걸 도와준다라는 표현에 나와 있었던 단어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뭐죠? 요거는 개인 소지품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earning from all my life experiences. 나는 내 삶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여러분, 뭐,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거를 보고 있는 토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이미 중간고사 지났어요. 중간고사 때 이거 안 들어가서 기말고사 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토끼들도 있을 건데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거로부터 여러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더 너무 기분 좋게 이 말을 듣고 있겠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까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공부했던 거는 그게 갑자기 사라져버리진 않거든요. 이번 결과에 못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번 시험에서 여러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나는 삶의 모든 여정 중에서, 여정 중에서 다 배우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셀사이즈 3번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 읽어보고 오시고 저랑 같이 로지컬 플로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거는 이야기, 아니면은 뭐 서사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라고도 이제 동의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야기와 공감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읽으면 공감을 더 잘한다. 약간 요런 내용의 질문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처리할 때 뇌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촉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야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실제 생활에서 더 공감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야기에 뭐할수록 몰입할수록 더 공감을 많이 한다. 공감 단어 머릿속에 탁 떠오르셔야 되는데, 자, 그다음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이라는 건 이야기가 되겠죠? 이걸 읽을 때 등장인물의 주관적 경험에 접근하기 위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야기를 처리한다라는 건 소설을 읽을 때 뇌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촉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심리적 과정이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소설을 읽으면 감정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협력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으니까 보다 협력을 더 잘하게 되겠죠? 이 내용까지 이어지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rough stories, 그러면 이야기들을 통해서 we can explore, 우리는 탐구할 수 있습니다. The human condition 하면 인간의 조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And see, 그리고 볼수 있습니다. How other people think. 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볼수 있다 또는 알수 있다. see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조건을 탐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This can affirm. 이거는 확인시켜 줍니다. Our own beliefs and perceptions.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다음에 perception, 인식을 affirm, 단단하게 확인시켜 주고요. But it also, 확인하다는 밑에 단어 나와 있었어요. But also. 그러면은 이것도 할수 있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이 뒷부분이 되겠죠. 내 자기 자신의 신념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지만 But it also challenges them. 그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야기를 읽으면은 내 말만 맞다. 무조건 내말 맞아.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아, 내 말이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 줄 때도 있는데, 내 말에 반박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The language, 언어에 상관없이 There is something universal.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한 보편적인 무언가냐면, what occurs in the brain. 아, 그러면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대요. 어느 시점에서? At the point when we are processing narratives.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점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것에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냐면요. 자, 먼저 what occurs in the brain에서 여러분 한번 끊어볼까요? 요 바로 꺽쇠 열었던 거 여기서 한번 닫아볼게요. 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쨌건 보편적인 무언가가
언어의 상

끝없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At the point when이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When we are processing narratives. 아, 우리가 뭐를 처리할 때요? 스토리, 이야기를 처리할 때. 앞에서는 스토리라고 얘기했고요. 뒤에서는 narrativ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어 바뀌었다라는 거잘 봐주시고요. Triggering. 콤마 찍고 ing, 뭐뭐 하면서 trigger 하면은 방아쇠를 당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cause랑 동의합니다. 뭐를 촉발하냐면 더 나은 self-awareness, 자기인식, 그리고 and empathy, 중요한 단어죠. 별표 단어긴 하지만 핵심 단어니까 단어 꼭 알아두세요. 공감입니다.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촉발한다. 그러니까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더 낮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공감도 더 낮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요, 스캔을 했대요. People, 사람들을 스캔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listening to,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To narratives,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한 거예요. In English, 그다음에 페르시아어, and 만다린. 표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한 거예요. And 그리고 found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발견을 했습니다. The same patterns of brain activation. 그럼 뇌 활성화에 똑같은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언어에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어에 상관없이 똑같은 패턴의 뇌 활성화를 발견해 냈습니다. 근데 언제요? When People found meaning in the stories. 그 의미. 근데 어디서의 의미? 이야기에서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때 뇌 활성화의 같은 패턴을 발견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 여기서 내러티브에서 스토리로 바꾸고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타내는 단어들 봐두시고요. Other studies find that. 다른 연구는요, 뭐를 발견했냐면, reading fiction. 자, 그러면 여기 대절부터 꺾어볼게요. reading fiction. 소설을 읽는 것, 즉 소설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바꿔 말하는 게 되겠죠, 이 지문에서. 소설을 읽는 것은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공감을, toward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그냥 뭐내 친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including people, 사람들을 포함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of a different race or religion, 다른 race 하면 인종이나 아니면 다른 religion,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뭐를? 공감을 증가시킵니다. 소설을 읽는 게. 소설은 뭐 대신에 나왔다? 요거 앞에 나왔었던 narrative나 story 대신에 나온 단어다라는 거 받으시고 and 그리고 the more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당연히 여러분 어순배열 문제로 아니면 어휘 문제로 나오기가 좋거든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more absorbed in a story a reader is. 그 독자가 더 많이 스토리에 absorbed 하면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the more empathically, 그러면 그들은 더 공감적이었습니다. They behave. 더 공감적으로 그들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렇게 읽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더 공감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다,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instance, 어떻게 공감적이게 활동을 했는지 이게 나오겠죠? If, 만약에 the researcher가 연구원이 accidentall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연이라는 건데 진짜 우연은 아니겠죠. 이거 연구의 일환이니까. 우연히 dropped his pens, 그의 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those participants, 어떤 이제 참여자들이냐면 who had previously reported being highly absorbed in a story. 괄호 닫을게요. 이전에 보고를 했었던 거예요. 뭐한 것으로? being highly absorbed. 이제 매우 몰입한 것으로, 이야기에 매우 몰입한 것으로 보고되어졌던 그러한, 보고했었던 그러한 참가자, 이 읽었던 사람들은요, were about twice as likely to help. 이렇게 나오네요. 도와줄 가능성이 두배 높았다라는 거예요. pick up the pens. 그 펜을 집어 올리는 거를 도와줄 가능성이 두배 높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bout twice as likely to help pick up the pens. 두배더 높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 공감을 잘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Another study concluded that 다른 이제 study 연구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요. Literary fiction. 자, 그러면 여러분, narrative도 나왔고, story도 나왔고, fiction도 나왔고, literary fiction도 나왔죠. literary fiction도 그냥 fi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학 소설은요, uniquely engages. 그러면은 고유하게 작동시킵니다. 작동하게 합니다. 뭐를요?
psychological processes. 그러면은 심리적인 어떠한 과정을 고유하게 자기 스스로만의 방식으로 고유하게 작동을 시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데요. Needed to gain access to character subjective experiences. 아,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이라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To gain access to,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등장인물의 주관적인 경험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심리적인 과정에 고유하게 작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과정을 작동을 시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that is to say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that is가 나왔었는데 that is가 that is to say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란 표현입니다. That is to say. 밑에 that is to say는 있으니까 that is 적고요. 얘랑 또 똑같은 게 뭐예요? In other words가 되겠죠. 이런 다른 단어로 연결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의 뜻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if you read novels, 너가 소설을 읽으면 여러분 이번에 또 fiction을 뭐로 바꿨어요? novels로 바꿨습니다. 총 다섯 개 나왔네요. narrative, 아니지 맨 처음부터 story, narrative, 그 다음에 fiction, literary fiction, 그 다음에 novels. 너가 소설을 읽으면 you can probably read emotions. 너는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감정을 읽는다라는 것은 vital skill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forming cooperative society. 협력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술인 그러한 감정을 읽는 걸 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 좋겠네요. 협력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요. 우리 upper point 보도록 할 건데 upper point 보기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었던 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을 잡아라가 되겠죠. 뭐냐면 즉 다시 말하면의 표현 세 가지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이거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거 오늘 나온 거부터 포함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나온 것도 있었고 하나 더 적어드렸죠? 요거 잘 정리해주시고 오늘의 두 번째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는요 방금 전에 이 지문에서 이야기를 바꿔 말한 이야기, 소설을 바꿔 말한 단어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섯 가지 뭐로 바뀌었었는지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upper point 보도록 할게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입니다. 어순비열 문제로 나오기가 좋다라고 했죠. The more, and가 앞에 있었고 이거는 주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The more absorbed in a story the reader is. 원래 여기 is 뒤에 들어가야 했었던 absorbed가 지금 더비교급 바로 뒤에 붙어있는 형태로 들어간 거죠.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다음에 they behave in real life empathetically.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empathetically가 앞으로 튀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보자면 affirm 하면은 확인하다, 긍정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확인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confirm 요거 유의어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absorbed 몰입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몰입을 했으니까 engrossed 아니면 immersed fascinated 이런 단어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반의어로는 관심이 없는 거죠. distracted 아니면 indifferent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이거 제가 발음 계속 꼬이는 empathetically 공감하여 라는 단어는 compassionately 이런 단어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워낙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ooperative한 그런 사회를 이제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죠. cooperative, collaborative, collective 단어 바꿀 수 있고요. 반의어로는 competitive 경쟁적인 반의어로 협력적인과 경쟁적인은 반의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어휘 문제 풀 때도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다보다 competitive는 cooperative랑 반의어로 많이 쓰인다 라는 거 챙겨두시고 자 요약문 완성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건데 적절한 단어 A, B를 본문에서 찾아서 P랑 E로 시작하는 거 쓰도록 할 거예요. Processing narratives activates universal P in the brain. 그러면 뇌에서 아주 보편적인 뭐를? 패턴을 활성화시킵니다. 아까 우리 same pattern 이러면서도 나왔었던 단어죠. 그 다음에 regardless of language, 언어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몰입은 in stories,
이야기에 더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는 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In increased, 뭐가 있어요? 공감으로 이어지겠죠. Empathy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실제

실제 생활에서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어순대열.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죠. 독자가 이야기에 더 많이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더 공감 어린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 문장 여러분 별표 딱 쳐두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nd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and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the more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ore absorbed in a story a reader is. 리더가 더 이야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 공감적이게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행동을 한다. 앞에는 여러분 absorbed였고요. 뒤에는 empathetically 이 단어였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답형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근거해서 소설을 읽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술, 어떤 vital skill을 길러주는지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콤마 찍고 vital skills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부분에 나왔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쓰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the ability to read emotions.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거, 아니 여기서 vital skill이라는 것은 read emotion 할수 있는 능력이다. emotion 뭐예요?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시멜로와 당근이 조금 여러 번씩 터졌는데요. 여러분, 마시멜로와 당근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토깽이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elf-imposed order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외부의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self-imposed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duty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obligation, 명사로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지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우리 몇강 남았어요? 딱세강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우리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수 있다. 스피드 복화도 열심히 하고 가세요. 안녕. 할수 있다.

0: Young money, young money, yeah, we getting rich. Get your grandma on my girl, you know what it is. Rack city chick, rack, rack city chick, rack.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수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꼈던 인구 맞습니다. 인구는요, 이좀 사소한 개념 용어의 정의들을 잘 알고 있는지도 학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서술형 문제 꼭 나오죠, 인구 파트에서. 게다가 인구 문제가요, 사실 학력평가, 모의평가에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 범위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다뤄져 있는 그래프들, 그리고 나와 있는 사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치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도 굉장히 긴장이 되실 텐데, 나올 만한 내용들

오늘 다 같이 짚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또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쪽에 아니죠? 여러분들 교재 67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세계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라고 해서 장황하게 줄곧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만 보셔도 알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굳이 제가 같이 읽거나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것들을 자료를 조금 더 심화해서 보여드리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물론 거기 텍스트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지금 같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또 시험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세계 인구 밀도를 나타낸 지도예요. 인구 밀도라고 하는 개념도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인구 밀도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구나. 단위 면적당. 가로 세로 1제곱킬로미터에 몇 명이 살고 있지? 이걸 통해서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지 혹은 분산되어 있는지 이것을 비교하게 하는 개념이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과 적게 살고 있는 곳, 확실히 색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들은 저와 같이 좀 주황색으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도 그렇고요. 중국 동부 지역도 그렇고, 여기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체로 아시아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높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식량 자원에서 또 반복돼요. 기호적으로 이곳들이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었고, 이런 곳들은 일찍이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인구가 밀집하게 된 이유를 농업 하나만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요인을 딱 하나 찾아보자면 그거예요. 벼농사는요, 일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식구가 많다는 건 나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 쌀이라고 하는 작물은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특징 찾아봤고요. 또 이번에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들, 그래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들 찾아보자면 유럽 지역, 일찍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동부 지역의 경우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반면에 자,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을 파란색 펜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 기후에서 공부했던 곳입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을까요? 맞아요. 여기는 바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막에 거주하고 싶나요? 싫죠?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빛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남반구에서도 역시 오스트레일리아, 국토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추운 지역들도 인구 밀도가 낮은데요.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 그래서 이런 위도가 높은 지역, 냉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든지, 또 산악 지역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은 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구나 하는 걸 같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에 좀 핵심이 되는 내용들 한번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의 강의의 특징은 사실 필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필기하는 걸 손으로 따라서 쓰는 시간보다 내 머리로 고민해보고 내 머리로 이해해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강의는 필기를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 꼭 여러분들 손으로 써보면서 구조화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하실 거죠? 자, 그럼 펜 드시고. 우리 이제 인구 증가 혹은 감소를 어떻게 파악할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구 증가라고 하는 건두 가지 큰 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적 증감입니다. 자연적 증가 또는 감소, 줄여서 증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사회적 증감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적 증감은 어떻게 구하나요? 너무 간단해요. 자연적 증감은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출생률은 뭔가요? 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사람의 수예요. 그러면 또 사망률은 뭔가요?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사망률은요, 인구 1000명당 일정 기간 동안에 사망한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면 자연적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 수치가 양의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사망한 사람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 그거는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사회적 증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증감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유, 입,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들에서 유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나간 사람들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양의 값을 나타낸다는 거는요, 유입된 사람이 빠져나간 사람보다 많았다는 뜻이고요. 음의 값을 나타낸다는 건 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유입된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전 세계 인구 이동에 있어서, 인구 증가에 있어서, 전 세계 인구 증가에 있어서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중에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학교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는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께서 전근을 가시거나 집이 이사를 가거나 이러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기도 합니다. 아, 이제 이해됐죠? 네. 자연적 증감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출생률, 사망률, 이것이 훨씬 더 부피가 크고, 그리고 인구 이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증감은 그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증감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회적 증감은요, 순이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순이동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유입된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빼주면, 순유입인지 순유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인구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예측한다면 예상되는 인구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인구 증가의 큰두 가지 축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 변천은요, 잘 봐요. 출생률, 사망률. 이두 가지만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럼 이건 자연적 증감이에요, 사회적 증감이에요? 그렇죠. 자연적 증감이죠. 그래서, 아, 인구 변천 모형은 인구의 자연적 증감만 고려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출생률과 사망률의 관계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혹은 정체되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단계. 출생률 높아요. 이때는 대부분 농업이나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족이 많다는 거는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반면에 이때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왜 사망률이 높냐면 지금보다 인구 부양력이 낮았을 거고요. 농업 생산력이 낮았을 거고요. 그리고 질병, 자연재해, 가뭄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는 힘이 지금보다 낮았으니까 질병이 돈다거나 가뭄이 크게 발생했다거나 또 슬픈 얘기인데 전쟁이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 인구가 또 급감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좀 낮았던 시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출생률이 높은데 왜 인구가 안 늘어나요? 사망률도 그만큼 높으니까요. 자, 그래서 1단계는 고위 정책이라고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출생률 고, 높다. 사망률 고, 높다. 하지만 인구는 정체되어 있다. 고위 정책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때는요, 질병, 자연재해, 식량 부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왜 밑줄 치겠어요? 이때 왜 사망률이 높았는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인구 증가율이 낮았던 단계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 한번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단계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 눈에 가장 크게 보이고 있나요? 출생률? 사망률? 무엇이 변하고 있나요? 사망률이 변하고 있죠. 자, 그러면 2단계에는 왜 사망률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을까요? 산업화가 추진이 되거나, 의학기술이 보급이 되거나, 그래서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데 사망률이 낮아지는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의 특징도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왜 사망률이 감소하는가? 이것도 학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계에는요,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출생률 높아요, 여전히. 그런데 사망률이 낮아져요. 이 차이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인구 살펴보면 진짜 늘어나고 있는 거 한눈에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3단계는 어떤 변화가 또 눈에 띄고 있나요? 뭐가 줄어들어요? 사망률은 이미 2단계에 낮아졌어요. 낮아진 사망률이 쭉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소폭 줄어들기는 하지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엇이 유의미하게 바뀌고 있어요? 출생률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출생률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함정으로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3단계는 인구가 감소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헷갈리죠? 출생률이 감소하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출생률만 감소한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까요? 인구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무엇이 결정해요? 출생률이 결정해요? 아니에요. 이것이 결정하죠. 출생률과 사망률을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3단계에는요, 사망률은 이미 이전 시기에 낮아진 사망률이 거의 유지되고 있고, 소폭 감소되고 있고, 출생률이 그 값, 갑자기 낮아지네요? 하지만 여전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단계예요. 진짜 그런가 보자고요. 오, 전체 인구가 진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3단계는 인구가 역시 증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2단계와 3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기 팽창기, 후기 팽창기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 2단계 또는 3단계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에서 왜 출생률이 하락하는지 그 원인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흉 출생률이 하락하게 될까? 그 원인은 여기 이미 텍스트로 나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이제 2단계부터 시작되었던 산업화가 계속 추진이 되면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성도 사회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력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있는 어른들은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적게 낳아서 풍족하게 기르고자 하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 가정의 영역, 우리 마을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양육비, 비용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요, 아무리 열심히 산업화 추진하면 뭐예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인구수가 늘어나면 여전히 가난한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이를 알맞게 낳아서 계획적으로 기릅시다라고 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사망률은 아니죠. 여기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는 단계가 바로 3단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4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단계에는요, 사망률 낮아요. 근데 출생률도 낮아요. 자, 이제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바뀌는 거죠. 저도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한 반에서 어른이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99%의 친구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이제 출산과 결혼?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죠?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4단계의 낮은 수준의 출생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낮은 출산율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인구 고령화 현상이 계속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측정하는 수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인구에서는요, 사람을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요. 유소년층은 14세까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청장년층으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저는 일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구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산활동을 하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 노년층은 대체로 은퇴 이후의 연령

연령대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하는 그 수치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인지, 그리고 고령 사회인지, 초고령 사회인지, 이러한 분류는 요즘에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는 있으나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날갯단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짚어드리자면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7%까지, 그리고 고령 사회는요, 14%까지,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4단계에 와 있습니다. 출생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지역별로 인구 변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변형될 수 있는 선지도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변형은 어떤 선지, 이러한 변형은 아니요. 이러한 내용은 어떤 선지로 변형이 되냐면, 어떤 선지로 변형이 되냐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다. 합계 출산율은 뭔가요?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생률이 가장 높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는요, 사실 이 인구 변화에 있어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50년대에는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랑 유사할 정도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에 산업화 추진하면서요, 그리고 또 도시화 나타나면서요, 그리고 국가에서 산하 제한 정책 실시하면서요, 출생률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에 출생률이 급감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가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의 경우에는요, 출생률이 대체로 낮은 곳, 특히 또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의 경우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요?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요? 그렇죠.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요.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겠죠. 자, 지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요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면, 사실 세계의 인구는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숫자송 많이 부르셨을 텐데, 그때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80억 지구가 됐어요. 깜짝 놀랐나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이주에 있어서 개발도상 국가 선진국 중에 누가 이 인구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맞아요. 네. 개발도상국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대륙별로 출생률, 사망률을 나타낸 건데, 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출생률이 높네요. 그쵸?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출생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출생률이라고 하는 수치는 인구 1000명당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의 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위 보시면 이거 퍼센트 아니에요. 천분율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망률 어디가 제일 높게요? 아프리카일 줄 알았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은 이거거든요. 아프리카는 농업 생산력이 낮지, 소득 수준도 낮아, 인구 부양력이 낮겠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학기술의 발달, 의학기술의 보급, 위생환경의 개선, 이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경우에 생각보다 사망률이 낮아요. 그쵸?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무엇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냐면 영아 사망률. 한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아이의 비율, 영아 사망률이 그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편견과 달리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유럽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 유럽은 선진국의 비율이 높잖아요. 여기는 산업화가 일찍이 시작된 나라이기도 하고, 국가에 자본이 많을 텐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을 텐데, 왜 사망률이 높아요?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망률이라고 하는 수치가 결국 일정 기간 동안에 인구 1000명당 사망의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면, 그러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럽이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는 실제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오세아니아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그쵸. 그럼 얘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전체 인구수로.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요, 총 인구가 40억 이상이에요. 매년 그 디테일한 수치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40억 명 이상이다.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그리고 2위 국가 중국, 인구가 각각 14억이거든요. 근데 대륙 중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약 14억이에요. 오세아니아 인구는요, 약 5천만. 남한 인구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더라도 인구가 월등히 많다? 아시아. 인구가 압도적으로 적다? 오세아니아. 이렇게 구분을 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텍스트에서는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놨지만, 제가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아시아와 앵글로 아메리카 출생률 비교했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가 좀 낮기는 한데,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유럽이 출생률이 가장 낮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출생률이?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 아, 그럼 여기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겠구나. 그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다른 나라에서 인구 유입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탐구활동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슉슉슉.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선진국의 출생률 사망률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출생률이고 사망률이고요. 그리고 여기 형광펜 제가 지금 치고 있죠? 1950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화를 나타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1950년에도 출생률이 낮았고, 둘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2023년에도 출생률이 낮은 첫 번째 자료는 선진국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든 시기에 출생률이 더 높아요. 여기는 바로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선진국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별표 친 것도 지우고 같이 한번 보자면,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선진국의 2023년 여러분들 보셨나요? 여기. 출생률이 높나요? 사망률이 높나요? 사망률이 높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겠죠. 일할 사람 부족해질 거고, 그러지 않으려면 출산 장려 정책 펼치거나 다른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문제가 없을까요?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 이만큼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매년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인구가 먹고 살수 있을 만한 양질의 식량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요. 좋은 일자리가 확충이 돼야 되겠고요. 산업화를 통해서 국가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산업의 발달 속도, 경제 개발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되면 빈곤, 기아를 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그러한 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각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0: 인구 증가 패턴을 살펴보면, 아, 확실히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율이 높았고, 전 세계 인구 증가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은요, 딱한개 빼고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 쉬운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한개 남은 어려운 내용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가 다르고, 그로 인한 인구 문제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인구 구조가 다르다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피라미드형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각각의 연령 0살부터 65세 그 이상까지.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각각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렇게 나타낸 수치란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그냥 보면 한눈에, 아, 여기는 출생률이 높은 곳이구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구나. 아, 여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구나. 이런 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형은 말 그대로 피라미드형으로 나와서 피라미드형이고요. 종형 말 그대로 종 모양이어서 그런 거고요. 방추형도요, 이제 과거에 이런, 배틀에 이렇게 실을 감는 그러한 방추라고 하는 그것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출생률 가장 높은 곳은 피라미드형이네요. 그쵸? 유소년층으로 갈수록 점점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 비율 늘어나게 되는 종형이 되고 또 여기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늘어나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더 감소해서 이렇게 위는 두꺼워지고 아래는 얇아지는 이런 모양이 바로 방추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것, 제가 진짜 어려운 거딱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해결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구 부양비거든요. 근데 인구 부양비는 많은 친구들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뭐비? 이거는 다 그동안 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구 부양비는요, 비율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생산 가능 인구. 여러분들과 저, 여러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돈을 벌수 있는 나이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누구를 떠받들고 있냐면, 일을 하기에 너무 어린 유소년과 그리고 은퇴 이후의 연령대인 노년층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거 계산식 여러분들 이미지로 각인하신 다음에, 각인하셨나요? 네. 그래서 원칙대로 공식을 알려드리자면 이거예요.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를 더한 것을 청장년층 인구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율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런데 청장년층 비율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인구 부양비는 높아지겠네요? 인구 부양비와 청장년층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개념이었네요.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줄어든다면, 인구 부양비가 높아진다면, 결국 우리와 같은 청장년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거예요. 왜? 복지 비용을 더 많이 국가 입장에서 지불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인구 부양비가 높다는 것은 실제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만 구하면 유소년 부양비예요. 자, 유소년 부양비를 구하는 거는요, 청장년층 인구로 유소년 인구 나눈 것에 곱하기 100, 그리고 노년 부양비 구하는 거는요, 청장년층 인구로 노년층 인구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이거거든요. 결국 청장년층 인구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숨어 있는 거였어요. 자,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게요? 인구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세개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알려줬어요? 그걸 더하면 바로 인구 부양비, 총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인구 부양비, 총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되셨죠? 그럼 이제 진짜 오늘 어려운 거다 끝났고, 이제 요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떠한 인구 문제가 나타날까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자연적 인구 증가율 변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진짜 간단한 거였는데? 출생 률에서 뭘 빼줘요?
1: 그렇죠.
0: 사망률을 빼주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알 수가 있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죠. 무슨 뜻이에요? 출생률과 사망률 중에 누가 더 높다? 출생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났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죠.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낮아졌죠. 음의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럼 인구 구조 변화에서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인구 비율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인구 부양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 유소년층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 알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치트키 나갈게요. 인구 부양비는 사실 뭐만 알면 구할 수 있냐면, 뭐만 알면 두 국가의 인구 부양비를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3년에 나이지리아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고요. 2023년에 독일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에요. 누가 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나요? 독일이 더 높네요. 근데 인구 부양비는 아까 청장년층 인구로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를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이러면서요. 결국 이총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에 반비례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이라면 이 동네가 인구 부양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해결되셨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 변화, 앞으로 나이지리아는 쭉 늘어날 거예요.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죠. 독일은 생산 가능 인구가 침체돼서 이미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일할 사람들,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인구 이주예요. 인구 이주, 오늘 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동네와, 첫 번째 동네와 두 번째 동네,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첫 번째 동네에 살고 싶죠. 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첫 번째 동네가 아니고 두 번째 동네, 두 번째 동네에 살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동네는 여러분들 왜 살기 싫어요? 뭔가 열악해 보여요. 그쵸? 배출 요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을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서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해서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흡인 요인은요, 다른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인들을 얘기해요. 임금이 높다거나 일자리가 많다거나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거나.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두 번째 고르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인구 이주의 원인과 동기와 공간 범위와 기간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의 신전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건물 지금 막 공사하고 있잖아요. 저기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진을 찍은 날, 메카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순례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슬픈 이야기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 추운 곳에서 조금 저위도 지역으로 가볼까 해서 여행을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환경이 열악해져서 우리 지역이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동기 따져 보면 내가 원해서 갔어요? 자발적이에요. 그런데 식민 지배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됐던 아프리카인들처럼 강제로 이주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다른 도시에서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은 국내 이동을 한 거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이슬람교 신자가 성지순례를 갔다? 이것은 국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성지순례 여행을 간 사람들은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런 건 일시적인 이동이지만 여기 건설 노동자로 가신 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거주를 하게 되고 그것은 영구적 이동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학교 시험에서는 세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이주의 요인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요인은 바로 경제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제가 딱네 글자로 정리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동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가급적이면 인접한 나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시면 인구 순유출 국가 그리고 인구 순유입 국가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있는 멕시코 인구 순유출 국가거든요. 멕시코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이동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여기가 또 광물자원 채굴, 에너지자원 개발 그리고 이런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축산업, 토목산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근 나라로부터 청장년층 남성 노동력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자료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럽이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유입된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뺀 것, 인구 순이동을 따져봤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들은 다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죠? 순유입이라고 하는 뜻은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많은 곳들은 지금 음액값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순유출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핵심 개념들 다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1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제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국가의 두 식이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를 나타낸 건데 AB로 가려놨어요. 그래서 아직 뭔지 몰라요. 그다음 가나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이고 AB는 각각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중 하나이다. 자, 지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오늘 공부하신 내용으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지역들 중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유럽이네요. 네, 선진국 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네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지역들 중에서 출생률 가장 높은 곳 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시아의 한 곳이 또 나왔네요? 네. 여기는 1950년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 인구 규조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난 곳, 그런 곳의 사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인구에서는 또 도시에서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또 우리 여기는요. 세계지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별 모양으로 생겼죠? 네. 여기 별 모양으로 생긴 이 나라는 프랑스였고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서쪽에서 여러분들이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나라를 찾으시면 여기가 바로 기니만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또 니은자 모양으로, 니은자 두개 겹친 모양으로 있는 이 나라는 나이지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는 제가 나올 때마다 적어드리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요거 적어두시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서 요 나라 항상 헷갈리실 텐데요. 이 옆에 미음자 모양의 연자 모양의 나라는 미얀마고요. 우리가 지금 찾았어야 됐던 요 나라는 넥타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이 나라는 바로 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찾는 기적의 밈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나라를 다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노년부양비는 어떻게 구해요? 노년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로 노년층 인구 비율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유소년부양비는 어떻게 구하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년층 인구 비율, 유소년층 인구 비율만 알면 대략적인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AB가 무엇인지, AB가 노년부양비인지 유소년부양비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 중에서 무엇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근데 A는 한 나라에선 줄어들었고 두개 나라에서는 늘어났습니다. B는요, 모든 나라에서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B가 바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로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고, A가 노년 부양비가 되겠죠. 노년 부양비. 그러면 모든 시기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았던, 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던 단은 어디게요? 바로 프랑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시기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았던, 세 나라 중에 가장 높았던 간은 바로, 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던 나는 바로 타이가 되겠고,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나는 나에 비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많다. 자, 나의 경우는요, 이 주변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요 정도인데요. 근데 여기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단 지도에서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에스파냐, 독일, 그리고 여기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안도라, 모나코와 같은 아주 작은 나라들도.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의 수는 나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 2번. 가나 모두 1990년에서 2023년에 노령화 지수가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노령화 지수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로 노년층 인구 비율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이거든요. 근데 가의 경우는 노년층 인구 비율도 줄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줄고,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는 쉽게 이 노령화 지수의 증감, 요 노령화 지수의 증감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요, 나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노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걸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노령화 지수는 높아졌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 3번.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 4번. 타이는 1990년에서 2023년에 15세에서 64세 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졌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제가 요거 치트키 알려드렸죠.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한 이것이 바로 초음 부양비이고, 초음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의 반비례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렇다면 초음 부양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5번. 프랑스의 1990년 초음 부양비. 1990년 초음 부양비는 타이의 2023년 초음 부양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나와 있는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5번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한 문제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 나라를 좀 패턴화해서 나왔는데, 가나다는 독일,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출생률, 사망률, 총 인구가 나왔어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학평, 모평,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자, 가의 경우에는 출생률이 1950년에는 높았으나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나라는 세 나라 중에서 1950년대에 출생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튀르키예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꽤 높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인구가 폭풍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 국가는요, 인구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바로 독일이 되겠고요. 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때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가 있어요. 최근에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사망률이 갑자기 높았다?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때 사망률이 팍 치솟는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 인구도 줄어들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시자면 이제 1번부터 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인구의 증가가 나타났는지
자연적 증가 그리고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는지 이걸 살펴보려면 우리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경우에 실제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는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의 2020년, 2023년 총 인구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들수 있다. 그쵸? 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이에 비해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겠죠. 여기는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튀르키예였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2023년 기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유입된 난민의 수가 많다. 자, 이것은 여기 바로 앞에 우리가 같이 풀었던 기본 문제 3번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 국가라고 했던 튀르키예고요.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나라가 시리아예요. 내전 이후에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로 실제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나다 중에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을까요? 튀르키예, 독일, 우크라이나 중에 독일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각각의 인구 지표를 구하는 공식, 정의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프나 사례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구 이주와 관련된 사례 지역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다음 강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도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주부하게 새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준비한 우리의 강의는 바로 대기의 안정도입니다. 자, 대기 안정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뭐 기온, 이슬점, 그리고 건조 단열 감률, 습윤 단열 감률, 편현상, 그렇죠. 상승 결과도 안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 말하니까 많네 또. 자, 요쪽 부분이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거나 하면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 생각해보니까 앞에 것도 그랬다, 그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고, 그리고 잘 구분해 주시면, 이 공기와 저 공기를 다르게 좀 해석합시다. 라고는 것만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선생님 믿고요. 아니,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기 안정도고요. 핵심적인 개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안정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 우리 안정도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1, 2, 3, 어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큰 주제고요. 여기가 이제

주제, 뭐 중간 정도 주제가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냐면, 첫 번째는 단열 변화, 두 번째는 팬현상,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 안정도와 구름이고요. 뭐 구름에서 층운형 구름이 있어요. 그다음, 아, 층운형은 수평이구나. 층운형 구름, 저운형 구름이 있어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안개가 생겨요. 뭐, 복사한 게, 활성한 게, 이류한 게, 증발한 게, 전선한 게라는 것들이 있지만,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그거는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열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 변화하게 되면, 어떤 설명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공기가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단열이라고 하는 건 열의 차단이에요. 열의 차단이 있는 채로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열이 차단이 된 채로, 단열이 된 채로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기운과 이슬점이 포화 공기와 불포화 공기, 불포화 공기와 포화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 분모에 킬로미터가 붙었죠. 이거 뭐냐면 어떤 공기가 1킬로미터의 수직적인 높이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에요. 자, 그러면 압력의 변화가 생기고 올라가서 1km 올라가면 공기가 팽창할 거고요. 내려오면 압축이 되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그로 인해서 1km 올라가면 불포화 공기는 자, 불포화인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1km로 올라가면 10도 정도가 떨어질 거야. 거꾸로 내려온다면 압축이 되니까 10도 정도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이고요. 포화 공기는 안에서 응결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팽창이 되는 상황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떨어집니다. 5도 정도 떨어집니다. 응결이 되고 열이 방출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뭐 저기 팬현상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올라간 공기가 다시 이제 포화 상태였던 거지. 막 올라가면서 구름도 생기고 하겠죠? 올라갔다가 이번에 내려오는 거야. 그럼 압축이 일어나고 온도가 올라갔죠. 그때도 포화 상태로 변합니까? 아니요. 그때는 압축이 일어나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로. 자, 그런 것이 우리 여기 팬현상 있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포화와 불포화, 기온 변화입니다. 이슬점도 변화가 생기고요. 불포화 상태는 2도씨씩 내려가겠지만 포화 상태는 똑같이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기온과 이슬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우리 지구각 2에서 대기 안정도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이슬점이 기온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점이 기온보다 높은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냐면 과포화 상태밖에 없어요. 자, 근데 과포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구각 2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불포화 포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불포화 상태는 이슬점이 기온보다 작은 상태. 포화 상태는 똑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다가 보면은 기온과 이슬점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포화가 일어납니다. 포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기온과 이슬점이 똑같은 거예요. 뭐 10도, 10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킬로미터당 기온 5도 떨어지고 이슬점도 5도 떨어진다. 여기서 딱 뭐가 보여요? 그렇죠. 기온과 이슬점은 똑같이 변하는 거지. 이슬점이 기온보다 높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 말로 이야기하니까 잘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머릿속에 싹안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상승률도 이거 그래프 주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 그래프가 있고요. X축이 온도 축이고, Y축이 높이 축이에요. 고도 축인 거지. 야, 저 높이 축이에요. 자, 200m, 400m, 600m, 800m, 1000m, 1km가 되겠고요. 여기는 기온입니다. 4도 정도 간격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 보이려고 격자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그려놓을게요. 온도선, 고도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공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도인 공기가 있어요. 그럼 1km 올라가면, 자, 불포화 상태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1km 그냥 올라가는 거야. 24도였으니까 얼마 되는 거야? 14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찍힐 거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공기 덩어리가
올라갈 거야. 자, 그러면 기온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를 일단 잡을 거냐면 뭐한 20도 정도를 잡읍시다. 자, 이렇게 20도 정도를 잡아요. 자, 그리고 있을 점은 12도 정도를 잡고요. 올라가면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20도인 공기가 있고 12도인 있을 점인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이 공기 덩어리는 자, 20도, 12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 덩어리의 기운이 얼마라고? 그렇죠. 20도예요. 이 공기 있을 점이 얼마라고요? 12도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공기가 지금 20도인데 그냥 온도를 떨어뜨려 막 상승시켜서 막 냉각시키지 않고요. 그냥 여기에서 온도를 떨어뜨리세요. 냉각시킬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몇 도가 되게 되면 12도가 되게 되면 포화가 됩니다. 드디어 공기 중에서 이슬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그게 이슬점이에요. 이슬점, 그러니까 수증기가 지금 얼마나 들어있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쭉 늘어나기 시작하죠?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쭉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기 1km니까, 자, 보세요. 20도였죠? 올라가서 1km 올라가면 얼마 되겠어요? 예. 10도가 되는 거야. 자, 이게 10도. 여기 딱 찍히게 되죠. 기온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슬점은 2도씨씩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불포화 상태에서 현재 12도에서 1km 올라가면 10도 되겠죠. 선생님, 1km에서 딱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라고 하면 이 1km가 바로 상승응결 고도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포화가 된 거예요, 이제. 상대수도 어떻게 됐다고요? 100%가 됐고 포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친구는 기온 얼마씩 떨어진다고요? 맞아요. 5도씨씩 떨어지는 거야. 잠깐만, 여기가 몇 도였죠? 여기 10도였죠. 10도씨. 이대로 만약에 2km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몇도 떨어진다고요? 5도 떨어지는 거야. 5도 된다고요. 이슬점 어떻게 된다고요? 이슬점도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쭉 올라가서 저기 2km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되나요? 5도 떨어져서 5도씨가 됩니다. 이슬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5도가 떨어져서 똑같이 5도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온과 이슬점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만약에 이슬점 2도가 떨어져요. 계속해서 여기 1km에 2도 떨어져요 하면 8도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온보다 이슬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런 상황을 우리 지구각투에서는 거의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응결고도가 있겠고요. 이 상승응결고도에 관련된 식이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기온을 뭐라고 둘 거야? T라고 둘 거야. 템플러츠죠. 여기에서 이슬점도 12도에요라고 한 온도 단위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T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둘이 똑같잖아. 자, 그래서 T, D라고 쓸게요. 자, D는 뭐냐면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Dew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온과 이슬점, T는 20도고 T, D는 12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올라왔을 때 상승응결 고도니까 H라고 둘게요. H고, 너는 단위가 미터 단위로 쓸게요. 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공기 기온이 T입니다. 자, 그럼 T인데, 너는, 자, 이거 지금 H가 미터 단위니까, 1000미터 올라갈 때 10도가 떨어지잖아. 그런데 H를 올라가면 도대체 너몇도 되는 거야? 즉 H미터 올라갔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기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식 정도는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빈칸 채우기 이런 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슬점이 있어요. TD입니다. 이슬점도 기온 온도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1000미터 올라가게 되면 몇도 떨어진다? 2도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내 둘을 같아요. 가 뭐예요? 상승응결 고도가 되고요. 상승응결 고도 H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25의 기온에서 이슬점을 빼주시면 됩니다.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상황이 지금 1000m였잖아요. 선생님, 이거 얼마로 줬겠어요? 8도로 준 거예요. 이 차이를. 그래서 8도로 줘서 20도, 12도에서 1000m에서 딱 만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상승응결 고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 기억하시라고요? 자, 여기 있는 요 친구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좀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등장했나요?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에서 H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라고요?

단열 변화에서 상승 응결구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를 좀 봐주셔야 되냐면, 그 다음이죠. 표현현상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표현현상인데, 이 표현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산이 있는데,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이때 타고 넘었을 때, 도착한 공기는 저기서 이제 응결이 일어났고, 비가 내렸다라고 했을 때, 고온 건조해집니다. 이게 일단 표현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요 기억해 두세요. 요것도. 자, 어떤 현상을 표현현상이라고 하냐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비를 뿌린다면. 여기에서. 자, 고온, 그리고 건조해집니다. 가 뭐가 된다고요? 표현현상이야. 그거를 이제 방금 배웠던 단열 변화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높이 축을 일단 둘 거예요. 기온과 높이 축을 둘 거고요. 어디서 출발하면 왼쪽에서 출발할 거예요. 여기 이제 뭐예요? A라고 하는 부분에 출발할 거예요. 이 공기 덩어리가 일단 출발을 할 거고, 이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기온 여기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물론 이 공기는 모두 있겠어요. 있을 점도 있겠죠? 있을 점을 여기다가 표시해 줄게요. 자, 뭐라고요? A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A 프라임이 아니구나. 그냥 A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기온과 있을 점, 이두 지점이 생겼어요. 자,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쭉 올라가서 어디에서 첫 번째 사건이 오게 되냐면 상승 응결구도. 기억나시죠? H는,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얼마? 예, 쑥스럽구나. 125에 T-TD. 이렇게 됩니다. 기온 빼기 있을 점의 차이만큼 에다가 곱하기 120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자, 이 친구를 쭉 높여서 올라가다가 보면은 땅 하고 만날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상승 응결구도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 점을 우리는 이제 B점이라고 할게요. 자, 너는 B구나. 그럼 여기까지 이제 뭐 요거 할수 있겠죠. 고도 이제 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0m야. 아까 우리 했듯이 야, 너 20도야. 너는 12도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m 올라갔다고 할게요. 오, 1000m로 올라갔구나. 아, 킬로미터 단위로 돼 있네. 그럼 여기가 1km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몇 도야라고 하게 되면 너는 10도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2단부터는 이제 포화 상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비를 뿌리면서 올라가겠죠. 자, 이때 킬로미터당 5도씩씩 떨어지게 돼요. 자,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 0.5도, 0.5도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겁니다. 자, 포화 상태에 다다르게 되고요. 상대 습도 100% 유지되고요. 절대 습도는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살짝 띄워놨어요. 자, 뭐냐면 앞으로 잠시만 돌아가 봅시다. 자, 요 상황에서 이 친구 올라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게 되면 상대 습도가 여기까지 오면서 100%가 돼버리게 돼요. 상대 습도 올라가면서 기온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절대 습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절대습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포화 상태고요. 상대습도 100%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절대습도는 그람, 요거, 그람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수증기 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면서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C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는 거야. 자, 쭉 내려옵시다. 어디까지? 여기 D점까지. 이제 다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B, C 과정에서 포화 상태였지만 C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불포화 상태로. 그래서 기온은 킬로미터당 10도. 요거랑 요거 기울기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내려오고 D, 기온이 높아지게 되죠? 고온이 되고요. 있을 점은 이제 0.2도씨씩 이렇게 기온이 이제 온도가 높아질 테니까 여기 와서 건조 이런 상황으로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온 건조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공부하실 때 일단 난 이거 처음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요거 다 해보세요. 기온 있을 점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B점 가게 되면 여기서 기온 있을 점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얼마 안 되네요. 그냥 선생님 임의로 한번 놔둬볼게요. 한 1.5km 한번 잡아볼게요. 1.5km. 계산 조금 복잡하라고. 자, 그럼 10도에서 1.5km, 0.5km로 올라가게 돼요. 킬로미터당 5도니까 2.5도 떨어지는 거죠. 자, C에서 얼마 됩니까? 기온 있을 점 모두 다 12.5도가 되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자,

12.5에서 얼마나? 그렇죠. 15도가 높아지는 거야. 15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1.5kg잖아. 그럼 10도 높아져요. 22.5도. 12.5. 죄송해요, 선생님. 2.5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왜 높여놨니? 뭔가 좀 이상하더라. 내려왔는데 기온이 너무 높은 거야. 잘못 계산했네.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보여준 거야. 2.5도가 떨어져야 돼요. 예, 7.5도죠. 7.5도. 자, 그리고 이제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쭉 높아지게 되면 얼마 돼? 라고 하게 되면 15도 높아지니까 22.5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도착합니다. 2.5는 얼마가 되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2도 높아지면 돼요. 그럼 얼마 돼요? 아, 2도가 아니죠. 죄송해요. 1.5km니까 1km당 2도. 자, 그러니까 3도 높아지는 거야. 3도. 10.5도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 10.5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요런 거를 그래도 한 번은 아니고요. 한두 번 정도, 세번 정도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면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처음이면.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주세요. 좀 팁을 드릴 테니까 이제 실제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가 돼. 뭐 9월이나 6월이나 이런 것들 이제 출제가 될때 요거 오류가 나와요. 미지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이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내려오죠. 자, 그러면 요거 숫자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20도 22.5도, 12도 10.5도 요거 조금만 기억해 두세요. 살짝 지워 볼게요. 왜냐면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려고요. 자, 여기가 상승 음결 고도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밑에 구간에서 기온이 떨어지죠. 이렇게 기온 떨어져요. 이 밑에 구간에서 내려올 때 기온 높아지죠. 혹시 여기서 온도 차이가 여기서 온도 차이랑 똑같은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20도였고 도착했을 때 22.5도가 됐는데 이 온도 차이를 이 구간에서 만들진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구간에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여기 위에 구간이에요. 구름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2.5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푸실 때 상승결 고도는 물론 H이긴 한데 나머지 고도를 편의상 X라고 둘게요. 미지수. 구름의 두께 얼마야? X. 단위는 미터 단위로 안 하고 킬로미터 단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킬로미터 단위로 배웠거든. 자, 그러면 B에서 C로 올라가게 될때 기운이 떨어집니다. 얼마 떨어져요? 킬로미터당 5도씨씩 떨어져요. 이렇게 돼요? 1km 올라가면 5도 떨어질 거고 2km 올라가면 10도 떨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내려올 때는 기온이 이번에 높아져요. 얼마씩? 10도만큼 높아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무엇이 생겼다고요? 기온차가 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너 얼마야? 플러스 5x만큼 생겼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구름이 생겼잖아요. 얼마? 아까 우리 1.5kg 했으니까 500m. 즉 0.5예요. x.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5도 높아졌네. 아까 여기 얼마였지, 선생님? 20도 출발했고, 기억나세요? 도착했을 때 22.5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하지 않고도요, 출발할 때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거꾸로, 도착했을 때 기온이 처음 출발할 때 기온이 20도고 도착했을 때 22.5도라고 한다면, 역으로 무엇을 알수 있다? X 값을 알수 있는 거. 구름 두께 이만큼이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때 미지수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슬 좀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슬 좀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이슬 좀은 어떻게 하냐면, 자, 올라갈 때 이슬 좀 5도씨씩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x. 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2도씨씩 높아졌어요. 이거예요. 요 구간에서 이슬점의 변화 생기진 않아요. 이슬점의 차이가 벌어지진 않아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슬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3x 됩니다. 자, 이거 500m가 0.5, 1.5도 떨어진다고요. 1.5도. 자, 여기 출발할 때 얼마였죠? 12도였죠? 도착했을 때 얼마예요? 예, 1.5도 떨어져서

자, 온도가 여기서 20도였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20도고요. 이렇게 올려놨더니 여기서 몇 도가 되나요? 라고 했더니 7.5도가 됐대. 이렇게. 자, 그리고는 구하라는 거야. 야, 올라가다가 어디서 상승 응결 고도가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20도를 1.5km까지 높이는데 만약에 모두 불포화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15도 떨어지겠죠. 5도 돼 있어야 돼요. 근데 7.5도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서 응결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포화가 됐다. 여기서부터 응결됐다. 0. 그러면 1.5km 올라갈 때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km당 5도, 그래서 7.5도 떨어져 12.5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니죠. 그 사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어디선가 포화가 된 거야.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하세요. 우리는 알죠. 1km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또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걸 구할 때 산처럼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요거는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려주시는 거야. 그럼 내려올 때는 불포화 상태니까 건조 상태로 15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22.5도가 되는 거야. 오? 2.5도 차이 났네? 위에 구름이 500m 생겼구나라는 거예요. 500m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높이 1km였네. 그럼 출발할 때 있을 점이 12도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요런 거할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표현현상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표현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안정도와 구름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 안정도와 구름인데 우리는 여기서 어느 이야기를 주로 할 거라고요? 안정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안정도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정도 이런 선들이 그려지면서 얘기를 선생님이 하나 해줄 게 있는데 항상 구분 지어 주세요. 자, 두 가지를 구분 지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공기가 있어요. 오, 상승할 거야. 하강할 거야. 라고 하는 공기가 있고요. 이거 대.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공기. 위에 있어요. 그게 있는 공기예요. 자, 100m로 올라가는 공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안 올라가는 공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공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주변 공기라는 말을 쓸게요. 주변에 있는 그냥 공기, 이 친구는 그대로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셔야 돼요. 항상. 자, 안정도라는 말을 쓰죠. 생각해 봐요. 안정은 어우, 공기가 막 안정하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불안정하다. 뭐예요? 막 공기가 움직이려고 하죠. 이때 도대체 누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누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친구예요. 이 친구야. 네가 움직이는 거야. 누구 사이에서? 요거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도를 결정할 때 이게 잘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건 누가 결정할 사항이냐면 이 친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변이 도대체 어떻길래 너가 상승하려고 하는 거야? 하강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높이와 온도 축을 일단 줍니다. 보조선을 하나 더 드릴게요. 건조 단위로 감유를 드릴게요. 자, 100m 올라가면, 200m 올라가면 2도 떨어질 거야. 200m 올라가면, 400m로 가자. 400m 올라가면 4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자, 이러한 기울기로 그려놓은 거야. 자, 이 기울기는 왜 그려놨습니까? 누구 따라가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상승하강하는 공기예요. 지상에 있는 공기가 20도라면 또 올라갈 때 어떻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건데요? 이거예요. 18도입니다. 어떻게 온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건데요? 이거예요. 12도입니다. 너 올라갈 거야. 어떻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거예요. 자,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 그러면 단열선을 따라가셔야 돼요. 건조든 수분이든 단열선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변 공기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하나만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불안정. 자, 주변의 공기가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건 불안정이다. 그래서 좀 크게 그려놨어요. 기온 감률이 크다.

있다라고 했죠. 자, 상승하강하는 공기는 단열감률선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요 친구는. 그럼 안정이다, 불안정 누가 결정한다고요? 기온감률, 즉 주변 공기가 결정하는. 주변 공기의 기온이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서 딱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공기가 안정, 불안정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공기가 말이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동을 하는 거잖아. 이동을 하면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단열선을 따라가시라고요. 단열선들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보다 따뜻하죠.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강시키세요. 어때요? 주변보다 차갑죠? 계속 하강하려고 하죠. 안 돌아오죠. 이게 불안정이에요. 이동한 공기가 제자리에 안 돌아온다? 불안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안정. 기온감률이 크다. 감률이 크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똑같은 높이로 올라갔는데 단열감률은 요만큼이죠?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근데 기온감률은 요렇게 된다. 요거 불안정이야. 그럼 당연히 안정은 뭐겠어요? 이게 안정이에요. 기온감률이 작아요가 안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안정, 불안정 중에 하나만. 추천은 불안정.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불안정. 저는 안정이 좋습니다. 그럼 안정으로 하세요. 자, 그런데 그둘 중에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열감률이라고 하는 값 자체는 계속 고정이 돼 있죠. 킬로미터당 10도, 킬로미터당 5도 고정이 돼 있죠. 근데 기온감률은 주변 공기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여름 다르고 겨울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기온감률은 막 변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기온감률이 커진 상황이 됐고요. 아, 그럼 불안정이 되는 거야. 어찌어찌 하다 보니 기온감률이 작은 상황으로 왔어요. 그럼 안정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온감률이 크다, 불안정 이렇게. 아니면 기온감률이 작다, 안정. 이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반대일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하나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열감률, 즉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상승하게 될때 이렇게 보는데 포화 상태의 공기가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킬로미터당 5도예요. 자, 그래서 단열선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이번에 절대 불안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상승하고는 공기가 하강하는 공기가 자, 여기에서 포화 상태든 불포화 상태든 자, 불포화 상태면 요렇게 변하게 되면서 오, 불안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포화 상태가 됐든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어떻게 되든 불안정이죠. 자, 포화든 불포화든 무조건 너는 불안정이야라고 한 거죠. 즉 뭐죠? 기온감률이 크다가 불안정이었죠. 기온감률이 건조 수변 누구보다도 크다면 절대 불안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절대 안정은 뭐겠어요? 이건 조건부 불안정. 아, 조건부 불안정도 얘기했네요. 요렇게 요렇게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자,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작고 수변 단열 감률보다는 크죠. 불포화 공기에 대해서는 불안정이고요. 포화 공기에 대해서는 안정이요. 조건에 따라 달라. 조건에 상관없이 어때요? 절대적으로 안정이에요. 기온감률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수변 단열 감률보다도 작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주변 공기는 일반적으로 대류권 내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표 복사 에너지 때문에 아래에 있는 공기가 뜨겁고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주변 공기는 그렇게 배치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됐네. 역전층. 역전층은 아주 안정한 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기 안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갔고요. 자, 방금 여러분 막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수능 특강의 문제들 2점 테스트 위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점 테스트 1번 문항 보겠습니다. 단열 변화에 대한 물음이에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 아, 포화 불포화, 너 불포화구나. 킬로미터당 10도씩씩 떨어지겠네. 자,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H1에서 H2까지 어떻게 단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옳은 거 골라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찾아볼게요. 기압은 여기가 높죠. 여기가 낮아요. H2가 낮아요. 너무 쉬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죠? 맞죠? 자, 이거는 기본 상식 물어보는 거야. 아래가 기압 높니? 이렇게. 두 번째.

공기 덩어리의 부피는, 자, 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기압이 떨어지니까 팽창을 해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H2에 있을 때가 크다. 그렇죠. 기압이 낮으니까 팽창. 맞아요. 세 번째. 자, 조금은 어려운 얘기라고 할수 있겠지만, 뭐, 너무 수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간혹 이제 쓰긴 할 건데, 어디서 등장하느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부 에너지는 열역학 쪽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물리나 화학에서 살짝 다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내부 에너지는 누구 온도에 비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기 덩어리의 내부 에너지는, 자,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진 거죠. 그럼 내부 에너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온도가 높죠. 내부 에너지 큰 상황이에요. 자, 내부 에너지를 비교하게 된다면 아래가 큰 겁니다. 위가 작은 거예요. 자, H2에 있을 때가 작습니다. 적습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기억내는 거 모두 맞아요. 답 그럼 몇 번이에요? 요거는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여기에 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높이와 기온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라고 하겠지만, 자, ABC가 무엇인지 자 이야기할게요. 이슬점 감률, 습윤 단열 감률, 건조 단열 감률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건조 단열 감률, 불포화 상태잖아요. 가장 어떻게 돼야 되죠? 누워 있어야 돼요. 가장 누워 있는 거, 요 친구 A. 자, 이게 건조예요. 습윤 단열 감률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 흰색인가? 예. 요렇게 점, 요렇게 점, 요렇게 점, 요렇게 있는 친구. B가 습윤 단열 감률이고요. 킬로미터당 5도예요. 얘가 10도고 5도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가파르게 있는 C 있죠? 점점점점점. 뭘로 찍지? 요걸로 찍을게요. 점점점점점점점점. 요 친구 C. 킬로미터당 2도 기울기. 이슬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건조 단열선 누구라고요? A라고요. 포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B를 따라갑니다. 예,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높이에 따른 감률의 크기는 A가 킬로미터당 10도, B 5도, C 2도. A가 제일 크죠? 자, C가 B보다 크다, 작은 거지. 그럼 이것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이걸 이제 단열선도라고 하는데, 이 단열선도를 보고 누가 건조 단열 감률이야. 즉, 불포화 공기의 기온 변화야, 단열로. 습윤 단열 감률 누구야? 이슬점 감률 누구야?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요. 기억되니까 이제 답 3번 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뭐예요? 편현상이에요.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 편현상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숫자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죠? 자, 숫자 등장하진 않습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A에서 B를 지나, C를 지나, 그리고 D로 가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조건이 있어요. 산을 넘는 동안 여기서 응결이 일어나겠죠. 응결한 수증기는 공기 중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B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왔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다시 넘어올 때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다시 증발해가지고 기화해가지고요. 다시 여기 물방울이, 아, 물방울이죠. 수증기가 물방울로 됐다가 응결했다가 그 물방울이 다시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 없애버린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찾아봅시다. 공기의 덩어리의 기운은, 자, 여기 어떻게 되냐고요? 고온 건조. 자, 그래서 D가 A보다 높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자,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거 얘기했잖아. 여기 구름의 두께를 만약에 우리가 X 요렇게 이제 잡았다면 X km. 그러니까 500m면 0.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D에 도달하면 기온이 어떻게 됐었죠? 기온은 플러스 5X 요렇게 됐습니다. 이슬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3도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3X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슬점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자,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D가 A보다 높습니다. 자, 이 기온은 이제 됐고요. 이슬점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D가 A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BC 구간입니다.

후화 상태로 이동하는 거예요. 상대 습도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100%로 일정하게. 자, 올라가는 동안에 상대 습도 증가, 증가, 증가 하다가 여기서 100% 쭉 유지되다가 이제 상대 습도 뚜뚜뚜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조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기역과 디귿이고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도 한번 봐봐요. 자, 4번 문제고요. 여기는 공기 덩어리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동을 하고 있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 말이야. 지금 현재 단열 변화를 따라서 기온이 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가와나에서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하게 될때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단열 변화입니다.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 1도, 0.5도, 0.5도, 건조 단열 감률, 수분 단열 감률, 여기 불포화, 여기 포화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시고요. 건조 단열 감률과 수분 단열 감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외 공기 덩어리는 100m, 300m 구간에서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100m당 1도씨씩 떨어지는 거니까 건조 단열 감률, 불포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나에서 300m 이내 구름이 존재할 것 같다. 여기 포화 상태고 포화 상태고 포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내 안쪽에 분명히 구름이 있을 것 같아. 맞는 얘기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나의 높이 200m에서 여기네요. 공기 덩어리에 있을 점은 9.5도보다 낮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포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을 점도 얼마예요? 9.5도. 여긴 9도, 여긴 10, 여긴 모르, 아, 여기도 10도. 이렇게 되겠죠. 100m에 0.5도 딱 떨어진 거 보니까 여기도 포화예요. 포화, 포화, 포화. 그러니까 이게 낮다, 높다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어떤 거야? 틀린 보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역리움 맞는 보기예요.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도예요. 자, 여기 봐. 건조 단열선.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건조 단열선은 건조 단열선은 똑같아요, 둘이. 정해져 있다고요. 건조 단열선. 단열선은 정해진 거야. 안정도를 판단할 때는 주변 공기라고 하겠어요. 기온선 혹은 기온 감률선을 잘 보세요. 기온 감률이 크죠? 많이 보였어요. 이거 불안정이에요. 이거 뭐예요? 기온선이 이렇게 서 있죠? 기온 감률이 작은 거예요. 안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와나는 어느 하나의 지역이죠. 어느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입니다. 다른 시기니까 기온은 달라. 이런 거예요. 기온선 지금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리고는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기온 감률은 가가나보다 크다. 응, 그렇지. 이 기울기 보고 판단하세요. 두 번째. 가느나보다 대기가 안정한 상태이다. 불안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온 감률이 크면 불안정. 세 번째,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를 A 높이까지, H 높이까지 강제 상승시키면 A를 높이 H까지. 잘 보세요. 이렇게. 자, A를 강제 상승시키겠습니다. A를 H 높이까지.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다고요. 단열선 따라가시라고. 어디로 가? 단열선을 따라가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딱 놓았으니까 상황이 달라요. 주변보다 따뜻하네. 너잘 올라가겠구나. 주변보다 차갑네. 너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시켰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누구? 나여야죠. 원래 위치로 가나 안 들어. 쭉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가입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하나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정도를 판단하시라고요. 기억이니까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에 절대 불안정, 조건부 불안정, 절대 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가에 해당하는 걸 뭔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옳은 거 이제 찾아보라. 그냥 요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기온 감률이 큰가라고 했어요. 자, 크면 일단 뭐예요? 불안정이죠. 불안정인데 건조 단열 감률은요, 수분 단열보다 물건 크잖아요, 그죠? 얘 10도, 수분은 5도. 그러니까 어떤

경기가 상승하든 이 상황은 지금 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안정입니다. 여기는 절대 불안정 여기 들어갔어. 예, 그럼 절대 불안정 어디 있어? 요거 요렇게 살짝 제거해 주세요. 여기 이제 들어간 거니까. 아니요. 그러면 얘네 둘이 옵니다. 뭔가 물어봤더니 안정하대. 여기는. 그러면 이게 조건부 상황이죠. 조건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어봤더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기온 감률이 습윤 단열 감률하고 건조 단열 감률 이두 사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A는 절대 불안정이다. 맞는 얘기 되겠고요. 가에서는 자, 이거 이제 예 했을 때 조건부 불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기온 감률이 자, 건조 습윤 사이에 딱 있어야 돼. 그게 조건이에요. 예라고 했으니까. 습윤 단열 감률보다 작은가? 아니요. 습윤보다는 크고. 습윤보다 작아버리면 건조보다는 무조건 작을 테니까 건조는 큰 상황이잖아요. 절대 안정이 돼버리게 돼요. 예 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습윤보다 크고 건조보다는 작아야 돼.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B는 여기죠. 조건부 상황이에요. 공기 동력이 포화 여부에 따라서 안정과 불안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요거는 맞는 얘기 되는 거야. 기역과 디귿이 답이고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개념들을요. 2점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라고요. 3점 테스트는 약간 계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계산적인 문제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개념을 잘 잡으시라고요. 자,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이에요. 뭔가 이렇게 설명이 막 있어. 자, 그래서 상승 음결고도를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옳은 거 이제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에서 기온이 T, 있을 점 T, D인 공기가 있어. 오, 이거 유도 잘할 것 같아. 자,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빈칸 채우라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높이는 어디까지? H까지 상승한다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자, 여기 이거 보세요. H인데 오, H까지 상승하는데 요거 별표. 킬로미터 단위로 썼어요. 킬로미터, 킬로미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공기 덩어리의 있을 점은 TD 빼기 있을 점의 감률이니까 1km 올라갈 때너몇또 떨어져라고 하게 되면 가는 2도씩 떨어져요가 되는 거고요. 기온은 10도 떨어지는 거죠. 자, 요거 10도 떨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상승 음결고도는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에 지금 2가 들어가고 여기에 10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근차근 먼저 정리할게요. 자, 1km 10도 2도니까 남겨두시고요. 그 단위는 일단 다 제거하겠습니다. 자, TTD를 저쪽으로, TTD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저기 H, 이쪽. 지금 항이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온도는 오른쪽으로. H가 들어있는 건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1km분의 자, 10도씨 곱하기 H 이렇게 되고요. 빼기 1km분의 2도씨 곱하기 H. 근데 H는 지금 km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는 T-TD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1km분의 얼마? 8도씨 곱하기 H는 T-TD가 될 거고요. H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넘어가서 8분의 1. 요렇게 나오겠죠?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도씨고, 여기가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되겠죠? T-TD. 자,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면 T-TD는 온도가 되겠죠? 사라지고 킬로미터 단위의 상승 음결고도가 남게 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기역. 상승 음결 고도에서 기온과 있을 점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승 음결 고도에서 자, H km까지 올라갔는데 있을 점이 이만큼 기...

기온이 이만큼인데 상승 응결 고도에서 같다라고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기온과 일시점 같니? 라고 둔 거고요. 그럼요. 당연히 같습니다. 가 되는 거고요. 가와 나에서 2와 10을 썼으니까 2와 10이겠죠? 아, 거꾸로 해놨네. 10과 2네요.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2와 10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 자, 요거 이제 외워서 그냥 그대로 풀면 틀린 상황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미터 단위로 기억을 했거든. 근데 물어봤어요. 킬로미터 단위로 물어본 거야. 8분의 1 얼마예요? 0.125죠? 125 아니라고요. 디귿 틀린 상황이에요. 0.125. 그래서 기억 하나만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7번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안정도나 단열 변화 표현 현상 이렇게 얘기했고요. 3점 테스트도 넘어가면 여러분들 푸실 문제 조금 난이도 있게 있거든요. 나 요거 잘 이해를 했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3점 테스트 보면서 숫자 같은 거 가지고 대입해서 한번 잘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 푸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신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만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학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파트가 막 그렇게 호락호락한 파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기체 공부했었잖아. 그때 화학 반응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네? 압력은 어떻게 변하네?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평형상수,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좀더 들어와야 돼서, 이게 막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바로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들아,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차곡차곡 꾸준하게 쌓아가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기체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요, 오늘 처음 공부할 때그 약간의 낯설만 조금만 잘 선생님이랑 정리해 낸다면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파트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손자극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대의 삶을 응원했다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꿈을 위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오늘도 쌤과 함께 해주고 있는 거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 항상 믿고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오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은 화학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화학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아마 화원에서도 들어봤을걸요? 우리 사단어쯤에 동적 평형입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 물의 응축, 그리고 또, 뭐 이산화탄소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혹시 용해 평형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도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상태를 화학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ENO2, NO4. 이산화 질소가 두 분자가 결합을 해서 사산화 이질소를 만들어낸대요. 이거는 정반응이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사산화 이질소가 다시 이산화 질소로 쪼개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반응일 거예요. 그러면 가역반응이란 이런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다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럼 동적 평형은 이런 가역반응에서, 그쵸? 이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용기에다가 플라스크, 둥근 플라스크 이런 걸 준비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NO2 기체를 넣어보는 거예요. NO2 기체를 넣었습니다. NO2는 좀 진한 적갈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한 오렌지색 정도의 기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색깔이 없는 무색이에요. 그럼 처음에 내가 이산화질소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변화를 살펴봤더니, 여기 마개로 막은 후에 색깔이 점점 연해지더래. 연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투명하게 무색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좀 연해지다가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색이 연해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NO2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N2O4가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농도는 그대로 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농도가 변하지 않는 바로 이 지점을 무슨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자?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분명히 농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정반응은 일어나고 끊임없이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다만 이 둘의 속도가 어떤 상태이다? 같은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라는 거. 자, 그거 하나 봐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정리해둬야 되는 건, 자, 그럼 여기에서 요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들 2대1이 의미하는 것은요, 농도가 4몰 농도만큼 변했으면 생성되는 농도는 그거의 절반 2몰 농도만큼 증가할 거다. 2대1이요. 2대1이요. 네,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농도비 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자주 나올 수도 있거든. 자, 2대1이니까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NO2와 N2O4의 농도가 2대1이다. 지금 너무 아닌 게 바로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런 그래프 없이 그런 표현이 나온다면 맞나?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농도의 변화량이 2대1. 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역시 이렇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 둥근 플라스크에 이번에는 N2O4를 넣고 마개로 막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이 흘렀더니요, 여기 지금 처음에 무색이었는데 여기에 조금 그 오렌지빛, 그 붉은 어떠한 빛깔을 나타내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 색깔이 변하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농도 변화량 B가 2대1입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화학 평형 상태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화투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쌤의 픽 가져왔습니다. 바로 평형 상수. 이런 화학 평형 상태를 우리가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평형이라고 하는 애들을 표현을 해내야 될거 아니야. 평형이 아닌 애랑 평형인 애를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될 거고, 평형이 아니면 평형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될 건지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럼 결과를 한번 상상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형 상수라고 하는 애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쌤이 픽으로 해놨어요. 자, 반응식 볼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때 평형상수 K는 A의 몰롱도에 A제곱, B의 몰롱도에 B제곱. A, B 얘네들은 반응 계수예요. C의 몰롱도에 C제곱, D의 몰롱도에 D제곱. 역시 C와 D의 반응 계수를 이렇게 제곱, 제곱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A, B, C, D의 농도는요. 지금 화학평형에 도달했다. 바로 그렇게 도달한 평형 상태의 농도를 대입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하는데, 이 평형상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만 변해요. 내가 처음에 A, B를 얼마만큼의 농도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처음에 얘를 1몰롱도, 2몰롱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2몰롱도, 3몰롱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자, 또는 C, 1몰롱도, 2몰롱도, 1몰롱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초기 조건과는 상관없이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A, B, C, D의 농도를 이 식에다 넣어주게 된다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겠더라. 온도가 같을 때 매우 중요한 값이더라. 라고 하는 거. 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겠지만 조금씩 있다가 점점 문제를 풀면 풀수록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감을 잡게 될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식의 형태입니다. 식의 형태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ABCD에 넣어주는 농도가 평형일 때의 농도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쌤이 여기에다가 괜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평형 이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할 건데, 평형 이동까지 나오면 좀더 여러분이 함정에 가끔씩 빠지기 쉬운 바로 그 파트여서요. 온도 꼭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반응의 평형상수와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형상수 K를 쓸 건데, 어떻게? A의 몰롱도의 제곱, B의 몰롱도 분의 C의 몰롱도의 제곱, 이렇게 쓰자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역반응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역반응 진행됐으니까 C가 이제 반응물처럼 사용이 되는 거고 A와 B가 생성물의 위치로 옮겨지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C의 몰롱도의 제곱, A의 몰롱도의 제곱, 그리고 B의 몰롱도. 이거를 그럼 평형상수 K라고 할수 있다고. 그러면 정반응의 평형상수와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비교를 했더니 어머나 뒤집어 놓은 거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서로 이렇게 뒤집힌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역시 종종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함정에 빠지기 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자, 뭐냐? 고체 물질이나 용매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는다. 고체 물질,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솔리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용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리퀴드 S와 L로 쓰는 바로 그 물질들은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식부입니다. CaCO3가 분해돼서 CaO와 CO2가 만들어진대. 그러면 얘네들의 평형상수 K식을 한번 써보면, 만약에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면요, 반응물의 몰롱도, CaCO3. 거기에다가 계수가 1분의 얘네 CaO. 계수가 1, CO2.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는 표현하지 않는다? 고체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형상수 K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맞아요. CO2의 몰롱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평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그냥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전혀 관계가 없더라. 좀 재밌지 않니?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쌤이 아까 전에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3번을 좀 고려를 한다면

형상수식 K에 쓸수 있는 물질의 상태는요, 기체 또는 수용액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생각보다 요 기체 상태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ABCD가 기체인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앞에서 우리 기체 파트 공부했었잖아. PV는 NRT, 오케이, 거기에다 평형상수 K를 좀 얹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지 하고 쑥 넘어가면서 계산을 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는 맞아, 이거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좀 신경 써야지 했다가 분명히 자료를 볼땐 신경을 썼어. 근데 그 아래 기역니은 디귿 계산할 땐또 깜빡해.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 다른 거 나타났으면, 때문에 여러분 시험지에 혹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펜을 써도 괜찮은 학교다라고 한다면 좀 눈에 잘 보이는 걸로. 아닙니다, 저희는 샤프만 써야 돼요, 연필만 써야 돼요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연필로 좀잘 보이게 표시해 두시고 계속 인지하면서 자료들, 문제들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평형상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각 단계 반응의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A와 B 두 개의 반응을 더해서 최종적인 C라고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탄산의 이온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탄산이고요, 얘네들은 입가산이라고 하죠. 수소이온을 최대 두 개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원에서는 한 번에 이제 두 개, 뭐 최대 두 개까지 내어놓는다, 모두 다 이온화된다, 이런 표현들을 썼을 거야. 사실 탄산이라고도 쓰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나요? 모두 이온화된다,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과학을 더 공부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실제로는 이온화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 한 번에 이렇게 두 개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일단 하나가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탄산수소 이온에서부터 오케이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떨어져 나가서 탄산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반응을 결국 더해주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수소 이온 두 개가 떨어져 나와서 탄산 이온이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반응식을 만들어 낼수 있겠죠? 자, 두 개의식을 더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더합니다. 탄산 수소 이온이 있었고요, 만들어졌는데 다시 소모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탄산 물두 분자 하이드로늄 이온 두 개, 그럼 탄산 이온 한 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 반응의 평형상수 K를 볼까요? 표시하지 말자. 어떤 거? 리퀴드는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럼 탄산의 농도, 분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탄산 수소 이온의 농도. 오케이. 아래로 내려올게요. 역시 리퀴드라고 하는 물은 표현하지 않을 거고요, 탄산 수소 이온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탄산 이온의 농도 됐죠. 그럼 마지막, 그럼 이두 개씩을 더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식은, 다시 한번 리퀴드는 쓰지 않고요, 탄산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치 여기 개수가 이었으니까 제곱 붙여주고요, 그리고 탄산 이온의 농도까지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인 결과를 이 둘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둘을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게 된다면, 여기 분모 분자 이렇게 쓱쓱쓱 없어지게 될 거고, 탄산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제곱 그리고 탄산 이온의 농도까지 완성되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각 단계 반응의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곱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우리가 평형상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K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은 알았으니까,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시작하면서 앞에 K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먼지는 뒤쪽에 가면서 예제들을 보면서 익힐 거예요 라고 했으니, 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반응식의 평형상수 K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겠죠. 고체나 리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쓸수 있다. A의 볼륨도, 그리고 B의 볼륨도, 그리고 나서 C의 볼륨도의 무엇이다?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용기를 준비하고요. 가, 나, 용기에다가 A, B, C를 넣어서 어쨌든 평형에 도달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K값이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리터, 둘다 1리터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넣어줘야 되는 게 몰농도를 넣어주게 되거든요. 평형일 때의 농도, 몰농도, 저 대괄호 몰농도를 넣어주게 되는 건데, 자, 그럼 1리터니까 바로 몰수를 몰농도라고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A 1, B 1, C의 몰농도의 제곱, 4가 되는 거죠. 나도 볼게요. A가 4, B가 1, C, 4의 제곱. 그럼 얘도 얼마야? 결국 4가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이런 거구나. 온도가 같으면 이 안에 들어갔던 처음 상태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평형일 때이 값이 일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반응 지수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요, 여러분, 쌤, 왠지 그거 되게 평형상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평형상수와 매우 똑같이 생겼죠. 다만 이제 K 대신 Q라고 적어둔 거예요. 반응 지수는 A, B, C, D의 농도에 어떤 농도를 넣느냐? 지금 이 순간의 농도를 넣습니다. 현재의 몰농도를 넣어요. 현재 내가 궁금한 상태의 몰농도를 넣는 거야. 아니, 내가 용기에다가 A, B, C를 넣었어. 아, 근데 궁금해. 이게 평형인지 아닌지. 평형이 아니라면 그럼 평형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될지 역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될지가 궁금해. 궁금한 거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반응 지수 Q예요. 자, 다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전에 봤던 이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이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 K, 그리고 반응지수 Q의 식의 형태는 이거로 똑같겠죠. 평형일 때의 몰농도를 넣으면 평형상수 K이고요. 궁금해. 지금이 궁금해. 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의 몰농도를 집어 넣으면 그게 반응지수예요. 우리 아까 전에 평형일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형상수 K가 4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계산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쌤이 여기서 꼭지를 열어서 이두 용기를 골고루 혼합을 시키겠습니다. 아직 반응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골고루 혼합을 했을 때, 자, 언젠간 반응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될까, 역반응으로 진행될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평형에 도달해 있는 걸까? 가 궁금해. 그치? 지금 궁금해. 바로 그 궁금할 때 몰농도를 넣어주면 그거를 반응지수 Q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넣어볼게요. A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A가 5몰이 존재하고요. 2리터에 5몰이 존재합니다. 2분의 5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B 갈게요. 2몰 존재하죠? 2리터에 2몰 존재하니까 1 몰농도예요. C 갈게요. 얘네들은요, 네, 2리터 존재하고요, 전체 6몰 존재하네요. 그러면 몰농도는 3몰농도. 이게 혼합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몰농도고요. 자, 궁금해. 대입해보자. A, 2분의 5. B, 1. C, 3의 제곱이니까 9. 그럼 5분의 18. 우리 아까 전에 계산했던 K와 비교한다면 K보다 오히려 작은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일단 K랑 같은 값이었으면 평형이었을 텐데 아니야. 평형은 아니야. 비평형 상태예요. 자, 그럼 비평형이면 평형을 향해서 반응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평형을 향해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건이 값들이 점점 K처럼 변

변해갈 거예요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처럼 변해가려면 값이 커져야겠다. 값이 커지려면 분자는 증가하고 분모는 감소해야죠. A, B가 사용되면서 누가 생성돼야 돼? C가 생성돼야 돼. 그게 무슨 반응? 정반응이다. 그래서 Q가 K보다 작습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냥 정반응의 속도가 좀더 커서 우리가 봤을 때는 R자 이동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정반응 쪽으로 내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들아, Q가 K보다 컸어. 그럼 Q를 줄여줬어야 되겠지? Q를 작게 만들어주려면 AB가 늘어나면서 C가 줄어들면 돼요. C가 줄어들면 돼요. 역반응이죠. 자, 이랬으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 자, 그러면 Q와 K가 같았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변형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쌤이랑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표현들이 있어. 그건 이제 옆쪽으로 따로 정리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교재나 우리 아무 데나 빈칸에다가 한번 같이 정리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쌤이 앞으로 K 또는 Q를 사용을 할때 사용하게 되는 식의 형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우리가 정의를 건드리진 않아. 정의는 A의 몰롱도 A제곱, B의 몰롱도의 B제곱, C의 몰롱도의 C제곱, D의 몰롱도의 D제곱입니다. 근데요, 이게 다 몰롱도, 몰롱도, 몰롱도, 몰롱도다 보니 결국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 이걸로 정리를 한 번만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부피분의 A의 몰수의 A제곱, 부피분의 B의 몰수의 B제곱, 부피분의 C의 몰수의 C제곱, 부피분의 D의 몰수의 D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만 이렇게 쓱다 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의 몰수의 A제곱, B의 몰수의 B제곱, C의 몰수의 C제곱, D의 몰수의 D제곱, V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 K를 나타낼 수 있다. 인데, 자, 이렇게 쓰면, 쌤, 이게 뭐예요? 더 복잡해졌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자, 이렇게 활용합니다.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할게요. 지금 상태는 다 생략할게요. 모두 다 기체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원래라면 A의 몰롱도 그리고 B의 몰롱도의 제곱, C의 몰롱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줬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결국 몰롱도 몰롱도니까 여기 부피분의 B의 몰수의 제곱, 그리고 부피분의 C의 몰수의 제곱, 부피가 똑같이 제곱 제곱 됐으니까 위아래는 약분돼서 사라졌겠지. 그래.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었던 이 부피에 대한 항두 개씩은 얘네 둘은 서로 약분되면서 사라졌을 거라고. 사라졌으면 B와 C에 대해서는 그냥 몰수의 형태로만 나타내도 되는 거예요. B분의 C의 몰수의 제곱. 그리고 A에 대해서 하나 살아남아 있으니까 A에 대해서만 몰롱도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곱해주자. 자, 그럼 다른 경우도 볼까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피항이 하나 있죠. V. 여기에도 부피항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부피항이 몇 개? 세 개가 있었을 거니까 쓱, 쓱, 쓱, 쓱.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두 개, 두 개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그럼 결국 A와 C라고 하는 애들은 하나씩은 몰수로만 접근해도 괜찮고, B와 C라고 하는 애들도 하나씩은 몰수로만 접근해도 괜찮겠더라. 그럼 마지막 C에 대한 항 하나가 남았으니까 얘네만 몰롱도 부피까지 고려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래야 계산이 좀더 편하거든요. 네, 이런 부피항을 다 고려하는

하는 것보다 그냥 몰수 비 보고 나중에 필요한 애들만 몰수와 또는 부피만 계산해서 넣어주는 게 선생님 계산이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Q는 K와 식의 형태가 매우 매우 비슷했어요. 사실 똑같았죠. 다만 넣어주는 농도가 어떤 농도인지만 달랐으니까. Q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적용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예제 다시 한 번만 표현해 볼게요. 특히 이 예제에서 방금 쌤이 얘기했던 그 표현들을 활용하는 게 정말로 유용하거든. A와 B, C 봅니다. A, B 반응 계수가 1, 1. 그래서 합쳐서 2예요. 부피양이 2개 있다라는 거죠. C, 반응 계수가 2예요. 부피양이 몇 개?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A와 C 부피 없어지고요. B와 C 부피 때 서로 이제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식 K가 엄청 간단해져요. A와 C의 몰수비 곱하기 B와 C의 몰수비. 몰농도를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부피, 그럼 몰농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바로 몰수로만 바로 체크해줘도 돼요. 1, 1, 2. 1, 1, 2의 제곱. 자, 그럼 이걸 반응지수 Q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죠. 꼭지를 10개요. 열면 A가 전체 5몰, B가 전체 2몰, C는 전체 6몰이 돼요. 아까 전에는 쌤이 몰농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시 다 2로 나눠서 문제에다 숫자에 요식에다 대입을 해서 숫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어차피 부피들이 모두 다 약분되면서 서로 상관관계가 이제 서로 약분되면서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럼 이제 몰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A분의 C, 5분의 6인 거고 B분의 C? 그래서 요 정도는 바로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잖아? 3이네? 얼마야? 5분의 18. 아까 전에 우리 계산했던 그 Q와 같은 값 나오는 거 바로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부피에 대한 항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한 숫자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는 편이에요. 이 식이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쭉 펼쳐서 정리를 한 결과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방금 전에 쌤이랑 정리했던 바로 그 식의 형태와 Q와 K와의 관계. QK 같습니다. 그럼 현재가 평형입니다. Q가 K보다 작아요. 그럼 키우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할 거고요. Q가 K보다 커요. 우리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르샤틀리의 원리. 우리 오늘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고 했잖아. 평형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르샤틀리의 원리고 쌤이 픽이라고 해놨으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우리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뭘로 판단했죠? Q와 K로 판단했죠. 맞아요. 그걸 기본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거를 매번 계산을 그렇게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예측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해 볼수 있을 거고요. 어떤 건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평형이에요. 평형 상태인데 몰농도나 압력이나 온도를 바꿨어요. 바꿔서 평형이 아닌 비평형 상태를 만든 거야. 비평형 상태라고 한다면 반응지수 Q가 K와 같지 않은 상태가 됐겠죠? 자, 그러니까 정반응 또는 역반응을 우세하게 바꿔서 우세하게 진행을 시켜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시키자. 이때 적용되는 원리가 르샤틀리예요. 자, 적용되는 원리가 르샤틀리에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면요. 변화를 만들었잖아. 이 변화를 최소화, 어쨌든 줄이자. 그래서 변화가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반응들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조건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A를 넣어주는 거야. 자, A를 넣어줘서 A의 농도가 증가했으면, 아, 안 돼. 넣어주기 전으로 조금이라도 다시 줄여보자. 자, 줄이고 싶어요. 줄여주려면 사용해야 되니까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평형 이동, 정반응 쪽으로 진행된다.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또는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겠대. D의 농도를 감소시켜 볼까? 감소시켰어. 얘를 일부 덜어냈어. 그럼 덜어내기 전으로 바꾸고 싶어요. D의 농도를 어떻게든 다시 늘리고 싶어요. 그럼 D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무슨 반응? 정반응.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한다.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게 르 샤틀리에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반응지수 Q랑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 Q가 되겠죠. 자, Q에다가 A, B, C, D의 농도를 넣겠습니다. A의 양을 늘리거나 분모를 늘리거나 D의 양을 줄이거나였어요. 분자의 양을 줄이거나. 그럼 분모가 늘어나거나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Q는 K보다 어때야 돼? 작아졌겠지.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잖아. Q가 K보다 작으면 무슨 반응이라고?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라고요. 바로 그 원리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런 경우, 반대인 경우도 볼게요.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켰어요.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 B를 일부 이렇게 덜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덜어내기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변화를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덜어낸 값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B를 더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럼 B의 양이 늘어나야 되니까, 만들어져야 되니까 무슨 반응이다? 역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내가 C가 어디서 또 외부에서 생겼어, C가. 그래서 C를 더 부어 넣어주는 거야. 그럼 C의 양이 늘어났네? 변했죠? 그럼 변하기 전으로 C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줄여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더 넣어주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이미 변환이 일어났어. 근데 이만큼 변했던 걸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자, 줄여야 돼요. 그럼 반응을 시켜서 없애야 되니까 역시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보다도 더 빠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요 Q와 K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평형 1대에 비해서 B의 농도는 줄어들었어요. 또는 C의 농도가 늘어났어요. 분모가 줄거나 분자가 늘었으니 Q가 K보다 어때? 이제 커졌죠? 그럼 Q가 K보다 큽니다. 역반응 진행돼요. 라고 했던 앞에서 정리했던 그 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될지 판단할 땐 QK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반응을 진행시키자라고 판단하는 게 수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르샤틀리의 원리를 사용해 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실험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이크로믐 이온이 들어가 있는 용액을 준비합니다. 반응이 잘 평형을 유지하면서 지금 주황색을 나타내는 용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NaOH를 좀몇 방울 떨어뜨려 봤네. 그럼 NaOH를 넣었다라는 건 결국 여기에다가 수산화 이온을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수산화 이온이 누구랑 반응하죠? 맞아요. 수소 이온이랑 반응하면서 물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는 수소 이온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원래대로 돌릴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자, 줄어든 폭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생성시키고 싶은 거야. 다시 생성시키려면 무슨 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야 되고요. 그럼 주황색 물질 줄어들고 노란색 물질 늘어날 거니 용액의 색이 무슨 색으로 바뀔 것이다? 노란색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우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황산 수용액을 좀 넣어봤습니다. 황산 수용액을 넣었다라는 건 그냥 수소견을 넣어준 거야. 근데 얘네들의 양이 어떻게 됐다고? 늘어났다고. 이 원래 이만큼의 농도였는데, 넣었으니까 농도가 증가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줄여보자. 줄이기는 줄일 건데요.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이것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렵겠지. 내가 이만큼 넣어줬으니 요만큼 조금만 줄여보자. 자, 줄일 거예요. 줄일 거면 사용해야겠죠. 역반응으로 진행되면서 네, 사용해버리면 돼요. 그럼 노란색은 줄어들고 주황색은 증가할 거니까 용액의 색은 무슨 색으로 바뀐다? 그렇지. 이것보다 더 주황빛을 띠는 네, 그런 색으로 바뀌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다면 형형상수 K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새 비커에서 어느 지점이든 평형상수 K는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화학 평형과 농도 변화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좀 감이 잡히셨나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압력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압력 변화가 쉬운 듯 하면서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네,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평형, 압력 변화가 나타났을 때도 화학 평형 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하든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하든 평형상수 K는 일정하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압력 변화는요, 기체에만 적용이 돼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평형이 이동합니다. QK 이런 거 얘기할 때 결국 몰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액체나 고체를 생각하면요. 액체나 고체는 압력을 준다고 해도 이 부피가 그렇게 크게 막 변하지 않아요. 아주 미묘하게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미묘하게 변하다 보니까 몰농도의 변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체라고 하는 애들을 생각해보면 PV나 NRT 떠올랐지. 나머지 조건이 같다면 압력 2배면 부피 2분의 1배 뚝 떨어져 버린다고.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압력 변화는 기체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볼게요. 이산화 질소와 사산화 이질소가 있습니다. 평형이래요. 자, 평형이니까 각각이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있겠죠?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절반으로 확 줄여버린 다음에 고정장치로 고정했어요. 그러니까 부피를 절반으로 줄인 직후,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일단 줄인 직후. 자, 그럼 부피가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럼 몰농도는요? 그쵸, 2배가 됐겠죠. 이산화질소의 몰농도도 2배가 됐을 거고요. 사산화이질소의 몰농도도 2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이산화질소의 몰농도에는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반응지수 Q로 가본다면 Q는 K보다 2분의 1배가 되겠다. 작아지겠다. 그럼 Q가 K보다 작으니까 무슨 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 봅시다. 그럼 이산화질소는 일부 줄어들 거고 사산화이질소가 늘어나겠죠? 붉은색을 나타냈던 기체들의 농도는 작아지고요. 무색을 나타내고 있는 기체의 농도가 커지니까 색깔이 조금 더 연해지게 되겠더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 거예요. 부피가 변했고요. 그래서 몰농도가 변했습니다. 자, 몰농도는 둘다 똑같이 두 배씩 변했는데요. 분모는 제곱을 해줘야 됐고, 분자는, 네, 그냥 곱하기 2만 했으면 돼서, 최종적으로 봤더니, Q가 K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정반응.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 아, 그러면, 쌤, 우리 정반응 시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NO2의 농도는요, 원래 평형이었어요. 두 배로 증가했어요. 정반응이 진행이 됐으니까, 오케이. 좀 작아지긴 했겠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농도가 연해지기는 했지만, 처음에 농도가

정도보다는 계속 큰, 더 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QK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하고 있다? 르 샤틀리에 원리에 대해서 하고 있다. 자, 그럼 르 샤틀리에 원리로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피를 줄였어요. 압력이 늘어났죠. 압력이 늘어났어요. 자, 그럼 압력이 늘어났으니까 압력을 다시 줄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일정해. 그럼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니? 맞습니다. 기체의 몰수를 줄여주면 돼요. 기체의 몰수. 그럼 두 개가 반응해서 하나가 생기네. 정반응으로 진행되면 기체의 몰수가 줄어드는 거네.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똑같은 결과 나왔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때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평형상수 K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결국엔 압력, 기체, 네, 이렇게 가는 게좀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력 변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체일 때 적용이 될 거고요. 압력을 높여요? 그럼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기체 몰수가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겠더라. 압력을 낮췄어요. 압력을 높여야 됐고요. 그럼 기체 몰수가 늘어나야 돼요. 기체 몰수가 늘어나는 거 역반응. 자, 여기 압력을 높였습니다. 압력을 줄여야 됐어요. 그럼 몰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역반응. 압력 낮췄고 압력 높이자. 그러면 다시 몰수 늘어나는 정반응. 그럼 이런 경우는요? 어디로 가든 몰수 변화가 없어요. 그럼 평형 이동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없다? 평형 이동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근데 쌤이 아까 전에 이 압력 변화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어떤 조건들이 나오냐면, A와 B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 강철 용기에서. 근데 여기에다가 비활성 기체인 헬륨을 첨가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평형 이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럼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기체 몰수가 늘었으니까 압력이 증가했을 거고, 그럼 압력을 낮춰야 되니까 기체 몰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역반응 진행돼요. 틀렸어요. 왜냐? 네, 지금 헬륨이라고 하는 건 비활성 기체죠. 내가 넣어주긴 하는데 반응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개들은 누구냐면 실제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A와 B만 보는 거예요. 헬륨이 들어온다고 해서 A와 B의 개수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얘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 안할 거니까. 자, 그러면 A와 B의 부분 압력의 합은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으니까 평형 이동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자, 몰롱도의 관점으로 또 갈게요. 헬륨 들어올게요. 들어와봤자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부피 안 변해요. A의 몰수 안 변해요. 부피 안 변할 거고 B의 몰수 안 변해요. 몰롱도 안 변했네? 몰롱도 안 변했으니까 Q 일정하다고, K랑 같다고. 평형 이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도 압력이 증가하는 것 같아. 그럼 평형 이동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어서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해 보자.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을 진행을 시키다 보면 기체에서 이런 강철 용기에서 진행을 시킬 때도 있고요. 실린더에서 진행을 시킬 때도 있죠. 강철 용기에서 반응을 진행시킨다라는 건 부피가 일정해.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도 몰롱도가 변하지 않아. 오케이, 평형 이동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실린더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선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바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조금만 생각해와봐. 숙제야. A, B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헬륨을 넣을게요. 고정 장치로 피스톤을 고정하지 않았으니까 얘네 피스톤의 위치가 커졌을 거고 높아졌을 거고 그럼 A와 B의 부분 압력의 합이 어떻게 됐겠다?
작아졌겠다? 그럼 압력을 높

0: 기자? 몰수가 늘어나야 되네? 그럼 무슨 반응? 정반응. 오케이. 방금 그걸 얘기를 했던 거를 Q를 이용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고 문제까지 살펴볼게요.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하천지형과 해안지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하천지형, 해안지형 관련된 내용들 계속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3페이지에 나와있는 양괄호 5번, 양괄호 5번 해안 퇴적지형부터 살펴볼 거고요. 오늘 개념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 3시간 동안 공부했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고작 한 페이지인데요. 한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해안지형에서 해안 퇴적지형인 해안사구, 갯벌, 석호 요 세 친구들이 분량도 조금 많고 또 시험에도 조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 볼 건데요. 사실 수능특강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다 보니까 개념이 막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해안사구, 석호, 갯벌이 다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많은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 빈 곳에 좀 잘 메모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큰 6번의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3페이지에 양괄호 5번 해안 퇴적지형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해안 퇴적지형은 당연히 퇴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형이고요. 지난 시간에 주로 만에서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랑, 연안유, 조류 등의 퇴적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 파랑과 연안유는 주로 뭘 퇴적시켜? 주로 모래를 퇴적시키고 반면 조류의 경우에는 주로 점토를 퇴적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요 친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퇴적지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다에는요,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퇴적물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 놀고 나오면 분명히 내가 모래사장에서 막 뒹군 것도 아닌데 몸에 막 모래가 달라붙어 있고 주머니 같은 데 보면 모래알갱이들이 막 들어있는 경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바다에 모래알갱이들이 동동동동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다에 동동동 떠 있는 이 모래 퇴적물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하천입니다. 하천은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오는데 하천은 지형 형성 작용을 하면서 중간에 많은 것들을 깎아내. 그리고 깎아낸 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적 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퇴적 지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동하던 모든 것들을 다 퇴적시키고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의 퇴적물들은 중간에 쌓이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퇴적물들이 유입되다 보면 바다에 많은 퇴적물들이 둥둥둥둥 떠있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를 우리는 고재라고 부릅니다. 고재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빡빡 때리다 보니까 여기가 깎여나갑니다. 그러면은 침식된 물질들이 생겨나겠죠? 얘네들이 다시 바닷물에 의해서 바다로 흘러나오게 되고 바다에 공급되면은 바다에 이렇게 많은 퇴적물들이 둥둥둥 떠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퇴적물들이 주로 만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바로 해안 퇴적지형이 되겠죠. 첫 번째 볼게요. 자, 바다에 모래와 점토 같은 애들이 동동동 떠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파랑이 얘네들을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파랑이 슈 밀려와서 영차 밀어붙이고 다시 쏴 빠져나갑니다. 특히나 파랑이 밀려 들어와서 철석하고 빠져나가잖아요. 철석 멈췄다가 힘이 약해지는 그 시점에 육지와의 마찰력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여기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점토 같은 애들은 더 입자 크기가 작아서 다시 딸려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모래 같은 애들은 해안에 쌓이게 됩니다. 또다시 모래가 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모래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해안에 모래가 쌓여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형을 삽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에 파랑에 의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형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 여기가 바로 삽인입니다. 파랑 그리고 연안유 등에 의해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해수욕장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지되는 거죠. 곧 다음 이렇게 만에 모래가 쌓여서 삽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연안유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파랑이 비스듬하게 밀려 들어오면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흐르는 연안유가 발달한다 그랬었죠. 당연히 이 파랑이 모래들을 갖고 오면은 연안유 또한 모래알갱이들을 운반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연안유가
만의 입구 주름에 다다르게 되면 넓게 퍼지면서 힘이 조금 약해져요. 넓게 퍼지면서. 그러면서 가지고 오던 퇴적물들을 흐르는 방향으로 쌓게 됩니다. 또는 이쪽에 쌓여 있었던 퇴적물들이 흘러가는 연안류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와서 여기에 쌓이기도 해요. 그러면 모래가 기둥처럼 쌓여서 지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모래 기둥,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사주. 이건 기둥 주자인데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사주. 주로 만의 입구 같은 곳에 사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사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섬의 뒤편은 섬이 철석, 파랑을 막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잔잔한 편입니다. 양쪽으로 파랑이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육지 만나면 일부는 위로 올라가지만 일부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섬 뒤쪽에 잔잔한 곳에서 양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만나면은 얘네들이 이쪽으로 섬 뒤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흘러가는 방향으로 모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육지와 섬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육지와 섬을 연결한 사주를 육계 사주라고 해요. 육지와 연계된 사주. 그리고 육계 사주에 의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을 육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육계도가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나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일출로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름도 일출봉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꽤나 올라가야지만 멋진 일출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이 일출봉은 저에게 일출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주도는 진짜 10번 넘게 갔었는데, 그 중에 한 5번 넘게 성산 일출봉에 아침에 일출을 보러 갔었는데, 일출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수학여행 갔을 때도 저 혼자 나와서 일출 보러 갔었는데 못 봤습니다. 아,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이 성산 일출봉이 가장 대표적인 육계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산 일출봉. 언젠간 보고 말 거야! 다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사빈, 하천 또는 주변 암석 해안으로부터 공급되어 온 모래가, 자, 우리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죠? 파랑 및 연안류의 퇴적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밑에. 파랑 및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쌓여 형성된 좁고 긴 모래지형.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섬을 육계도, 육계도와 연결된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던 것이고. 자, 그리고 남아있는 지형이 세 개인데요. 해안사구, 그리고 석호, 그리고 갯벌. 요세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먼저 사구부터 볼게요. 사구. 자, 해안에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이 모래로 바람이 불어 그럼 모래가 날려가겠지? 다시 흉또 날려가요. 또 다시 흉 계속 날려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해안에 쌓여 있는 모래, 바꿔 얘기하면 사빈이겠지. 사빈 위쪽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사빈에 있던 모래가 뒤쪽으로 슝슝슝 날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빈의 배후에 사빈의 뒤에 모래가 쌓여서 언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언덕을 해안에 있는 모래 언덕이라고 해서 해안 사구라고 얘기합니다. 해안 사구. 자, 그럼 첫 번째. 이 해안 사구 관련돼서 뭐가 나오느냐? 일단 사빈에 있던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뒤에 쌓인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때 사빈에 있던 모래 중에서 작은 애가 잘 날려갈까요? 큰 애가 잘 날려갈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이 강아지 친구가 지금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죠. 바람에 저항을 하다가 저항을 하다가 끝내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대형견이었다면 막 일어났을 때막 어이야 막 이렇게 큰 대형견이었다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누구지? 푸들 우리가 흔히 아는 작은 푸들은 토이 푸들이고요. 스탠다드 푸들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커요. 엄청 순한 친구인데 덩치는 엄청 커요. 크면 진짜 사람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누가 날 간지럽히나? 작은 애들이 더잘 날려가기 때문에 우리 그림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애들이 잘 날려가고 큰 애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전에 킬러 선지로 한번 나왔었는데, 어려운 선지로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빈은, 다시 할게요. 해안사구는 사빈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작다? 작아요.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그럼 이런 해안사구는 어디에 잘 발달할까요? 자, 형성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돼. 바람에 의해 모래가 날려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럼 바람이 센 곳에 해안사구도 크게 발달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 바람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입니다. 기후할 때 할 거예요. 이런 강력한 북서풍이 서해안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서해안의 대규모 해안사구가 잘 발달합니다. 그게 바로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구죠. 그래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해안에 대규모로 발달한다. 실제로 신두리 해안사구에 가보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모래언덕. 국내 최대 모래언덕. 그치? 그래서 좀 땡겨볼게요.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파란색 코스로 돌면은 C코스로 돌면은 C코스는 소요시간이 120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120분 동안 걸어야 돼.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서식처입니다. 서식처. 그리고 지하수 저장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안사구입니다. 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러한 해안사구는 인간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해안가에 마을이 조성될 때 이러한 마을은 해안사구의 뒤쪽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해안사구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같은 것들을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가끔 센 바람이 불면은 해안사구를 넘어서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기 때문에 해안사구에 방풍림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주로 소나무 같은 것들 많이 조성을 하는데 서해안 쪽에 해수욕장 놀러 가본 친구들은 이제 주차하고 나서 바다까지 걸어갈 때 대부분 이런 소나무 숲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숲들이 거의 다 방풍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풍림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강한 태풍이 밀려올 때 또는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 때 해안사구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 방파제 기능을 갖고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더 볼게요. 비가 내립니다. 자, 해안사구는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래가 해안사구를 타고 스며들어 그러면서 해안사구 아래쪽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 기능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빗물이 스며들면서 불순물들이 다 정화된대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서 지하수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가끔 지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얘를 우리는 사구 습지라고 합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 있는 두웅 습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구 습지이고요. 이 사구 습지는

짠물일까요? 안 짠물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빗물이 지하에 저장되는데 이 지하에 저장된 지하수가 살짝 지표면으로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얘는 담수, 안 짠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해안사구 3인의 모래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퇴적돼 형성된 모래 언덕입니다. 예, 교재에는 정말 별 내용이 없죠. 그런데 이 모래는 주로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야, 작은 애들이야? 작은 애들. 그래서 삽인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지하수 저장 기능이 있다. 지하수 저장. 다음,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 어디에 대규모로 발달해요? 서해안의 대규모로 발달합니다. 서해안의 대규모로 발달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북서 계절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북서 계절풍.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해안사구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삽인의 배후에 주로 만들어집니다. 삽인의 뒤쪽에. 다음, 석호 볼게요. 석호. 자, 요거는 주로 동해안에 잘 발달하는 지형이기 때문에 동해안 쪽의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해안에 이렇게 해안선과 평행하게 산맥이 발달되어 있고요. 다시 요쪽으로 산줄기들이 뻗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산줄기야.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곳들을 우리 하천 유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해안가에 후빙기의 해수면이 어떻게 되죠? 상승합니다.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선이 점차점차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산줄기와 골짜기 중에 어디로 더 많은 물이 들어와요? 상대적으로 산줄기보다는 골짜기가 높이가 낮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산줄기, 골짜기잖아. 이런 데 하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골짜기 쪽으로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옛날에 골짜기였던 곳은 바다에서 육지로 쏙 들어간 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만으로. 자,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의해 골짜기가 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안류가 밀려와요. 그리고 만의 입구를 따라 연안류가 흘러가면서 여기에다 모래를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연안류에 의해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길쭉한 지형을 뭐라고 하죠?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의 입구에 길쭉한 사주가 형성이 되면서 만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대. 그래서 호수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석호.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석호가 경포대에 있는 경포호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바로 옆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바로 옆에. 그리고 바다와 석호 사이를 지금 사주가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죠. 이 호텔은 오션뷰도 있고 호수뷰도 있습니다. 둘레에는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구경하기에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포뿐만이 아니라 동해안에 굉장히 많은 석호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페이지 보조단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석호들의 분포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주로 동해안에 발달하는 지형이에요. 동해는 조차가 작고 또 파랑해 작용이 활발해서 사주가 잘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석호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이 하천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여전히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면 석호의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사주가 뚫리기도 해요. 또는 바다에서 강한 파도가 빡 밀려와서 뚫리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연안류에 의해 사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뚫려요. 때로는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완전히 막히지 않았고 중간중간 뚫렸다 막혔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얘는 짤까요, 안 짤까요? 엄청 막 짜진 않지만 그래도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천을 A라고 하고 석회물을 B라고 하고 바다를 C라고 한다면 C가 가장 짜, 하천이 가장 안 짜. 얘는 바다보단 덜 짜지만 그래도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염분 포함되어 있으니까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해요. 생활용수로도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하천이 흘러들어오는데 물만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볼게요. 옆으로. 자, 하천이 흘러들어오는데 하천과 함께 하천은 퇴적물도 운반하기 때문에 퇴적물이 같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천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은 호수에 둥둥둥 떠 있다가 호수가 잔잔해지면 가라앉아요. 이런 일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퇴적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점점 석호가 메워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천에 의해 공급되는 퇴적물에 의해서 석호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충적지로 변해버려요. 하천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인 곳이니까 충적지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충적지. 그러면서 석호의 규모는 점차 작아지게 되고요. 이 충적지는 주로 논으로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논으로 이렇게. 그리고 석호는 규모가 점차 작아지다가 결국 소멸되어 버리기도 하는 지형입니다. 하천이 공급하는 퇴적물에 의해서. 그래서 동해안에 향호라고 하는 석호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하천이 이렇게 흘러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하천 주변에 여기 농경지 조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마도 정확하진 않더라도 향호가 과거에는 좀더 이렇게 컸던 석호였는데 하천이 공급하는 퇴적물에 의해서 충적지로 변해버리고 여기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석호, 후빙기의 수면 상승으로 형성되었다. 그 만해 입구에 사주가 발달하여 바다가 분리되면서 형성된 호수입니다. 동해안에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얘는 점차 규모가 축소된다. 그리고 염분을 포함하고 있다. 염분 포함. 그래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갯벌 볼게요. 갯벌. 자, 섬의 뒤편이나 아주 깊은 만의 경우에는 파랑이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파랑이 밀려 들어오더라도 우와 이렇게 되는 거 너무 깊다 보니까 대신에 하루에 두 번씩 밀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류, 밀물 썰물의 흐름이 빠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엄청나게 막 빠르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파랑이나 열안류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은 점토를 많이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점토가 밀물에 의해 같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썰물이 빠져나갈 때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이 육지에 달라붙어서 퇴적이 되게 되고 육지와의 마찰력 때문에 퇴적물들이 여기 쌓이면서 썰물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또다시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빠져나가면 점토가 쌓이고 이런 식으로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빠져나가면서 점토가 주로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을 갯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밀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멀리까지 빠져나가서 조차가 큰 지역의 대규모로 발달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황해안과 남해안은 조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의 갯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황해안과 남해안은 큰 하천에 의해서 퇴적물 공급량도 많은 편이고요. 해안의 경사도 만만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토가 쌓이기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갯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일단 밀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만조 때는 물에 잠겨. 그리고 썰물 빠져나가면 간조 때는 육지로 드러납니다. 그럼 육지예요? 바다예요? 육지와 바다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갯벌. 그래서 지형도에서도 이 갯벌은 바다에 표시가 돼요. 바다에 있다 할 거예요. 잠깐 볼까요? 자, 해안선이 여기입니다. 해안선. 그리고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야. 만약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퇴적물이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육지 쪽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은 요거는 해안선에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3일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점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다에. 바다에 무엇인가가 쌓여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바다에 점 찍혀 있으면 여기 갯벌입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지형입니다. 이러한 갯벌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밀물이 밀려들어올 때 점토만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 조류에 다양한 애들이 동동동동 떠서 밀려왔다가 썸을 빠져나갈 때 이런 애들이 그대로 갯벌에 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둥둥둥 떠왔던 애들이 갯벌에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떠있는 오염물질들이 갯벌에 걸러지기도 하고요. 또 그대로 육지로 노출되게 되면 습한 곳이잖아요. 습한 데다가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면은 미생물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리고 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이런 물질들을 분해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갯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육지와 바다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육지나 바다에는 살지 않는 독특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기도 해요. 다양한 계류와, 그러니까 갑각류와, 그리고 맛조개나 쏙! 이런 친구들이 서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쏙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쏙을 잡으러 갔다가 무려 2시간 동안 땅을 파고 막대기 같은 거 집어넣고 살살살살살살 하다 보면은 쏙이 이걸 탁 잡아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2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아저씨가 엄청 불쌍했는지 네 마리를 그대로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아, 아저씨가 하는 거 봤을 땐 잡기가 쉬웠었는데 생각보다 잡기 어려운 친구예요. 쏙 빠져나올 줄 알았더니만 이제 잡질 않아. 나중에 한번 꼭 잡으러 가보십시오. 저만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친구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해안사고랑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거나 또는 태풍이 밀려왔을 때그 힘을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연 방파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공간이야.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전 세계 모든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된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나중에 알 제주도 일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갯벌 중에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그리고 보성 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안 앞바다에 목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목포. 저희 아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아빠, 목포 갔다가, 아니, 목포는 언제 갈 거야? 목포 봐야지. 아이고, 신안 좀 보고서. 아이, 신안 좀 보고서 가자. 신안 보고서. 신안 보고서. 목포 언제 갈 거야? 어우, 신안 보고서로 기억해 둡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갯벌. 자, 그리고 이런 갯벌은 인간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닷물이 밀려와요. 그리고 얘를 막아버립니다. 썰물이 빠져나가면 밀물 때 갇혔던 바닷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얘가 서서히 증발합니다. 바닷물이 증발하면 뭐가 남지? 소금이 남아요. 이렇게 얻는 소금을 천일제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안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신안 천일염. 다음, 방조제를 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흙을 들이부어서 새로운 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간척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간척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갯벌입니다. 그리고 이 간척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원래 이런 섬이었습니다. 갯벌을 다 간척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기술력이. 그래서 간척의 대상지로 이용이 되기도 한다.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거는 갯벌밖에 없어요. 밀물 때는 침수되고 썰물 때는 드러납니다.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이면서 오염물질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양식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염전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공간이 갯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안 퇴적지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해안사구, 석호, 갯벌이 조금 까다로운 지형들이고요. 시험에도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주로 지형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지형도 관련된 문제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지형도 말고 위성사진으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지형도로 출제됐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안지형은 큰 부담 없이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요. 우리 양괄호 3번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안, 동해안.

동해안과 서남해안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동해안과 서남해안은 사뭇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해안은요, 우리 지난번에 영해할 때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반면 서남해안은 해안선의 대다듬이 굉장히 복잡해요. 와, 그리기도 힘들어. 거기다가 섬도 되게 많습니다. 왜 이런 다른 형태의 해안이 발달하였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해안선과 산맥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동고서도의 경동지형이기 때문에 동쪽에 융기량이 많았던 동쪽에 남북 방향의 높은 산맥들이 발달하고 거기에서 산맥들이 뻗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서서히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후퇴하게 되죠. 이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 바닷물이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단조로운 해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반면 서해안은 해안선과 산맥이 교차한다고 얘기해요. 교차. 그래서 해안선과 산줄기 골짜기가 교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지난번 석호처럼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골짜기 쪽으로 더 많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여기가 만으로 변하고 고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안선의 대다듬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해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섬으로 변하는 곳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고서도의 경동지형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경동지형. 그래서 해수면이 6이라면 동해는 수심이 깊고 서해는 수심이 얕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동해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슝 해수면이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해는 파랑의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파랑에 의한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면 서해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기 때문에 파랑의 힘이 조금 더 약한 편이에요. 물론 파랑에 의한 지형들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해는 깊은 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밀물 때, 썰물 때. 근데 서해는 깊은 만이라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안쪽으로 모여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멀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깊은 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게 들어왔다가 멀리까지 빠져나가니까 조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조차가 크다는 것인데 이 조차가 큰 이유는 커다란 태평양이란 바다 기준으로 했을 때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간 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차가 너무 크면은 항구 발달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만조 때는 해수면이 높아지지만 간조 때는 해수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항구의 수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해안에 항구를 아예 안 만들 순 없잖아. 그래서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한 항만 시설이 발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뜬다리 부두입니다. 뜬다리 부두. 말 그대로 다리가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다시요. 부두가 떠 있는 거예요. 이 부두가 되는 거죠. 이 부두가. 그래서 지금 간조대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상태지.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만조대와 간조대. 다리가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온 상태고 내려간 상태가 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해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할때 해수면 높이와 상관없이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뜬다리 부두입니다. 그래서 군산의 뜬다리 부두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간문인데, 간문.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역시나 만조대와 간조대의 해수면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을 달아서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천에 간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해안,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해안선과 대체로 평행하여 해안선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석호가 잘 발달하고요. 동해안에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석호랑, 죄송합니다. 뒤에 나와 있죠. 석호랑 융기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때문에 융기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해안 당구도 상대적으로 동해안에 탁월하게 발달하는 지형이에요. 반면 서남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의 방향이 대체로 교차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섬도 많고요. 또 한강, 금강 등의 큰 하천이 많은 퇴적 물질을 운반하고 조차가 크며 수심이 얕기 때문에 갯벌 발달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의 갯벌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조차가 크기 때문에 항만 발달에는 불리해. 그래서 큰 조차를 극복할 수 있는 특수한 항만 시설이 발달합니다. 인천의 관문과 군산 등지의 뜬다리 부두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까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33페이지로 돌아올게요. 33페이지. 마지막 큰 6번.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까지 살펴보면서 요네 번째 주제의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해안 지형과 하천 지형들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변화합니다.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시스텍 계속해서 파랑의 침식 작용을 받으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석호 또한 하천이 공급하는 퇴적물에 의해서 크기가 작아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소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안선의 드나듦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곶과 만이라고 한다면 곶에는 계속해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고 만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면 곶에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고 만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적으로 해안선은 조금씩 단순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문제는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천에 댐이나 저수지 보 같은 것들을 건설합니다. 이거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전력을 생산하고 건설 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래를 준설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천 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내는 거예요. 하천 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내서 건설 자재를 생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댐이나 저수지 보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댐을 건설합니다. 댐. 자, 흐르는 하천에 댐을 만들게 되면 댐 뒤쪽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하천이 아니었던 곳이 물에 잠겨버리게 돼요. 수몰 지역이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댐을 만드는 거야. 댐의 문을 막아버리면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죠? 그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고여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요 지역들이 물에 잠겨버리게 되죠? 요 지역을 수몰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안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후가 변화하게 되고요. 안개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다음, 해안으로 공급되는 모래 양도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하천으로부터 다양한 퇴적물들이 하천과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모래들이 바다에 동동동동동동 떠 있다가 얘네들이 파랑이나 연안류, 조류에 의해 밀려와서 육지에 쌓여서 다양한 해안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 육지에 댐이나 또는 하구뚝이라고 해볼게요. 뒤에 또 나오거든요. 하구뚝. 댐이나 하구뚝을 만듭니다. 하천이 퇴적물을 가지고 흘러내려오는데 댐이나 하구뚝 뒤쪽에 퇴적물들이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얘네들은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게 아니라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그러면은 문을 닫았을 때 흘러내려오던 하천이 유속이 아주 느려지거나 정지하게 되고, 그러면 가지고 온 퇴적물들이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얘네들은 바다로 흘러나와서 다시 육지에 쌓여서 다양한 해안 지형을 만들어야 될 애들인데, 해안으로 공급되는 모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안 침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안 침식에서 댐, 저수지, 보 같은 것들 만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하천 중하류의 습지를 개간하거나 하천을 직강화하는 경우. 자, 습지를 개간하는 건 뭐냐면, 개간은 인간에게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 있는 또는 습지 같은 애들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뭐 농경지로 이용을 하거나 건물 같은 거 짓는 것들을 개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확보하고 시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습지를 개간하고 하천을 직강화하는 거지. 하천 직강화는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던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공사를 직강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당연히 습지가 사라지게 되고 직강공사하면서 제방 같은 거 쌓게 되면은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거부터 좀 볼게요. 도시화 이전과 이후에 하천 수위가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데, 봅시다. 도시화 이전의 모습이에요. 지표면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지 않고 그대로 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막 자라나고 있고요. 여기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빗물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겠죠. 그런데 흙바닥이니까 일부는 지하로 스며들 거예요. 또 일부는 나무가 빨아들이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물이 하천으로 서서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얘가 막 이렇게 융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땅을 지나서 가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천으로 유입되게 될 거예요. 당연히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스며드는 양도 있고 나무가 빨아들이는 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양이 천천히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 수위가 서서히 서서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된 거예요. 지표면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인공 피복으로 뒤덮이게 되고 흙이 노출되어 있는 식생 피복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물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시가지도 늘어나게 되죠. 여기에 비가 내립니다. 빗물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데, 물론 일부는 하수구 같은 데를 따라 흘러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죠. 다시 요 우수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수관을 따라서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결국은 땅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지. 게다가 나무도 많이 없어. 나무가 빨아들이는 물의 양도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표면이 매끄러운 인공 피복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천으로 많은 양이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천의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천 수위가 도시화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도시화 이전에는 하천 수위가 비가 내린 다음에 천천히 높아집니다. 천천히 높아졌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낮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도시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천 수위가 올라갔다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더 빠르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시화 이후에는 하천의 최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죠. 최고 수위가 높아진다. 최고 수위 높아진다. 그리고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 도시화 이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짧아졌죠. 그래서 하천의 최고 수위는 높아지고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에 더 높은 수준까지 하천의 수위가 치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홍수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구불구불 흘러가던 하천을 직강화한다. 그러면 요일 때는 상대적으로 홍수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렇게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공유할 때는 하천이 천천히 흘러가는데 직강공사라고 나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슝! 슝!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하류 지역으로 하천이 흘러내려가면서 요 하류일 때에는 홍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갈게요. 도시를 흐르는 하천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복개되어 교통로로 이용된 하천이 많은데요. 복개된다. 복개는 뭐냐면 하천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덮어버린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던 하천이었어. 여기도

직관 공사 같은 것들을 실시하면서 하천을 제방을 쌓고 직선으로 이쁘게, 나름은 이쁘게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생태계가 파괴되고 홍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간 활동에 의한 해안 지형 변화까지 살펴볼게요. 먼저 간척입니다. 아까 갯벌할 때 얘기했듯이 방조제 건설한 다음에 갯벌을 농경지나 공업용지 등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입니다. 갯벌을 간척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기능들이 다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다음, 아까 살펴봤듯이 하구둑과 방조제 건설하면은 해안에 공급되는 토사양이 감소하면서 요 친구들의 규모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흘러나온 퇴적물들이 해안에 쌓이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또 해안에 다양한 것들을 건설하면서 사빙이 축소되고 사구가 파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환경 친화적으로 해안을 이용하고 보호 관리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모래포집기와 그로인과 같은 시설물인데요. 볼까요? 자, 해안에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이 위로 바람이 불어 슝, 슝, 아이고, 슝. 저 멀리 날아가면은 해안에 모래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길에다가 모래포집기를 설치합니다. 모래포집기. 이름이 모래포집기예요. 모래포집기. 모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야구에서 투세공을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하죠? 받는 거예요. 맞아! 모읍니다. 모래를 받아서 모으는 시설물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날려진 모래를 받아! 슉! 받아!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모래포집기 주변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모래포집기라고 얘기해요. 다음은 그로인인데, 그로인은 해안선과 교차되도록 설치해 놓은 인공 구조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연안류가 흘러갈 때 해안에 있는 모래들이 저 멀리까지 침식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로인을 설치해 두면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깎여나간 모래가 저 멀리까지 침식되지 않고 여기에 쌓여. 그러면서 해안 침식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여기 그로인이라는 시설물입니다. 그다음 얘는 잠재예요. 잠재. 잠. 숨겨져 있는 거야. 재는 제방이거든요. 숨겨져 있는 제방. 그래서 바다 안에 수중에 있는 방파제를 잠재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밀려올 때, 다시요. 파랑이 밀려올 때 파랑의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게 바로 잠재예요. 그래서 모래포집기, 모래 침식 부분에 설치한 울타리를 얘기하고요. 시간 지나면 요 주변에 모래가 막 쌓입니다. 이렇게. 그로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다 쪽으로 축조한 인공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잠재도 있죠. 잠재. 이런 방파제도 있는데요. 이런 방파제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랑을 막아줌으로써 해안 침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큰 6번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33페이지 해안선의 길이와 변화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해안선의 길이가 2022년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총 길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2014년 대비 자연해안선은 105.7km 감소, 인공해안선은 400.7km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연안을 매립하고 방파제 해안도를 건설하면서 자연적인 해안선은 줄어들고 인공해안선이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선은 전남이 가장 길구나라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요. 전남 가장 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남입니다. 아하. 전남 해안선이 가장 길구나.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안선의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정말 큰 4번, 네 번째 주제죠. 하천지형과 해안지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볼 거거든요. 앞에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한 다음에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선자 OX 꼭 풀어서 추가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선자 OX 나와라!

꼼꼼하게 성적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드디어 49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적강 굉장히 긴 여정을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끝으로 그렇죠. 우리 꼼수체크 인사의 그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중간중간 말씀 드린 것처럼,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49강까지, 완강까지 이렇게 이긴 호흡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강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49강은 진짜 아무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진짜 진짜 잘 해왔다는 거고요.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뿌듯하게 여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도 아니고 윤사야, 얘들아. 그치? 동서양의 엄청난 사상들을 4시간 정말 밀도 있게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요. 그 배움의 여정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었고 그 배움의 여정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성숙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윤사 멋진 과목에 정말 마침표를 찍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또 출발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할 텐데요.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마지막 챕터였었죠? 평화사상과 세계시민주의 파트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문제 풀면서 마지막까지 또 멋진 배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OX 체크로 좀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소개됐던 문항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칸트입니다.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와 무관하다. 얘들아,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이야기하면서 확정 조항을 이야기하지. 그 중에 첫 번째 확정 조항은 무엇이었어? 모든 국가의 어때? 정체는 무엇이어야 한다? 공화정이어야 한다. 공화정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랑 완전 관련 깊습니다. 반드시 모든 국가가 다 공화정의 정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갈등입니다. 구조적인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아니지, 왜? 갈등 책 제목이 뭐였어? 아유, 잘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였죠? 자, 어떤 식으로, 어떤, 앞에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서라도 우리가 폭력 사용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갈등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죠?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폭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항상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갈등은 보았어요. 목표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평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화를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과정으로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그래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죠. 그 수단, 과정도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얘들아, 기억하지?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폭력? 구조적 폭력이냐, 문화적 폭력은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성립하는 폭력입니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그렇죠.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 어때?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하게 다 제거가 된 상태잖아. 따라서 억압에서 진정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칸트와 얘들아 갈등의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지. 왜냐하면 천천히 생각해보자. 칸트에게 있어서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어떤 게 필요했어?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국가가 공화정의 정치 체제여야만 한다. 이거는 뭐야? 그렇지, 전쟁의 개시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예방적 처방이라고 할수 있어. 이러한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즉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의 정치 체제여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확정 조항으로서 실현되어야지 한국적인 그런 영구 평화가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예방적 처방 없이는 진정한 평화 불가능하다. 칸트 예스라고 볼 거예요. 갈등도 당연히 맞지.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죠. 얘들아, 평화를 위한 예방적

예방적 처방 어떤 것들이 있었어? 폭력을 진짜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 이런 것 계속 갈등이 중시했다고 우리 공부했었죠? 갈등은 이미 일어난 폭력을 치료하는 건 이미 겉으로 드러난 폭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어때? 소극적인 평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반면에 폭력을 예방하는 건 뭐야? 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이라고 하는 건 폭력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인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하게 제거가 된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지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굉장히 갈등이 중시했다는 걸 우리 공부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두 사상의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떠올려 보면서요. 우리 연계 교재에 소개가 된, 수능 특강에 소개가 된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은 패자인데 패자에겐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은 왕자인데 왕자는 큰 나라가 필요하지 않다. 힘 때문에 남에게 복종하는 것은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거다. 반면에 덕으로 인해서 복종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기뻐서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덕을 바탕으로, 인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왕도 정치를 행하는 통치자이다. 누구야? 그래, 맹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천하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도모하는 군주는 인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유교 사상가로서 맹자는요, 군주가 인과 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천하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도모하는 군주는 자신의 수양이 아닌 백성의 안위에 힘써야 한다? 아니죠. 유학 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군주가 먼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무엇을 이야기했어? 기억나니 얘들아, 숙이 안인을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하의 평화를 도모하는 군주는 덕치보다는 법치로서 부국강병을 이뤄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맹자가 덕치보다는 법치로서 부국강병을 이뤄야 한다고 봤을까? 아니죠. 오히려 덕치를 더 통치해서 중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단순히 부국강병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통치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천하의 평화를 도모하는 군주는 재가와 치국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재가와 치국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봐봐, 이거 집이잖아. 이거 뭐야? 국가잖아. 자신의 가정이죠. 재가.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것, 네, 이런 노력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때? 그렇죠. 가까운 친소의 구별이 있잖아. 내 가족을 잘 돌보고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잘 돌보고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은 평화를 도모하는 군주의 내 노력으로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언어와 행동의 친절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한다. 문화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폭력의 합법화를 평화의 합법화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봐봐.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하게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누구야? 그렇지. 갈등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갈등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적극적 평화의 달성은 직접적 폭력만 없어도 직접적 폭력이 없는 그 직접적 폭력의 부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자, 갈등해 보기에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려면 직접적 폭력의 부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직접적 폭력의 부재만이 아니라 직접적 폭력의 부재, 그 밖에도 구조적 폭력의 부재, 문화적 폭력의 부재가 모두 다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폭력의 부재만으로는 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구조에 의해 개인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모독이 발생할 수 있죠. 얘들아, 갈등은요, 개인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모독을 뭐라고 규정해서? 폭력.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구조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불렀네요.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 및 직접적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기억나니 얘들아? 갈등은 문화적인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과 이런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폭력 및 직접적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적극적 평화는 의도적인 폭력과 비의도적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실현 가능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 뭐였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다 사라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했었죠?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때? 직접적인 폭력,
이런 폭력은

의도가 있었죠. 하지만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을 수도 있었잖아. 그것까지 모두 다 사라져야지 적극적 평화가 실현 가능합니다. 전쟁의 종식은 소극적 평화 실현에는 기여하지만 적극적 평화 실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이건 또 아니지.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어.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소극적 평화다라고 갈등이 얘기한 건 맞아. 그런데 후반부가 틀렸지. 얘들아, 적극적 평화 실현에 전쟁의 종식이 기여하지 못하니? 아니지.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전쟁은 당연히 없어져야 돼. 전쟁 없어지고 플러스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지는 거니까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직접적인 폭력이 사라진다는 건 적극적 평화 실현에도 그렇지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고대 동양사상가입니다. 도로서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은 군대로 천하를 위협하지 않는다. 군대가 있는 곳에는 가시덤불이 생기며 큰 전쟁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그러므로 정치를 잘하는 자는 모든 것을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며 억지로 강대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만물은 도에 넘치게 강해질수록 반드시 노쇠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는 어때? 그렇지. 자연스러움에 넘치게죠. 자연스러움에 지나치게 강해지면 반드시 오히려 노쇠해지는 법이니 이것을 도에 어긋난다라고 하는데 도에 어긋나면 곧바로 나아갈 길이 막힌다. 따라서 무위로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다. 얘들아, 도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 도가 유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인의 예지의 그런 도덕의 도인지 아니면 노자 장자가 이야기한 자연스러움의 우주 만물의 이치인 도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야 되는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저절로 이루어진다. 뭐 도에 어긋나면 안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무위에 다스림까지 나왔으니까 아, 도가 사상가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노자가 되겠네요. 노자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통치자는 백성들이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위의 다스림을 실천해야 한다. 완전 맞지, 얘들아? 자, 어떤 본성? 자연스러운 본성.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무위의 다스림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치자가 분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 시비를 엄격하게 가릴 때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니? 아니죠. 도가 사상가들은 이렇게 분별하는,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제도와 규범을 거부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자, 제도와 규범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제약합니다. 따라서 그런 걸 거부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고자 하네요. 통치자가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해야만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얘들아, 문명의 발달된 그러한 도구, 이런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는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죠.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없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추측한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사회가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될수 없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존 자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잘 조직되고 통치가 되면, 즉그 사회 정치 제도와 구조가 민주적으로 잘 이행이 되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다고 보죠. 누구지? 롤스가 되겠네요. 원죄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질서정연한 그런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원죄의 목적이다. 라고 롤스는 이야기했죠. 1번입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어도 원죄의 대상이 될수 있다. 아니죠. 원죄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여야 합니다. 원죄의 중단이 원죄의 목적 달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 당연하지. 왜냐면 원죄의 목적이 달성됐어. 그러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죄의 중단이 원죄의 목적 달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질서정연한 만민만이 원죄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 아니죠. 오히려 롤스는요, 질서정연한 사회 구성원인 질서정연한 만민은요, 원죄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라고 봅니다. 국가 간 부의 재분배는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목표다? 얘들아, 국가 간에 부자 나라에서부터 가난한 나라로 부를 재분배해 주는 거, 이게 원죄의 뭐 목표라고 생각하니? 아닙니다. 다시 한번 원죄의 목표는요, 뭐 부의 재분배 이런 게 아니야. 롤스가 보면. 롤스가 생각한 원죄의 목적은 뭐야? 나와야지. 그래,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정치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은 원조시에 무시되어야 한다.

그렇죠, 얘들아.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이 중요하지. 그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민주적인 제도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때 그 원조 대상국이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을 무시되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입니다.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곧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고,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곧 반드시 서로 뺏게 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로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혼란의 원인은 뭐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 모든 천하의 재난과 남의 것을 빼앗는 집과 원한이 일어나는 까닭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그렇죠. 모두가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래. 그러면서 여기 요 글자고 기억나?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그렇지. 두루두루 겸. 요 맨날 나온다 그랬지? 겸에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겸의 교리. 묵자가 되겠습니다. 자, 묵자가 지지할 입장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겸애의 실천은 비공의 실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아니죠? 오히려 서로서로 평등하게 사랑할 때 공격전쟁의 반대세라고 하는 비공의 실천을, 그렇죠? 도울 수 있겠죠? 이상적인 통치자는 모든 전쟁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왜 틀렸니? 모든 전쟁이 부당한 건 아니죠. 방어전쟁은 인정했습니다. 좀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은 천하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네. 그 좀비 친소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랑을 뭐라고 했어? 인. 그런 인은 차별하는 사랑, 별애야. 라고 비판하면서 그인 때문에 혼란이 생겼으니까 차별하지 않는 겸애를 실천해야 해. 라고 주장하죠. 명분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우선하는 통치자는 침략 전쟁도 감행해야 한다? 아니죠. 백성의 이익을 진짜 우선시하는 겸애 교리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는 침략 전쟁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침략하는 나라에는 이익을 가져다 주고, 침략당하는 나라에는 손해를 가져다 준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 묵자가 보기에 전쟁은 침략당하는 나라에도 당연히 손해를 가져다 주지만, 침략하는 나라,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천하의 손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쟁, 침략전쟁, 공격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볼게요. 아힘사는 포괄적 진리이다. 아힘사 나왔네. 아힘사는 뭐였는데? 그렇지, 비폭력, 불살생, 간디가 되겠습니다. 자, 간디 기본적인 입장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 골라보겠습니다. 아힘사 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생을 피해야 한다. 라고 간디는 생각했죠. 아힘사 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동정심을 배제하고 이성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지. 오히려 동정심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에게조차 자비를 가지고 적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간디는 봅니다. 아힘사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저항을 거부해야 하는가? 아니죠. 얘들아. 아힘사를 바탕으로 어때? 그럼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 인정하죠? 간디 자신이 어때? 그럼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또 시민불복종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거부해야 하는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임사 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자제력의 바탕을 둔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신뢰해야 하는가? 네. 자제력의 바탕을 두고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적에게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내 신뢰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리을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 골라보겠습니다. 자연 상태란 전쟁 상태이다. 이것은 적어도 중단 없는 전쟁의 위협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 상태가 정초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성이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평화를 직접적인 의무로서 부과한다 해도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니와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무엇이 있어야 돼? 국가 사이 연맹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 조약과는 구별되는 무엇? 그렇죠. 평화 연맹은 영원히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한다. 얘들아,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어때? 가만히 보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고, 그것은 전쟁 당사자인 두 국가 사이에, 혹은 전쟁 당사자인 그 국가들 사이에, 야, 우리 이번 전쟁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평화 조약, 이것과는 구별되는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그런 국가 간의 연맹, 국제 연맹인 평화 연맹을 통해서 영원히 모든 전쟁의 종식이 추구될 수 있다. 영구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영구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연맹을 얘기하고 있어. 누구야? 그렇죠. 칸트라고 하는 것알수 있네요. 칸트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추구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다. 그렇죠? 칸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적 존재다. 따라서 도덕적 의무로서 영원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양도받은 국제연맹의 수립이 요청된다. 이거 왜 틀렸니? 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주권을 양도받는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건 칸트 인정합니다. 평화연맹이 국제연맹이니까. 그런데 그 국제연맹은요, 각각의 주권을 보장받는 국가들의 연방체제로 구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을 국제연맹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각 국가는 어때? 자유와 주권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양도받은 국제연맹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전쟁 당사국 간에 평화 조약의 체결만으로는 영원한 평화 실현이 담보되지 않아. 그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평화 조약은 특정한 그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켜주는 만을 할뿐 영원한 평화 실현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ㄷ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 외에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잖아, 얘들아. 자,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 서로 세력 균형, 서로 힘이 팽팽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차마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외에는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니? 아니지, 얘들아. 방금 제시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평화연맹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종식이 추구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리을은 오히려 어때? 좀 현실주의적으로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커다란 희생이 따르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면 우리의 삶과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일 아트를 할 돈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야? 그렇죠. 당장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원조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누구지? 그렇죠. 싱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싱어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원조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인류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싱어는 공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럼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 맞습니다. 원조의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의 실행을 결정해야 되죠. 그렇지, 너무 중요해. 결과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조를 하는 데 드는 희생과 원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을 잘 비교해서 이익이 희생보다 클 때, 결과적으로 클때그 원조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의 기아 해소는 원조의 목표가 될수 있죠. 왜냐하면 절대 빈곤층은 기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는 건 그렇죠. 고통을 해소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의 목표가 될수 있다라고 싱어는 봅니다. 원조 주체의 이익과 손해는 원조시 고려 사항이 아니다? 아니지, 얘들아. 그러니까 잘 봐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원조 주체의 이익과 원조를 받는 원조 대상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원조하는 그 주체 이익과 손해도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을 빵이 딱한 덩어리밖에 남지 않았고 내가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인데 그한 덩어리의 빵마저 남에게 주어라라고 싱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조 주체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원조 주체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죠. 자, 원조 주체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입는 손실과 그 원조로 인해서 원조 대상이 받는 이익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원조 대상이 받는 이익이 더 크다면 원조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와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갑과 을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공화적 체제는 법 개념의 순수한 원천에서 비롯된 그 근원의 순수성 이외에도 소망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즉 영원한 평화에 대한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한다. 모든 국가가 공화정의 정치 체제일 때 영구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확정 조항 1번 누구야? 그렇죠. 칸트가 되겠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해선 안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공화정의
정치체제에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국민은 자신의 신상에 다가올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경기를 감당하는데 무척 신중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즉 국민들은 전쟁 선포, 전쟁 개시에 대해서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화정의 정치체제를 모든 국가가 갖추고 있는 것이 영구 평화를 위한 첫 번째 확정 조항이 된다라고 칸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화제가 아닌 체제, 즉 군주가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체제라면 군주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손쉽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의 정치 체제여야 한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죠. 을입니다. 직접적 폭력은 하나의 사건이고 구조적인 폭력은 오르내림이 있는 하나의 과정이며 문화적 폭력은 오랜 기간 동안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남아있으면서 기본적인 문화의 점진적 변화를 초래하는 영구불변의 것이다. 폭력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어디에서부터든지 폭력은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지점으로 쉽사리 전달될 수 있다. 제도화된 폭력의 구조와 내면화된 폭력의 문화와 더불어 직접적 폭력은 또한 장기간에 걸친 복수전처럼 제도화되고 반복되면서 의식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누구야? 그렇지, 갈퉁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칸트와 갈퉁, 중요한 두 사상가가 같이 제시가 됐네요. 국제 분쟁 해결은 평화 연맹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니지, 칸트 완전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죠? 반드시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연맹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위임받은 세계 정부에 의해서 창설된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 자, 평화 연맹은 어디까지나 자유와 주권을 인정받는 개별 국가들의 연방 체제야. 그러니까 주권을 어떤 단일한 세계 정부한테 위임해 이런 진술에 대해서 칸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의도적인 폭력은 의도적인 폭력과 다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침해하지 않는다. 갈퉁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자, 의도가 없을 수 있는 그런 폭력 상황이 있는 거야. 자,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의도적인 폭력, 여기도 역시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그런 폭력의 속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국방과 치안으로 한정해선 안 돼. 그렇지.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국방과 치안으로만 한정하면 어디까지나 평화를 국가 안보로만 규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갈퉁은 진정한 평화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국방이나 치안으로는 치안만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 자, 국가라고 하는 건 뭐야?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그런 폭력을 그렇죠 제거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세계 평화 실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니지 얘들아. 칸트 완전 영향 주죠. 개별 국가가 공화정의 정치체제인 것이 세계 평화 실현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얘들아, 갈퉁도 당연히 개별 국가의 정치 상황이 평화 실현에 도움이 되지. 그 개별 국가의 어떤 구조적인 잘못된 제도나 구조들이 계속해서 폭력을 일으킬 수 있잖아. 구조적 폭력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별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갈퉁도 칸트도 모두가 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정치적 상황도 평화를 위해서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개별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세계 평화의 실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둘 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동양 사상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오랜만에 등장했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연기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봐봐. 석가모니 연기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전쟁 중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도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야 한다.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모든 힘을 쏟아 양쪽의 힘을 갖게 만들고 그 분쟁 속으로 걸어 들어가 화해하게 해야 한다. 미움은 미움으로 가라앉힐 수 없고 미움은 사랑에 의해서만 가라앉혀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법이다. 영원한 진리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바탕으로 불교가 평화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죠? 자, 불교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맞죠? 자신이 고정된 실체로서 만물과 상호 의존함을 깨닫고 비폭력을 실천해라. 왜 틀렸니? 불교에 따르면 그렇죠.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나조차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야 한다. 불교의 핵심 주장이죠. 다른 존재를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 나와 다른 존재는 자타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삼독을 제거하고 모든 존재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를 깨달아야 한다.

아, 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현대 서양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자네의 물음에 답하고자 하네.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개의 동심원에 둘러싸인 존재를, 혹시 세계 시민주의 하면 스토아파, 에피아, 누스바움인데 동심원 하면 옳지, 누스바움 일단 썼던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떠올릴 거예요. 자아를 둘러싼 가장 작은 동심원부터 차례대로 직접적 가족, 확대된 가족, 그리고 이웃이나 지역, 집단, 동료 시민, 그리고 동료 국민을 둘러싼 동심원이 있다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동심원 밖에 있는 가장 큰 동심원은 인류 전체의 동심원이라네.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애정과 정체성을, 그것이 민족적인 것이든 사회적 성에 기초한 것이든 혹은 종교적인 것이든 간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대화와 관심의 공동체 일부로 만들어야 하고, 특히 우리의 인간성을 규정하는 동심원을 유념하고 존중해야 한다네. 그 인류 전체의 동심원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친밀하면서도 공평하고 편견 없이 사랑하고 특정 집단이나 파벌의 지지자와는 달리 전체에 대해, 그리고 전체를 위해 생각할 줄 알고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존엄을 볼줄 아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춰야 한다네라고 누스바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스바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시민주의 실천은 출생 공동체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가능하죠. 세계 시민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 극복과 보편적 인간애의 실천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가 민족적 정체성을 다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배타적인 경우에는 그것은 극복해야죠. 배타적인 애국심, 혹은 배타적인 민족주의, 배타적인 자국 중심의 사고방식, 배타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극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실천을 요구하죠. 세계 시민주의 실천을 위해서 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 능력 갖춰야 하죠. 그런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선에 대한 합리적 추론 능력 중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주의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사랑만이 도덕적 의무의 원천이 될수 있니? 아니지. 오히려 누스바움은요,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1차적인 근본적인 원천은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시민주의는 동료 시민의 범위를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요. 그래,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갑과을의 입장 적절한 걸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갑부터 볼게요.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종교가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뭐 멋있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심지어는 뭐 종교적인 핑계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대요. 모든 사람이 뭉쳐서 전쟁에 맞서 모의하고 전쟁을 매도해야 한다. 반대로 평화는 공적인 생활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모두가 설교하고 찬양하며 전파해야만 한다. 얘들아, 천천히 한번 보자. 자,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때?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고 평화를 지향해야 한대.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종교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평화를 강하게 주장했었던 인문주의 사상가 에라스무스, 그치? 에라스무스가 내 갑입니다. 을입니다. 공화정은 전쟁을 통한 영토의 확장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공화정은 영토의 상실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정복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정은 군주정보다 훨씬 더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세력 균형 체제는 어떠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무력에 의존해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구분하는 분열과 전쟁의 체제이므로 통합과 평화에 무엇이 필요해? 그렇죠. 체제가 필요하다. 자, 통합과 평화의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사실 잘 봐봐. 우리가 이거 언뜻 보면요, 공화정도 막 나와 있고 막 통합과 평화의 체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여기 보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지. 칸트한테 영향을 주긴 했는데 칸트랑은 좀 달라. 칸트는 이렇게 막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막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아니잖아.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니까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군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군주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건 평화라는 걸 알아서 평화를 오히려 실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려면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상설기구가 필요해. 라는 아이디어를 준 사상가 누구지? 생피에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에라스미스와 생피에르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전쟁은 종교 정신에 위배되지만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아니죠. 에라스미스는 전쟁은 종교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고요. 도덕적으로도 이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요. 이기심은 전쟁의 원인인 동시에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생피에르는요. 이기심이 전쟁의 원인이다. 하지만 오히려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심을 바탕으로 평화가 이익보다 더 평화가 죄송해요. 평화가 전쟁보다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군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바탕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디귿입니다. 주권을 보장받는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이걸 뭐라고 불렀어? 생피에르는 군주들의 연합이라고 불렀죠. 전쟁에 따른 손해와 평화에 따른 이익은 전쟁 반대의 근거가 된다. 네. 다시 한번 생피에르도 완전히 맞고요. 에라스미스 같은 경우도요. 전쟁이 종교적으로도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라스미스도 전쟁에 따른 손해와 평화에 따른 이익, 이 중에서 평화에 따른 이익이 크다라고 하는 관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갑과을의 입장을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견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줄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즉, 친소의 구별 혹은 국적 이런 것은 원조의 대상을 정해주지 못한다.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아프리카인이 유럽인들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유럽인들을 우선하는 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위배된다. 누구니? 그렇죠. 싱어가 되겠습니다.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혹은 최선의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의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추정되진 않는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원조의 의무다. 누구야? 그렇죠. 롤스가 되겠습니다. 싱어와 롤스 입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타국민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아니죠. 싱어는 국적 중요한 게 아니었어. 누가 누구의 고통이 더 크고 절실하냐. 이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타국민보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다른 타국민보다 자국민이 지금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더 크게 고통당하고 있다면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원조의 결과로 원조 대상의 경제적 빈곤 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일단 싱어는 당연히 맞죠. 그렇죠? 원조의 결과로 원조 대상의 경제적인 빈곤 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 왜냐하면 싱어는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네, 분명하게 중시하고 있어서요. 중시하고 있죠. 선생님 롤스는요. 정치사회의 구조 개선, 정치 문화의 개선 이런 걸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조를 해도요. 그 결과 원조 받았던 나라의 경제적 빈곤 상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선될 여지는 있지 얘들아. 자 천천히 생각해봐. 롤스가 생각하는 원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어? 그렇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질서 정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야?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정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사회잖아. 이제 그런 사회가 되면요. 어때? 그렇지. 경제적인 빈곤 상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때 힘이 갖춰지잖아. 역량이 갖춰지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빈곤 상태가 해결될 여지가 있다. 요 정도의 워딩은 둘 다 다 인정할 법한 공통 진술로 성립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만이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싱어는요, 뭐 경제적으로 꼭 부유한 사회만이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싱어는 어떻게 생각했어? 그렇지. 커다란 희생 없이도, 그렇죠?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원조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롤스도 마찬가지죠. 롤스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만이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떤 사회가 원조를 이행해야 돼? 네, 질서 정연한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원조의 의무가 있다라고 롤스는 생각할 거예요. 따라서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원조 대상의 빈곤 정도가 원조 결정의 유일한 고려 사항이 되어서

는안 된다. 얘들아, 롤스 한번 생각해보자. 원조 대상, 그 대상의 빈곤 정도가 원조 결정에 유일한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왜? 롤스가 생각할 때 빈곤 정도를 가지고서 원조를 할지 말지 대상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 국가가 고통받는 사회인지 아닌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빈곤 정도를 가지고 원조 결정에 고려 사항이다, 유일한 고려 사항이다 라고 볼순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거야. 싱어는 어떨까? 얘들아, 원조 대상의 빈곤 정도만 가지고는요 원조 결정을 내릴 수 없죠. 이걸 가지고 유일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수 없어. 그럼 뭐도 고려해야 돼? 원조 주체. 원조 주체도 봐야지. 원조 주체의 빈곤이 원조 대상의 빈곤보다 더 크면, 얘들아, 그치? 원조 주체가 원조 대상에게 반드시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원조 대상의 빈곤 정도가 유일한 고려 사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두 사상가의 공통 입장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답은요. 5번의 답은요. 좋아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가상대화입니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은 패자인데 패자에겐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은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통치자, 왕자인데 큰 나라가 필요하지 않다. 덕을 이유로 남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전투에서 진을 잘 펼치고 싸움을 잘한다라고 말한다면 아주 큰 죄이다. 군주가 인을 좋아한다면 천하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유교를 바탕으로, 유교의 도덕적인 인과 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만약 온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그렇지, 두루두루 겸해져 모두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곧 천하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천하 임금이 진심으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손해를 제거해야 합니다. 빈번하게 군사를 익혀서 공격하는 일 같은 것은 큰 손해니까 공격전쟁에 반대세. 위로는 성왕의 도에 들어맞게 해야 하고 아래로는 나라와 백성들의 이익에 들어맞게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공격을 반대하는 이론에 대해서 잘 살피 이익에 들어맞게 하려고 한다면 공격을 반대하는 이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즉, 그렇죠. 겸의 교리를 바탕으로 비공을 얘기하고 있죠. 누구야? 묵자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인과 의를 실천하려는 통치자는 평천하를 이룬 뒤에야 수신할 수 있다. 얘들아, 기본은 일단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거잖아. 수신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거니까. 숙이 다음에가 이제 아니냐.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나서 통치하는 게 유교 사상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수양할 수 있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수신을 먼저 해야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점차 확장시켜서 숙이한 다음에 이제 치인, 안인까지 갈수 있습니다. 백성이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길 바라는 통치자는 법치보다는 덕치를 중시한다. 그렇죠. 진심으로 따르길 바라는 통치자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덕치를 중요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려는 생각이 천하의 혼란을 부추긴다? 아니죠. 오히려 천하를 평화롭게 하죠. 그것이 바로, 네, 차별하지 않는 사랑, 겸해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통치자는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침략 전쟁도 감수한다? 아니죠. 오히려 백성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침략 전쟁을 하지 않죠. 비공입니다. 공격 전쟁 반대세. 전쟁의 정당성은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묵자는요, 이로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것이 바로, 이로운 것이 인이고, 그게 바로 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로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요,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 그리고 현대 서양 사상가 두 사람의 입장을요, 좋아요. 순서도 그림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는 공화정의 정치체제여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 세계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너무너무,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시문입니다. 친구도 기억해 두세요. 칸트가 되겠네요. 사악한 폭력의 순환 구조는 구조적인 폭력의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사회적 차별은 늘어나는 불평등과 교환과 불평등한 교환과 더불어 천천히 수직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사실들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들과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한 문화적 폭력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야? 그렇죠. 현대 평화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갈퉁이 되겠습니다. 칸트와 갈퉁의 입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칸트가 네, 갈퉁이 아니요. B는요, 칸트가 네, C는요, 좋아요. 갈퉁이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정치 체제의 변화는 진정한 평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칸트 계속 얘기하죠. 정치 체제가 무엇이어야 돼?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가. 그래. 공화정의 정치 체제여야 합니다. 갈퉁은 어떨까? 완전 맞지, 얘들아. 갈퉁이 말하는 그런 구조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은 대부분 구조가 잘못된 거야. 구조가 잘못됐다는 건 뭐니? 정치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계속 차별하는 그런 억압적인 그러한 정치 체제가 있다면 그건 구조적 폭력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치 체제가 변화되는 것. 이것은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죠.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자, 기억 같은 요런 선지 너무너무 중요한 좋은 선지입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국가 외의 다른 행위 주체의 존재가 요구되는가? 그렇지, 드래그. 맞지, 왜? 영구 평화를 위해서 국가 말고도 다른 행위 주체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한 거야? 그래. 평화연맹.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연맹이 필요하잖아. 따라서,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역시, 니은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비의도적인 폭력의 존재는 의도적인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렇지, 얘들아, 잘 봐봐. 갈퉁은 비의도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 의도가 없는 폭력, 대표적으로 의도가 없을 수 있는 그런 폭력,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있어서, 특별히 얘들아, 그 중에서 문화적 폭력 생각해봐. 문화적 폭력은 비의도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문화적 폭력이 있다는 것은, 어때? 의도적인 폭력인 직접적인 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잖아. 갈등은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이 괜찮은 거야, 정당한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의도적인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의도적인 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력의 예방은 적극적 평화가 아니라 소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조치인가? 얘들아, 봐봐. 디귿도 좋고요, 리을도 좋고요. 다, 여기 있는 제시문들 뿐만 아니라 선지들도 다 가져가시면 참 좋습니다. 얘들아, 갈툰 같은 경우는 폭력의 예방과, 그치? 폭력의 치료. 이미 있는 폭력을 제거하는 것과 폭력을 예방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방을 되게 중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미 있는 폭력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폭력을 제거하는 것에 치중되기 쉽기 때문에 그건 소극적 평화. 이런 것들을 내 목표로 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폭력의 예방이라고 하는 건 폭력 자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어때?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데 기반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력의 예방은 적극적 평화가 아니라 소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조치인가가 아니죠. 오히려 폭력의 예방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리을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7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겠습니다. 해외 원주에 대한 입장 비교해봐라라고 묻고 있네요.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누구야? 그렇죠? 롤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빈곤은 나쁜 일이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빈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그런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은 마땅히 막아야만 한다. 자, 커다란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빈곤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싱어는 얘기하고 있죠. 롤스와 싱어가 되겠네요.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이라고 생각했죠. 정의 원칙이 확립된 사회, 즉 질서정연한 사회는 해외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싱어는 해외 원조의 목적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보았고요. 해외 원조를 통해서 각국의 부의 수준이 동등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건 아니지. 각각을 모두가 다 리을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사상가 모두 해외 원조는 인류가 실천해야 될 의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의 마지막 챕터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능 윤사 만점을 위해서는, 1등급을 위해서는 수능 완성까지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수능 완성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만나면서 수능을 향한 멋진 여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윌러들, 우리 생윌러들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특훈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랑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들여서 우리들의 만점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윤리학의 분류 문제겠죠? 발문 체크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시문에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부분의 문장과 그 이후의 문장을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 나는 어떤 입장인가를 체크해보니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메타 윤리학이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정리됩니다. 그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윤리학의 입장인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보편적 도덕 원리 탐구한다.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추론, 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뒷부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나,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 대해서 원문자 기억이라고 생각한다에 적절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진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것인가라는 걸 탐구하는 걸 강조하는 입장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그러한 탐구 자체를 강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선지,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술 윤리학에게 가까운 설명이겠어요. 그러니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런 기술 윤리학적인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3번, 도덕적 진리나 도덕적 지식의 존재 여부를 탐구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메타 윤리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진리 혹은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의 문제, 또 그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의 문제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도덕 원리나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진리나 지식 자체가 존재하는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분석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게 더 중요하게 보는데 와 같은 3번이 중요한 과제임 이라고 메타윤리학은 생각하고 이론규범 윤리학은 그걸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진술이 될 수 있겠네요. 4번,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정리해보면요, 이론규범 윤리학은 4번 선지와 같은 내용을 간과하기보다는 강조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밑줄 친

5번과 같은 내용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선지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회에서 1번 문제 풀어보니까 윤리학의 분류로서 항상 나오던 문제이고 정형화된 패턴이기도 한데요. 왠지 선지가 조금 낯설거나 많이 보지는 않았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재들의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좀 새롭게 시도되는 그런 선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사고력, 추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힘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클리어했습니다.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갑과 을은 동양사상이네요. 이 동양사상의 입장, 기역, 니은, 지긋, 리을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 고르는 것인데, 먼저 갑사상가가 누구인지 판단해 볼까요? 갑은 통치자가 자귀하지 않고 무위하면, 백성은 저절로 순화되고 부역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진다. 그러니 통치에 있어서 자귀하지 않는 무위한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무위 지치에 대한 지향점이 나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순화되고 부유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도의 흐름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꾀하고 있는 것이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부터 다시 보죠. 통치자가 지혜를 끊고 지식을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늘어나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자식은 효도하고 부모는 자애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에서 무위지치와 자연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한 순간 도가라는 생각은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좀 급히 읽다 보면 인과 의, 효도, 자애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혹시 이게 유교 사상인가? 유교에서 강조하던 그 단어를 갑도 강조하고 있는 건가? 라는 뉘앙스로 잠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강조하기는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교가 추구하는 인과 의 같은 것은 인위적 도예요. 인위적인 덕. 그래서 무위 자연의 덕을 추구하고 있는 또 도를 추구하는 도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인위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하덕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무위자연의 도, 스스로 그러한 도는 상덕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도가 입장에서 보자면 차라리 그런 인위적인 도덕,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른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잘살 텐데. 부모 자식 간에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이치잖아. 그걸 교육과 제도와 지식과 규범으로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평화로운 삶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될 텐데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끊고 지식을 버리는 무지한 소박하고 순수한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알 수가 있네요. 좋아요. 그래서 갑 제시문은요 도가 사상 중에서도 노자의 입장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갑제시문에 너무나 중요한 게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내용 두고 기억을 먼저 좀 체크해봐도 될까요? 가보죠. 통치자가 예의를 강조하면 백성은 도와 덕에 가까워진다. 어때요? 틀리겠죠? 왜요? 통치자가 예의를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인의처럼 하덕이에요.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와 덕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진다라고 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도가가 이야기하는 도와 덕에 가까워지려면 예의나 인위적인 덕, 지식, 규범으로부터 오히려 좀 자연스러워진 상태, 무위자연의 도를 따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더 도가가 추구하는 도와 덕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제외해 주는 걸로 합시다. 그럼 1번 판단해 보면서 니들이 가보겠습니다. 1번. 이상적인 삶은 천하의 넓은 집이 인에 거하고, 천하의 바른 입장인 예에 서고, 천하의 대도인 의를 가는 것이다. 좋아요.

예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유교가 강조하는 도와 덕에 대한 지향점이 나와 있으므로 유교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걸잘 정리가 되고, 정치적 입지를 이루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나 입지를 이루지 못하면 홀로 자기의 도를 행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부귀에도 형업되어 있지 않고 빈천에도 동요되지 않고 위세나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가 대장부다. 그래서 맹자가 강조한 대장부라고 하는 지극히 크고 그센 도덕적 기계, 호연지기와 같은 이 도덕적 기계가 키워진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맹자의 입장이겠구나, 유교가 지향하는 도와 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니은 가볼까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거 매우 맞고요. 중요하죠. 왜일까요? 맹자라면 성선설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타고난 본성 자체가 선하다는 거죠. 타고난 선천적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은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보면서 성선설을 이야기한 그에게는 그러한 도덕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진술이며 핵심 개념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선지 가보죠.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의 항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을을 통해서 맹자라는 걸 알았다면 맹자에게서 이상적인 통치가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하는 데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익히 공부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걸리네요. 항산을 보장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항산을 보장함으로써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도덕성을 실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렇죠. 후자죠. 항산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적인 지향점으로 가야 적절한 진술일 테니까 이 부분의 내용 때문에 디귿번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번. 갑과 을을 함께 통치자는 도에 기반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갑이 지향하는 무위자연의 도, 을이 지향하는 도덕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규범적인 도에 기반해서 백성을 다스린다. 무위지치와 덕치를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리을번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도가하고 유가하고 틀린 점 이런 거 많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공통점 나오면 의외로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기니디리 세트에서 리을쯤에 나와 있는 둘의 합, 갑과 을로 나와 있는 것들의 훈련을 좀더 모아서 해보시면 실력이 짱짱 늘어나실 거예요. 자, 그럼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고, 유교와 도가의 구도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중요한 문제여서요 좀 시간을 많이 들여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합니다. 이때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 골라봐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갑과 을이 누구인지 신속하게 체크를 해보죠. 갑은 역사란 실행된 연극 같은 이야기다. 등장인물들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앞서간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간 이들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구성원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역사, 그러한 공동체, 공동체의 역사와 함께하는 전통, 이거 소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도 습득된 인간의 자질이며, 덕을 실천하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게 나왔네요. 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이 덕은 습득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꼭 선지랑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덕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습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덕윤리, 맥킨타이어의 입장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편의상 여기에 미리 적어 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세요. 1번 갑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아마 공리주의겠다. 벤담일까 밀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관련자 전체에 대해 좋은 성향을 갖는 것이 된다. 만일 고통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나쁜 성향을 지닌 것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벤담이겠다라고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텍스트에 기반한 제시문이기도 하거니와 만약 이것을 밀로서 특정 지으려면 벤담이 아닌 밀만의 질적 공리주의의 입장을 차별화시켜 줄수 있는 문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리주의의 기본 특성, 벤담의 입장과 진술이라는 점을 근거에 두고 우린 문제의 구도로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A. 행위자의 성품에 기초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가? 와, 굉장히 좋은 선지인데요? 맥킨타이어와 벤담을 두고 봤을 때요. 맥킨타이어의 경우에는 그 역사, 공동체의 전통으로부터 어떠한 성품과 품성이 도덕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러한 성품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죠. 따라서 더귤리 맥킨타이어 입장에서는 그 행위자, 그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은 무엇일까?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래서 맥킨타이어 입장에서는 예스가 맞아요. 그런데 벤담의 입장에서는 너가 지금 행동한 거 옳아, 옳지 않아.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자, 지금 이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너의 성품을 한번 따져보자. 일까요? 아니면 지금 너의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너의 행위의 결과가 도출한 공리를 따져보자. 유용성을 따져보자라고 할까요? 후자에 가깝겠죠. 그래서 벤담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과 같은 그가 추구하는 도덕 원리와 원칙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품 자체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개념으로 강조했던 내용은 맥킨타이어는 그런 점에서 행위자의 성품을 강조하지만 벤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가 도덕 원리를 따랐는가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을 나눠줄 수 있는 중요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Yes, No의 구도의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번 B.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가? 이두 부분에 다 체크해 놓으세요. 국체적인 역사와 공동체의 전통이라고 하는 맥락, 관계들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덕이라는 건 습득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성된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적절하죠. 그러니 니은범 예스입니다. 디귿범 역시 비에게 묻는데 타고난 내면의 덕성을 틀렸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덕은 습득된 거여서 형성한다라고 표현해 준다고 그랬죠. 그거에 같은 논리로 가보죠. 덕성이 타고난 겁니까? 그래서 타고난 덕성이 내면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습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의 입장에 디귿과 같은 문장은 노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빼주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가보죠. 벤담에게 묻는데요. 개인에게 고통을 가져온 행위가 도덕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부터 얘기해보자면 예스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1단계, 벤담 입장에서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리주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으로 가보면 개인에게 고통을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다수에게 쾌락의 총량을 증대시켜주는 행위였다면 그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예스가 되는 것이고 리을을 포함한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 재밌는 문제였고요. 그 깊이가 조금 들어갔죠.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해두면 좋겠네요. 4번 문제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미리 말씀드려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또 그에게서 자주 출제되던 내용인 것은 맞는데, 선지가 좀 새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럼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

시도했는트라는 건가라는 부담이나 압박을 떠나서 이 문항의 제시문과 연결시키는 판단뿐만 아니라 틀린 선지를 또 제거하고, 아, 그렇다면 이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가 이러한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겠구나라는 사고력을 훈련해 봅시다. 제시문은 프롬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뭐냐? 자기 자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유머, 슬픔을 준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생동감을, 성장을 고양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주는 것,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롬 입장에서는요, 기억과 같이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인 형제애가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프롬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아, 이런 기회에 프롬의 입장을 하나 공부해둔다고 생각하자라고 체크해주시면 좋겠고요. 니은번,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난 너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지가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프롬의 입장을 잘못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빼주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상대방과 하나가 되지만 둘이기도 한 것. 역설적이지만 이 표현은 나의 개성, 고유한 특성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디귿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리을번, 자녀를 향한 모성애를 통해 사랑에 보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보호의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아, 자녀를 향한 모성애라는 것을 보니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보호라는 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프롬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낯설긴 하지만 프롬에게서 형제애와 모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선지를 새롭게 공부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지식을 습득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 문제 정답 기억 리을이었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 모두 부정입니다. 꼭 기억해요. 모두 부정. 그럼 갑과 을이 누군지 판단해 볼까요? 갑은 예의란 귀하고 천한 등급을 매겨주고 나이 많은 이와 나이 적은 이에 차등이 있게 한다. 신분이 가볍고 무거운 사람에 따라 어울리는 대우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의, 예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차등, 그 기준, 예라는 기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순자에게서 강조되는 부분이고 사람의 덕 역시도 그 지위에 어울려야 된다. 그들이 받는 녹에 어울려야 되고 그들의 쓰임에 어울려야 된다. 그러니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그것에 걸맞는 지위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예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1번, 장인이나 상인이 재화의 힘을 빌려 방위자가 되거나 방위자가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가 된다면 나라에 파멸을 가져온다. 결국 세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참견하거나 일을 바꾸는 것은 이 나라에 해악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급이 각각에 맞는 능력과 덕에 따라 나누고 역할을 분업해야 한다. 그러니 1번은 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플라톤의 입장이겠는데 그러한 플라톤의 철인 통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순자와 플라톤에게서 공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능력과 덕에 따라서 역할이 분배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두고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걸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갑니다. 그럼 1번,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의 이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얘기죠. 각자의 능력과 덕을 헤아려서 직분과 직위와 지위를 구분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익이 될 것이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건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의 대답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자녀가 부모의 지위와 다른 지위를 갖는 건 불가능한가? 자, 간단하게 따져봅시다. 플라톤의 입장에서요, 자녀가 부모가 가졌던 지위와 다른 지위를 갖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가졌던 지위에 비해서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될 수도, 낮은 지위를 갖게 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순자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가 지녔던 지위나 직위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낮은 지위로 내려갈 수 있을까? 불가능할까? 가능하죠. 둘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능력과 덕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자녀가 부모의 직위 자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혹은 뭐 딱딱하게 말하면 세습받는다라기보다는 부모가 지녔던 지위보다 다른 지위로 올라간다거나 혹은 그것만 하지 못하다면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모두 부정이면 2번이네요. 3번. 통치자는 좋아요. 덕을 갖추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다스려야 됩니까? 순자에게서 유교가 강조하는 덕, 도덕과 예로 이끌어야 될 것이고, 을에게서는 통치자가 선의 이데아를 깨닫고 그러한 덕으로서 이끌어야 될 테니까 둘다 예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사회적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욕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까? 순자에게서 저예의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절제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교에서 욕구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플라톤에게서도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에 의해서 절제하는 것,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둘다 공통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바람직한 사회 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나요? 위에 말했었던 역할이 분배되고 그것에 충실함으로써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역시 둘다 긍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 자체는 다소 낯선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나머지의 선지들이 명확하게 두 사람 다 모두에게서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그러한 구성적인 면까지 다 살려보다 보면, 아, 정답으로 가는 길이 좀 명쾌하네. 라는 것도 훈련이 되실 겁니다. 6번. 담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시문 속에 이미 신민불복종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고, 그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는 사상가 중에서도 특히나 롤스의 것이냐, 싱어의 것이냐 중에서도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시민불복종에 참여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할 극심한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롤스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이미 출제된 바가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어서 꼭 한번 체크해 두시고 개념 확인해 두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그들의 의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효율성은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에 대한 롤스가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꼼꼼히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정리됐습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1번 선지. 다수가 아닌 소수가 참여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나요? 이거 정말 자주 나오죠. 다수의 정의감 매우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러한 다수의 정의감, 우리가 공유한 정의감, 공공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가 갖고 있고 소수가 그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소수가 참여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정의감에 기반한 인식과 판단을 하고 시민불복종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1번 X. 2번.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인 불법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가? 이미 출제된 선지인데.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롤스가 말한 시민불복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선지의 내용이라고 봐요.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정의내리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은 모두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다. 조심해야 되죠. 왜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의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번. 항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시민불복종은 불가능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렇죠. 직접적 불복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항의의 대상이 되는 그법 자체가 아니라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간접적 시민불복종이라고 하죠. 핵심적 개념입니다. 이미 출제된 중요한 내용이어서 4번도 틀리다라는 거 확인하고 5번.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의 부정의한 정도, 그 부정의 심각성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판정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앞에서 정오 판단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이 지점, 부정의의 정도, 심각성의 정도 이거 꼭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에 있는 네 가지의 선지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개념 학습이 꼭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갑과 을이 누구인지 신속하게 판단을 해볼까요? 먼저 갑은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존재하기 전에 어떤 강제적인 힘이 존재해야 된다. 이 강제력이 하는 일은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이익보다 나았어요. 신의 계약, 사회 계약론 얘기하겠구나.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할 때 신의 계약, 신탁 계약, 결합계약. 이 중에 신의 계약을 얘기한다면 누구? 그렇죠. 홉스의 입장이에요. 편의상 여기다 미리 적습니다. 그래서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이익보다 더큰 처벌의 공포를 통해 신의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상호 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홉스의 입장인 것이고 이 부분은 서울시학평 문항에서 선지로 나온 적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잘 읽어두시면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1번. 사회계약의 핵심은 일반 의지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나왔어요. 루소의 입장입니다. 그럼 루소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인간이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 그를 유혹하고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는 잃게 되지만 시민적인 자유나 도덕적인 자유,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루소. 그럼 둘의 관점에서 서로에게 어떤 비판을 해줄 수 있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1, 2번 선지는 홉스가 루소에게 주는 비판으로 적절한가입니다. 1번. 절대군 주제는 시민사회와 양립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맞지 않겠습니다. 왜? 홉스의 입장이 아니니까요. 홉스는 절대군 주제가 이 계약을 통해서 성립된 시민사회와 양립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습니다. 2번.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투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홉스는 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했는데 라고 혹시나 맞는다라고 표시하면 절대 안 돼요. 왜? 투쟁 상태가 그만큼 잔혹한 이유는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와 불의, 네 것과 내 것, 선과 악을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 무규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마치 투쟁 상태와 같아. 얼마나 부정의해, 얼마나 불의해, 얼마나 악이야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규범적 근거가 없어요. 무규범 상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의 입장이 아니므로 비판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3, 4, 5번. B. 루소가 홉스에게 주는 비판의 구도 판단해 보죠. 3번.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됨을 간과한다. 안 돼요. 왜안 되냐면요. 홉스는 이 지점을 간과하지 않을 테니까요. 홉스 입장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자연 상태에서는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없지만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 상태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소유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4번. 사회 계약은 개인이 지닌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임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왜? 루소의 입장에서 앞에 말한 대로 일반 의지를 성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지닌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와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임입니다. 그래서 루소 입장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의 구도로도 맞지 않습니다. 야, 정답이 끝에 가 있는데요.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된 주권은 시민 모두가 지니는 권력임이라고 루소는 매우 강조하죠. 하지만 홉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권 문제예요. 홉스는 주권자가 리바이어던이죠. 루소는 주권자가 시민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루소 입장에서는 시민 모두가 갖는 것인데, 홉스 입장에서는 리바이어던이 절대적인 군주로서 권력을 갖고 있죠. 따라서 5번과 같은 비판의 구도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하셨어요. 홉스 루소 구도가 최근 잘 나오고 있습니다.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제시문 속에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원, 희망에 대한 예측보다는 불행의 예측을 하라는 것은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발생한 과학기술로 인해서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고 그 책임의 부분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후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예견적이고 사전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확장해야 된다와 같은 책임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당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의 책임윤리 이론에 근거해 봤을 때 기업권. 모든 생명체는 상호 간 책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야, 이거요. 모든 생명체라고 했을 때 인간이라는 생명체로부터 아마 저 식물 생명체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을 법한 구도인 건데 그 안에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인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아, 이거 많이 떨어졌다,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기업권은 선택지만 보고 잘 판단해 보더라도 접근이 매우 수월하게 가능하기도 한데, 또 의외로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게 새롭기도 하니까, 이론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봐 드리면, 상호 간 책임의 의무라고 했을 때, 요나스 입장에서 보자면, 현 세대의 인간들 간에는 상호 간의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간들이 미래 세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책임질 때는, 일방적이고 비호혜적인 책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개념어들을 섞어서 매력적인 오답지를 새롭게 구성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공부할 거리가 되어준다는 거죠. 니은번, 과학기술의 힘이 커질수록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러니 그러한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될까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답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니은번 맞는 진술. 디귿번.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당위로부터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이 도출된다라고 했는데요. 요나스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그래서 그 책임의 능력이 있는 존재인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당위가 도출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귿번 진술은 그두 개를 섞어 놓은 거죠. 다시 한번,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당위가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때문에 지급권은 빼줄 수 있겠다. 1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책임의 대상을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요소는 책임의 대상 부분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책임져야 되는 대상은 어디까지겠습니까? 현 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말한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우리는 책임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체가 책임의 대상이 된다를 판단하는 거에 조건은 아니겠구나.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책임의 대상으로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니은,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9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배적 정의인데요. 갑은 정의론이 규제해야 할 사항은 사회 출발선, 자연적인 혜택 등 역사적 우연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의 문제다. 이러한 불평등이 당장에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어서 매우 커질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정의의 원칙을 발견한다면 적절한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나오는 롤스의 제시문은 아니지만 롤스에게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서 그 정의의 원칙이 사회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의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는 고마운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와 구조 등을 규제하고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원칙이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1번.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들은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이게 한다. 그래서 이 1번 사상가는 정형적 원리가 아닌 비정형적 원리를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로직인 것이 명확하죠. 자유롭게 성립된 소유물에 어느 실제적인 집합도 주어진 정형에 맞아 들어갈 가능성은 적다. 소유 권리론의 시점에서 볼때 재분배는 실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재분배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럼 분배적 정의의 전형적으로 나오는 두 사람의 구도에 새롭게 그의 입장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고마운 제시문을 두고 우리는 선지 판단으로 가보죠. 1번 갑.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 그 자체는 부정의한 것이다. 부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죠. 왜? 자연적 사실이라고 보니까요. 위에서 사회 출발선, 자연적 혜택들, 역사적 우연성 등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거나 누적되어서 그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 그 자체를 얘기해보자면, 그건 자연적 사실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평등, 서로 다른 차이들을 사회 제도와 구조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우연성의 영향을 조정하는 제도와 정책이 있어야 정의로운 것이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지 못하다면 불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문제의식이 이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라 반갑습니다. 2번.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역시도 이례적으로 출제되었던 그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롤스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분배가 불평등할 수 있다라고 우린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선지가 맞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재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한 분배를 했는데,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때에는 재산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 원칙에 의해서 옳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언급이 제시문에도 있었지만 선지로도

아예 나와버린 적이 있어서 우리가 짚어보았었네요. 3번. 국가는 개인 간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의행을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출에 기반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설명해 드리면 노직은 자유지상주의고 계약을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했는데 왜 그걸 국가가 강제하느냐? 그건 최소 국가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에 이 문장을 넣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 간의 계약의 체결 자체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계약을 왜 하는 거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 자체는 자유롭게 됐는데 만약 그 계약이 불이행되고 있다면 그건 옳지 못한 거죠. 그런 옳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불의를 국가가 개입해서 교정해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 국가가 개입해서 불이행되고 있는 계약을 강제함으로써 불의를 바로잡아 줄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 체결 자체는 자유로워. 좋아, 좋아. 근데 문제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다? 그건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최소 국가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개인들의 소유권을 보장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4번.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 여부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는 무관, 할리 없죠. 노직에게서 최초 취득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의 노동력이 개입된 것, 중요한 판단 요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개입됐다면 무조건적으로 내 것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왜?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 조항이 붙죠. 우리 로크적 단서라고도 공부를 했었던 노직에게서 최초 취득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이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한 조건이 있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5번.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갑과 을의 공통점으로서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다라는 거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 있었던 2번이 정진술로 정답인 것이고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10번 가볼까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벤다이 그림인데요. 먼저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면 갑은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칸트의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 잘 보이는 제시문입니다. 1번은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주윤리는 동식물, 무생물이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대주윤리라고 했기 때문에 레오폴드 판단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됐을 거고요. 병번은 기계의 목표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므로 기계는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반면에 동식물은 인간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테일러의 입장에서 목표지향적인 삶의 중심과 고유한 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과 기계가 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지 않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걸 두고 선지 판단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A. 인간은 동식물과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만을 지닌다. 칸트만의 입장으로 맞나요? 라고 했는데요. 맞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칸트가 인간 중심주의적 사상가인 건 맞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만 지닐까? 아니죠. 이성적 존재인 나라는 인간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간에 대해서도 도덕적 의무를 지닐 테니까 이 기억번은 칸트만의 입장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니은범 P.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그 자체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레오폴드만의 입장이 맞나요? 라고 했거든요.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전일론적인 관점에서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개별 생명체가 아닌이라고 해야 되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식물, 무생물이 존속할 권리를 갖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태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속의 구성원들인 개별 생명체들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레오폴드의 입장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니은 번도 빼줄 수 있습니다. 디귿번, 이성의 유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탈인간 중심주의인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 결정할 때 이성의 유무 자체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1번,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는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셋다 예스라고 하겠어요. 왜? 칸트는 네, 아니에요. 이성이죠.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이죠. 또 테일러의 경우에는 유기체이니까요 라고 말할 것이므로 리을번은 모두 다 긍정의 대답을 할 구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구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1번 가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상가의 이 제시문이 나오면, 의외로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강조했던 것이 미리 질적 공유주의뿐만이 아니라 자유론이나 혹은 토론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챙겨놔두면 좋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단, 지금 밑줄 친이 부분을 잘 챙겨와 두셔야 됩니다. 핵심 한번 짚어볼게요. 인간이 타인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뿐. 그래서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 그의 의지에 반하는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타인에 대한 위해를 막고자 하는 경우일 뿐. 그 외에는 개인들의 독립성을 당연한 권리로서, 절대적인 것으로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있음이라는 건 매우 자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밀의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밀은 이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타인에 대한 책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 가능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1번이 정진술이 됩니다. 그러면 2번, 표현에 대한 보장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틀린 거죠.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3번, 타인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규제 대상 아닐 수가 없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규제 가능하므로. 4번,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똑같은 논리예요. 타인에게 해를 준다면 제한될 수 있다. 5번,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서 무한정 관용할 수는 없죠. 만약 이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핵심적인 논리는 제가 처음 짚어드린 이 내용이에요. 이걸 잘 짚어두면 1번의 정답과 나머지 5진술이 같은 근거로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2번 가보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의 구도인 것인데, 갑을병 사상가가 누구인지 판단해 보면, 먼저 갑은 범죄에 대한 가장 강한 억제력은 그에게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노동으로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백하리아입니다. 을번은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험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대해서 의혹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라는 칸트적인 관점에서의 형벌에 대한 논점입니다. 평번은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 권리가 있고,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도 원하고, 이 수단은 사형 제도를 수반한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에 근거해 봤을 때 사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루소의 관점입니다. 그럼 1번 선지 보겠습니다. 1번은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주는 비판인데, 베카리아가

세트에게 주는 비판인데, 정의액이 초과되는 원리에 의거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세 사람 모두 다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의거하여 형벌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베카리아는 공리의 이익을 산출하는 그 공리의 원리, 사회계약의 원리, 루소는 사회계약의 원리, 칸트는 응보주의 원리와 같은 형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과한다는 비판의 구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칸트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인데,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임이라고 칸트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 베카리아와 루소의 경우에는 그런 점을 언급하고 있는 사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칸트가 강조하는 이 전제를 나머지 두 사상가는 간과하고 있군요, 라는 비판의 구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은 루소가 칸트에게 주는 비판인데,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주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아닙니다. 루소 입장에서 봤을 때 주권자는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권을 위임하게 되죠. 따라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루소가 생각하지 않으므로 3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왜? 처벌이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 다 처벌과 형벌의 정당성 여부를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있으므로 4번과 같은 비판의 구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사회계약을 위반한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가? 루소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형뿐만 아니라 추방형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제 13번입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인데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갑은요,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인데, 즉 중간자적인 존재인데,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사이에 이 중간자인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다를 말하는 칸트네요. 반면 을은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숨은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갖게 된 생각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는 훌륭함, 특히 덕을 가장 훌륭하게 가르치도록 지은 것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그런 어린아이들, 뭐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덕을 모방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작품이어야 된다, 시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그럼 각각 칸트와 플라톤의 입장에서 칸트는 기역범,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형식이 유사하다, 강조하고 있죠. 니은범, 따라서 미가 도덕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맞죠?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덕을 훌륭하게 가르치도록 지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리을범, 그러한 모범의 원형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가의 주된 임무? 여기가 딱 틀렸죠. 플라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모범의 원형, 뭐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를 본뜬 것을 예술 작품으로, 즉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이지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답은 나왔고요. 갑과 을 모두 예술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표현하고 탐구하는 활동이다라고 본 진술은 공통점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14번 문제 가보죠.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아가는 건데요. 갑과 을이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이민자의 문화적인 정체성 무시하고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키는 거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을은요,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구해야 됩니다. 샐러드 그런 무대처럼. 그랬더니 갑번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건 필요한데, 국수 대전 모델처럼
주류, 비주류, 이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비주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답은 나온 셈이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요. 선지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으로서의 정답은 2번 선지에서처럼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대등하게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샐러드 그룹 모델은 예스, 구스대전 모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2번이 핵심 쟁점으로서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의 내용은 1번,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둘다 긍정. 3번, 이주민이 자신이 누리던 문화 포기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둘다 부정입니다. 4번, 오늘날 다문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기본적인 전제로서 시작했으므로 둘다 긍정. 5번, 사회 모든 구성원이 통합된 단일한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가? 단일한 문화를 향유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2번에서처럼 샐러드 그룹과 국수 대접에서 항상 나오는 포인트가 잘 확인이 됩니다. 15번 문제 가볼까요?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되거든요.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위가 국지적이지 않고 포괄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1번 선지와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과학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합니까? 포괄적입니다. 라고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1번 긍정입니다. 그럼 다음. 사회 대다수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간에 지대한 영향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과학기술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그 재원을 시민들의 세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 두고 봤을 때 2번. 사회 많은 시민들은 특정 과학기술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 특정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세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4, 5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공공적 성격의 과학기술 개발은 모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위에 말한 대로 이런 공공적인 성격을 띈 경우에는 이 부분이요. 전체의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4번. 예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5번을 보시면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서 내려야 될 결정은 관련 분야의 과학자에게 일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했으므로 5번이 노인 것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시문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정답이 잘 나오네요. 16번 가볼까요? 갑에서 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삶과 죽음의 윤리예요. 갑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행길을 올랐다면 시작보다 끝을 더잘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만 끝에 이르면 우리는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중요한 거 여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분해되고 해체된 것에는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에피크로스의 입장이죠. 그럼 1번. 현존재가 자신의 죽음에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죽음이 세계 내 존재에 속한다는 사실은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에 내던져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 현존재에게 불안이라는 감정 안에서 근원적이고 처절하게 철저하게 드러난다라는 하이데거의 입장이에요. 그럼 먼저 기역번 갑, 에피크로스의 입장을 판단해 보면, 인간은 죽음 이후에는 진리를 파악할 수 없나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개별 원자로 흩어지고 영혼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진리를 사후에, 지금 이후에 파악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동그라미가 되죠. 하이데거, 니은번.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고 염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존재로서의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다른

의미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움으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단독 사상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왜냐하면 한 국가에 속한 개인들은 순수한 자애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국가의 개인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야. 게다가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서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니부어에게서 출제되었던 부분이네요. 그럼 그의 입장에서 1번 선지, 인간 사회에 항구적인 평화 동포에 실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그의 입장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틀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2번,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되 최대한, 아니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심을 지닐 수 없냐? 지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집단에 속하게 됐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번, 선의지만으로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지만으로 갈등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5번, 합리적인 사회는 정당한 강제력의 행사보다 강제력의 제거를 중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강제력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어떻게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비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지 않는 정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고 1번이 정진술로서 정답이 됩니다. 18번 가볼까요? 오, 담론윤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버마스인데 그런 하버마스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 상황 속에서 학급 회의를 진행하는 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하버마스에게 잘 어울리는 문제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때 하버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번. 회의 참가자 다수가 동의한 규범만이 타당성을 지닌? 아니요.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번. 회의에서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맞습니다. 만약 상황이 달라졌거나 또 새로운 근거들이 도출되었을 때는 다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회의 참가자 의견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기회를 부여해야죠. 그래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3번 맞지 않습니다. 4번, 회의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모든 규범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해서 모든 규범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당성을 확보한 규범으로서 정립되었을 때에는 수용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 회의 참가자의 근거 없는 주장도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 회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이고, 나머지 틀린 이유들을 잘 갖고 있었습니다.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외 원조 문제인데, 갑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국가가 자국민을 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한 나라에서 부유한 한 쌍의 극장에 가느라 쓰는 돈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쌍의 한해 동안 먹고 사는 비용보다 많다면 사정은 다르다. 피터 싱어에게서 유명한 제시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달러당 최대 효용을 산출하도록 원조하는 것은 자국민을 돌볼 의무를 압도한다. 그래서 공리주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과 세계 시민주의적인 원칙에 근거한 싱어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입니다. 1번.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그 사회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 롤스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특정한 충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을 동원한다거나 혹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그 자체를 바람직하다라고는 볼수 없겠다라는 그의 언급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1번.

절대 빈곤에 처한 사회가 원조 대상이 될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 맞아요.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회가 절대 빈곤에 처했는데 만약 그 사회가 우리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원조의 효과, 결과적 이익을 도출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회라면 원조 대상이 될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정진술입니다. 2번 원조 주체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을 가진 개인으로 한정해야 하나요? 자칫 맞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을 가진 개인들이 원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개인으로 한정하나요?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요. 국가도 원조의 주체가 될수 있죠. 원조의 주체가 될수 있는 개인뿐만이 아닌 다른 주체들이 있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3번.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부유할 사회일 필요는 없다. 네. 로이스 생각에는요,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적정 수준의 체제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인 것이지, 그것에 부가 많다거나 자원이 풍부하다거나 라는 것을 기준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정치 문화적인 전통이 잘 성립된 사회라면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꼭 부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이스 입장입니다. 4번. 원조 시 인권에 대한 강조는 기근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이거 로스한테 매우 중요하죠. 만약 그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혹은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가 기근을 묵과한다라고 하는 건그 정부가 그만큼 그 국가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 정부에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강조하는 것은 기근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루이스는 강조하죠. 인권 문제 중요합니다. 5번. 원조 대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 맞아요. 싱어 입장에선 우리가 원조 대상국에게 원조를 했지만 그 원조 대상국이 결과적으로 원조의 효과가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잘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썼을 때 우리의 원조가 무의미해지고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사회인 경우에는 원조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로이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명확한 원조 중단하는 시점은요. 원조를 받는 나라가 불리한 여건에 고통받는 사회였다가 적정 수준의 체제,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는 원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정진술이고 두 사람에게서 중요한 정답지가 되죠. 좋아요. 나머지 정진술인 것이고 2번만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정답이다. 확인했어요?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 찾아봐라 라고 했거든요. 가는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국가 간 분쟁은 인간 본성 아닌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고, 반면에 나번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각국을 통제할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힘의 논리에 의한 힘의 균형으로 전쟁을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라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럼 현실주의가 이상주의에 비해서 강조하는 상대적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X축 세력 균형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임을 강조하는 것은 가에 비해 나아가 높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Y축, 국제법, 규범에 의한 국가 간 평화 상태 유지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가 높기 때문에 가에 비해 나는 낮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Y는 낮음. 다음, 지축,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모두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임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이야기해보자면

뭐냐면 세심문에처럼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가인 것처럼 세계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가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처럼 국제 정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투쟁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나아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축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네, 니은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구도로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모겐소의 제시문으로 선택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두 대비 구도로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이해보는 훈련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되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현실주의의 모겐소에서의 디테일한 선택지 부분들도 체크를 해두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칸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지향점이나 해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출제되고 있는 구도와 또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20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봤는데요. 좀더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부분에 더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조절해서 1시간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 문제들이 모두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복습을 한번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탄탄한 실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복습해 보시면서, 이거는 기출됐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가볍게 나왔네? 라고 하는 거는 가장 어렵게 나온 정도의 기출을 풀이할 수 있을 정도로 좀더 복습해 두기. 또, 이건 기출에서 나왔던 것보다 선지가 좀 많이 새롭고 좀 많이 깊이 들어갔네 하는 경우에는 문제 전체 구도 속에서 출제자가 암시하려는 정답으로 가는 사인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또 혹은 아, 출제자가 이렇게 내고자 하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으로 알고 가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해 볼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겐 소중한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 기출 문제들이 근거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면 더 문제들을 잘 가려낼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복습해두면 좋은지도 잘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그거 설명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고 잘 캐치되었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네 번째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6강에 오셨고요. 역시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밑줄 친 어휘가 문맥상 적절한지 그거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진행을 했었냐면요. 20번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1번부터 우리 한번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21번은요, 2023학년

3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Douglas Hofstadter is a schola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ouglas Hofstadter 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학자인데요. 어떤 학자냐면요, who writes about stereotypical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뭔가 서술한 학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정관념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생각이 뭔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 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거에 관한 내용, 지금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He discusses what he calls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면요. 그가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대. 자, 그럼 얘들아,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등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봐. 자, 그래서 설명을 해주건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econceived 라고 하면 미리 인지된 거잖아. 즉, 선입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 여기서 no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사건의 있음직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래.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default,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직 문장 안 끝났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What we assume to be true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정보가 없을 때, 특정 정보가 부재할 때 우리가 이럴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에 관한 거여야 돼? 선입관, 즉 선입견에 관련된 내용이 맞으면 A번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거거든. 그럼 뒤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iven no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when we mention secretary,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you are likely to assume the secretary is a wo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특정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가정한대? 비서가 여성일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딱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여성이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 미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A에 등장하고 있는 preconceived,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비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성이라고 인지를 하냐면요. 왜냐면 여성과 그 비서라고 하는 것은요, are associated stereotyp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래. 오케이, 맞죠? 자, 그리고요. In the absence of specific details, 어떤 구체적인 details 하면 세부사항들이잖아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을 때 People rely on the stereotypes as a default assumption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요. 고정관념에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로써 고정관념이냐면 as a default assum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 가정으로서의 고정관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For filling in the blan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르는 영역 즉, 공백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쓴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lanks 괜찮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백이라고 했어. 이 단어가 위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여졌었냐면요. Absence of a specific detail. 이 표현이랑 지금 똑같은 말인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정보를 채워넣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한 지금 비서 같은 경우도 어떤 여성 비서, 남성 비서 이런 특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비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아, 여성일 것이다 라고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default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have a tendency,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가 말을 하기를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permeate our mental representation and channel our th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정신적인 표상에 싹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고정관념, 즉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데. 자, 그랬을 때 for instance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iven the words cat, dogs and chase. 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chase, 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한테 주어졌을 때 You are likely to think first of a dog chasing a c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간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 단어는 세 개밖에 안 들었어. 세 개밖에 안 들었는데 너는 자연스럽게 아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in the line of thought,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reflect 하면 보여준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대요? A default assumption, 어떤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The dog is more likely to chase the cat than the other way a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가정이고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정보가 있지 않다면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는 게 더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일 거잖아. 자,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C번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default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rooted in,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면 our socially learned associative clus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사회적으로 배워진 연관 cluster 하면 무리거든요. 그럼 연상무리라고 하는 거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뿌리 내려져 있냐면요. linguistic categories. 우리의 언어적인 분류에도 깊게 뿌리 내려져 있대. 그래서 they are useless.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ey는 누구야? 이때 나오는 they는? 앞에 나오는 default assumption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실컷 기본 가정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것이 쓸데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어떤 점에서 쓸데가 없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 People cannot always afford the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대. 뭐 하는데 시간을 항상 할애할 수는 없냐면 It would take to consider every theoretical possibilities that confronts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없다는 거지. 즉,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도 어떤 예시 나왔냐면 강아지, 고양이, 쫓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가능성 있잖아. 강아지가 쫓는 걸까? 고양이가 쫓는 걸까? 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할애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뭐가 linguistic care 여기서 말하는 they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유용한 거지. 그냥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바로 생각하면 되잖아. 아, 강아지가 고양이 쫓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등장하는 useless가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유용하다로 바꿔야겠지. 자, 그럼 useless가 아니라 useful 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용한 거지. 그냥 하나로 퉁쳐버리면 되니까. 그랬을 때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틀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가정들이 항상 맞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예시로 secretary 그럼 비서라고 했을 때 여성 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남성 비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assumption, 이런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only one type of language-based categ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어 기반 부류 중에 오직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 학자는요, 특히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인종 기반 그리고 성별 기반의 categorization, 분류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나 뭐에? default assumption,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if you hear that your school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의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해요 라고 한다면 do you assume, 여러분들은 가정하십니까? It's a man's te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농구 경기팀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many people would assum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학교 농구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을 한대. 자, unless a qualifier is added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뭐 하지 않는 한 이런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더해지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남자 농구 경기팀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자, 이때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요. The qualifier would be the women's basketball team is playing to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성 농구 경기팀이 오늘 경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남성 농구 경기라고 생각할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예시에서 qualifier 수식어, woman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2번도 붙는다 라고 하는 에디드가 들어가는 거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을 때, 즉 blank일 때 preconceived, 미리 형성된 관념이라고 하는 default assumption,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였죠. 기본 가정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서 그 정보의 blank,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채운다. 이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고 했지. 그치? 뭔가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이 뭔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아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2번입니다. 수능 문제죠. 2023학년도 42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re is an evidence,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Even very simple algorithm can outperform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일 수도 있대요. 누구보다 expert judg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판단보다 아,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수행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Unsimple prediction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가정하는 문제에서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준대.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알고리즘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algorithm, 이러한 알고리즘은요, have proved some accurate than hum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전문가의 판단보다 outperform, 더 나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즉, 더 정확한 정보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A번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In predicting whether a prisoner released on parole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조금 멀리서 볼까? or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in predicting whether, in predicting whether 이라고 하는 두 가지 똑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어느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 prisoner,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둬져 있는 사람들이죠. prisoner, 수용되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런 범죄자들이 will go on to commit another crime,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혹은 in predicting, 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a potential candidate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에 그 잠재적인 후보자가 정말 그 미래의 과업을 잘 수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그랬을 때 In over 100 studies across many different domai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많은 영역에서 100개가 남는 연구에서요. Half of all cases, 모든 경우의 반절 정도. 지금 여기서 100개의 연구라고 했으니까 한 50개 정도겠죠. 그 50개 정도의 연구에는 뭐를 보여주었냐면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simple formulas 뭘까? 단순한 공식이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단순한 알고리즘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공식은요, make better, 훨씬 더 나은 수행을 했다.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 단순한 알고리즘, 단순한 공식이라고 하는 게더 나은 수행을 했대요. Significant predictions than human expe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 전문가보다 예측을 하는 거, 중요한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and the remainder,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들은 100개의 연구에서 지금 반절 정도만 살펴봤는데 남아있는 반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except a very small hand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었다? show a tie 라고 하면 얘들아, 무승부입니다. 즉, 알고리즘과 그 인간 전문가가 무승부가 되었다는 거죠. 뭐 사이, 그둘 사이가 이제 무승부로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어떤 사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보다 낫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Whe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factors involved. 자, 언제?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 즉, 사건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and the situation is very uncertain. 그 상황이 뭔가 불확실할 때, simple formulas. 이때 등장하는 단순한 공식. 즉,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함으로써? By focusing on the most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에만 이 알고리즘은 딱 포커스를 잡는 거야. 그러고, and being consistent. 그리고 어떻게 한대? 일관성 있게 그거를 이끌어 간대. 그런데 얘들아, while 사람은요, human judgment is too easily influen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거지. 뭐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particularly salient and perhaps irrelevant conside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두드러진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irrelevant consideration. 무관한 고려 사항에도 막 집중을 하게 되면서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은 중요한 내용에만 딱 집중을 하고 그걸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데 인간 전문가들은 너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즉, 심지어는 irrelevant, 관련성이 없는, 즉,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see?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imilar idea is supported. 자, 이런 비슷한 생각이 어떤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By further evidence. 더 나아간 그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냐면, that checklist can improve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s in a range of domai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터디 플래너 쓰시면 그것도 다 하나의 체크리스트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를 했고 이거는 못했고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증진시켜 줄수 있대요. 무엇을 증진시켜 줄수 있냐면 인간 전문가의 그 결정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면 By ensuring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는 뭐를 보장해 주는 거냐면
important steps or consideration aren't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중요한 단계나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놓쳐지

지치지 않는 걸 보장해 주는 거지. 왜? 내가 다 써놨으니까. 자, 그랬는데 어느 상황에서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 주냐면요. When people are feeling relax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게 만들어 준대.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 봐. 너무 편안한 상황이야. 모든 게다 평화로워. 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려요? 아니죠.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일이 많고 할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까먹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relax라고 하는 표현이 와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과업들이 마구마구 쌓여져 있을 때 중요한 것들을 까먹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체크리스트다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니까 overloaded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져 있을 때 사람들이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체크리스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B, 4번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treating patients, 어떤 환자를 다루는 겁니다. In intensive ca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를 다루는 것은요. can require hundreds of small actions per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그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그 환자의 경우에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and one small error could cost a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실수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즉, 굉장히 과업이 많은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뭐 해라? 체크리스트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using checklist,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래요. No crucial steps are mis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단계가 없어지는 것, 즉, 중요한 단계가 놓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has proved to be remarkably eff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증명해 왔대요.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왔대. 그치, 얘들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적이었겠죠.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in a range of medical contex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의학적인 맥락에서 또한 굉장히 effective,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E도 맞습니다. 자, 뭐로부터? From preventing live infe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면한 infection이라고 하면 감염이잖아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로부터 폐렴을 줄이는 것까지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자,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즉, 우리 인간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알고리즘보다는 덜 정확하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판단을 방해하는 무관한 요소를 배제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은 더 인간보다 정확한 예측을 내놓게 되는데, 전문가가 업무에서 과도하, 즉 과부하가 되었을 때 effective checklist,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그 다음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앞부분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인간의 업무가 너무나도 많을 때 인간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뒷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방에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3번 문제. 20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Musical performers and their label union did not perceive early recordings as a threat to their livelihoo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연주자 그리고 그 음악 연주자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인지하지 않았대. 무엇을? Early recording, 초기의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musical performance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녹음본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그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라이브 생활, 즉 여기서 말하는 livelihood는 생계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왜 인식하지 않았어? Because the recordings were mostly of poor qua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 녹음본은요 굉장히 질이 안 좋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아유 녹음본은 절대 내 생계를 위협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it was not long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음악가들은 began to wonder,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냐면 whether recordings of popular artists or songs would undermine the demand for live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곡의 녹음본이 이때 녹음본은 절대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 그리고 진짜 유명한 그 곡의 녹음본이 would undermine, 저해할까? 우리들의 live music, 우리가 하는 그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저해하게 될지가 궁금해지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ndermine, 저해하다 라고 나왔는데 위에서는 사실 전혀 저해할 수 없었는데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음악가들은 이 사실이 궁금해지게 됐다고 하니까 오케이, undermine, 저해할지 말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다. 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만 for a time, 당분간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recorded music, 이렇게 녹음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was too scratchy to pose a serious thr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녹음본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긁는 소리가 많이 났대요. 뭐가 되기에는요? to pose a serious thr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위협이 되기에는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난 거죠. 그럼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라이브 음악을 듣겠지. 그쵸? 자,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it played in commercial places,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적인 장소에서 연주되어지기는 했지만 and offer a few performance, 그리고 몇몇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공해 줬대요.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줬냐면 to supplement their in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할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을 보충하다 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지. 그래서 몇몇 음악가들은 이걸로 먹고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음악은 너무 긁는 소리가 많이 났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additionally 이에 더해서 during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radio station, 그 라디오 방송국은 preferred, 무엇을 선호했대요? using live musicians on their progra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라디오 방송국들은 오히려 라이브 음악들,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쓰는 것을 선호했대. 왜 그랬을까, 얘들아? 지금 녹음본을 쓰니까 너무 긁는 소리 나고 지지직거리는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를 선호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까지도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und from live performances, 자,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요, was better quality, 훨씬 더 품질이 좋았대.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3번 또한 역시 괜찮다라고 double check,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을 하는 거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품질이 좋았고 and stations at this time rarely use record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방송국들은요 거의 뭐를 쓰지 않았다? recordings, 그 녹음된 본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왜? 라이브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소리 품질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썼겠지. 그랬을 때 방송국들은요, rejected, 거절했다고 합니다. Union demands for employment and decent w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송국들은 거절했대. 얘들아, 뭐를
뭐를 거절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유니언, 이때 등장하는 노동조합 있잖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이때 나오는 노동조합은 누구의 노동조합?

조합이야? 앞에 나오는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For employment. 우리 좀 써주세요. 고용. 그리고 and decent wages이라고 하면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수요를 거절할까, 얘들아?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국에 와가지고 공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고용해주세요. 우리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demand,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 했을 거야? 존중해 줬겠죠. 그러면 이때 rejected가 아니라 respecte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가끔 이제 듣는 질문이 있는데, 쌤, 그러면 무조건 respected이라고 하는 표현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에요. 일맥상통하게 내용이 잘 흘러갈 수 있으면 다른 단어로 바꿔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볼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은 스스로 한번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방송국들은 그 노동조합의 요구를 존중해 주었다. 근데 얘들아, 받아들였다도 되잖아. accepted를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다양한 단어가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 단어들을 넣어보는 그런 시도를 하셔야지 여러분 영어 실력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쌤이 지금 제공해주는 거는 respected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요. The alternative use of recording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라이브 음악을 안 쓰면 그 대안으로는 뭘 써야 돼? Recording, 그 녹음본을 써야 되는데 그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이요. was even less attractive. 심지어는 너무 덜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라이브 퍼포먼스, 그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받아들여졌겠지. 존중되어졌겠지. 오케이. 그래서 4번. 이 틀린 표현 되겠고요. They made it forced to employ orchestras. 그 방송국들은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Orchestra, band, 그리고 vocalist. 그 가수들을 초청하는 거. 고용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To perform on radio program.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there are relative bal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냐면요. 자, 라이브 음악과 그리고 technology in the early innovation st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혁신 단계에서는 이런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대. 완전 초기 단계에서는 라이브 음악만 했는데, 자,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서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음악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요. With increase impr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높아진 발전. 자, 뭐에 있어서 점점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electrical record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전기 recording. 여기서 말하는 녹음본이죠. 이렇게 전기 녹음본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게 됨에 따라서. 자, 그럼 얘들아, 녹음본이 발전했대. 그럼 이때 등장하는 balance,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이브 음악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었겠지. 왜? 지금 품질이 향상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사이에 balance는요, however, This balance soon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앞서서 이루고 있던 라이브 음악과 그 녹음본 사이의 균형은 곧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녹음본이라고 하는 것은 음질이 너무 낮았어. 지지직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를 undermine, 약화시킬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라이브 음악의 수요가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방송국은요, 녹음 대신에 라이브 연주자를 더 preferred, 선호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노조의 요구를 respected, 존중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노조가 누구야?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녹음본의 음질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기술과 실현 사이의 균형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2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거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Just as there is a tendency to glorify technological pro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st as 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뭐? 인 것처럼이라고 쓰여져 있거든. 여러분, 이 표현 몰랐다면 같이 한번 형광펜 치고 뭐뭐 인 것처럼이라고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뭐인 것처럼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자,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됨에 따라서 이런 것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there is a counter tend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인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반대인 경향인 거냐면 to expect the worst of every new tool or mach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의 가장 최악인 점을 예측하는 그러한 counter tendency, 반대로 반대인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찬양하고 미화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그거의 최악인 점들만 예측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플라톤의 이러한 책에서는요, 소크라테스는요, bemoan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탄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한탄했대요? The development of writing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쓰기의 발달에 대해서 한탄했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발달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어? 어떤 발전의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progress라고 하는 키워드도 쓰여졌고요. 모든 새로운 도구, 모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 즉, 발전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도 글쓰기의 발전에 대해서 한탄했다라고 나오는 내용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혹시 한번더 나오면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he feared that 그 소크라테스는 뭐가 두려웠냐면요. As people came to rely on the written word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디에 의존하게 되었냐면요.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에 의존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의존하게 되었대? As a substitute for the knowledge they used to carry inside their 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그 정보의 대체물로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대. 즉,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게 됐다는 말은 글쓰기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1번은 확실히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정보를 너무 글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they would, 그 사람들은 아마도 cease to exercise their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두려워했대. 아, 너무 모든 걸다 적어 놓으니까 그들 스스로 기억력을 exercise 하면 발휘하다라고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exercise 운동하다라고만 해석한다면 이 뜻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다 적어 놓으니까 그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출까 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became forgetful.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것을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2번의 substitute, 대체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원래는 다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을 이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야? 기록해 놓는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substitute, 대체하는 걸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nd because they would be able to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without proper instr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많은 양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없이, 적절한 교육 없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갖게 되면서, They would be thought very knowledge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매우 유식하다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얘들아, 무언가를 항상 기록하게 되면서 기록이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하고 그 전달된 걸 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정보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뭐 없어, 교육 없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게 생각이 되어진대. 자, when they are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는 quite ignored, 무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유식하다고 인지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유식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receive a quantity of information 하는 표현은 맞는 거겠죠. 많은 양의 정보를 받는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어떤 점을 지금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는데 교육 없이 받게 되니까 그냥 겉모습만, 겉보기에만 유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요. 그랬을 때 they would be filled with conce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 어떤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신에? 진짜 지혜 대신에 지혜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글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는요, wasn't right. 올바르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은 그럼 틀렸다는 말이네.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내용이 나와야 돼. 맞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소크라테스는 올바르지 않았다. 즉, 틀렸다. 라고 하는 건데요. The new technology did often have the effect he fea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했대요. 그가 두려워했던. 즉,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지혜에 자만심만 가득 차 있어라고 하는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두려워하는 영향이 있다며. 그럼 그가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지. 그러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right이 나와야 될게 아니라 wrong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소크라테스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가 두려워하는 영향, 두려워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거는 아니지만, but he was short-sigh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었던 거죠. 즉, 너무 앞부분만 본 거야. 그는요, he couldn't foresee,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 근시안적이니까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5번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어서 뭐할수 없었다? 예견할 수 없었대요. The many ways that writing and reading would serve to spread information, spark fresh ideas, and expand human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앞만, 근시안적인 시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를 예견할 순 없었대요? 많은 방식은 방식인데 글쓰기와 그글쓴 것을 읽는 것이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글쓰기와 읽기라고 하는 것이 serve to spread information,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spark fresh ideas. 어떤 거를 역할을 했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세 번째, expand human knowledge, if not wis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혜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방식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질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쓰기 기술이 기억의 substitute, 대체물이 되어서 인간이 외면적인 지식에만 치중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문자의 발전을 어떻게 말했어? 부정적이게 말했지. 여기서는 bemoaned라고 하는 한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쓰기 기술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말을 했지만 독서와 쓰기가 지식을 확장하고, 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spark, 촉진해내는 순기능을 foresee, 예견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n what a plant knows. 얘들아, 지금 이탈릭체로 되어

자, 근데 그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plants use to control their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식물이 그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걸 묘사했대. 자, 뭐에 대응해서? In response to stimulation, 어떤 자극에 대응해서 그 식물들이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거?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서술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조금 이제 의문스럽죠? 우리는 식물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쌤은 맨 처음에 식물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식물이 본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자면, Plant,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식물은요, 뭐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follow the sun by bending their st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줄기를 구부림으로써 해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분, 해바라기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해가 이동함에 따라서 그 줄기를 구부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식물들은요, 뭐를 구부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줄기를 뭐 하기 위해서? 해를 따라가기 위해서 구부릴 뿐만 아니라 They align their leaves in such a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이파리를 배열한다, 정렬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그러면 얘들아, in such a way는 뭘까?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서 나오고 있는 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잎사귀를 정렬시켜 놓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해가 여기에서 뜨면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를 어디에다가 놓는다는 거야? 배열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파리들을 배열한다는 거죠. 자, 어떤 as to maximize exposure to ligh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얘들아,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는 거 맞아? 맞지. 그래서 이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의 이파리들을 그 햇빛 쪽으로 지금 정렬해 놓는다고 하는 거니까 maximize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노출을 높이기 위한 거, 최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and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promote growth.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함이야? 성장하기 위함이죠. 더잘 자라나기 위해서 해 쪽으로 뭔가 줄기를 꺾기도 하고 이파리를 이쪽으로 배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저자는 움직임, 식물의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some plants, 몇몇 식물들은요, actually anticipate sunrise from mem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식물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해가 뜨는 것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아, 한 6시쯤 되면 이제 해가 뜨겠지라고 예측을 하기도 한대요. 뭐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And even when deprived of solar sig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태양계의 신호가 결핍되어져 있을 때도, 즉 뭔가 실험자가 어떤 암실에 가둬놨어, 식물을. 그러면 이때 해가 뜨지 않을 거잖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retain this information,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 6시쯤 되니까 아, 해가 뜰것 같은데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은. 그러니까 얘들은 기억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In Brilliant Green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책에서는요, 이 저자 그리고 이 저자는요,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얘들아 모든 거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와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Plan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식물들은 possess, 가지고 있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이제 구문 표현 보이시죠?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요. The sense of sight, touch, smell, and hear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보이는 거,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냄새를 맡는 거, 그리고 귀로 듣는 거와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but also more than a dozen 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열몇 개 정도 되는 더 많은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즉, 인간이 없는 다른 감각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얘들아, 앞에서 나오는 게다 뭐야? Sight. Touch, smell, hearing 이라고 하는 게다 감각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감각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감각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The roots of plants, 그 식물의 뿌리 부분은요, sense,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B번에 등장하고 있는 sensory capacity가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감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대.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미네랄과 물의 함량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그리고 그 물의 함량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And alter, 바꿀 수 있대. Their direction of growth accordingly. 이에 따라서 그들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아, 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쪽 땅에 더 물과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뿌리를 이쪽으로 더 많이 뻗어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some are reluctant to 몇몇 사람들은 reluctant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뭐 하기를 꺼려하냐면 label plant movement as behavio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물의 움직임을요 행동으로 명명하는 것을 꺼려한대. 자, 왜 행동으로 명명하는 걸 꺼려 하냐면, since they lack nerves and muscles. 그 식물들은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행동이다라고 명명하는 것을 꺼려 한대. 그치? 얘들아, 여기서 nerves, 신경이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꺼려 한다라고 하는 지금 문맥이 너무 잘 매끄럽게 나가고 있죠. 하지만, Just as they able to breathe without lu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물들이 폐라고 하는 거 없이 숨을 쉬기도 하고 그리고 digest nutrients without a stomach 배 없이도 영양분을 소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lants have the ability to move 그 식물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지금 저자는 꾸준히 똑같은 말을 이어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we should not dismiss. 우리는요,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좀 설명해 주고 있어. 무엇을 묵살해서는 안 되냐면, the absence of behavior capacity in an organ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기체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absence 하면 부재거든요? 얘들아, 방금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어? 식물들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다음 문장에선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식물에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야지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absence가 아니라 무슨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presence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야지 맞겠죠. 자, simply because it lacks the physiological mechanism. 그것이 단순히 생리학적인 기제,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해서 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적인 능력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로 바꾸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Plants clearly sense the environment, learn, store information, and use that information to guide movements. They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은요, 명백하게 그 환경을 sense, 감지하고 있고요, 배우고요,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us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uide their mov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behave, 진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one might say that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There is a certain intelligence to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대. 뭐에 있어서? 그 식물의 행동에 있어서 지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잖아요. 이쪽에 더 물이 많다. 이쪽에 더 미네랄이 많다 하면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행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능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This is true. 자, 지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해

알고 있지. 자, 모인 한,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지는 한, 어떤 측면에서 정의되어지냐면요.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through behavior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환경과의 상호적, 상호작용, 즉,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지능을 바라본다면, 정의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ather than with respect to ment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지능을 뭐라고 본다면 그 환경과의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식물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이 상호작용 맞니? 맞지. 왜냐면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햇빛이 부족하니까 햇빛을 더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고 그쪽으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쪽으로 줄기를 꺾기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니까 2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식물은 비록 신경이나 근육과 같은 physiological mechanism, 생리적인 mechanism, 기재 같은 것은 없지만, 환경을 인지하고, 그리고 정보를 저장해서 빈 노출을 극대화하는데 환경과의 뭐를 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있다? 이 저자는 intelligence,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행동, act라고 하는 것, behave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기출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섬진강 따라 500리 길, 강을 따라 마을이 생겨났고 강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섬진강은 삶의 터전이었고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섬진강 물줄기 따라 전라북도 순창 향가마을로 떠나봅니다.

그윽한 아름다움으로 예부터 시인 묵객들을 불러 모았던 순창 향가마을. 지금은 10명 남짓한 주민만이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0: 향가 마을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향가 터널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쌀 수탈을 위한 철로와 연결된 터널입니다.
1: 일제시대 때 순창과 담양과 남원의 쌀을 수탈하기 위한 철로를 세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84m의 길이의 터널과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석교가 만들어졌는데 1945년 폐망되고 그 다음에 철로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섬진강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여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0: 지금은 관광명소가 된 향가터널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와 지역 관광명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향가 목교가 나옵니다. 일본이 세우다 중단한 다리는 오랜 세월 교각만 강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새 단장을 마친 향가 목교는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설치돼 있어 섬진강을 가까이 또는 멀리까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은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섬진강 중류, 강은 곡성천, 금천천, 고달천과 만나며 습지를 이룹니다. 섬진강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차 여행입니다. 곡성 기차마을에 가면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섬진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속 30-40km로 달리는 증기기관차는 강 풍경을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곡성 기차마을은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섬진강은 다시 보성강과 만나 몸집을 불립니다. 커진 물줄기는 남도대교를 향해 흐릅니다. 남도대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남도대교에 서면 섬진강 굽이굽이 물줄기가 보입니다. 남도대교 옆으로 하동 화개장터와 만나게 됩니다. 아랫마을 하동사람과 윗마을 구례사람이 만나던 곳, 강 위에 다리가 없던 시절, 전라도 사람들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장터로 향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이르러 섬진강은 마치 넓고 기다란 바다 같기도 합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처럼 넓은 모래사장도 펼쳐집니다. 하동 평사리길 옆으로는 넓고 푸른 들판이 가지런합니다. 거지가 밥동량하며 다 돌려면 1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넓은 악양 들판입니다. 섬진강은 이 넓은 들판을 촉촉이 적셔주는 수원지입니다. 악양 들판은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병사리에서 5대째 지주로 군림했던 최찬판 댁은 만석군 집안이었습니다. 하동에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 문학관과 드라마 세트장을 구현해놓은 최찬판 댁 기와집이 있습니다. 소설 속 황금빛 물결이 이루는 들판은 악양들판으로 최찬판 댁 소유였습니다. 하동을 지나 광양에 이르며 섬진강은 드넓은 난해로 흘러갑니다. 불어날 대로 몸집이 커진 섬진강은 강의 소명을 다합니다. 광양 망덕포구는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일한 길목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망덕은 덕유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망덕포구는 가을 전어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양식에 의존하고 있어 동상으로 풍요로웠던 가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망덕포구 앞 작은 섬은 배알도입니다. 망덕산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이라고 해서 배알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망덕포구에는 윤동주 시인이 생전에 써서 남긴 원고가 온전히 보존돼 있던 정병욱 가옥이 있습니다. 정병욱 가옥은 1925년 지어진 것으로 양조장과 주택을 겸용한 건축물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1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하려 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 원고를 친구이자 국문학자인 정병욱 교수에게 맡겼고 정병욱 교수는 이곳 광양 고향집에 원고를 숨겨두어 광복 후 윤동주 시인의 시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섬진강 500리길. 강은 수많은 역사와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0: 공부의 왕도를 보고 자신만의 공부법 개발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윤범 군. 그랬던 그가 이번엔 공부의 왕도의 주인공이 되었다.
1: 제 공부의 왕도 나오는 편을 보고 다른 후배들이 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그런 노력 덕분에 자신이 목표한 꿈에 더 가까이 가게 된 이윤범 군. 과정이 더욱 빛나는 이윤범 군의 특별한 공부법이 지금 공개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미 있는 마무리 졸업식. 학생들의 얼굴엔 아쉬움과 설레임이 함께한다. 양곡고를 졸업하는 윤범 군에게도 졸업식의 감회는 남다르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동시 합격은 물론 임재의대에 입학을 하게 된 윤범 군.
2: 임재의대, 카이스트, 서울대 뭐 다 붙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3: 성실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4: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으니까 그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0: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또 누구보다 자신을 잘 파악했던 윤범 군. 때문에 자기에게 늘 맞는 공부법을 고민했고 결국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졸업식까지 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친구들과 윤범 군. 그동안은 한 교실에서 같은 공부를 해왔지만 이젠 각자의 전공을 살려 제갈 길을 갈 친구들. 입학하면 한동안 만나지 못할 친구들이기에 이 시간이 더

0: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낸 윤범군이 집이 아닌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 대학에서 배울 내용들을 미리 찾아보기 위해서다. 인공장기에 관심이 많았던 윤범군은 시간이 될 때면 도서관을 찾아 의학 관련 책을 찾아봤고 결국 이런 노력 덕분인지 의대까지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윤범군은 학교를 다닐 때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학생이었다.
1: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 많아서 꾸준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요.
0: 어느덧 밖은 어두워지고 대신 이곳저곳 학원들의 불빛이 먼저 어둠을 밝히고 있다. 이 시간이면 을에 학원을 찾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각자 나름의 이유들로 학원을 다녔지만 윤범군은 오히려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
2: 저는 학원을 안 간 거보다는 못 간 거에 좀 더 가까워요.
0: 학원에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것이라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가 싶었지만 하교 후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는 윤범군.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찾는 친구들과는 달리 윤범군은 항상 해야 할 공부는 많았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고 불안했다.
2: 가뜩이나 저 혼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학원에 가게 되면은 그마저도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혼자 저 혼자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만의 공부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학원을 가지 않으니 공부할 시간은 나름 확보가 됐지만 과목별로 어떻게 나눠서 공부를 하느냐가 늘 문제였다. 중학생 때 하던 공부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더 힘이 들었다. 특히 국어 점수는 잘 나와야 2등급. 유독 공부 방법도 어렵고 성적도 안 나오는 국어는 윤범군에게는 취약 과목이었다. 결국 첫 모의고사는 4등급. 결국 공부한 시간과 결과가 비례하겠지 싶어 국어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지만 성적은 눈에 띄게 오르지도 않았다. 어렸을 적 독서량이 적었던 게 아무래도 근본적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뭐 한 1, 2개월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수준. 글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글을 빨리 읽어야 되거나 그런 점이 있어서 당연히 독서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당하게 된다.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 선배들과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하게 된 윤범군. 부상을 당하니 여러모로 공부에 지장이 생겼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부상을 당한 손은 오른손. 오른손잡이가 한동안 오른팔과 손을 쓸 수 없으니 생활 속 불편함은 물론 공부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그때는 진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나중에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 마음은 조급해졌지만 다친 손을 원망하고 있을 순 없는 일.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국 손 대신 눈으로 더 자세하게 지문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2: 지문 하나하나를 깊게 파서 모르는 게 없이 걸리는 부분이 없이 그런 공부법을 얻게 돼서 지금 되돌아보면 나쁘지만 않았던 경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질에 집중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훈련한 후 결국 국어 문제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까지 찾아내게 된다.
2: 먼저 이렇게 딱 문제를 보고 지문의 길이를 따라서 적당하게 시간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한 이 6분에서 7분, 7분으로 측정을 하면은 쭉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만약에 3번 문제를 못 보고 거의 7분 다 돼가면은 실제 시험장처럼 찍어야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주 시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가 스톱을

0: 접시 앞에다 두고
1: 먼저 한 지문당 적당한 시간을 측정, 시험처럼 풀어본다.
0: 제가 두 번째 이제 풀이 시작할 때부터 이때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눈 지문도 자세하게 읽고
2: 모든 문단마다 한 줄씩 내용을 요약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또 한 줄 요약을 해요.
1: 지문을 자세하고 깊게 읽다 보면 문단별 주제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각 문단별 주제를 찾아 한 줄로 요약을 해두고 그 다음 지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함으로써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0: 이렇게 답지를 펼치고 채점을 먼저 진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푼 답하고 두 번째 푼 답하고 다를 때나 두 개 전부 다 틀렸을 때가 중요해요. 왜 4번이 답인지를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봐요.
1: 답이 틀렸을 경우 하나하나 틀린 답을 꼼꼼히 분석하고 틀린 이유를 자신이 쓴 답과 비교한다.
0: 처음에 시험지에서 풀고 그다음 분석하고 그다음 답지와 비교하면서 한 번 더 답지와 지문까지 자세히 읽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한 비문학 길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어려운 질문 제가 이해 안 되는 질문은 저는 어쨌든 2시간도 걸릴 때도 있어요.
1: 양보다 질을 고려한 윤범근의 국어 문제 풀이법 3단계. 첫째, 한 지문당 적당한 시간을 책정 실제 시험처럼 푼다. 두 번째로는 지문을 한 문단씩 한 줄로 요약. 그 다음 지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답안지의 분석과 자신이 적은 답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비교 정리한다. 한 지문을 보더라도 깊고 정확하게. 결국 질에 집중한 국어 공부법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결국 윤범구는 자신에게 맞는 국어 공부법을 찾게 된 것이다.
0: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죠. 제 공부법을 해서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3: 지문에 집중하는 공부 방법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답이 나오고 그게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대로 문제보다는 지문 하나를 가지고 깊게 아주 파고든 거예요. 지문 속에 있는 그 출제 요소들, 그러니까 지문의 구조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한 문단씩 정말 제대로 파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니까 문제의 출제 요소가 보이게 되고 정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1: 윤범군이 국어는 질에 집중하는 공부를 했다면 수학은 양에 집중을 했다. 3년 내내 수학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양에 집중한 공부법 때문이었다.
0: 수학은 일단 다양한 유형을 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양의 문제 풀려고 했어요.
1: 윤범군의 수학 공부법은 좀 남다르다. 문제집의 문제를 직접 노트에 적고 푸는 방식인 것인데
0: 그래서 답지를 제가 확인할 때도 제가 풀었던 노트와 답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집에는 깨끗하게 답이 막 OX만 되어 있고 노트는 엄청 양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1: 문제와 풀이 과정을 적어놓은 노트들. 문제집은 이후에 다시 풀기 위해 남겨두고 노트에 문제를 먼저 푼 다음 문제집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해두는 것이다.
0: 문제를 푼 감이 남아있을 때 저는 바로 답안지를 하게 해서 저의 풀이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답안지를 보고 저는 여기에 그래프로 이용해서 한마디로 그림으로 도형으로 그래프로 풀었는데 이 답안지에 보면은 방정식으로 푸는 게 나와 있어요.
1: 다양한 풀이 방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윤범군.
0: 그래서 물론 맞았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풀이 방법을 다를 때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다른 풀이 방식을 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정원에 표시를 해주고 다시 답안지가 풀어

0: 했던 방식들 한 번 더 풀려고 노력을 해요.
1: 답안지에 나와 있는 모든 풀이 많은 더 많은 풀일 방법을 익힐 수 있어요.
2: 나의 풀이 방법과 답안지의 풀이 방법을 비교해서 풀이 방법이 다른 경우는 모든 풀이 방법대로 다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풀이법을 모두 익히도록 노력한다.
0: 문제지 한번 다 풀고 돌아올 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 번째 풀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한 번 처음 답지를 보기 전에 두 가지 풀이를 전부 다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 문제지 한 세 번 정도 풀어서 틀렸던 문제가 결국엔 다 맞을 수 있게 한다면은 수학 공부는 될 것 같아요.
2: 노트에 풀고 문제집으로 풀고 다양한 풀이법으로 문제집을 3회 이상 풀면서 문제 유형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질보다 양. 이윤범군의 수학 공부법. 첫째로 노트에 먼저 문제를 풀면서 문제집을 깨끗이 유지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고 익힌다. 그리고 나의 풀이 방법과 답안지의 풀이 방법을 비교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풀이 방법으로 문제집을 3회 이상 풀어 유형을 익히도록 한다. 결국 각 과목별 양과 질을 고려한 공부법이 윤범군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윤범군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잘 몰라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준비했다. 공부의 왕도가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1:1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 일단 윤범군의 학교 후배들에게 멘티 신청서를 돌리고 받아보기로 했다. 각자 자신의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적는 지원자들. 지원자들의 고민과 희망 내용이 담긴 신청서. 1차로 신청서를 받은 뒤 다음으로는 단체 면담을 해봤다.
3: 네. 멘티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멘티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한번.
2: 이때 옆 교실에선 윤범군이 면담 내용을 함께 보고 있다. 멘티 신청서와 고민 내용을 함께 들으며 신중하게 멘티를 선정하기 위해서인데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원자들. 자신이 했던 고민들과 비슷해서인지 윤범군은 지원자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4: 어렸을 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또 국어에서 많이 어려운 게 있어서
5: 여러 공부법 알아보고 그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저랑 맞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6: 또 국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항상 시간 부족 문제도 어려움을 겪는데
7: 저랑 고민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국어는 보통 쭉 잘 나오기보다 변동이 큰 경우가 많은데
2: 고민이 많아지는 멘토 윤범군. 멘티 선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과연 멘토 이윤범군은 어떤 지원자를 멘티로 선정했을까? 자신이 직접 뽑은 멘티에게 직접 찾아가는 멘토 윤범군.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첫 만남은 학교 밖에서 갖도록 했다.
8: 안녕하세요.
2: 오늘의 멘티는 양곡고 1학년 박상규 군. 독서량이 적은 데다 문과인데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이다.
8: 안녕하세요. 상균이.
9: 네, 맞습니다.
8: 나는
2: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멘토와 멘티. 고등학교 입학 초기 다른 성적은 좋은데 국어 성적만 좋지 않다는 공통점 덕분인지 멘토와 멘티는 그새 가까워진 것 같다.
8: 설마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난 제가 절 뽑아 줬다 했으니까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죠.
10: 저랑 상황이 많이 비슷해서 멘티로 제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독서량이 많은 저도 많이 읽을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옛날 모습이 떠올라서 그렇게 선정한 것 같아요.
2: 본격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티인 상규군 집을 찾았다. 먼저 멘티 상규군의 공부 환경을 살펴보는데 멘티의 학습 교재 등을 살펴보면서 상황을 점검해보는 멘토. 교재나 환경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멘토링을 하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1대1 밀착 멘토링 시작. 멘토 윤범군은 먼저 멘티 상규군의 국어 문제 풀이 방법을 살펴보기로 했다. 문제를 푸는 모습만 봐도 공부 방법이나 문제점이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이다.
11: 어떤 식으로 해? 채점할 때?
8: 풀기로 하는 데까지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채점하는 식으로.
11: 아, 그런 식으로.
8: 네.
10: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왜냐하면은 국어 공부는 자신의 풀이 과정, 사고 과정을 필재자에 맞게, 답지에 맞게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아 이거 몰랐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자신의 어떤 그 생각 사고 과정 고치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2: 바로 자신의 국어 공부법을 전수하는 윤범근.
11: 지문에 시간을 매겨. 네. 먼저 7에서 8분 정도에 내 풀자. 그다음 문제를 처음에 한번 빠르게 풀어. 그러니까 실제 수능장처럼. 네. 시간 제한을 두고 만약 풀 싶을 때 못 푼 게 있어. 그걸 진짜 찍고 시험장처럼 해. 그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완전히 자세하게 봐. 이게 제일 중요해. 먼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문단을 요약을 해. 한번 읽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중심대로 틀려도 되고 상관없어. 비극은 서로 견주어 보는 데부터 나온다. 돼서 나온다.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문단도 요약, 세 번째 문단도 요약,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도 그래서 한 줄로 전부 다 요약을 하고 지문 전체의 내용을 네가 생각하는 주제를 한번 요약을 해. 한 줄로. 한 줄 요약을 해.
2: 지문은 문단별로 한 줄 요약을 한 뒤 마지막으로 지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 이 방법은 두 사람처럼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 지문 이해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지문을 깊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11: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쭉 보면은 그냥 이 내용이 잘 들어오고 그런가 봐. 근데 나는 지문을 만약에 손을 안 쓰면서 읽으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향도 가끔씩 있더라고. 그래서 예컨대가 나오면은 예컨대 네가 말하기는 그래서 똥감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비교 대조하는 지문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향당은 춘향이의 간주어 모감 향단의 1, 춘향이 2 하면서 그냥 기호로 표시했던 것 같아. 춘향이의 3이 쭉 나오면 향단이는 지금 밑줄 긋고 다시 또 향단이는 저가 갑자기 뭐 춘향이는 이렇게 밑줄 긋으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문제에서도 비교 대조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럴 때 비교를 하기가 편해.
2: 지문을 분석하는데 나름의 방법과 요령이 있는데 우선 비교 대조 지문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 각각을 숫자로 적어 도식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 대상에 맞는 글에 숫자를 적고 밑줄을 그어 이해와 분석을 돕는 방법이다.
11: 이해될 때까지 읽어도 돼. 이때 시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이해한다, 완벽하게. 나는 또 이해를 이렇게 써.
2: 멘토 윤범부는 자신의 방법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
11: 이걸 제기한 문제를 읽고 주제, 과제, 핵심 내용 이런 거 물어보는 거면은 네가 주관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아. 나 같은 경우는 핵심 과제를 미리 주관식으로 써. 이 지문, 이 선지를 보지 않고.
8: 이 글의 핵심 과제는 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다.
11: 그 다음에 선지를 봐. 그 다음에 이 선지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고 틀린 이유를 쓰는 거야. 하나하나 다 네 생각을 전부 다 여기다 썼어. 나는. 나의 생각을 왜 틀리고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지 온구도 근거까지 정리한 것도 또 비교해보고.
2: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한 후 주제, 과제, 핵심 내용 등을 묻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써본다. 그리고 모든 선택 지문에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를 적으면 지문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8: 그러면은 너무 이게 진도도 너무 안 나가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과목 하는데 시간을 좀 뺏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11: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깊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 느는 거라 생각해.
4: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공부는

0: 아, 이게 진짜 내 공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공부 방식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1: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비문학, 문학을 예를 들면은 하루에 현대시 조금, 현대소설 조금, 고전시 조금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네가 예를 들어 네 고전시가 부족하면 고전시 그 기출이 쭉 모아지는 문제집을 사. 그거 고전시만 계속 푸는 거야. 그 문제집 끝날 때 동안은 일주든 이주든 그 문제집 끝날 때 동안은 계속 그것만 풀어. 모아지는 게다 끝났어. 그럼 그때 나서 네두 번째 부족한 현대 소설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2: 제재별로 나누어 부족한 영역부터 집중적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공부한다.
1: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네가 모의고사 볼때 현대식 소설, 시나 소설 무조건 하나씩 나오잖아. 씩딱 나오면, 아, 얘네 진짜 내가 이거 장인인데. 소위 말해서 이게 내가 장인인데 하면서 자신감 있게 풀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깊게 파야 실력이 느는 기분이 든다 해야 되나? 실제로 실력도 늘고 그런 것 같아.
3: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제재별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우선은 현대 문학을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기반으로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현대시 공부하고 고전 시가 공부하고 현대 소설 공부하고 고전 소설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런 순서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한 영역씩 개념을 정리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1대1 밀착 멘토링. 한번 만나 끝나는 멘토링이 아닌 과정을 지켜보며 멘티에게 맞는 공부법을 제시하는 멘토. 멘토에게 배운 방식을 자신의 공부법에 적용해보는 멘티 상규군. 하지만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결국 멘토 윤범군에게 SOS를 청해보는데
1: 다 물어봐.
4: 그 국어에서 선택지에 답의 근거를 쓸때 그 이유를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1: 아, 나도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난 그럴 때 그냥 끝까지 고민하고도 모르겠으면 헷갈린다라고 쓰고 그다음 답지를 확인하면서 갑자기 바로 하겠던 것 같아. 선지의 근거를 잘 모를 때 답지를 보고, 아, 지문에서 이렇게 유추해서도 다 이렇게 답의 근거를 판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과정이 우리 진짜 공부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
2: 과정까지도 공부가 되는 멘토링. 공부법은 과정을 통해 터득하고 익혀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는 멘토.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앞서 걸었던 선배의 말 한마디와 격려가 따라오는 후배에겐 그 어떤 방법보다 유용한 정보이자 큰 힘이 될 것이다.
5: 또 다른 공부 방법을 전수받았으니까 이제 이 공부 방식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자꼭 국어 100점.
1: 다시 목표로 했던 대학에 이 제가 공부했던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크죠. 성적이 오른 건 성적이 오르는 거지만 목표를 이루는 거, 목표를 이루는 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2: 3년 동안 꿈을 키워왔던 모교를 찾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윤범군.
1: 저의 꿈인 인공장기, 바이오 그런 장기를 만들어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여러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과학자가 꼭 되고 싶어요.
2: 아는 게 많아지니 꿈을 정하는 게 쉬워졌다는 윤범군.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빛나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0: 안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1: 아우 좋아, 아우 좋아. 하나, 둘, 셋. 아! 아이고.
2: 너무
1: 착각하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먹는 얘기를 좀 하면서 영자 이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 저는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 부대찌개가 탄생한 일화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대찌개, 1950년대 한국, 미국 부대 근처에서, 미군 부대 근처에서 생겨난 음식이죠. 1950년대 우리나라 어땠어?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굶주렸어요. 자, 그런데 미군 근처에서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이 미국 음식들을 조금씩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거 그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 근데 그때 우리가 먹던 전통적인 찌개에다가 이 햄과 소세지를 넣어서 바로 부대찌개라는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대찌개라는 음식을 영어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dish that shows creativity often begins when things don't go as planned. 자, 뭔가가

0: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걸작이 탄생한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서도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뭔가 내 마음대로 막안 풀리는 것 같아서 속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게 더큰 성취를 위한 발판이 분명히 될수 있거든요. 그점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멘탈 챙겼지?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2회 모의고사 시작하는 날이죠. 자, 문제 다 풀어왔죠?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이제 2회 모의고사에 있는 거 1회보다 더잘풀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하죠. 사진, 사진, 사진. 뭐 일단 사진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1: Hello, everyone. This is Sam from Daily Digital Tips. Do you have too many photos on your phone but don't know how to organize them? If so, try the app PhotoNeat. It automatically sorts your pictures by date, location, and even subject, so you can find what you need right away.
0: 자, 여기 보시면 자, 자기 누구인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Do you have too many photos? 사진이 너무 많으십니까? 폰에? 근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은 try.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 포토니트라는 앱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대충 나온 것 같죠? 뭐요? 사진 정리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하려고 아닐까? 자, 그러면 좀더 들어보죠.
1: The app also creates albums with a single tap, which makes it perfect for people who take lots of photos but have little time to manage them. Give PhotoNeat a try and comment below to let me know if you like it. Thanks for watching.
0: 자, 그래서 이 앱이 뭐 하는 앱이냐? 앨범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한번 이렇게 싱글 탭 클릭만 하면은. 자, 그 다음에, which makes it perfect for people who take lot of photos. 사진을 많이 찍지만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추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give a try.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좋아하셨는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하는 일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사진 정리를 도와주는 앱을 소개하려고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1번 문제 쉬운 문제였어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겠습니다. 자, 여자의 의견을 골라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선택지 보시면은 요리, 조리, 요리, 요리, 요리. 아, 요리, 쿠킹이랑 관련된 거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내가 아까 영자 이슈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대찌개랑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1: Hey, Olivia.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2: I'm taking another cooking workshop.
1: Another one? You must really enjoy those classes.
2: Yeah, they're really fun. Do you want to join me?
1: I'm not sure. I don't really see what's so fun about cooking.
0: 자, 무슨 상황이냐면, 너 주말에 뭐 하는데? 그랬더니, 자, 쿠킹 워크숍에 간대요. 쿠킹 클래스 가나 봐요. 그랬더니, 너가? You must really enjoy those classes. 아, 그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they are really fun. 너무 재밌어. Do you want to join me?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I'm not sure. I don't really see what's so fun about cooking. 나는 뭐가 그렇게 쿠킹에서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야 되나? 했어요. 자, 그랬을 때,
2: Well, I think trying new recipes helps boost your creativity.
0: 아, 여자의 의견이 나왔네요. 뭐라고요? I think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I think라는 표현이 나왔으면은, 여기가 딱 정답 부분 아니야? 자, 나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이 helps boost your creativity. 너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정답 나왔어요. 새로운 레시피, 요리를 하는 것은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들 혹시 뭐 반전이 있진 않은지 들어볼게요.
1: Really? How does it do that?
2: You have to combine ingredients in different ways and sometimes adjust the recipe when things don't go as planned.
1: That's my problem with cooking. It never turns out how.

0: should join me sometime. It might spark your creativity too.
1: 자, 보시면은 그 챌린지가 내가 사랑하는 거야. 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 보면 helps me think outside the box. Outside the box라고 하면은 이거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이게 가능해져. 어, 말이 되네. 나랑 언제 같이 하자. It might spark your creativity too. 너의 창의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제 풀어봅시다.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가족과 함께 요리 말도 안 되고 최신 조리기구 이런 얘기한 적 없고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아니고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전통적인 요리법을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4번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볼게요. 남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주제 찾기이죠. 이거는 보니까 음성 메모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음성 메모가 뭐 어떻다는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2: Hello everyone. This is Mark from Work Smart, Not More. Have you ever forgotten a great idea that came to you when you were in the middle of a busy workday? If you're like me, the idea is gone before you find time to write it down. Well, I have a helpful tip for you. Try using voice memos. When an idea comes to mind, record it immediately before it disappears.
1: 여기까지. 자, 앞에 부분은 그냥 자기소개이고요. 자, have you ever forgotten a great idea that came to you? 자, 어떤 너에게 생각났던 great idea가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어본 적이 있니? When you were in the middle of a busy work day. 자, 하루 종일 바쁜 일과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는데 바로 까먹어버린 적이 있니? 라고 하는 거야. 자, 당신이 나와 같다면 아이디어는 사라져버릴 거야. 그거를 적어버리기 전에. 자, 그러면 I have a helpful tip for you.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팁이 있어 라고 하면서 try using voice memos. 자, 이번에는 명령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voice memo를 사용해봐. 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사라지기 전에 바로 메모를 해버리는 거지 라고 해. 자, 남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음성 메모를 하면 좋다라는 내용인 것 같죠. 일단 여기까지는 좀 더 뒤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게요.
2: There's no need to look for a notebook or rush to type on your phone. When you replay the memo later, you can take time to organize your thoughts. So whenever you want to capture your thoughts right away, consider making voice memos.
1: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노트북을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자, 타입을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그냥 replay, 녹음해 놓은 거를 replay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organize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So whenever you want to capture your thoughts, 자,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 있다. Whenever you want to capture your thoughts right away. 지금 당장 내 생각을 딱 잡고 싶잖아. 그러면 consider 다시 한번 명령문. Making voice memos. Voice memo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남자의 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발표의 전달력이 향상된다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즉시 공유하는데. 어 되게 비슷한데 공유는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 자, 핵심 정보의 정리에 유용하다는 좋은데 AI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자, 음성 메모는 떠오르는 생각을 빠르게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 군더더기 없는 정답은 여기에 있네요. 4번이고요. 음성 메모보다 문서가 보존에 더 유리하다.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림 문제죠. 자, 그림 이렇게 생겼고요. 그림 하나하나 보면서 틀린 거 찾아볼게요. 들어볼게요.
0: Mr. Lane, did you enjoy your Sunday at Riverfield Park?
2: Yes, I did. It was a relaxing afternoon with my nephew. Here's a photo I took.
1: 초반 부분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아, 좋은 시간 보냈니? 어, 좋은 시간 보냈어. 여기 사진 있어.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정답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나옵니다.
0: Let me see. Oh, this boy wearing a striped t-shirt must be your nephew.
1: This boy wearing a striped t-shirt must be your nephew라고 하죠. 자, 줄무늬를 입은 소년이 너의 조카겠구나. 여기 주

0: 빨리 입은 소년 있단 말이야. 1번은 맞는 선택지.
1: Right. That's Chris.
2: It looks like he had a great time flying his kite.
0: 이거 연날리는 거 재밌어 보인다 라고 했고요.
1: Yeah, I flew a kite too. Do you see the star-shaped kite lying under the tree? That's the one I flew.
0: 자, 그러면서 I flew a kite, 나도 연날렸어. 여기에 striped-shaped kite, lying under the tree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스타 모양의 연인데 나무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 보여? 라고 했죠. 나무 아래에 스타 모양의 연이 놓여져 있는 거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선택지. 자, 그리고요.
2: It's lovely. Does the sign hanging on the tree branch say Park Cafe?
0: 자, 여기 보시면은 sign hanging on the tree. 자, 트리에 걸려있는 사인인데 거기에 Park Cafe라고 써있는 거 보여? 라고 했죠. 써있죠. 이것도 맞고요.
1: Yes, we weren't far from Park Cafe. Do you see the round table with the stools? That's part of the outdoor cafe.
0: 자, 여기 보시면 자, 맞는데 이 Park Cafe에서 멀지 않은데 Do you see the round table with the stools? 동그란 테이블 봤어? 라고 했는데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난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 찾았다. 뭐예요?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이렇게 모양, 사각형인데 원형이라고 하거나 원형인데 뭐 세모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형적인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요.
2: I see two cups on the table. Did you have drinks there?
1: Yes, we had some tea before getting our kites out.
0: 자, 여기 보시면은 two cups on the table, 컵 두 개가 테이블 위에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카이트 날리기 전에 티 좀 마셨어 라고 하는 걸로 대화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요 문장 있었던 거 The park looks wonderful. I should go there sometime. 나도 가봐야겠다 하면서 대화가 끝났고요.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문제가 보면은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두 가지 생각하기로 했죠. 여자가 앞으로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는 겁니다. 주로 조금 뒤쪽에 정답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봅시다.
1: Hannah, are you as excited as I am about the school festival tomorrow? I hope our photo exhibition booth is popular.
2: Me too. Is everything ready?
1: I think so. But let's go over what we've done so far.
0: 자, 여기까지. 자,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너 나만큼 신났어? 학교 페스티벌 내일 있는? 이라고 하면서 I hope our photo exhibition booth is popular. 자, 우리가 열 이 사진 전시 부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Is everything ready? 다 준비된 거야? I think so. 그런 것 같아. But, 그러나, let's go over what we've done so far.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껏 한 일, 과거의 한 일들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거 안 했네 하면서, 그거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2: Good idea. I finished writing the explanations for the photos. Did you print out the photo files?
0: 자, 여기 보시면 Did you print out the photo files? Photo file print out 했어? 했더니
1: Yes, I printed all of them this morning.
0: 프린트 다 했습니다. 라고 해.
1: Landscapes, portraits, and the club group photos.
0: 여러 종류의 포토들을 프린트 했고요. 그 다음에
2: Great. What about checking the lighting equipment?
1: I handled that too. All the spotlights are working fine.
0: 자, 그 다음에 라이팅,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명도 이미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잘 working well, 잘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2: Perfect. I also arranged the frames on the display wall.
0: 그리고 나는 또한 자, 이 전시 벽에 붙일 프레임을 정리를 했어라고 해. 액자를 정리를 했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요.
1: I forgot to confirm the delivery of the photo paper we ordered. Can you do that for me?
2: Sure, I'll do that right away.
1: Wonderful. Looks like we're all set for the festival.
0: 여기 나왔네, 마지막에. 뭐 나왔어요? 여기. I forgot to confirm the delivery of the photo paper we ordered. 나 뭐 까먹었냐면요. 컨펌하는 거, 확인하는 거 까먹었어. 뭐를?

0: photo paper, 그러니까 인화지죠. 인화지 배송받는 거 확인하는 거 까먹었어. 너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여자가 Oh, I will do that right away. 지금 당장 할게. 라고 하면서 끝났죠. 자, 여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거 나왔네요. 뭐요? 5번. 인화지 배송 확인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금액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 1회 모의고사에서 어떤 유형이 자주 나온다고 배웠었지? 가격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A 옵션 있고 B 옵션 있고 C 옵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B로 할래요? 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나올 문제도 그런 식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는지 해보자고 볼게요.
1: Hello, welcome to Happy Paws Pet Store. What can I help you with today?
2: Hi, I'm looking for a new dog bed.
1: Okay, we have three sizes. The small bed is $30, the medium is $45, and the large is $65.
2: I'll take a medium bed. That should be the right size.
1: Great.
0: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Three size가 있습니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small은 얼마? 이제 들으면서 써야 되는 거죠. 30이고요. medium은 45고요. 그다음에 large size는 65구나. 요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뭐를 한다라고 했냐면 I'll take a medium bed. 두 번째, medium size를 선택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돈은 45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항상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뭘 사겠죠? 들어볼게요.
1: Is there anything else you need?
2: Yes, I also want to buy dog bowls. How much are they?
1: They are $12 per set. Each set comes with one food bowl and one water bowl.
2: Perfect. I'll buy two sets.
0: 중요한 정보가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지금 뭐라고요? Bowl. 자, 이 밥그릇, 물그릇 이런 걸 사고 싶대요. 자, 그랬더니 그게 얼마냐? 한 세트에 12달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를 준답니다. 자, 근데 그거를 투 세트를 가져가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4달러가 되는 거죠. 두개 합쳐서 일단은 69달러가 되었습니다. 69달러.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디스카운트 쿠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죠. 얼마만큼 깎아줄지 들어봅시다.
1: So that's one medium dog bed and two sets of bowls.
2: Right. And I have a $3 discount coupon. Can I use it?
0: 나 3달러 쿠폰 있는데요.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1: Let me check. Yes, you can. I'll apply the discount on the total.
2: Great. I'll pay by credit card.
0: 뭐래요? I'll apply the discount on the total. On the total. 전체 가격에서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 가격에서 3달러 빼드릴게요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66달러가 되겠습니다. 정답 66달러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 시크릿 픽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유형의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가 뭐를 할수 없는 이유를 골라주세요라는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죠. 자, 그 문제는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요. 매번 형식이 똑같은데. 자, 그러면 막너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너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아이 그럼 무슨 일인데? 아, 사실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대화가 전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역대 기출 문제 좀 살펴볼게요. 자, 대수능 2025학년도입니다. So why can't you go to the workshop? 자, 그래서 왜못 가는 건데? 라고 했더니, 아,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정답이 등장하는 거볼수 있었고요. 자, 9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Then why can't you come to the competition? 자, 그럼 왜못 오는 건데? 그랬더니 actually 완전 똑같이 생겼죠. 사실은 내가 어디에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또 볼게요. Then why can't you participate? 아, 그럼 왜 못하는데? 아, the simple truth is that.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정답이 탁 제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문장이 변형된 것도 있었어요. Can you tell me what's going on? 그러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0: 건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안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은 something else must have come up then.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살짝 지금껏 보던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라 평서문의 형태로 그러면 정답이 뭔데? 너 진짜 못 오는 이유가 뭔데?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뭔가가 그러면 일어났었나 봤네. 일어난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맞아. 나 사실은 I have an early business meeting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들을 문제도요. 사실 되게 전형적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문제 구성되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1: Hey, Jake. Want to walk together to yoga class at the community center today?
2: Unfortunately, I can't make it today.
0: 자, 일단 처음에 너 요가 클래스 갈래? 그랬더니 나 오늘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부터 왜 안 되는데?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그럼 뭔데? 아, 사실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된다고요. 봅시다.
1: Why is that? Did you forget your workout clothes again?
2: No, I actually have everything, even my water bottle. I started keeping my stuff in my bag so I won't forget.
0: 자, 여기 보시면은 Did you forget your workout clothes? 뭐 운동복 까먹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유, 그건 아니래요. 나 물병도 가지고 왔대요. 자, 그거를요. stuff 여기 in my bag so I won't forget. 자, 가방에다가 다 넣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안 까먹으려고 나 노력하고 있어.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운동복이 없어서는 정답이 아닌 거죠. 두 번째.
1: Good idea. Did you not pay your monthly membership fee? It was due this morning.
2: No, it's paid. I actually paid it yesterday on my way to the hospital to have my ankle checked.
0: 자, 여기까지 두 번째로 의심한 이유는 너 돈을 안 낸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돈도 냈대요. 어제 냈대요. 자, 근데 병원 가는 길에 냈대요. 뭐를 하기 위해서? My ankle checked. 근데 내 발목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1: Oh, right. You hurt your ankle during basketball practice a few days ago. Is it still bothering you?
0: 그러면 앵클 때문에 못 오는 거야? 했더니 그것도 또 아니랍니다.
2: No, it feels fine now.
0: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흐름이. 그리고 봐봐.
1: Then what's keeping you from going to the yoga class?
2: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today, and unfortunately, it starts at the same time as the class.
1: Oh, dental checkups are important. Yoga can wait.
0: 됐어? 아유, 봐봐. 자, 아이고, 너무나 전형적이네. Then what's keeping you from going to the yoga class?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너가 거기 못 가는 건데?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딱 던지죠. 그랬더니 답을 줍니다.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today. 오늘 나 치과 예약이 있어.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시작해. 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 나왔네요. 뭡니까? 치과 예약이 있기 때문에. 치과 예약 중요하지. 나중에 요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정답은요. 치과 예약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까지 했고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rooftop astronomy night 행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급되지 않은 거 고를 때요. 자, 사실은 이 장소 자체를 듣고 날짜 그 자체를 듣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편한 줄 알아? 그거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할 거야. 어디서 열려? 언제 열려? 얼마야? 뭐 가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 뭐 장소, 날짜 이런 거는 처음 듣는 정보잖아. 그거를 듣는 것보다 어디서? 언제? 얼마? 이런 단어들을 딱 들으면은 아, 이게 등장했구나. 이런 식으로 제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문제 풀면서 한번 들어보죠. 자, 해볼게요.
1: Lucas, have you heard about the rooftop astronomy night next week?
2: No, I haven't. Where's it happening?
0: 자, 이거 봐봐. 자, 너 이 행사에 대해서 들어봤어? 아니, no, I haven't. 못 들어봤는데. Where's it happening? 어디서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 다음엔 당연히 무슨 정보가 나오겠어?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봐봐.

0: on the rooftop of the Aurora Center, the tallest building in our district. They're setting up telescopes along the edge.
1: 자, 이렇게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오로라 센터의 루프탑에서 열린답니다. 자, 그러면 장소는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건 어디냐면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에 setting up telescope 뭐를 해준대요? 건물 옥상 이렇게 엣지 같은 데다가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설치를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 That sounds incredible. When is it?
1: 자, 그 다음에는요. When is it? 이라고 물어봤어요. 언젠데?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나오겠어? 날짜 나오겠죠. 볼게요.
0: It's on Saturday, April 4th, right after sunset.
1: 뭐 나왔어? 날짜, 구체적인 날짜 나왔죠. 그게 언젠지는 사실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2: Nice. How much does it cost?
0: Admission is just $5, and it includes a guided constellation tour.
1: 자, how much does it cost? 얼만데? 라고 하니까 입장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네요. 5달러래요. 얼만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등장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가이드가 있는 별자리 투어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2: Cool. Do we need to bring anything?
1: 우리 뭐 가져가야 돼? 라고 하죠. 그러면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죠.
0: Recommend bringing a light jacket since it can get chilly. And bring your cell phone or camera if you want to take photos of the night sky.
2: Perfect. Let's go together.
1: 됐네요. 자, 그들이 뭘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뭐 자켓도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셀폰도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등등등등을 가지고 오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준비물 나왔죠. 좋아. 우리 같이 가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후원 기간은 등장한 적이 없죠.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번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요. 어떻게 풀면 돼? 항상 정보가 등장할 때 전지 순서대로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네? 하면서 내려가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선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8월 22일에 4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 참가자는 안전 절차에 대한 브리핑에 참여할 것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해야 한다. 참가자는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틀린 내용이 하나 숨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우리 찾으러 가보자고요. 오케이, 갑시다.
0: Hello everyone. This is Dr. Rachel Morano from Brightview Medical Center. We're pleased to announce that our 2026 Hospital Shadow Day will be held on August 22nd from 8 a.m. to noon.
1: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누구인데요. 자, 우리는요, 이러한 행사를 발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will be held on August 22nd from 8 a.m. to noon. 자, 8월 22일에 자,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4시간 동안 하는 거네? 1번 선택지의 내용? 맞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0: This program gives high school students an opportunity to observe medical staff as they go through their morning routines. Participants will also attend a short briefing on patient privacy and safety procedures.
1: 여기까지. 자, 이 프로그램은요, high school students에게 뭐를 줄 거냐면, an opportunity to observe medical staff. 자, 이런 medical staff,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런 모닝 루틴을 따라감으로써, 그리고 participant, 참여자들은 뭐를 하냐면요, attend a short briefing on patient privacy, patient, 환자들의 privacy, 그리고 safety procedures, 안전 절차에 대해서 짧은 브리핑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선택지에 있던 내용이죠? 정답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0: There's no participation fee,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cost. To join, students must register individually through the hospital's online education portal.
1: 자, 여기 중요한 정보 두 개나 나왔네요. There's no participation fee. 자, 참여료가 영원이에요. 참가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To join 들어가려면 students must register individually. 자, 이게 스튜던트들은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Hospital's online education portal. 자, 온라인 에듀케이션 포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틀렸네요. 단체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어요.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자, 5번도 한번 확인해 보죠.
0: In addition, all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submit proof of required vaccinations. Spaces fill up quickly, so early sign-up is encourage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1: Okay, 자, 여기 보시면 더해서 모든 참여자들은 무엇이 요구되냐면 submit, 제출하는 것이 요구가 된대요. 뭐를? Proof of required vaccinations. 자, 이런 필수 예방접종, 백신 맞았는지 내가 혹시 감염병을 병원에서 옮기고 다니면 안 되니까 예방접종을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자리가 빨리 차니까 빨리빨리 사인업 하세요. 그러면 너를 보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서의 정답은 몇 번? 4번.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가 아니라 어떻게?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라고 했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10번 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사나 하고 봤더니 계량 스푼 세트를 산대요. 자, 다섯 개의 모델이 있고 언제나 그렇듯이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아, 나 이건 별론데, 이건 이래서 별론데, 이건 이래서 별론데 하면서 속어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딱 하나만 남는 거 알고 있죠? 자, 그거 우리 하러 가봅시다. 해볼게요.
2: Lily, can you help me pick out a set of measuring spoons? I'd like to choose one of these five sets.
0: Sure. Let's start with the price. How much do you want to spend?
1: 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나 이거 뭐 고르고 싶은데 나 고르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Let's start with the price.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격 얘기부터 해보자. How much do you want to spend? 얼마나 돈을 많이 쓸 예정이야? 라고 했더니
2: I'd like to stay under $20.
1: I'd like to stay under $20. 20달러 아래로만 쓰고 싶대요. Is that okay?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20달러 넘는 친구는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Okay.
2: Is that okay?
0: Yes, that's enough for a good set. That means these four sets are within your budget.
1: Within your budget. 자, 여기에서 budget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Budget. Budget 하면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예산에 맞는 게 이 네 개의 모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I don't want plastic ones.
1: 또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나왔네요. I don't want plastic ones. 자, 나 플라스틱은 싫어.
2: They bend too easily.
1: 너무 쉽게 구부러지거든 이라고 해. 자, 플라스틱은 싫대요. 그러면 A번도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0: Good point. Now, how many spoons do you think you'll need?
1: 자, how many spoons?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2: I need at least six, because I do a lot of baking, and the smaller sets don't have all the measurements I need.
1: 여기 나오네요. 나 몇 개? 최소 여섯 개는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B, C, D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건 4개밖에 안 되는 게 B잖아요. 그럼 B도 소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왜냐면 나 베이킹도 해야 되고 너무 작은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없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남은 게 C 아니면 D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ring과 관련된 정보가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봅시다.
0: Do you prefer spoons attached with a ring or separated?
2: I'd prefer them without a ring.
1: 자, 그러면 do you prefer spoons that attach with a ring or separated?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 너 스푼인데 ring이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I'd prefer them without a ring. 뭐가 좋대요? ring이 없는 게 좋대요. ring이 없는 게 좋대요. 정답 끝났네.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슉 흘려보내면서 들어볼게요.
2: That way, it'd be easier to grab just one spoon from my drawer when I need it.
1: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딱 하나 필요할 때 잡기가 더 편해. 링이 없는 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 Well, only one of the remaining sets is ring-free.
2: I'll buy that set. Thanks.
1: 이렇게 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Ring-free인 거 하나 남았네 라고 하면서요. 정답 3번이고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 12, 13 다 같은 유형의 문제죠. 14번까지 대화를 듣고 대화의 마지막 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볼 건데 자, 우리 마지막에 응답이요.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말이 의문문이잖아? 그러면 그 의문문에 대한 뭐를 써야 된다고 했어? 대답. 그리고 마지막 말이 평서문이면 평서문에 대한 맞장구. 이게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었죠.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똑같아요. 적용하는 연습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선택지가 영어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읽는 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물론 나는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중, 다 멀티태스킹이 잘 돼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 앞에 부분에 좀 쉬운 문제 풀 때 약간 독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풀잖아요. 근데 그러기보다 일단은 이 11번부터 시작되는 영어 선지가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빨리 미리 읽어놓고 이 부분에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1번 들어보죠.
0: You look stressed, David. What's wrong?
1: 너 스트레스 받아 보인다. 뭐가 문제야?
2: I'm having trouble writing a literary analysis for Professor Kane's class.
1: I'm having trouble writing. 나는 have trouble ing 이거죠. 문제가 있어요. 뭐를 하는데? Literary analysis for Professor Kane's class. 자, 이 문학 분석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나 봐. 근데 그거 쓰는 게 너무 어려워라고 얘기해.
2: I want to talk with him about it. But I don't know how to meet with him.
1: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I don't know how to meet with him. 어떻게 그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어라고 했어. 자, 그리고요.
0: Professor Kane is setting aside extra time this semester.
1: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은요. setting aside extra time. 자, 시간을 따로 떼어 주셔요. This semester. 이번 학기에
0: To meet students individually.
1: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0: He's available from 4 to 6 p.m. today.
1: 그래서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가능하셔라고 했어. 자, 평서문으로 끝났네. 자,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맞장구 치면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그러면 나 그 시간에 가면 되겠다. 이 정도의 응답이 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자, 1번 볼게요. That's okay. 괜찮아. I don't think I need any help. 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죠? 자, 2번, that sounds perfect. 완벽해. I'll go see him this afternoon. 이번 afternoon에 가서 교수님 배워야겠다.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죠. 3번 볼게요. Don't worry, 걱정 마. I already turned in the analysis yesterday. 자, 요거 turn in이라는 단어 좀 알아둘게요. Turn in 하면은 제출하다랑 같은 뜻입니다. 뭐라고? 제출하다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 이미 어제 제출했어. 이거 아니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that would be helpful. 자, 도움이 될 거야. But I want to meet him individually. 그러나 나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니까 지금이. 자, 5번 볼게요.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마워. I'll wait until the next lecture then. 자, 그러면은 나 다음 렉처까지 기다릴게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자연스 퀵체크 나갈게요. 자, 우리 중요한 단어가 하나 선택지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turn in 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turn in 이라는 단어의 의미 까먹지 말라고 퀵체크로 나갑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화이팅!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예요. 같은 유형의 짧은 대화 후에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들어볼게요.
2: Hey, Lisa. Did you finish the application for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0: Not yet. I wish I had more time to review my application, but the deadline is tonight.
1: 여기까지. 자, did

0: you finish the application? 자, 신청서 다 작성했어? For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작성을 했니? 라고 했더니 아직 작성을 못했어. I wish I had more time.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To review my application. 내 신청서를 좀 다시 검토할. 근데 but the deadline is tonight. 오늘 밤까지가 데드라인이야. 아, 시간이 없어. 어떡해, 어떡해.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랬을 때 다음.
1: Didn't you see the notice on the website? It says they extended the deadline by 3 more days.
0: 자, 여기 봤어? Didn't you see the notice on the website? 웹사이트에 공지 봤어? It says, 뭐라고 하냐면, they extended the deadline, 데드라인을 연장해줬대요. By 3 more days. 3일 더 연장을 해줬어, 라고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했는데, 아니야, 시간 더 생겼어, 라고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럼 여기에 마지막 말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됐다. 빨리 리뷰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1번 볼게요. That's too bad. 안 됐다. 아유, 여기서부터 이상하네요. I guess I'll have to submit it the way it is. 자, 그냥 나 submit 제출해야겠어.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제출해야겠어. 아니죠. 시간이 늘었다라고 하니까. 2번. I know. 알아. Thanks to the extension. 자, extension 연장해준 덕분에 I finished reviewing it. 나 지금 이미 리뷰하는 거 끝냈어. 이것도 아니죠. 3번 볼게요. Why not? 왜 안 돼? I strongly recommend you apply for the program. 그래서 나는 너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거 완전 추천해. 이것도 아니고. 4번 볼게요. Oh no. Then I have to apply for the exchange program next year. 자, 그러면 나 이거 지원을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자, 5번 볼게요. That's a relief. 휴, 안심이 된다. That gives me more time to polish up my application. 자, 그것은요, 나에게 시간을 더 주겠네요. To polish up. Polish up 하면은 이렇게 닦아서 꾸며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eview 한다라는 얘기예요. 검토하고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겠다. 내 신청서를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화가 길어지는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볼게요.
2: Hello, this is the Group Study Space Center. How may I help you?
1: Hi, I'd like to ask about changing my reservation.
2: Sure. May I have your name, please?
1: Yes. It's Steve Johnson.
0: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파악을 해볼까요? 자, 지금 Group Study Space Center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I'd like to ask about changing my reservation. 예약을 변경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의 이름은 Steve Johnson입니다. 까지 대화가 전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2: Let me look it up. Oh, I see you reserved study room A for tomorrow.
0: I see you reserved study room A for tomorrow. A를 예약을 했구나. 내일 거를 위해서 라고 했어. 그랬는데
1: That's right. I made the reservation yesterday. It's a room for 12 people, right?
0: 자, 예약을 확인하죠. 맞아요. I made the reservation yesterday. 어제 예약을 했어요. It's a room for 12 people, right? 12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죠. 맞죠? 라고 했더니
2: Yes, that's correct. What would you like to change about it?
0: 맞습니다. 12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에요. 근데 what would you like to change about it? 뭐를 바꾸고 싶으신데요?
1: Actually, 5 of my group members can't make it. So, we don't need such a big room.
0: 아, 상황이 나왔네. 지금 5명이나 그룹 멤버가 can't make it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we don't need such a big room. 그렇게 큰 룸이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
2: Okay. Would you like to cancel the reservation or switch to a smaller room?
0: 그랬더니 물어보죠. Cancel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더 작은 방으로 스위치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1: I don't want to cancel it completely because we still need a space to meet. Is there a smaller room available at the same time?
0: 나는 cancel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왜냐면은 우리 여전히 만나야 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Is there a small room available?

0: available at the same time. 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탁 나갔습니다. 뭐요? 같은 시간에 작은 방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1: Let me check what's available. Yes, there is a smaller one that can accommodate 7 people.
0: 그랬더니 있대요. There's a smaller room. 자, 작은 방이 있어요. Seven people, 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겠어요? 남자는? 아, 그러면 저그 작은 방 예약할래요. 예약 바꿔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That's great. We need a larger room after all. 자, 우리는요 더큰 방이 필요합니다. 틀렸고요. 2번,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라면 I'll cancel the reservation completely. 나 그럼 예약 완전 취소할래요. 아니죠. 지금 방 있다는데. 3번, Perfect. Please change the reservation to that room. 자, 이 reservation을 바꿔주세요. 그 방으로요. 7명짜리 방으로 바꿔주세요.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볼게요. Thanks. We will move the meeting to a different time. 자, 시간을 바꿀게요. 아니고요. That's unfortunate. I guess we will meet somewhere else. 자, 우리 다른 데서 만나야겠어요. 이것도 아니죠. 정답 3번이구나. 이렇게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번까지 풀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자의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퀵 퀴즈. 자, 여기 한번더 들려줄 거니까, 이거 듣고 어떤 말이었는지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된답니다. 자, 들어볼게요.
1: I'll apply the discount on the total.
0: 잘 들었죠? 요거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듣기로 몸을 좀 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남은 듣기랑 독해 부분들 척척척 더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안녕!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희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4강이에요. 벌써 이제 14번째 강의고, 우리 다음 시간이 완강이거든요.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지금 14강까지, 선생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친구라면, 진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그 강의 중에 내용들과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정말 정말 최고의 성적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신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 발생, 수신. 이 부분도 좀 쉬운 부분은 쉽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개념과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볼록 렌즈입니다. 렌즈는 볼록 렌즈밖에 안 쓰지만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해 종류가 달라지는 볼록 렌즈라 상당히 이 부분도 공식으로 나오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자기파의 발생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발생하면 이제 전자기파라는 걸 물리학원에서 잘 배웠고 종류, 뭐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라디오파까지 쭉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암기하는 게 물리학원이라면 물리학2에서는 저것들을 이제 어떻게 발생시키고 또 수신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류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직류전환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명 직류

회로라고 했었죠. 직류회로는 이렇게 전지 같은 직류 전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의 방향도 그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전원을 우리가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 데 반해서 교류 전원은 교대로 흘러요. 알터네이팅 합니다. 막.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대로 흐르는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는 그런 전원이 바로 교류 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축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축전기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전지에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를 딱 닫으면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충전될 때까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교류 전원이야. 교류 전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 플러스가 막 모이려고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막 모이려고 하겠지, 그죠? 다음에는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 풀마가 싹 0이 된 다음에 다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서 그렇게 충전될 때까지 또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축전기가 있는데, 교류전을 연결해서 풀마 계속 바꿔주면 여기는 충전과 방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회로에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전류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류전을 연결했던 축전기와는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축전기를 교류전을 연결했을 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전기장이 계속 진동하면서 생깁니다. 풀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하는 전기장이 있을 때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한다라는 걸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은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하게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커지면 자기장도 커지고요. 전기장이 작아지면 자기장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걸리면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아까랑 반대쪽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도 전기장이 커지면 자기장도 커지고, 전기장 작아지면 자기장도 작아지다가 또다시 전기장 방향 바꾸면 자기장도 방향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진동하는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진동하는 전기장은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전자기파를 발생한다. 그리고 전기장에도 수직하게, 자기장 방향에도 수직하게 그렇게 진행한다. 라는 오른쪽 그림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처음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물태에 나오는 전자기파의 발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교류전을 연구를 해봤는데, 전기소자, 뭐 예를 들면 저항, 코일, 축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전기소자들을 교류전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류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까다로운 전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전기가 교류전기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사인 커브를 다 배웠기 때문에 아, 저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기가 바로 여기는 교류전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회로를 만든 우리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심플한 것부터 갈게요. 여기 보면 교류전원에 그냥 딱 코일 하나만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교류전원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은 2번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류전기는 60Hz예요. 1초에 60번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굉장히 빠른 그런 방향 전환이죠. 어쨌든 우린 그거를 1초에 60번 바뀌는 그런 빠른 전환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처음에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여서 없던 전류가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없던 전류가 갑니다. 갔는데 코일이 나왔네요. 그럼 코일을 이렇게 전류가 지날 거 아닙니까?

코일에 없던 전류가 코일을 지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 코일은 자기 혼자 있지만 그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을 가질 것이고 그 유도 기전력은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걸 뭐예요? 방해한다 이겁니다. 전류의 흐름을. 요거 아주 중요한 단어.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우리 뭐라 하지? 바로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코일 같은 경우에는 교류전을 연결했을 때 저항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저항은 전류가 지날 때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코일은 전력을 소비하지 않아요.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데 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대. 그럼 그건 저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야, 요 용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얘는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여기 끝머리에 있는 역할이란 말왜 붙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은 전류가 지날 때 전력을 소모하는데 여기 있는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긴 하지만 전력을 소비하진 않아. 그러니까 저항은 아니야. 근데 전류의 흐름은 방해. 그래서 우리가 찾은 대안이 저항의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항의 역할을 물리 기호로는 XL이라고 쓰는데 이건 우리 물리학 2 교과서가 총 5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린 이렇게 뭔가 이름을 좀 지으면 좀 암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편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 아, 이건 참고용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두시고 이걸로 좀더 개념 잡고 이해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일의 저항 역할, 이게 바로 이거예요. XL. 코일의 저항 역할, 아, 이게 Y축이 다 XL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보통 저항은 이렇게 기호를 쓸때 뾰족뾰족 하고 그 다음에 R 이렇게 썼단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축전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에 컨덴서 C라고 썼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코일은요, 기호로 L이라고 씁니다. 코일 몇번 가봤니? 코일은 두께가 어때? 재질은 뭐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체 유도 계수. 자체 유도 계수. 또는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림 보세요. 보니까 코일의 저항 역할과 자체 유도 계수는 뭐합니까? 비례하네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다. XL이 L에 비례하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더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엑셀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고 싶다면 이렇게 엑셀 또는 L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그래프도 식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코일의 저항 역할과 그 다음에 자체 유도 계수라는 걸 한번 정리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학에 가면 또 이걸 배우거든요. 요거 유도 리액턴스. 와, 너무 어렵다.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체 인덕턴스. 막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용어들을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은 우선적으로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야지 학교에 나오는 시험들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3단원 문제는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학생들 후하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 많이 쉽게 그렇게 출제하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잘 개념만 잡고 오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갑시다. 이번에는 코일의 저항 역할 XL과 교류 전원의 진동수. 아, 진동수는 진동수인데 교류 전원의 진동수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교류 전원은 교대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는 60Hz.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Hz.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코일의 저항 역할이 달라지는데 이 진동수를 그냥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F라고 지금까지 많이 썼으니까 F라고 쓰고요.

아, 그들 관계는 완전히 비례하는구나. 따라서 코일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에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칠 수 있겠네요, 그죠? 합치면 코일의 저항 역할은 비례. 뭐, F에도 비례하고, L에도 비례하고. 그리고 요걸 는으로 바꿔주면 상수 2파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래쪽에 있는 별다아들인 이 식을 좀 암기를 해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 풀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씩 한번 용어 정리할게요. X에 뭐라고요? 아, 코일이 교류 전원에 연결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 그런데 전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대신 저항 역할이라고 불러. 우린 그걸 XL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코일의 저항 역할은 E나 파이는 어차피 숫자니까 괜찮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에 비례하는 값이야. 라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커지면은요, 저항 역할도 커지고요.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도 커지면요, 저항 역할도 커집니다. 저항 역할이 커지면 전류의 흐름을 못 오게 많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만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 그림.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교류전원의 진동수, 그리고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체 유도 계수가 커질수록 저항도 커져요. 진동수도 커질수록 저항도 커져요. 선생님, 저항 역할을 하면서 왜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냥 말로는, 아니, 머릿속으로는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근데 그냥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항 역할이지. 근데 이건 저항이 커지는 거야. 저항이 커지는 거야. 다만 열을 발생시키진 않아. 그럼 여기다 봐. 여기 있는 게 저항이 점점점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따라서 전류 I라고 한다면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여백에다 좀 그려주세요. 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전원의 진동수와 자체 유도 계수 사이에 이런 관계 있구나. 점점점점 저항이 커지니까 이와 같이 전류는 약해져라는 걸 알아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많이 어렵죠? 까다롭다고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천천히 잘 정리해 놓는다면 처음에 코일의 그 저항 역할만 잘 정리되면 이따가 이제 축전기 할 건데 축전기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입니다. 축전기의 저항 역할인데 축전기를 어디에? 교류전원에 연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류전원 연결하면 한번 슬로우 비디오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쭉 전류 가서 플러스가 막 충전되고 마이너스가 막 충전될 거야. 막 충전될 거야. 막 충전되면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마음을 바꿨어.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판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려면 이미 있던 거다 빼줘야죠. 다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로 꽉 충전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충전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축전기 입장에서는 전류가 그냥 잘 흘렀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갔다가 플러스를 만들었다가 또 빼내서 마이너스로 또 오고 막 이렇게 오는 이 역할이 바로 축전기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축전기도 결론 교류전원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이때도 전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저항 역할이라고 하고 그 저항 역할은 보통 X라고 쓰는데 아까 코일이 나왔기 때문에 축전기는 또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XC라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대학 가면 이걸 뭐

용량은 클수록 저항 역할이 작네요. 무슨 말이야? 전기 용량이 작아. 우리 용량을 물 담는 통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생수도 이렇게 작은 통도 있고 큰 통도 있잖아. 여기는 물을 조금밖에 못 담고 여기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축전기는 전기를 담는데 전기 담는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근데 전기 용량이 작아요. 작으면 요만큼밖에 물을 못 채운단 말이죠. 그러면 물이 다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쵸. 전류가 멈추겠죠. 왜? 다 찼으니까 충전됐으니까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금방 이 급판에 전하가 충전되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 것 같잖아. 따라서 이쪽이 방해가 큰 거지.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작을수록 방해가 큰 거지. 전기 용량이 클수록 방해가 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요런 관계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저 그래프 어떤 관계입니까? 그지?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여기 있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 XC하고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과 교류전원의 진동수예요. 교류전원의 진동수이고 여기 있는 진동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막 이제 진동을 하게 될 텐데 여기도 보니까 반비례네요. 그 얘기는 전기 용량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에도 이렇게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둘다 분모에 있네? 그럼 이걸 우리 합체할 수 있겠죠. 합체하면 XC는 반비례 이렇게 해서 여기 전기 용량 그 다음에 진동수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등식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쓴다. 바로 요게 축전기의 저항 역할 공식입니다. 아까 코일의 저항 역할 XL 기억나죠? 그리고 뭐였죠? 2파이 FL입니다. 여기는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꼴이 아니고 그냥 쭉 써 있는 거고 여기는 분수꼴. 위에는 그냥 1만 있으니까. 그래서 비례상수인 2파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진동수,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전기 용량,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런 관계들을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보면서 여러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비교가 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암기를 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때 전기 용량이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져. 교류전원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져. 여러분,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요? 그지? 세지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여기도 전류와 이쪽 Y축은 전류축.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진동수, 교류전원의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용량이라고 하면 자 전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여기를 직선으로 그리는 것보다 점선이 낫겠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도 세지고 그 다음에 전기용량도 커질수록 이렇게 전류가 세지는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코일을 넣었을 때의 전류 그래프와 축전기를 넣었을 때의 전류의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라는 걸 이제 서술하는 문제도 충분히 학교 내신문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관계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라는 걸 결론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넘겨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축전기의 저항 역할을 마쳤으니까 이제 결론에 갑시다. 결론은 바로 교류회로와 공명 진동수입니다. 공명 진동수라는 건이 공명이라는 게 함께 운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예를 많이 들지만 10명의 아이들이 앙 하고 우는 것보다 10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앙 하고 울어버리면 소리가 막 커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운다. 신호가 가장 최댓값 커진다. 그때의 진동수라고 해서 우리가 공명 진동수라고 씁니다. 그리고 교류회로 안에 교류 전원에 이번에는 소자 저항 그다음 코일 그리고 축전기 일명 RLC 회로라고 불러요. 그냥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RLC 회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전기 빠지면은요 RL 회로, 이렇게 코일 빠지면 RC 회로, 만약에 이거 빠지면 LC 회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LC 회로는 이제 LC 진동에 가서 내년에 대학 가서 배울 거고 우리는 지금은 여기 있는 거 아까 코일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축전기만 있는 경우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항과 함께 연결돼서 RL 회로와 RC 회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RLC까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그림이 보이는군요. Y축 뭐예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진동수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Y축이 전류인데 하나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노란색부터 갈게요. 전류가 점점점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줄어드네요. 바로 코일이 들어있는 회로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코일이 들어있는 요 회로에 저항까지 연결해서 RL 회로라고 나와 있는 경우이고, 이때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점점점 감소하는 케이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전류값도 커지네요. 바로 축전기가 들어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RC 회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따진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요. 여기를 가리고, 뭐 이거를 P, 이걸 Q라고 하면 P에는 코일이 있냐 아니면 축전기가 있냐 이런 것들 이제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F0라고 해가지고 전류값이 같은 때가 있죠, 그죠? 그렇게 전류값이 같다라는 것은 전류가 같아? 그러면 저항이 같을 때잖아? 근데 RL 회로는 XL일 것이고, RC 회로는 XC일 것이고, 그게 같단 얘기네. 여러분, XL은 뭐라 그랬죠? 2파이 FL. XC는요? 2파이 FC분의 1.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우리의 주인공 F로 이렇게 빼주면, 지금 F의 제곱인데, 그거를 제곱을 풀면, 어차피 2파이는 두개 있으니까 2파이만 남고 L과 C가 곱해진 건 루트가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 F0라고 쓰는 이유는 그때 요때 요 전류가 같은 이때의 진동수일 때가 회로의 가장 최대의 전류를 만들 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때의 진동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공명 진동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명 진동수의 시기예요. 쌤은 그 시기 나오는 과정까지 쭉 유도를 해드렸고 위에 있는 XL과 XC도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다라는 것이고 XL에 들어가는 물리량들, XC에 들어가는 물리량들, 분자, 분모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그걸로 여기 있는 공명 진동수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여러분 F0 살짝만 벗어나도 F0을 살짝만 벗어나도 전류가 어때요? 뚝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최대일 때 이렇게 피크로 나오는 그런 전류 최대일 때의 진동수 그것을 우리는 공명 진동수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대로 라디오나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신에 쓸 때는 공명 진동수 대신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주파수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주파수는 뭐 라디오 주파수 아니면 내 스마트폰 주파수 이렇게 쓰듯이 통신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진동수란 말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공명 진동수라고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공학에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용어라서 지금처럼 공명 주파수 또는 공진 주파수라는 용어도 쓴다.

된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식, 그리고 공식이 나오는 과정, 그래프에서 이게 공명 진동수원, 지금 공명 진동수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C회로, 이건 L회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헤르츠 실험이에요. 이 헤르츠 실험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물원에서 배웠듯이 정말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곳에 우리 쓰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그 무선 이어폰, 뭐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블루투스에 쓰는 것도 다 이 전자기파로 그런 편리함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전자기파를 예언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예언한 물리학자가 바로 맥스웰 방정식으로 유명한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맥스웰은 그닥 그렇게 크게 많이 배우지 않아서 생소한 그런 이름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맥스웰이 바로 이 전자기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맥스웰 방정식에 그 수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한 사람이 바로 헤르츠입니다. 여러분 헤르츠 하면 우리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 쓰는 거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을 길어서 우리가 길어서 헤르츠라고 쓰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헤르츠의 실험을 보면 이쪽에 구리선 두 개를 이렇게 두고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죠, 그죠?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고 구리선 양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게 도선을 놔서 압전소자라는 걸 둡니다. 압전소자는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 이걸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방에서 쓰는 라이터예요, 라이터. 여러분, 요거 라이터를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죠? 그때 딸깍, 딸깍 소리가 나죠? 이 안에 압전소자가 있는 거야. 눌렀을 때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인 방전으로 불꽃이 탁 튀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나가면서 그 불꽃에 의해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압전소자를 누르면 딸깍 하고 누르게 되면 여기서 불꽃이 탁 튑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방전이 일어나서 바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진동하는 전기장은 또 뭘 만들고요?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진동하는 자기장은 다시 또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전자기파가 쭉 발생하는데 공간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퍼져나갈 때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동그란 이렇게 금속 고리를 두고 여기에 진짜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려고 램프를 달아두고 진짜 만약에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면 램프 불이 켜질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압전소자를 딸깍 누르면 반짝, 딸깍 누르면 반짝 이렇게 압전소자에 의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공간으로 전자기파 퍼져나가는 것을 이 헤르츠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물론 헤르츠가 했던 실험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좀 오래된 일이니까. 그래도 원리는 이런 원리였고 그 맥스웰의 예언에 따라서 전자기파 있구나라는 걸 찾았고 지금은 그로부터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전자기파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좀 부작용도 있긴 하죠.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편리한 생활 속에 바로 전자기파 들어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우리가 전자기파의 발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배우는 게 물리학 2고요. 자, 다음은요.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겁니다. 그냥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거니까 라디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랄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라디오를 잘 듣진 않지만 라디오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그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안테나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이 라디오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전자기파가 막 옵니다. 전자기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FA, F0, FB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전파가 막 온다고 할게요. 그렇게 왔을 때 FA도 들어오고 F0도 들어오고 FB도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수신회로에

코일과 축전기,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피커에 또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코일과 축전기가 있으면 이 여기 있는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있단 말이죠. 이 수신회로에 있는 공명 진동수와 딱 일치하는 진동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스피커에서 F0의 신호가 출력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이 회로의, 수신 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F0구나. 그러면 안테나에서 받을 때도 F0를 받아서 수신하면 여기서 온 신호가 스피커로 라디오 방송이든 아니면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든 이런 식으로 소리로 들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전자기파가 수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이 공명 진동수가 쓰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좀 이해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둬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 학교 내신 문제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빈칸을 넣어서 빈칸에 알맞는 말을 적어라 라는 그런 문제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좀 복잡해 보여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선생님이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맨 왼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음성 신호가 있습니다. 아, 마이크에 대고 우리 DJ가, 아나운서 DJ가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음성 신호는 마이크로 들어가면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요. 그 전기 신호가 증폭기와 발진기를 통해서 증폭기하고 발진기가 들어가면서 교류 신호를 첨가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 신호가 첨가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진동수를 바꿔주는 경우입니다. 진동수 바꿔주는 거 우리 진동수 변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FM이라고 부릅니다. 어? FM?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FM은 진동수를 얹어가지고 서로 바꾼 진동수를 얹어서 멀리 보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진폭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진폭을 바꾸는 경우는 우리 AM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이렇게 진폭이 막 바뀐 게 보이죠? 그렇게 진폭을 바꾸는 경우를 우리 AM이라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전기 신호를 교류 신호에 첨가해서 멀리 보낼 준비하는 걸 우리는 변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변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진동수 변조인 FM, 진폭 변조인 AM,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멀리까지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송신하고요. 라디오가 그걸 받았네요, 안테나에서. 그걸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음성 신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교류 신호와 전기 신호를 분리해야죠. 그렇게 분리하는 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복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교류 신호는 멀리 보내는 용도로 썼을 뿐 여기는 음성 신호는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음성 신호라서 멀리 보낼 때 썼던 교류 신호는 제거해 줘야 돼. 그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복조라고 부르고 그 복조에서 이렇게 음성 신호로 전환하는 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정리해 주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변조해서 송신한 다음에 수신하고 복조하고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조는 전파에서 전기 신호를 분리하는 거, 바로 복조라고 부르고,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전하면 뭐 재생돼서 여기서 라디오 DJ가 말했던 걸 우리가 라디오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단계 하고, 여기 있는 변조에서의 두 가지 종류, 요게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도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전자기파의 송수신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테마인 이제 볼록렌즈로 가겠습니다. 볼록렌즈는 어릴 적부터 돋보기 가지고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어렵지 않아 보여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플러스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들을 같이 잘 가미해서 여러분 시험 볼때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렌즈를 통과하는 건 빛이거든요. 그 빛이 통과한 다음에 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

그렇게 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쓸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쓴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물체가 있을 때 물체의 끝에서 여기 있는 요 X축, 바로 광축이라 부르거든요.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는 빛은 렌즈의 초점, 포커스를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네. 만약에 여기서 온 빛이라면 포커스를 지나서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 물체가 바닥에 있고 제일 먼 곳에 있는 광선을 그리면 나머지는 다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편리하게.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의 중심을 지날 때에는 볼륨의 중심이죠. 그대로 직진한다. 아,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이해해두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물체에서 나와서 초점을 지난 광선은 렌즈를 지난 다음에 광축하고 나란하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갔던 길 다시 돌아오는 그런 빛의 경로를 볼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는 빛이 렌즈를 지나면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경로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뭐 가나 다는 같은, 가랑 나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작도할 때, 아, 광선이 저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 어렵다면 요거. 그런데 그냥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저렇게 직진한다 라는 특성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물체를 한번 두고 어떤 상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기호들이 많이 써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기호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대문자 F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focus고요. 아, 요 점이 렌즈의 초점이구나.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렌즈는 왼쪽과 오른쪽의 곡률, 이렇게 구부러진 정도가 똑같은 그런 렌즈라서 중심에서 여기 왼쪽에 초점이 있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거리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게 양쪽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초점 거리에 두배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세워 썼네요. 포커스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 쓴 small f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초점 거리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좀 적어드릴게요. 초점 거리.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 거리를 우리 초점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문자 F로 쓴다라는 것이고, 또 A라는 게 보이네? A는 소문자 A인데, 가속도 A 쓰는 거랑 똑같은 기호예요. 그죠?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합니다. 렌즈의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물체에서 나간 빛이 초점을 지나는 선 하나,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여기에서 딱 겹치네요. 거기에 상이 생긴다. 상이 생겼는데 물체는 플러스 y 방향인데 상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우린 이걸 뒤집어졌다라는 한자로 돌입상이라고 부르고 실제 빛이 만났구나라고 해서 돌입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돌입실상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B라고 쓴다라는 것까지 표시해 두시면 완벽하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체가 초점 거리의 두배 되는 곳 밖에 있을 때예요. 초점 거리 두배 되는 곳 밖에 있을 때. 자, 그다음 이번에는 물체를 조금 땡겼어. 땡겨가지고 초점 거리 두배 되는 곳에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광선 초점을 지나고 두 번째 광선 중심 지난 다음에 직진하고 하면 여기 상이 생겼는데 이때도 돌입 실상이 생겼네요. 근데 생긴 위치를 보세요. EF인 곳에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상의 크기가 물체 크기와 같을 때.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렌즈의 상을 생기게 만드는 걸 분석할 때 가장 기준이 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초점 거리 두 배인 곳에 물체를 두게 되면 상이 똑같은 크기의 돌입 실상

생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EF 안으로 물체가 들어옵니다. 그럼 EF와 F 사이가 되겠죠? 그랬더니 상이 어때요? EF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돌입실상인데 원래 물체보다 더 커졌습니다. 아, 이거 확대된 돌입실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세 개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자, EF 밖에 축소된 돌입실상. EF 같은 크기의 돌입실상. F와 EF 사이 확대된 돌입실상. 세 개는 다 돌입실상이었지만 상의 크기가 다 다른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초점 안에다가 물체를 둘 때입니다. 초점 안에 물체를 두면 첫 번째 렌즈의 광축과 나란히 가다가 초점을 지나는 첫 번째 선.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직진하는 선. 근데 두 개가 쫙 벌어졌죠. 이쪽에서 안 만나요. 이쪽에서 안 만나지만 그들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연장선에서 만나는데 이건 진짜 빛의 경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점점점 그립니다. 그리고 상도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해서 이거 헛것이구나. 바로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물체보다 사이즈가 어때요? 크죠? 그래서 확대된 정립허상. 왜? 똑바로 서 있으니까. 물체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립허상이라고 부르고 확대된이란 말을 붙여서 이렇게 확대된 정립허상을 볼수 있구나라는 것이고 우리가 돋보기로 어떤 글자를 보거나 이럴 때 저렇게 확대된 정립허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네 가지나 나와요. 그렇게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렌즈 문제가 볼록 렌즈만 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난도 있는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렌즈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렌즈 방정식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둬야 되는 것이, 뭔가 문제를 풀때 필요한 물리량이 있어요? 그러면 식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요게 물체입니다. 요게 상이에요. 그리고 렌즈로부터 물체까지 거리 A. 렌즈로부터 상까지 거리 B, 그리고 초점 거리 F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렌즈 식을 정리한다라는 것이고 전부 다 역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건 바로 여기 있는 B예요. 왜냐하면 A나 F는 상관이 없는데 이 B가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잖아. 그래서 계산할 때 실상에는 부호를 플러스 그리고 허상에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넣어야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고 답의 오류를 제일 많이 적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작 잘 공부하고 암기도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서, 이 마이너스를 놓쳐서 좀 오답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하는 곳. 당연히 여러분 확대된 걸볼수 있는 망원경, 그리고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보면 일단 망원경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물체 쪽에 있는 대물 렌즈가 물체에서 온그 물체의 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대물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이에요. 근데 거기 접안 렌즈죠. 이 안자가 눈 안자거든. 눈 쪽에 있는 렌즈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접안 렌즈에 초점 안에다가 이 상을 둡니다. 그러면 접안 렌즈 입장에서는 이게 물체로 보이겠죠? 그리고 초점 안에 있으니 다음과 같이 확대된 상을 볼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망원경과 현미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된 상을 볼수 있게 만드는 원리다라는 걸 볼록 렌즈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렌즈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나면 지금 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원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볼록 렌즈도 다 끝났고요. 남아있는 이제 문제들 몇개 소개하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들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이 교류 회로의 어떤 소자들을 연결한 문제 보면 이 그래프 이렇게 보이는 요거
공명진동수 그래프잖아요. 공명진동수가 되려면 R, L, C 회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막 X는 뭐냐, Y는 뭐냐 찾는 거지만 이미 축전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요 회로를 만들려면, 이 신호를 만들려면 공명진동수가 포함되어야 하니 R, L, C가 들어간 스위치를 A로 연결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볼록렌즈에서 자주 나오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볼록렌즈의 실험 내용입니다. 보면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요. 여기 물체가 있죠?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볼록렌즈를 두 개를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렌즈에 의해서 만든 어떤 상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에 의한 또 다른 상이 최종적인 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렌즈로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렌즈로 또 하나,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는 그런 식의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가장 많이 어렵다는 건 다음처럼 초점거리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물체와 상 사이의 거리나 상의 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이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분이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상당히 많았어요. 천천히 복습 잘 하시면서 개념 잡으시고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랑은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약간 잔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나라마다의 문화는 좀 있으니까, 어떤 책을 읽는데, 아프리카에서의 원숭이 사냥법이에요. 근데, 이 원숭이 사냥법이, 그냥 이렇게 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루인데, 주먹을 이렇게 쥐었을 때, 이 자루의 입구에 이 주먹이 들락날락 할 정도의 입구만 딱 해놓고, 그거를 이 나무 같은 데,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데에다 딱 걸어 놓으면, 그 안에, 뭐 나무 같은 데에다가 안에다 사과 몇 개를 넣어서 그걸 나뭇가지 같은 데딱 묶어 놓으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대요. 이유는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자루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사과를 꽉 쥐어. 그러면 이걸 지으면 자기가 주먹 쥐었던 것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자루에서. 그래, 그냥 가서 잡으면 된대요. 근데, 이게 좀, 뭐, 동물들이라, 뭐, 저도 동물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숭이는 자기가 잡힐 걸 알면, 그 사과 놔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근데 그걸 끝까지 잡고 있을 때 사람이 와가지고 딱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 이게 예를 들어준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에 딱 본인이 집착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집착하고 있는 거를 손을 놓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네. 저는 그냥 학생들 입장으로 한번 다시 이 글을 재해석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아직까지 손에 꼭

움켜쥐고 못 놓고 있는 거 있지 않나? 어? 웹툰? 영상 보는 거? 아니면 SNS 하는 거? 이런 거? 근데 공부할 때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핸드폰도 좀 멀리 하고, 게임 같은 것도 좀 멀리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게임도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핸드폰에 게임이 딱 하나 있어. 그게 스토크야. 예, 그냥, 아, 머리 너무 심심할 때딱 켜가지고 그냥 숫자 채우는 거, 시간 빨리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하나? 아마 제가 엄청 빠를 거예요. 그게 여러 뭐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기록들이 이뭐 쉬운 기록은 아니야.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다른 게임 같은 게 관심이 없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게임하는 거 보면 습관적으로 해. 그냥 심심하면 그 게임을 하는 거야. 간단하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하자. 멀리 하자. 그냥 오로지 내가 공부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정말 온통 내 머릿속은 이 공부에 관련된 걸로 가득 차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지만 나중에 대학 가고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대학 캠퍼스에 내가 마음에 드는 꼭 그녀가 있어. 눈에 쏙 들어왔어. 하루, 이틀, 온종일 그녀 생각뿐이야. 머릿속에 꽉 차. 다른 생각? 1도 안 나. 공부를 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과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그냥 온통 미적분 원의 생각을 해 보는 거야. 오늘은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보고, 오늘은 연속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성적이 나빠져라, 나빠져라, 아니면 엉뚱한 답을 체크하지 않는 한 분명히 점수는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우리 기왕 시작하는 거 결과도 있으면 좋잖아요. 미적분 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강의 중에 하는 얘기들 그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 유형인데,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분모분의 분자꼴이야.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이 각각을 보면, 너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너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연속이 남수와 연속이 남수를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거는 연속을 보장받아. 그런데 이렇게 나눌 때는 조건이 있었어. 너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0이 아닌 이거에 대해서 나눴을 때 얘가 연속을 보장받아.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를 실수 전체인 거에서 연속인 걸로 나눈다? 너가 0이 아닌 걸로 나눌 때 얘가 연속임을 보장받게 돼 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함수적인 접근이죠. 우리가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최고차이 계수 1,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런데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이거밖에 없어. 이세 가지밖에. 근데 넌 0이 있어. 너도 0이 있어. 0이 없는 건딱 이거야. 아, 공중에 떠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0이라는 이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 거다. 실근을 갖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런 식이면 되는 거다. 뭐 이거 부등식 푸는 거 간단하죠. a의 a-4가 0보다 작다.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고 정수 a니까 1과 2와 3이고 이거를 더해 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6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형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분모분의 분자로 이루어진 이 함수가 실수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0이 되는 x값이 뭐 중근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면 0이 되는 데에서 우리가 연속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연속이 될지.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0으로 가. 그런데 분자도 만약에 0으로 가서 약분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극한값 존재할 거고 함수값과 일치해 버린다라고 하면 연속 보장받을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 일반적으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이다. 근데 그거는 연속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정답 6이었습니다. 자, 36번 가보면 fx, x제곱 플러스 1, 다항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 gx, 2차 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런데 이렇게 나눈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정수 a의 최솟값 구해라? 그러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고. 너는 절대 0이 안 돼. 그래서 너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예. 이것도 역시 똑같은 개념,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죠. b제곱 9 마이너스 4a.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위에 35번과 똑같은 문제죠. gx분의 fx를 여러분들이 만들라는 거고, 35번은 준 거고.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넘기고 4a가 9보다 크다. a는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버린다. 근데 정수 a니까, 정수 a는 얼마부터 된다라는 얘기야? 3, 4, 5.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 3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37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실수. 얘는 연속이야. 그래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가 있네? 요거네? 예. 그럼 너가 0이 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8a. 너가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a에 a-8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되겠네. 정수 a의 개수는, 아, 둘다안 들어가. 1부터 7까지 7개. 7개. 답하니까 틀렸지.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7개라는 정답으로 이게 틀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 따른 별표를 해 두셔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했다라는 거는 A가 0이 아닐 때 이런 식이 적용되는 거지. A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 A가 양수가 됐건 음수가 됐건 축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다? 맞는 개념이야. 근데 누가 저게 2차 함수라고 그랬어? 이게 2차 함수야? A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가 0이야. 그러면 fx는 뭔데? fx는 2분의 x-2 아니야? 이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a 이퀄 0도 되는 거였지. 0도.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0보다 커나 왔고 8보다 작다라고 해서 7개가 아니고 8개가 바로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하세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데 최고차항이 만약에 저렇게 미지수로 주어졌다면 얘를 2차 함수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야. A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야. 근데 A가 0이어버리면 그냥 상수 함수였던 거지. 얘는 상수 함수였던 거야.

그래서 요거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 그냥 뭐 하나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왜 확인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푸는 게 아니고, A가 0이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네.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아, X축과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X축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언이 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8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FX? 이거 완벽한 함수야. 1보다 작을 때는 2x-1,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그러면 함수를 보면, 여기 1일 때 1이네.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지나,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함수로 가고 있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이니까, 여기에서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함수야. 이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모든 실수에서 에서 연속. 그러니까 x는 1에서 연속. 이렇게 된 거잖아. 너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러면 연속을 연속으로 나눴잖아. 연속을 연속으로 나눴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과 4에서 불연속이다? 두 군데에서. 아니, 봐보세요. 연속을 연속으로 나눴어? 그럼 연속을 보장받을 건데. 불연속이 의심되는 거는 너가 0이 될때 의심되는 곳이잖아. 납득되시죠?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1과 4다? 그러면 기껏 너가 0이 되는 게두 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많아봤자. 그두 개가 이거란 뜻이지. 그래서 이 gx라는 것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다라고 이야기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gx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럼 너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a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3이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지. 가볼까요? 얘가 g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분의 fx가 이거라면, 만약에 얘는 모든 실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좌극한이면 여기가 2x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이면 여기 x 플러스 1, 이거 4예요. k가 아니고 x-4에 우극한이면 x제곱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로 가봐. 0분의 얘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3. 이거 발산이지.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면 얘 0분의 1. 이거 발산이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같아? 이게? 네.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이라 그러면 1을 넣어주면 함수값이 얼마예요? 1 넣어주면. 예. 1 넣어주면. 여기가 1 넣어주면 1. 얘가 0? 0분의 1이 뭔데? 0분의 1이. 이게 존재하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4에서도 마찬가지겠지. 4의 극한값, 좌극한, 4의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당연히 0분의 얘도 0분의 7. 0분의 상수 발산 이렇게 될 거고, 얘도 0분의 16 당연히 발산 같을 리 없죠. 예, 이렇게 돼 버린다. 다른 값이면 뭐 3으로 간다. 그럼 3 넣어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4분의 5. 예, 3으로 간다. 예, 물론 얘도 이게 3으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3으로 가까이 갈 때라고 한다면 함수가 이게 아니니까. 3으로 가까이 갈때 함수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함수니까. 나머지에서는 그냥 다 연속을 보장받는 거죠. 예. 아이, 얘가 3으로 간다라고 하면 3에서는 이 함수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좌극한이나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값이잖아. 예. 함수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연속을 보장받게 돼 있는 거고, 분모가 0으로 갈 때.

때만 보장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거죠. 예, 그래서 A값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강조되고 있는 바가 그냥 이게 연속이고 이것도 연속인 함수야. 그런데 너에서 불연속이야. 두 개야. 2차 함수야. 그러면 아, 너 얘의 이 방정식의 근이 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 네. 자, 3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뭐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런데 fx.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지금 보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지만 마이너스 1 자극한 값 가면 마이너스 3 아닙니까? 마이너스 3. 근데 얘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2 아닙니까? 2? 그러면 이 fx 자체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럼 이렇게 곱한함수에 대해서 봐봐. 곱한함수. 곱한함수가 그러면 0이 되면 안 되는데 fx 보세요. 여기가 x-2면 여기가 마이너스2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3. 그래서 여기가 뚫려 있는 이런 함수고 그다음 x제곱 플러스 1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를 가지면서 이렇게 가는 함수야. 이 fx는 모든 실수에서 0이 아니야. 분모가 0 되는 건 없어.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래, 연속의 정의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에서 fx는 x 마이너스 2, 여기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으로 본다면 우극한에서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이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계산해 준다면 여러분 잘 봐. 마이너스 1로 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로 주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로 주면 2분의 여기가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같아야 돼. 이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x가 2분의 x랑 같으려면 아니 그냥 너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0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0은 0이고 2분의 0도 0이잖아.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아 a-b의 값이 2가 나온다. 구하라는 게 a-b의 값이죠. 이렇게 구해지고 있다. 이거의 의미는 뭐였냐면 좌극한일 때 너가 마이너스 3 나오고 우극한일 때 2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똑같은 어떤 값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똑같은 값이. 지 마이너스 1로 갈까이 갈 때. 그러니까 지 마이너스 1이 얼마면 되는 거야? 0이면 되는 거야. 예. 네. 약간 독특하죠? 앞에 내용들하고는 좀 독특하죠? 연속의 정의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아, 좌극한 값, 우극한, 이 함수에 대한 우극한 값,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같은 0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값, B값을 각각 구할 수는 없고 A-B의 값을 그냥 구해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쭉 어떤 내용의 그래프인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fx 한번 봐볼까? fx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 2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이렇게 와. 여기 마이너스 1, 2. 그다음에 x제곱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함수야.

자, 실수 전체에서 0이 되는 값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0보다 큰 값? 0이 되는 값이 없어. fx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예. 근데 gx. 이건 어렵죠. 이거? 이거? 몰라. 지금 a 값에 의해서 이게 a 값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여기로 가면 여기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무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해서 얘를 올렸다. 아니면 b만큼 내렸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다. 뭐 연속이 될지 불연속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잖아. 얘가 더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잖아. 예. 얘는 절대 0이 안 되는 상황이고, 얘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나오겠죠? 예.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2보다 작은 데에서 연속에다 연속 곱하니까 연속이고, 연속에다 연속 곱하니까 연속이야? 그러면 2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해선 이 함수가 2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그럼 좌극한을 보면 마이너스 1. 우극하는 지금 0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2일 때 좌극한 2 플러스 A가 될 거야. 근데 0분의 얘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 또. 예. 2 넣어주면 2 플러스 B가 돼버릴 건데 아니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0이 아니라면 0분의 상수꼴이면 얘 발산이 돼버릴 거 아니야. 얘는 어떤 값이 딱 나올 수 있는 값이잖아. 절대 같을 수가 없겠지.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였던 거야. B가. 물론 이런 생각을 가져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극한값을 계산해서 그 극한값이 뭐다라고 확정 지으면 A값도 튀어나오는 거라고. 그냥 전반적인 얘기는 그래. 아니면 이제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겠으면 정의를 쓰래 돼요. 그러니까 fx분의 gx라는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2보다 작을 때 연속이야? 2보다 클 때도 연속이야? x는 2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연속의 정의를 적어 달라고.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fx는 x-3분의 맞죠? x-3분의 그다음 2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a 요게 좌극한 그거랑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우극한이라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된다. 이거 풀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 풀면. 근데 이거의 함수값도 나와 있는 거고 2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1분의 2로 가면 a 플러스 2다. 요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이거 풀어가지고 극한값 나오면 대입해주면 답 나온다고 했죠.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b가 얼마? 마이너스 2여야 된다. 그러면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큰 쪽에서 x의 x-2 거기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줘.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2 뒤에 거 제곱 4 그걸 뺄 거니까 x-2 그러면 약분 2를 넣어줄 거니까 2 2 넣어주면 루트 4, 2 더하기 2, 4. 4이 8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했다는 8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러면 A값도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곱할 거니까 8A 플러스 16이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B값이 얼마였죠? B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부호는 플러스고 4분의 1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다.

복잡해진 극한값 계산 문제. 그런데 엄두를 못 내겠지. 어, 이게 뭔데?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우린 그냥 아,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연속의 정의를 기입하면 식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극한값 계산식만 우린 풀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심플하게 기억해 주면 훨씬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거 가지고 와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사이값의 정리를 볼 건데, 자, 대부분 응용 문제라고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요 3차 함수와 이 직선은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 만나는 X점의 좌표를 A라 할 때, 그 열린 구간 중 A라고 했어요? 알파라고 했어요? 알파죠? 알파. 알파입니다. 여기도 알파. 알파가 속하는 구간을 한번 찾아봐라. 그 얘기죠. 그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얘는 x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0일 때 얼마야? 0일 때. 0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얼마? 뭐 3. 2 넣어주면 뭐 얼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일 거야. 이 여러분들의 x세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를 제가 fx라고 이렇게 한다면 떠오른 게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의 함수의 특징은 f-x는 마이너스 fx다. 이런 식을 만족시키면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기함수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예. 보면 마이너스 x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아, 마이너스 fx가 되고 있지. f 마이너스 x가, 예. 그래서 제가 0보다 큰쪽 이렇게 그려버리고, 그거 원점 대칭 이렇게 시켜버린 겁니다. 예. 그 다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갈 거니까 아 여기서 만나네. 아 요게 알파네. 뭐 요런 생각 가져주실 수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두 함수의 뭐를 찾고 있는 거야? 교점을 찾고 있다. 교점의 x좌표를 찾고 있는 거다. x좌표. 그 얘기는 뭐야? x세제곱 플러스 2x와 x-1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 그럼 얘를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 함수와 0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함수와 y는 이 함수와 y는 0,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저는 이 함수를 fx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함수를 찍을 때 f-1 이런 거 한번 넣어봐. 마이너스 1로 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1. 얘가 음수야. F0은 얼마야? 1이야. 보이세요? 예. 네. F-2는 얼마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9. 역시 음수야. F1은 얼마야? 3이야. 그럼 대략 찍어보면, 마이너스 2일 때, 뭐 0일 때 1, 요 값.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9, 1, 0일 때 1, 1일 때 3, 이렇게 돼 있는데, 연속 함수야. 그리고 실근은 하나밖에 안 가죠? 이렇게 하고 있네. 얘가 실근이잖아. 물론, 이것도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를 이따위로 그리진 않죠. 뭐 이렇게 가는 뭔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겠지. 이런 식. 예. 그래서 요 값이 되는 거야. 그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잖아. 이 실근 알파.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의 활용.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다. 요거 딱 패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술형이 나오면 아까 과정 쓰고 바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다. 요런 말한 구절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복잡해 보여? 0부터 4까지 연속 이남수 fx가 있는데, 아니, 0과 1을 f0과 f1을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 같은 부호야. 양수에서 양수로 가고 있고, 음수에서 음수로 가고 있고. 근데 f1과 f1을 곱한 건 음수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그러면 얘가 음수였다면 양수고, 1, 2가 있는데 얘가 양수였다면 너는 음수고, 그런데 연속으로 지나가니까 요 사이에서 실근 하나 갖는 건 분명하죠. 맞죠? 너도 마찬가지지. 실근 갖는 거 맞죠? 그 다음 없잖아. 보장을 못 받잖아. 아니, 물론,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0, 1, 2, 3, 4, 뭐 이렇게 있는데, 너가 양수였다고 쳐. 그럼 1도 양수. 1과 얘 F2 곱했을 때 음수. F2와 F3, 다시 이건 양수. F3과 F4 같은 부호 양수. 이렇게 될 거니까, 연속이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적어도 한 번. 더 지나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야. 몇 개? 두 개. 적어도. 이게 세 개, 네 개, 이런 식, 세 개, 네 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최소 몇 개는 갖게 돼 있어? 두 개는 가지게 돼 있다, 이거지. 예. 네. 두 개는. 그래서 이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고, 자연수 n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아니, 맞는 말이잖아. 한 개의 실근을 간다. 최소 몇 개를 간다고 그랬어? 두 개? 두 개를 갖는 건데, 한 개를 갖는다는 말도 되잖아. 적어도 두 개를 갖는다는 말 되는 거잖아. 적어도 세 개를 간다? 그건 보장이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수 n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적어도 한 개는 갖는다. 적어도 두 개는 간다. 그래서 최대값 너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표현을 지금 그렇게 구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적어도 n인데, 예, 최대값, n의 최대값이라는 거.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라는 뜻이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 적어도 두 개야. 적어도 두개 이상은 갖는다라는 거야. 적어도 하나 간다. 그 말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니까 이상한 거야, 이런 표현이. 그냥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간다?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지. 자, 요런 문제가 42번이었고요. 예. 자, 43번 가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찍어보면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어. 여길 때 1이 1,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1. 그런데 연속이 남수리잖아. 연속이 남수리잖아. 그러면 얘를 잇는다면 이렇게 잇는 거야, 그냥. 이어봐. 그러면 X축 지나간 데 보여요? 방정식 X축과의 교점. 너가 실근, 너가 실근, 너가 실근. 똑같은 개념이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N의 최대값.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지금 최대값은 3이다. 라는 점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림 그려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찍어보면 되는 거다. 아, 실근을 가지려면 부호의 변화가 생겨버리면 되는 거다. 너에서 너 생겼죠? 너에서 너 생겼죠? 네, 너에서 너 생겼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음수, 서로 다른 보호다. 다른 보호로 가려면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실근이다. 자, 4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라는 이 말뜻이 나중에 3차 함수의 개형을 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이세 가지 형태밖에 없어. 3차 함수라는 거는.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야. 이런 말뜻이 뭐냐면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대응되게 돼 있어. 네. X 값이 하나면 Y 값 하나씩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같은 값을 갖는 X 값이 여러 개 나타나지 않는다고. Y 값 하나에 X 값 하나야. 그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지.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야. 그때 방정식 f(x) 이퀄 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그 알파가 0과 1에서 속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봐라. 0과 1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0이 있고 여기 1이 있다면 음수에서 양수로 같든 아니면 0과 1인데 양수에서 음수로 같든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뭐한 거야? 다른 거야. 그래, 0 넣어주니까 K. 1 넣어주면 K 플러스 3. 이거의 부호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곱한 게 0보다 작다. 아니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 예. 얘가 음수일 때 너는 양수다. 너가 양수일 때 너는 음수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최고죠. 예.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다.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야. 예. 저는 이걸 딱 보면 얘를 미분해버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 나와. 그러면 항상 0보다 커? 그러니까 미분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항상 증가하는 함수야. 예. 근데 그 열린 구간 0부터 n에, n까지에 속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그러면 저 여기 있는 함수를 제가 fx라고 놔볼게. 그리고 fx의 값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예.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F 마이너스 1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7이네. 음수야. X가 0이어봐. F 0은 마이너스 10이야. 음수야. X가 1이야. F 0은? F 0은? 아, F 1이죠. 1은? 마이너스 3이네요. 역시 음수야. X가 2면 F2는 2 넣어주면 8에다가 6이 12 하면 20에서 10 했으니까 10이야. 너 양수야. 그럼 보시면 마이너스 1, 0, 1, 2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하다가 너가 10 이렇게.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1과 2 사이에서 지금 실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0부터 어디까지? 자연수 n이라고 그랬어. 그 n의 최소값. 아니, 0과 3 사이에서도 실근 간다. 0과 4 사이에서도 실근 간다. 0과 5 사이에서도 실근 간다. 다 맞는 말 아닙니까? 0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n의 뭐야? 최소값을 찾고 있는 거지. n의 최소값 얼마?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46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것도 차근차근 해보면 해석만 길어진 것뿐이야. 마이너스 1과 3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어. 쭉 이어져 있는 fx야. 근데 마이너스 1이 f-1이 2보다 커. 마이너스 f-1과 f0은 0보다 작아. 두개 곱한 건 양수야. F1, F2가 2배 F1보다는 작아. F3은

0: 2보다 작아. 그때 이 방정식은 여기에서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할 때 N의 최대값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 요거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해석을 하는데 이방정식이야. Fx equal 0이 아니고 이방정식이야. 얘를 저는 Gx라고 하겠습니다. Gx. 그러면 G-1을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F-1,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이 돼. 그런데 너가 2보다 커. 거기다가 1을 더했어. 너는 3보다 큰 값이지. 다시 말하면 너 양수란 얘기야. 이번에는 G0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0, X에다 0 넣으니까 F0이네. F0. 맞죠? 그러면 F0이라는 값을 잘 생각을 해봐. 얘가 2보다 큰 값이야. 그런데 F0을 더해서 0보다 작으려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지. 너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지. 아, 너는 음수란 얘기야. 음수. 그 다음 G1의 값을 보면 F1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라고 그랬어. 예. 네. 그런데 F1을 곱해서 양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F1이 음수란 얘기잖아. F1이. 얘가 음수야. 음수 마이너스 1은 역시 음수죠. 그죠? 얼만지는 몰라. 예. 네. 근데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F1이 양수가 된다. 뭐 얘가 뭐 마이너스 100분의 1,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100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의 크기는 모르더라도 아, 요 정도는 안다. 요 정도는 안다. 그래서 너가 음수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예. 양수, 음수, 음수. 자, 이번에는 G2의 값. 얘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F2-2야. 얘를 찾고자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 여기 조건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오고 있잖아. 얘 넘겨버릴까요? F1, 그럼 여기가 F2-2.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음수. 근데 F1이 아까 음수였죠? 음수. 그럼 너는 양수잖아. 그래야지 음수가 나올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양수려면 F2는 2보다 큰 값이잖아. 2보다 큰 값에서 2를 빼주면 이거 양수죠. 아, 너가 양수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따져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G3의 값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F3-3이야. 예. 네. 근데 F3이 2보다 작아. 2보다 작은 값에서 3을 빼면 뭐야? 너 음수야. 너가 음수가 나오는 거라고. 납득 되시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fx-x라는 함수를 gx라고 놨을 때 이 함수 값에, gx 함수 값에 부호를 보는 게 중요하다. 마이너스 1, 0, 1, 2, 3이 있었을 때 얘가 양수야. 너 음수야. 그리고 너도 음수야. 너 양수야. 너 음수야. 얘를 이어버린다면 이렇게 이어버린다.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세 개. 세 개.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유형들 문제에 비해서 저는 까다로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부호를 저 가나다라 말을 보면서 하나하나 해석한다라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함수가 방정식이 주어든지 간에 함수 설정하고 아,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 이걸 파악하면 실근의 개수는 적어도 연속함. 얘가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뺀이 함수 gx를 뭐다? 연속인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어져 있을 테니까 이어져 있어. 그러면 실제 gx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안다.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아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 서술형 완성하기랑 뒤에 내신 플러스 수능, 고난도 문제, 이거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우리 유형 연습은 다 했죠. 제가 설명드린 개념에 의한 걸로 충분히 다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시간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12번째 시간이죠. 자, 다들 주말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주말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지금 주말이라고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말에 좀 재밌게 놀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주말이 되면 그냥 재밌게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공부 계획도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노는 계획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진짜 놀고 싶은 계획을 세워서 주말에 그걸 성취하면 다음 주를 좀 기분 좋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자, 이번 주말에는 진짜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인데요. 자, 덧셈 정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일단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개념이에요, 이렇게. 자,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자, 수학적 확률에 의하면 이 합집합이라는 것도 하나의 확률,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 분해 A 교집합 B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합집합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또 구하는 공식 있죠? 자, 자 합집합의 확률은 자 분자를 잘 정리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즉 사건 A의 경우의 수 플러스 NB 빼기, 그리고 자, 중복해서 카운팅한 겹치는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분모는 NS. 됐죠? 한 번 더 정리할까? 자, 그러면 좌변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각각의 항들을 NS로 나눴을 때 NS분의 NA 뭐예요? 사건 A의 수학적 확률 NS분의 NB PB NS분의 NA 교집합 B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 그러면 마이너스 P에 A 교집합 P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방법을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 어떤 조건? AB가 배반 사건일 때. 그 말은 A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이때는 A 교집합 B가 발생하지 않는 공사건이니까 확률이 0이 되죠? 그러면 다음처럼 쓸 수 있다고. 이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확률이 0이야. 요것에 의해서 바로 합집합. 합사건이라 하죠?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충분하다. 우리가 예전에 합의 법칙, 합의 법칙,

했었잖아. 어떤 사건을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개 이상의 사건들로 분할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것처럼 이때도 중첩됨을 걱정할 거 없이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사건의 확률까지 배웠습니다. 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투머치하게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여사건이 있잖아요. 이걸 좀 그림으로 잘 표현해보면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아. 여기에 S가 있으면 겹치지 않게 전체를 분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와 A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가 되고요. A와 A 여집합은 정의에 의해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거든. 그래서 사건 A와 여사건의 확률을 각각 구하면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그래서 한 친구를 알면 나머지 친구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지. PA를 알면 PA의 여집합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개념으로 시작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볼까요?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A의 사건의 확률과 그리고 B의 여사건의 확률이 3분의 1로 똑같았을 때, 그럼 이걸 통해서 B의 사건의 확률도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때 여집합, 여집합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드물어가는 법칙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실행에 옮겨보자. 일단 두 값이 같으니까 P, A는 3분의 2, 그리고 PP를 알고 싶은데 얘는 1에서 B의 여사건의 확률을 뺀 거잖아. 그런데 여사건의 확률은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다? 3분의 2라고 알려줬다. 1에서 뺐을 때 바로 B의 사건의 확률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드물어가는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써볼게요. 자, 괄호 안에 A 그리고 교집합 P 이것의 여집합이 되고요. 이 값이 바로 4분의 3이 돼.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정정할게요. 교집합의 확률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걸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어떤 사건의 여사건, 그리고 그냥 원래 그 사건. 자, 두 친구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의 합이 뭐가 된다 했었죠? 1이 되잖아요. 그 나머지 여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합집합을 물어봤는데 A 사건, B 사건, 그리고 곱 사건. 다 확률을 아니까 바로 갈수 있겠죠? 자, 가볼게요. 자, 합사건의 확률은 일단 A 사건이 3분의 2. 자, B 사건이 어디 있어? 3분의 1. 합하면 1이네. 여기다가 동시에 발생하는 곱사건 4분의 1 빼봐요. 이렇게. 자, 요게 1이니까 1에서 4분의 1 뺐을 때 결과는 뭐가 된다? 4분의 3. 답은 4분의 3이 된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드물어가는 법칙이 오랜만에 사용돼서 좀 반갑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무난하게 출발했다. 34번.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고, 배반 사건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A와 B는, 집합으로 치면 소로소 관계다.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에 쓸수 있는 그 합집합에 대한 확률이 있잖아. 그냥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돼. 중복되지 않으니까 더블 카운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때, 따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죠? 합집합의 확률을 알려줬어. PB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요 문제는 그 PA와 PB에 대한 연립방 정식이에요. 왜냐면, 이걸 좀 고쳐보면, 일단 A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1-PA로 쓸 수가 있잖아.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2, PB가 있고요. 합이 뭐냐면 1이에요. 자, 이해돼? 지금 요거를 이렇게 고친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합사건이 있죠. 합사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에서, 자,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태야? 두 사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일어날 확률이 0이잖아요. 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뒤에. 요게 전부야. 이게 바로 6분의 5라고요. 그래서 PA와 PB라는 미지수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PB니까 PA를 없앨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했을 때 이득이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니까. 그럼 좌변에는 1과 PB가 무려 3개나 있네. 그래서 1 플러스 3P, B는 자, 우변끼리 더했을 때 뭐가 될까요? 6분의 11 이렇게. 자, 그럼 1을 넘겨볼까? 1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결국 3PB는 뭐가 되냐면 6분의 5. 양변을 1은 3으로 나눴을 때 PB는 뭐다? 하나, 둘, 셋, 18분의 5. 답은 18분의 5죠. 자, 복잡해 보이는 문제였지만 이 조건이 굉장히 강력했다.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것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두 조건은 바로 PA와 PB라는 두 개의 미지수로 구성된 두 개의 식이었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수 있었다. 여기까지. 문제들이 수월하지? 자, 덧셈 정리. 그리고 특별히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자, 그런 문제였고요.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PA는 3분의 1, 그리고 합사건의 확률은 2분의 1, 곱사건의 확률은 자, 무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별표. 자, 이 문제를 좀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독특하게 풀어볼게요. 자, 해설지에는 정석적으로 풀었을 거야.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선생님 푸는 방법을 통해서 객관식으로 출제됐을 때 깔끔하게 빠르게 풀 수도 있어야 돼. 잘 봐. 지금 사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자, A, B가 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그려줄게. 이때 이 부분 보여? 이 부분은 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죠.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P1이라 할게. 원래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각각의 영역에 포함되는 원소들을 쓰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근데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각각의 사건에 해당되는 확률을 이렇게 쓸 거라고. 곱사건의 확률을 P2라고 할게요. 나머지 사건을 P3라고 할게.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PB잖아. 그럼 질문. 이렇게 가정했을 때 PB는 뭐예요? 바로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되죠? 조심해야 돼. PA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건과 그리고 여기 있는 사건으로 분할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건은 중첩됨이 없으니까, 그리고 합집합을 했을 때 A가 되니까 그냥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몇 개예요? 세 개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 조건을 P1, P2, P3에 대한 관계식으로 환원했을 때, 아, 어려운 말 한다. 바꿨을 때 연립방정식 풀면 P1, P2 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최종 목적인 PB도 알 수가 있겠네. 가볼게요. 자, 지금 PA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P1 값은 3분의 1이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합집합이잖아. 1, 2, 3. 다 더하면 되죠.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어떤 두 사건도 겹치지 않아. 그냥 더하면 돼. 2분의 1. 그 다음에 PA 교집합 P. 곱사건이죠. 자, 중첩되는 부분의 사건의 확률 P2죠. 그리고 2 곱하기 가로 열고. 잘 봐. 지금 A 여집합 교집합 B니까 이건 뭘로 볼수 있어요? B에 대한 A의 차집합.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의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어떤 걸 쓰면 된다? P3 쓰면 된다. 그래서 우변은 2P3. 이렇게.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P1을 안쓸 수가 없겠네. 요게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PA. 에이, 선생님 잘못했네. PA. 여기 PA가 아니라 요 전체가 PA지. 이렇게 어쩐지 쎄하더라. 자, 그래서 P1이 아니라 P1 플러스 P2까지 여기까지가 PA예요. 그게 바로 3분의 1. 그러면 이 부분이 겹치잖아. 요게 3분의 1인 거죠. 여기 3분의 1. 자, 그걸 고려해서 잘 써보면 자, 요만큼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그리고 P3. 이걸 좀 깔끔하게 풀려면 그냥 뺀다고 해볼까? 한눈에 와닿을 것 같아. 이렇게 빼볼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주면, 자, 좌변끼리 뺐을 때 남는 것은 P3가 되고요. 우변끼리 뺐을 때 남는 것은 6분의 1. 이렇게 P3가 나오네. 그 밑에 있는 식을 통해서 P2도 구할 수 있겠다. P2는 어떻게 구하냐? 2 곱하기 P3인데, P3가 6분의 1이잖아요. 곱하면 뭐예요? 3분의 1. 그럼 P2, P3 구했네? 아까 PB가 P1, P2의 합이었잖아. 자, 마무리할게요.
P, P라는

것은 자, P2 3분의 1과 P3 6분의 1 더한 거고요. 잘 계산했을 때 6분의 3이니까 답은 2분의 1,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사실 이런 스킬은, 이런 방법은 사실 낯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합 단원을, 나랑 같이 안 했지만 집합 단원을 공부할 때도 이런 거 해봤을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 다이그램은 각각의 영역에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를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뭐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뭐 n개, 뭐 p개, r개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던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유사하게 정식적으로, 정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P1, P2로 써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A의 확률은 P1만 쓰면 안 돼. P1, P2의 합이고요. 집합 P, 집합 B, 사건 B의 확률은 P2 플러스 P3 이렇게 해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35번을 풀어봤고요. 자, 이제 덧셈 정리. 사실 뭐 앞에서 했던 건데 워낙에 중요하니까 한번더할 거예요. 자, 덧셈 정리의 출발은 어디서 했냐면, 바로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출발했었죠. 한번더 복습할게요. 자, 이렇게. 자, A, B의 합집합. 집합으로 생각하자. 이때 어떻게 구했어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요. 중첩되는 부분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다. 그러니까 합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 곱사건의 경우의 수. 이제 어떤 장치를 추가할 거냐면, 각각을 나눌 거야. 뭘로 나눠요? ns, ns 이렇게 ns로 나눌게요. 그럼 뭐 모든 경우의 수분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이제 수학적 확률을 적용해 보면, 자, 합사건의 확률, 여기는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는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좋고, 그 다음 조건이 추가된 거야. 이렇게 조건이 추가됐어요. 어떤 조건이 추가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 친구의 확률이 0이니까 단순히 문제를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합사건의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 사건과 여사건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합쳤을 때 뭐가 돼요? 표본 공간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친구는 공통 원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A와 여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볼수 있냐면, 둘다 배반 사건 관계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사실 뭐예요? 이거는 표본 공간이니까 좌변은 1이 돼서 1은 PA 플러스 PA의 여집합, 여사건의 확률이 합이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를 예측할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의 확률을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그러니까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여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 끝났습니다. 자, 짠. 자, 36번 문제죠? 자, 36번 문제. 1부터 4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48장의 카드가 있대. 자, 임의로 한 장을 뽑았을 때,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죠?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야? 48, 시1. 즉, 48가지가 우리가 구할 수학적 확률의 분모가 되겠네? 자, 뽑은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3의 배수 또는, 자, 접속어가 중요하죠?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두자. 그리고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두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면 되잖아. 되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사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서, 그리고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면 되는데, 질문. 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라는 것은 바로 15의 배수가 되죠. 물론 48까지에서만 생각해야 되고, 각각의 사건들을, 뭐 집합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좀 표현해 보면 사건 A는 뭐예요? 3의 배수니까 3, 6, 9 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48까지가 되겠죠? 자, 이건 보다시피 몇 개? 뭐 48을 3으로 나눴을 때 16개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16개.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할 경우의 수가 16이다. 그 다음에 집합 B는 뭐예요? 집합 B이자 사건 B는 5의 배수고요. 48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5의 배수는 45예요. 그럼 45를 5로 나눴을 때 9니까 바로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9가 되겠다. 자, 교집합은 뭐냐? 자, 교집합은 3과 5의 공통 배수. 그러니까 15의 배수죠? 15, 30, 45가 되겠다. 그래서 45를 15로 나눴을 때 3이니까 이때는 3개가 되겠죠. 자,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일단 사건 A의 확률. 사건 A라는 것은 총 48가지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16시 1이죠? 16시 1인데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48가지 중에서 16개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사건의 확률은 48시 1분의 9시 1이니까 48분의 9. 그 다음에는 48분의 3이 되죠. 자, 분모를 통일해 보면 48분의 더하면 25 빼면 22가 돼서 2로 나누면 24분의 11. 답은 24분의 11이 되죠. 좀 거창하게 선생님이 풀었지만 사실 이 정도는 건너뛰고 실전에서 풀수 있죠. 선생님 친절하니까 이것까지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계산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 끌적인 게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쓰는 거거든. 근데 아직 좀 초보이거나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좀 그려보기도 하고 추상적인 문학 그 물음들을 도식이나 이런 걸로 좀 표현해서 자기의 이해를 돕거나 자기의 풀이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게 쓰고 푸는 방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7번이죠. 37번. 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70%. 아마 너튜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35%. 자, 볼게요. 동영상. 동영상을 보는 것을 사건 A라고 하자. 그리고 전자책. 전자책을 보는 것을 사건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을 A 사건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자, 100분의 7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0.7이라고 쓰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더 절약이 된다. 그 다음에 전자책이 사건 B잖아요.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뭐예요? 자, 35%니까 0.35다. 이때 동영상 플랫폼 또는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사건 B를 얘기하죠. 이때 사건의 그 비율이 85%.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물어봤어요?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물어본 것이다. 자, 그럼 덧셈 정리 이용하면 되죠. 우리는 합집합이 된 공식을 알잖아. 자, 사건 A 플러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의 확률, B의 확률에서 바로 곱사건의 확률 빼면 되죠. 이제 합사건의 확률은 0.85라고 알려줬고, 사건 A는 0.7, 사건 B는 0.35가 되고요. 교집합의 확률은 뭐 곱사건의 확률 우리가 알고 싶다. 근데 두개 더하면 뭐예요? 두개 더하면 1.05야. 1.05에다 뭐를 뺐을 때 0.85가 되겠어요. 이거는 0.2야. 0.2. 0. 자, 이렇게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가 찾아왔던 답은 0.2가 되겠다. 됐죠? 좀 거창한데,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 너무나 깔끔하죠? 이런 것들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해요. 뭐,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수학 문제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수학 문제는 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수학적 모델링의 어떤 정수를 가르는 명언이었던 거죠. 자, 1학년 학생이 3명이 있대요.

있는 학생이 5명이 있어요. 총몇명 있다? 8명. 결국 8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시행이었다. 8C2가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값이다. 자, 뽑은 2명의 학생이 서로 같은 학년의 학생일 확률. 1학년에서만 2명을 뽑았을 때, 2학년에서만 2명을 뽑았을 때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배반 관계죠? 배반 사건일 때의 덧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자, 가볼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보자. 첫 번째, 2학년만. 자, 1학년에서 2명 뽑을 때, 2명 다 뽑았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학년에서 2명 다 뽑을 때가 있어. 그럼 지금 1학년이 몇 명이냐? 3명이잖아요. 3명에서 2명을 다 뽑았어. 하지만 2학년 5명에서는 한 명도 뽑지 않았어. 사실 여기는 OC형을 안 써도 괜찮은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썼어요. 자, 2학년에서 2명 뽑아? 아, 2명 뽑을 건데 2학년에서만 다 뽑았네. 1학년 3명에서는 한 명도 안 뽑았네. 3C 0 곱하기. 2학년이 5명이네. 5명에서 2명 다 뽑아. 계산해 볼까? 자, 3 곱하기 1이니까 3. 얘는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 돼서 이걸 더한 것이 뭐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수학적 확률로 가보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지금 시행이 어떤 거냐? 총 8명에서 2명을 뽑는 시행이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는 13이잖아요. 8C는 뭐냐? 28이죠? 위에는 13이 있으니까 28분의 13이 답이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사건을 서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으로 분할한 거죠. 마치 합의 법칙을 쓴 것처럼 이렇게 확률에서도 어차피 중첩됨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그냥 더하면 됐었다. 자, 38번 끝났습니다. 자, 39번 가볼게요. 3명의 학생 ABC가 있대요. 그리고 5명의 학생이 있대 총. 이럴 때는 좀 문자를 써볼까? 자, 3명의 학생 ABC가 있고요. 나머지 친구 D가 있다고 치자. 5명 완성. 자, 임의로 세울 때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임의로 세울 때 5명을 한 줄로 배열하는 거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5 팩토리얼. A가 B 또는 C와 이웃하여 설 확률은, 이거 조심해야 돼. A가 B랑 이웃하는 사건이 있고요. A가 C랑 이웃한 사건이 있는데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응? 사건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A가 B랑 이웃하는 사건. 응? 그렇게 좀 애매하지만 그렇게 이해해줘. A, B가 이웃하는 사건. 그리고 어때요? BC가 이웃하는 사건. 그런데 두 사건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A라는 친구가 B와 C와 동시에 이웃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알수 있겠어? B랑도 이웃하고 C랑도 이웃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 안에서 이제 CB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겠지. 표현에 좀 한계 때문에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세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돼. 구해서 더하고 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가볼게. 첫 번째는 A가 이웃할 때, AB가 이웃할 때 이렇게. 우리 이웃할 때는 그냥 한 묶음으로 한 명처럼 취급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묶음 안에서 또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C, D, E가 있고요. 실제로는 5명이지만 몇 명처럼 취급한다? 그렇죠. 4명처럼 취급한다. 그러면 이 친구의 확률을 구해보면 일단 4명을 배열하는 사건을 볼수 있고요. 묶음 안에서 자리 위치 바꾸는 또 사건이 있잖아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 적용하고. 그럼 분모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 5명을 줄 세우는 거 아니야? 5 팩토리아 이렇게. 좀 간단히 해볼까? 자, 5팩분의 4팩이 뭐야? 둘이 만났을 때 살아남는 친구는 5밖에 없는 분모에 이렇게, 그리고 2팩을 그대로 써주면 5분의 2가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이야. 그런데 자, 센스가 있으면 AB가 이웃하는 사건과 AC가 이웃하는 사건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따져보지 않더라도 똑같이 5분의 2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볼게요. 실전에선 그렇게 풀어야 돼. 여우같이. 여우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야. 자, A와 C가 이웃할 때 나머지 친구들은 BD가 되고요. 이때 A와 C를 묶은 이 묶음은 두 명이지만 한 명처럼 취급하자.

원, 투, 쓰리, 포. 네 명인 거, 네 명. 응? 그래서 일단 네 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근데 묶음 안에서 또 자리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5팩이고요. 아까 같은 논리로 5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마지막. 자, A가 B와 C와 동시에 이웃하려면 A가 가운데 있어야 돼. 뭐, B, C의 위치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명처럼 취급하고요. 남은 것은 D, E. 그럼 전체는 세 명처럼 취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세 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세 명을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A는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만 B와 C와 동시에 이웃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B와 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2만 곱해줘야 돼.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5팩토리얼이 있었다. 그럼 5팩과 3팩이 만났을 때 살아남는 자는 분모에 있는 5 곱하기 4밖에 없고요. 여기 2가 있었네. 이거 잘 계산하면 뭐 10분의 2가 되겠네. 10분의 1. 자,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20분의 2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10분의 1이 되죠. 자,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여기 있는 5분의 2 플러스 5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10분의 1 하면 되잖아. 써보면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중첩되는 부분인 10분의 1을 이렇게 빼주자. 이것을 구하면 5분의 4고요. 10분의 8이고요. 10분의 1 뺐을 때 10분의 7. 답은 10분의 7이 되겠다. 됐죠? 문제 정리할게요. 자, 지금 3명의 학생 A, B, C를 포함해서 5명 있을 때. 좀 그려봐. 쓰니까 좀 편하죠? A, B만 이웃할 때. 자, 정정할게. A, B만 이웃할 때가 아니죠? A, B가 이웃할 때죠. 이때는 A가 C와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선생님이 잘못 썼는데, 아무도 말안 해줬어. 집중 안 했지? 자, A가 B와 이웃할 때, A가 C와 이웃할 때니까, 이때는 BC로 두는 것이 아니라 AC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됐죠? 그리고 A가 BC와 동시에 이웃할 때. 이렇게 해서, 덧셈 정리를 잘 이용했다. 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어떤 배반 사건 관계라면,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 문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통된 부분을 빼줬어야 됐다.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손쉽게 최종 결과가 같은 것을 예측할 수 있어서 약간 노동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했던 문제였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동안 푸는 거니까 얼마나 빠르게 푸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자. 짠. 자, 집합 X가 있어요. 마이너스 0, 1, 2. 자,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자, 반갑죠? 일반적인 함수는 총 개수가 몇개 있다? 중복 순열을 이용하면 되죠. 근데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어때요? 4개, 4개니까. 4개, 4개니까. 가능한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 바로 4파이 4인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자,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 곱했더니 큰두 개의 덩어리를 볼수 있잖아요. 두 개를 곱했더니 0이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둘다 0이 될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F0이 0이거나 또는, 자, 그리고 쓰면 안 돼. 그리고 뺐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의 사건 A로 볼 수가 있고요. 얘도 하나의 사건 B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는 이니까, 뭐야 이거? 합집합이죠? 합사건이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제발 이용해줘. 이런 문제잖아. 그럼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곱사건의 확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의 확률까지 구해야 되겠다. 자, 가볼게.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첫 번째 사건은 바로 F0의 함수 값이 0으로 고정된 거예요. 지금 정의역이 뭐야? 마이너스 0, 1, 2고요. 공역도 마이너스 0, 1, 2잖아요. 근데 0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고. 따라서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만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면 되겠죠. 함수라는 것은 어디론지 갈수 있어. 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4개예요.
영어로 가도 괜찮죠? 일반적인 함수니까 중복돼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얘는 네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요. 얘도 네개 중에 한 개, 네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돼요. 자, 곱사건 4의 세제곱. 따라서 이때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4의 세제곱이죠.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몇 개냐? 이런 0에서 0으로 가는 특정한 조건이 없었다면 각각이 다 선택지가 네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4파이 4, 일반적인 함수는 4의 4제곱. 이게 바로 뭐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니까 수학적 확률의 분모를 결정한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f-1과 f1이 같기만 하면 돼. 어떤 값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봐. 마이너스 0, 1, 2. 마이너스 0, 1, 2야. 지금 마이너스 1과 0은 같은 데로 가야 돼. 여기는 4개 중에서 어디로 갈지 선택해봐. 4개 중한 개를 선택해요. 한 개를 선택하면 어때요? 이렇게 똑같이 가면 되잖아. 됐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선택지를 생각하면 되죠. 얘도 어차피 선택지 4개야.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얘도 뭐예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몇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과, 자, 이거 2가 아니라 1이죠. 마이너스 1과 1. 선생님이 1이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걸 이제 쳐버렸네. 자, 마이너스 1, 0, 그리고 1이 있고 2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과 1이 같은 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리고 2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지가 4개가 있고요. 0의 함수 값을 선택하는 사건, 2의 함수 값을 선택하는 사건, 마이너스 1과 1의 함수 값을 선택하는 사건 4개, 3개가 잇따라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4의 세제곱. 아까처럼 분모는 4의 네제곱. 거기 나왔어. 이제 마지막. 자, 세 번째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두 조건이라는 것은 F0이 0이면서 동시에, F-1은 이렇게 F1인 거죠. 써보면 마이너스 0, 1, 2, 마이너스 0, 1, 2가 되고요. 0, 너는 정해졌어.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은 어디로 갈래? 4개 중에서 마이너스 1과 1이 갈한 친구를 선택하자. 뭐 0이어도 괜찮지만 1, 2를 할까? 이렇게 가면 되죠. 새 친구가 이미 정해졌어. 따라서 2만 어디 갈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4개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해줘. 그럼 지금 고려해야 될 대상이 두 개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 사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의 제곱이고요. 부모는 똑같이 4의 4제곱이잖아. 이해됐어요? 첫 번째, F0이 0일 사건의 확률. 두 번째, F-1과 1이 같을 확률. 세 번째, 자,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 자, 가볼까? 최종 답을 구해보면, 자, P1 플러스, P2 마이너스야. P3가 되고요. 자, 셋다 분모는 4의 4제곱으로 똑같아. 첫 번째는 분자가 4의 3제곱이었어. 자, 우연의 일치인데, 조심해야 돼. 값이 같다고 해서, 이번에도 구조적으로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구조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같았던 거야. 그래서 4의 3제곱 플러스 4의 3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죠. 각각의 항들, 4의 3제곱, 제곱으로 나눠볼까? 4의 제곱으로 나누면 4의 제곱, 4의 제곱 나누면 4, 그리고 4가 되고 마이너스 16분의 7이야. 답은 16분의 7이 된다는 말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제시하는 형태 자체가 합사건인지는 처음부터 알수 없었지만 곱해서 0이니까 반드시 둘다 0일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사건 A 또는 B여서 어떤 확률의 덧셈 정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문제를 뭐 바로 빠르게 파악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좀 힘든 문제 40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이제 중상위권 이상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여사건의 확률. 자, 여사건이 뭐냐?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벤다이그램을 표현해 보면 우리가 집합에서는 보통 전체 집합을 U라고 쓰죠. 근데 어떤 사건에서는 표본 공간, 그러니까 S라고 많이 쓰고요.
집합 A가 있으면

사건 A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갈래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그냥 만 편하게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빼면 되고요. 자,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자, 일관성 있게 A를 써야죠.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원래 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정리했죠. 자, 이제 본격적인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짠.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 중에서, 요 문제 잘 만났다.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그러니까 원래 사건의 확률을 여사건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편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제다. 자, 한번 볼게. 기대감을 가지고 봐봐요. 여학생 3명이다. 그러면 그림 그리자. 뭐, 마지막 문제인데 여유 있게 풀자. 3명. small a, b, c. 자, 남학생 4명이다. 여기 남을 쓰고, 남학생은 라지 A, B, C, D. 총 7명이 되죠? 이렇게 해서 7명, 이렇게. 3명을 뽑았대. 7명에서 3명을 뽑았으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7, C, 3이죠?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를 형성하는 친구고요. 자, 여학생을 적어도 한명 뽑았으면 좋겠다. 자, 3명을 뽑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뽑는 친구들의 경우를 한번 구해볼까? 남녀가 있는데, 이렇게. 남자는 최대 3명. 2명, 한 명, 0명까지 가능하고요. 합이 3이니까 이때 여자는 몇 명? 0명. 이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이다. 이게 모든 경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 그 말은 한명 이상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여학생이 한명 이상 뽑힌다는 것은 요세 가지네요. 세 가지. 사건 A로 볼수 있죠. 나머지 친구는 뭐예요? A의 여사건. 그러니까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려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 이때 조심할 것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건에 대해서만 배반 사건을 따지는 건 아니죠.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중첩됨이 없어서 그냥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도 A를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는 케이스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번거롭죠. 따라서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도 괜찮고. 두 가지를 다 이용해보자고. 다 사용해보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히 여사건을 이용해야 돼. 하지만 정석적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자, 남투 여원이고요. 두 번째는 남원 그리고 여투. 세 번째는 남영 여쓰리죠. 자, 어떻게 할 거야? 자, 남학생은 4명인데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니까 4C2 됐어요? 자, 여학생은 3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대. 3C1. 자, 두 사건 동시에 발생하죠? 곱하자. 그럼 두 번째. 이때는 남학생 4명 중에서 몇 명? 한 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몇 명? 두 명. 자, 그다음 건 뭐예요? 4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아. 의미 없다. 그리고 3명 중에서 죄다 3명을 뽑겠대요. 자, 확률을 구하려면 밑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뭘 나눠주면 되겠어? 바로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니까 7C3, 7C3, 7C3, 7C3.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지금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세 친구가 중복됨 없이 전체를 이렇게 분할한 거야.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자, 간단히 해볼까? 7C3이 뭐예요? 765. 35야, 분모가. 35분의 6 곱하기 3, 18이 되겠네. 이렇게. 자, 분모도 마찬가지로 35가 되겠죠. 됐어요? 자, 4C는 뭐예요? 4. 3C는 뭐예요? 31이니까 4, 3, 12. 이렇게. 자, 분모 이번에도 뭐예요? 35가 되죠? 4C0은 1, 33은 1이 돼서 이걸 합치면 되잖아.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합치면 분모는 여전히 35고, 더하면, 따단, 30. 1 더하면, 31이 되죠. 답은 35분의 31. 더 간단히 풀어볼까? 자, 우린 지금 어떤 사건 A, 여학생을 적어도 한명 포함하는 사건 A의 확률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경우가 세 가지로 분할되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에서 뺄 거야. 뭘 빼요?

0: 여사건의 확률을 뺄 거야. 여사건이란 게 뭐냐? 여자가 한 명도 안 뽑히는 거야. 남자에서만 세 명을 다 뽑는 거죠. 남자는 원래 몇명 있었어? 네 명. 여자는 원래 몇명 있었어? 세명 있잖아요. 자, 간다. 1 마이너스. 자, 이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7명에서 3명을 뽑는 시행이고요. 여자 3명에서 1명도 안 뽑아. 3, 시 0이야. 남자 4명에서 무려 3명이나 다 뽑아 가겠대. 이렇게. 계산량 보여? 비교돼? 엄청 깔끔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7, 시 3은 잘 계산해 보면 35가 되잖아요. 맞죠? 자, 3시형은 뭐예요? 1, 4, 시 3은 4니까 이걸 제가 계산했을 때 뭐가 된다? 35분의 3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아까랑 똑같죠? 35분의 31. 정리할게요. 자, 문제가 좀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을 때는 이렇게 ABCD, XYZ 같은 걸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다. 자, 결과적으로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사건이니까 7, 시, 3이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를 결정했죠.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좀 따져보니까 총 4가지가 있었네. 남자 최대 3명, 2명, 1명, 이렇게 0명일 때. 여기서 조심할게. 남학생이 4명이나 있으니까 3명을 이렇게 풀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3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남학생의 수가 뭐 2명이나 이렇게 3보다 적으면 이런 값들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실수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사건, 충족하는 사건들은 여기 3개 사건은 또 분할되죠. 어떤 두 사건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는 시나리오. 근데 경우가 3개로 분할되니까 좀 케이스가 많죠. 이럴 땐좀 불편하죠. 하지만 꿋꿋이 정석대로 풀어봤어. 남투 여원, 남원 여투, 그리고 남영 여쓰리. 보니까 남자를 뽑는 사건과 여자를 뽑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썼죠. 조합을 이용해서 곱의 법칙을 써서 각각을 구해서 이렇게 더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사건 너무나 간단했죠. 여자를 적어도 한명 뽑는 사건의 반대 사건은 여자를 한 명도 안 뽑는 거잖아. 남자에서만 다 뽑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케이스만 계산해서 1에서 뺐더니 어때요? 깔끔하게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었는데요. 오늘 배웠던 개념들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배웠던 개념의 메인이 뭐야? 응?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덧셈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에서, 어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 방법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그거예요. 배반 사건이에요. 자, 합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집합으로 치면 합집합인데 사건에서는 합사건이 나죠.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마지막에 잊지 말자. 바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잊지 말자.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케이스가 뭐예요? 바로 두 사건이 배반 사건 관계일 때,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 친구의 확률이 0이니까 그냥 합집합은 바로 PA 플러스 PB에서 이렇게 끝나고요. 그 이유는 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곱사건이 어떤 공사건인 거죠. 확률이 즉 0인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제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이두개 이상의 사건들로 분할하죠. A 사건, B 사건, 이렇게 C 사건으로 분할해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해도 괜찮아요. 이때는 어떤 두 사건도 겹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진정한 실패는 뭐예요? 문제 안 풀린다고 열정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 안 풀릴 때는 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 나의 진정한 어떤 비교 대상은 어제나 한 달에 나다. 이런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어딘가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서도 어딘가에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잘하고 말고를 따져서 행복하면 그 행복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부디 어제의 나, 한달 전에 나를 계속해서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꿈을 향해서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로그 함수의 파트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24번을 여러분들과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해서 24번하고 그리고 나서 로그 함수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이 문제는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게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만든 선생님이 이렇게 다 묶어서 줬잖아요. 괄호로 묶어준 데에는 이유가 있고 이 묶인 괄호 부분의 공통점을 보시면 밑이 다 2인 것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x제곱을 2의 2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2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데 제시되어 있는 게 2의 x제곱꼴로 되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의 2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2제곱으로 바꿔치기해서 성립해도 똑같겠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요, 하나하나 띄어서 보기보다는요, 얘를 전체를 치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괄호로 예쁘게 잘 묶여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체를 하나로 치환을 하자. 근데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 조심하라고 지난 시간에 23번을 풀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얘도 가만히 봤더니 사실상 2의 x제곱이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나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뭘 떠올릴까요? 네,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얘는 2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2의 0제곱 1이 돼서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을 이제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환을 했고 그 치환한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어떻게 구했나?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네. 여기다 써둘게요. 산술기와.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제시되어 있는 fx를 라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제시되어 있는 fx식은요. 요 라지 x를 제곱을 한 다음에 중간에 우리 a 더하기 b에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2ab가 생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빼주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6 치환한 거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x에 대한 2차 함수가 돼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내가지고 표현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라지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x의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지 x의 사실은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지만 우리는 2 이상인 경우에서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인 여기서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아, 최소값은 언제 발생해요? 라지 x 2일 때 최소값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라지 x가 2가 될 때 결과적으로 5의 제곱 마이너스 8, 17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치환해줘서 풀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풀어 헤쳐가지고 계산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4번 지나가고 나서 우리 오늘의 개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의 뜻은 지수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치역으로 하는 함수인데 이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치역 자체를 양의 실수로 한정을 짓게 되면 1대1

대응까지 성립하게 되므로, 우리 1대1 대응이면 뭐가 존재한다고 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 역함수를 구하면 그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우리는 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y를 서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네. xy 바꿔치기 하고 나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쨌든 x는 로그 a의 y가 되는데 여기에서 xy를 바꿔치기를 하면은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 y는 로그 a의 x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를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로그에서 로그 자체가 성립할 조건. 네, 이 로그의 진수 자리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0보다 큰건 당연해요. 왜? 지수함수에서요, 치역의 범위가 0보다 컸거든요. 양수 a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아, y랑 x랑 바꿔치기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는 이 지수함수에서 당연하게 성립되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 함수의 정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우리가 구해냈고, 그걸 이제 나오고 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로그 함수를 말을 했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먼저 그리세요. 지수함수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었죠. 어떤 주의 사항이 있었냐면, 네.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범위가 첫 번째로는 1보다 클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1 지나고서는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해서 이렇게 생겼죠. 증가하는 형태로 나올 거고 0,1 지날 거니까요.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왜?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가 0,1을 지나면 역함수는 당연히 1,0을 지나겠죠.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에 지날 거고 이 반대편에 있었던 것도 다쭉 따라가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들어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대칭해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a가 1보다 클때 밑이 a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역시나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여기 원점, 그 다음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겠죠. 똑같이 0,1을 지납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럼 이제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마찬가지로 0,1 지나죠? 그럼 로그 함수에서도 1,0을 지날 거예요. 그리고 이 y는 x에서 만나는 점이 생기면 이 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k,k라고 했을 때 역함수도 k,k를 지나는 거여서 함수의 그래프는요, 요런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접었어요. 접었을 때이 노란색 그래프가 나올 거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로그함수의 기본형의 경우도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감이 바뀌어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로그함수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을까요? 방금 전에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그죠? 치역은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한 거는 틀린 내용이 돼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얘는? 네, 이것의 대우명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무엇이 되죠? 네, 여러분들은 P이면 Q이다의 대우명제는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했어요? 네, 낫 Q이면 낫 P이다. 네, 요 개념이죠. 그럼 얘의 대우를 구해볼게요.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는 서로 다른 함수의 값을 고릅니다라는 내용. 무슨 내용이죠? 네, 1대1 함수라는

라는 내용이죠. 당연히 로그 함수도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a가 1보다 크면 이거 본 순간 아, 밑이 1보다 크다. 기본형에서는 반드시 증가하는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럼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의 값이 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곡선의 점근선은 y축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원래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이 y는 0이었었죠. y는 0이었는데 y는 x 대칭으로 하니까 x는 0이 될 거고, x는 0에 해당하는 게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곡선 y는 fx,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당연히 x는 0, y축이 됩니다. 자, 곡선은 1,0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 f1이 뭐라고? 0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럼 f1 구해봅시다. 여기다 1 대입하면은 로그 a의 1이 당연히 진수가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이런 문제들은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26번 한번 봅시다. 26번. 네, 로그 함수에서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이 또 증가하도록 하는, 네, 증가 증가입니다.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도 증가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밑의 범위를 봐야 되죠? 밑이 어떻다?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엄청 쉽게 풀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밑은 당연히 로그의 밑이겠죠? 이 부분이 1보다 크면 되겠구나. 그럼 이거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세워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a제곱 플러스 3분의 8a 마이너스 3이 1보다 크다. 저는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죠? 우리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a에 대한 2차 부등식, 공통수학에서 배웠죠?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네. 얘를 a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a축에 대해서 A축에 대해서 2,0과 6,0을 지나는 최고 차항계수는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다. 근데 y값이 0보다 작은 거, 즉요 A축에 해당하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2와 6 사이가 되는 거죠. A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구나. 2차 부등식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대해 해당하는 자연수 A는 누구누구가 있나 봤더니 3하고 4하고 5,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26번에 대한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푸는 이 중간중간 계산 과정에서는요, 잘 보다시피 공통수학에 대한 문제들이 필수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 3차 방정식 이렇게 푸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가능해야지만 이 문제들을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안 되는 친구들은 꼭 공통수학을 복습을 하고 넘어오십시오. 27번입니다. 네, 27번 문제를 볼까요? 함수에 대해서 곡선이 지금 직선 y는 x-2와 제1사분면 위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되게 중요해요. 안 만나면은 이 문제 조건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절대값인데, 절대값 FE가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절대값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값 속의 값이 양수면 그대로 꺼내주면 되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 처리해서 꺼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읽자마자 이제 포기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니 될 노릇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만난다, 어떤 값을 언급한다라는 것에 문제 풀이는요, 반드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이게 좌표 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문제의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로그 함수는요, 둘 중에 하나의 개형으로 나와요.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얘를 그리기 전에 저는 얘를 먼저 그리려고요. 얘는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요, 저 직선을 먼저 그려주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y는 x-2, 0, -2 지나고 2, 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로그 함수는요, 1, 0을 항상 지나잖아요. 그죠? f1은 0이니까. 어디를 지난다? 1, 0을 항상 지난다. 그러면 1, 0을 항상 지나는 이 로그 함수는요, 증가할 수도 있고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쵸?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쌤, 왜 왼쪽에는 안 그리나요? 아, 왼쪽에 그릴 필요가 없죠. 왜? 이 로그의 진수 조건.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1, 4분면하고 4, 4분면에서만 나타나지 이 왼쪽에는 그려지지 않아요. 정의되는 구역이 아니니까요. 이 구역에는 그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감소하면은 쭈루루 만나서 4, 4분면에서 만나죠. 근데 문제에서 1, 4분면 위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는 반드시 쭉 증가하는 형태로 만나야지만 1, 4분면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건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a의 값의 범위는 1이구나. 왜? 증가해야 되는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f2를 볼 거예요. 지금 이 주황색 함수의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거든요. 근데 2일 때 함수 값을 읽으려고 봤더니 2일 때 함수의 값을 읽어봅시다. 2일 때 지금 보니까 f2, 2일 때 함수 값.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잖아요. y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냥 그대로 벗겨져서 f2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f2, x자리에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로그 a의 2가 2구나. 그럼 우리 로그의 정의에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해서 a의 제곱이 2가 돼요. 네. 여기서 쓰인 개념은 뭐다? 로그의 정의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a의 범위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플러스 루트 2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2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뭔가 말로 나와 있고 절대값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움츠러들면은 이렇게 그냥 세네 줄 만에 풀리는 문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은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등급이 갈리는 문제들이 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려보고 많이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28번 봅시다. 네. 두 상수 AB에 대하여. 그럼 결과가 고정됐다는 얘기고,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예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계속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 함수 y는 fx에서 얘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의 식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금 현재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 물어봤으니까 얘를 y축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준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준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스텝.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의 그래프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거는 x 대신에 x-2를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y는 x 대신에 x-2를 대입한다. b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평행 이동시킨 거를 그렇게 한 다음 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를 두 번째 스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니까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하고 나머지 거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됐죠? 자, 그 나타내는 식이 얘랑 본질적으로 동일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두 번째 단계까지 작업을 끝낸 식이 요렇게 바뀌었대요. 이건 A고요. 이건 9예요. 네, 이거 A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를 2가 있는데 이 2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마침 이 9라는 녀석이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아, 얘는 로그 3의 제곱에 1-x. 근데 우리 로그의 성질 중에서 미세 지수와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밖으로 빠지는 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나게끔 하려고 한번 써볼게요. 로그 a의 n제곱, b의 m제곱은 n분의 m의 로그 ab. 네,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앞으로 꺼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분의 1을 바깥으로 꺼냈네. 그럼 2랑 만나면 사라질 거고요. 남는 게 로그 3의 1-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다. A는 3이구나.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1이구나. 그럼 A랑 B 다 찾았죠. 따라서 A의 값은 3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1이어야 되니까 B의 값도 3이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두 식이 같아지면은 그래프가 일치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래프를 심지어 나타내는 식이 얘라고 했으니까 아예 이 식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8번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써드린 내용들 꼭 메모를 하시고, 네, 다른 축으로 대칭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더 재밌겠죠. 29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눈에 보여요.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이 점들을 어떻게 한다? 테이블해 주시면 돼요. 우리 지난다, 테이프하면 성립한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를 써줘야 돼요. 그래프에 대한 식을. 그래서 개념 다시 한번 쓸게요. 일반화시킨 함수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바꿔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b는요, 함적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x-a를 대입해주고요. y 대신에 y-b를 대입해주면 평행이동한 함수의 식이 로그 5의 x-a 플러스 b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근데 얘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두 점을 대입해주면 돼요. 우선 3,b를 대입해볼게요. 3b. b는 로그 5의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우리 x자리에 3 대입하고 y자리에 b 대입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bb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이게 0 나와야 되는데, 로그 값이 0이 되려면 진수의 값이 1이 되어줘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 다뤘던 내용.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 a의 값은요, 2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3,b를 잘 대입해서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 이제 7,7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y가 7일 때, 로그 5에 x자리에 7. 근데 a 구했잖아요. a를 빼주고, 그 다음에 b는 현재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진수가 5로 바뀌죠. 밑과 진수가 서로 같은 값? 그럼 이 로그의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7은 1 더하기 b니까 b값이 정해지죠. b는 6이구나. 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우리가 계산만 해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다? 8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수의 경우는 지수 법칙을 알았어야 됐고, 로그의 경우는 로그의 뜻과, 네, 로그의 성질과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네. 자, 이제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이제 30번은요, 사실상, 예, 기역님의 댁을 이을이니까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똑같이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애는 이 식에서 로그 2x가 최대한 보이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의 성질을 써서 로그 2x가 보이게 해야겠다 해서 로그의 성질들을 쭉 한번 써볼게요. 우선 로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 개념. 진수가 나눠져 있는 형태로 나와 있다. 네, n분의 m으로 많이 쓰이긴 하니까 n분의 m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m. 얘는 로그 똑같은 밑에 대해서 m 빼기 로그 a의 n이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첫 번째 개념을 써서 제가 이거 넘버링을 할까요? 1번이라고. 네. 첫 번째 개념을 써서 얘는 로그 2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이 값은 그냥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형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즉이 함수의 식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x가 되는 거죠. 거기에 y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형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준 거구나. y축, 아니고 x축.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일치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이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로그 4의 x 더하기 1이에요. 얘는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밑을 2로 일치시키고 싶어서 밑통일을 해줄 겁니다. 네. 밑을 통일을 하기 위한 개념. 밑변환 공식 로그 a의 b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죠. 그래서 저는 이두 번째 개념에 의해서 밑이 2인 걸로 변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식. 그러면 로그 2의 4분의 로그 2의 x 플러스 1이죠. 로그 2의 x 더하기 1. 근데 로그 2의 4는요, 2가 4개의 4가 되기 위한 지수예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2죠.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로그 2의 x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한테 평행이동해서 대칭이동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이 수에다가 특정한 1이 아닌 실수가 곱해져 있다.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절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가지고 2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네, 니은 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쌤, 디귿도 앞에 2가 곱해져 있네요? 네, 2가 곱해져 있어요. 지금 얘를 만약에 x축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고 펴봅시다. x축 말고 이번에는 y축 대칭이동.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니까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1 곱해 있거나 마이너스 1 곱하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요. 두 배가 되는 순간 그래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대칭이동에서 얘까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 또 아닙니다. 자, 이제 리을을 볼 건데 얘는 이제 밋이 2인 걸로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29번 풀면서 썼던 개념인데요. 그걸 써도 되고 얘도 뭐 밑변환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럼 밑변환을 한번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변환을 해보자 얘도. 밋이 2인 걸로 변환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두고요. 로그 2의 4분의 로그 2의 1-x 하고 뒤에 플러스 3까지 있었죠. 근데 로그 2의 4는요, 아까 얘기했어요. 2잖아요. 그럼 이거 2 나누고서 만들어지는 식이 마이너스의 로그 2의 1-x 플러스 3입니다. 네. 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만들어내려면 y축 대칭 이동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1-x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x-1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y는 로그 2의 1-x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해주고 싶죠? 그러면 얘를 다시 x축 대칭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1-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이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번 문제 유형을 풀 때에는요, 제일 첫 번째 뭐를 본다? 밋을 통일시킨다. 로그의 성질들을 써서 밋을 통일을 시키고 나서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 곱해진 숫자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변환을 해놨을 때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것이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경우들은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30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이제 31번, 32번, 33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31번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의 방향으로 8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제 3, 4번면을 지나도록 하는 정수n의 최대값은 이미 이제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프 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 그래프를 수식하는 말들이고요. 제 3, 4번면을 지나도록 한대요. 네, 이게 포인트죠. 이걸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 무조건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이때 문제 조건을 또잘 봐야 되는 게 n이 그냥 일반적인 n이 아니라 정수 n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그 중을 중에서 가장 큰거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y축 대칭 이동 x 대신에 뭘 넣는다? 마이너스 x를 넣는다. 그래서 그거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나오는 결과식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 뭐였냐면요. x축의 방향으로 8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또 써보면 아, 얘는 로그에 2루트 2에 x 대신에 x-8을 대입을 해주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해서 한쪽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n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됐어요. 식 정리해 볼게요. 로그 2루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8 더하기 n.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 떠올릴 때는요, 제시되어 있었던 기본형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제시되어 있던 기본형 그래프는요, E로 to E가 미시이기 때문에 미시 현재 지금 1보다 크거든요? 그럼 증가하는 형태로 나온 로그 함수구나. 로그 함수의 기본형, 이렇게 생겼죠. 네, 1,0 진하고요. 그래서 제가 Y는 로그 E로 to E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봤어요.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1,0이었던 게 Y축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1,0 지날 거고, 얘를 Y축에 대해서 접으면 되잖아요. 얘를 접었다. 접으면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나오죠. 네. 완전 똑같이 그렸나요? 네.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하면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8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라색 그래프는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 3, 4분면.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이니까 여기를 지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이 보라색은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 지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떠버리면 3, 4분면은 안 지나게 되잖아요. 평행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즉, 이 함수에서 x에 0을 대입했을 때 y좌표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 y축. y축은 x는 0. x에 0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0보다 작아지면 3, 4분면을 지나게 된다는 걸알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은 로그 e 루트 2의 8 플러스 n이 되고요. 그 값이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부등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n은 작대요. 마이너스 로그 e 루트 2의 8보다. 그럼 이걸 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 8은 2의 세제곱이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네들을 다 나타내주면 2의 세제곱.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제곱이죠. 네, 우리 로그의 성질을 쓸 거예요. 로그의 성질 중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로그 b의 m제곱은, 네, 물론 a도 상관없지만 n분의 m의 로그 a의 b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분의 3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나오는 결과가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요. 2분의 3분의 3. 그리고 나서 로그 2의 2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3, 3 약분되고 남는 게 마이너스 2예요. 얘는 어차피 1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정수 n의 최댓값이니까 최댓값은 바로 직전에 있는 걸 써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빠져야 돼요. 만약에 딱0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경계에 해당하는 거는 4분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요, 계산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반드시 그래프 그려서 얘가 어디로 가야 되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연습을 많이 요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습하면 다 늘어요. 네. 자, 32번 보도록 할게요. 32번. 얘도 뭘 써야 될까요? 이세 문제의 공통점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평행이동을 쭉다 했대요. 함수에서 두 점이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n만큼 평행이동을 다 했고, 평행이동 함수의 그래프 가. 네, 여기까지가 주어죠. 네.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두 자연수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따지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분에서 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눈에 보여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그래프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프 그리기.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선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기본 형태만 뭔지 알면 돼요. 얘는 지금 현재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좌표 평면 상에다가

3,5랑 3,10을 대충 찍어보세요. 3,5. 네. 여기가 3,5. 그 다음 3,10이면 x좌표 똑같네요. 3,10. 네. 그 다음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그래서 선분 ab는 이렇게 y축의 평행인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평행이동하면은 뭐가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얘 증가하는 형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돼서, 그래, 평행이동하더라도 증가할 거야 해서 증가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증가하는 형태가 뭐 평행이동할 거니까 이 모양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여서, 결과적으로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식은 y는 로그 2에 x-n 플러스 n이 될 텐데, 얘의 3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겠어요? 10과 5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x가 3일 때 y의 값이 10과 5 사이에 있기만 하면은 항상 이 선분을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게? 3을 대입을 한 게. 어디와 어디 사이? 5와 10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풀어주면 끝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당혹스러울 거예요. 문자 두 개에 식한 줄? 그럼 어떻게 풀까요? 네. 여기서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 진수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양수다. 이게 진수 조건이잖아요. 로그가 성립될 조건. 로그가 정의될 조건. 네. 그래서 3이 n보다는 반드시 커야 돼요. 근데 m은 뭐라고 했냐면 고맙게도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 3보다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m이 1일 때랑 m이 2일 때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됐죠? 자, 그럼 m이 1일 때, 그럼 m에 1 대입하면 로그 2에 2, 1이죠? 그래서 5 이상 1 더하기 n 이상 10. 그래서 n의 값의 범위는 4와 9 사이가 되겠네요. 4 이상 9 이하. 그러면 m 하나당 n이 4, 5, 6, 7, 8, 9총몇 개? 6개가 될 거고요. m이 2일 때에는요, 여기다 2 넣으면 로그 2에 1이니까 로그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아, 남는 게5 이상 n이 0이니까 n, 그리고 이상 10. 이 사이에 있는 것도 5, 6, 7, 8, 9, 10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m,n 순서쌍의 개수는요, 6개, 6개에서 토탈 몇 개? 네, 12개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2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로 가능한 것의 개수를 따져 놓으면 이 로그의 값이 정해질 거고요. 이 n의 양쪽이 전부 다 간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6개면 얘도 6개구나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원래는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32번 마무리 지었고요. 33번 보도록 할게요. 33번도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가 x의 값이 증가하면 f(x)의 값도 증가하도록 하는, 결과적으로는 증가 함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는 모든 한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증가 감소에 대한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밑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밑이 첫 번째 1보다 클 때와 밑이 어디와 어디 사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누어 풀어야지. 그럼 증가면 무조건 1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일단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 기본 개념, 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 a의 x. 네.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개념 설명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보여드렸어요. 1,0을 지난다. 진수가 지금 현재 양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그죠? a가 1보다 작을 때에는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0과 1 사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함수